먹어볼래? 입맛이 다시 돌아왔어.

로지는 기사님이고 여긴 기사님이

버리면 어떡해. 지금이야 빨리 무섭게 울고 짖어야지. 어, 어떡해. 나 무서워. 여기 날 멀리 내려왔어요. 두고 봐. 기사님이 날 구하러 오실 테니까 조심해. 널 혼내줄걸.

망쳐버리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꾸. 자, 이번엔 네가 공주님이 돼줄래? 그리고 로지, 이제부터 넌 내가 타는 말이야. 자, 가보자, 안바라! 용을 물리치라! 만세! 만세! 만세! 이봐, 이용아! 너 말이야! 공주를 풀어주지 못해? 널 물리치러 왔다! 호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왕관 벗어야지!

물리쳤네. 공주님은 무사하고. 용은 물리쳤고 공주님은 무사해. 참 즐거운 놀이였지? 왜 로지? 이번엔 뭐가 잘못됐는데? 왜 그러는데? 다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원한 거다. 용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용이 나가신다. 비켜라. 와! 용이 뱃속이 출출하시다.

새집 짓게 됐단 말이야. 와, 벌써 다 됐네? 새는 어딨는데?

우리 셋 착하기도 해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손님을 저렇게 내쫓으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 꼭꼭 씹어서.

멋졌어!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무도 없네. 여기도 아무도 없고. 모두 대체 어디로 가?

널 몽땅 다 입으란 말이야?

Hehehehe

고조야!

0: 그럼 누굴 먼저 구해볼까? 오늘은 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숲속에 가자.
4: 꼬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5: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루시.
1: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2: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뭐? 어디로, 뮤?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1: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3: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1: 어? 이 목소리는 뮤!
2: 루시!
1: 벌레 아닙니다, 뮤. 안 되겠군요, 뮤. 정수를 해야겠습니다, 뮤.
2: 레드비즈! 레드비즈!
1: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4: 응? 샤샤!
2: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4: 샤샤샤! 어,
1: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뀨?
5: 어머, 뭐, 뀨! 너 털 어디 갔어?
6: 어? 내 옷!
1: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2: 어디, 어디? 저쪽이야!
1: 아이, 저리 가!
2: 대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1: 아, 배고파.
2: 레드비즈? 뭐야? 아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0: 그래. 배고파.
1: 진짜?
0: 어? 저...
2: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0: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2: 여기요.
0: 이게 얼마만의 아이스크림이야.
2: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내가 미쳐!
0: 뮤! 거기 서! 야, 뮤! 안 돼! 루시? 뮤!
1: 잡아, 딸내미 뮤! 여긴 나뿐인데.
2: 시간이 없어. 나도 여기서 힘을 보탤게.
1: 타로! 타로!
0: 주주, 얼른 노래야. 그래야 우리가 마법을 쓴다, 큐.
1: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0: 서둘러라, 뉴. 얼음이 녹고 있다, 뿅.
1: 알았어.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보고 싶었습니다, 뷰.
1: 나도요.
0: 드디어 만났네.
2: 나쁜 마법에 관한 퀴즈다. 잡아야 한다, 뷰.
3: 난 좀 아껴. 늑조의 날개, 스완 댄스 윙.
2: 원래의 모습으로 퍼펙트 샤워 헝!

0: 루시, 그러다 체하겠습니다, 뮤.
1: 여기 더 있어. 나 안 깜먹어.
2: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3: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2: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4: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응? 아, 이거면 될까요?
2: 에? 이거 뭐, 보석?
4: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2: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4: 뭐, 이 정도면 괜찮네.
0: 장소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4: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3: 아,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4: 어?
3: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4: 그게 너였어?
3: 응, 맞아.
5: 루시가 커졌어요.
3: 간식 먹자.
6: 간식이요.
7: 쇼쇼.
4: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3: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6: 간식 배는 따로 있다끼요.
0: 쇼. 맛있습니다, 뮤.
6: 또 먹고 싶다, 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4: 어?
6: 큐?
0: 뀨!
6: 귀여워.
3: 또 줄 거냐, 큐?
4: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6: 주주 밉다, 큐.

0: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1: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0: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어디다가 흘렸나?
1: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거기서! 핑크비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뀨?
1: 슈슈!
0: 난 아주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뀨.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1: 슈슈!
0: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 뀨?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뀨?
1: 슈!

0: 다 먹는다 뀨.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1: 벌써 아침이냐 뀨.
0: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1: 슈슈슈슈.
0: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1: 별거 아니다 뀨.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 뀨.
0: 어? 빠! 지각이야.
1: 슈.
0: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 끼어.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2: 따라해, 핑크비주.
1: 하기 싫다, 뀨.
0: 얼른 하라니까.

0: 핑크 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2: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뾰.
2: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뾰.
3: 너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

0: 보자. 그래, 크림비추.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샤샤.
2: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샤샤.
0: 그럼 얼른 핑크비추한테 뿌려줘. 샤.

0: 어떻게 된 거냐, 큐?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비쥬!
1: 변신해서 따라가자.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즈!

0: 놓치면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어쩌자.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빈터미주. 봤지? 걱정 마라, 뀨.
1: 빈터미주, 앞에 봐.
0: 응? 뀨. 신호가 왔다, 뀨. 뀨. 걱정 말라고 했잖냐, 뀨. 난 너무 재밌었다, 뀨.
2: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한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뀨?
2: 어, 아니, 됐거든. 도망가, 뀨.
0: 자, 먹어봐라, 뀨.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덕덕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훔쳐버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냐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양말 하나. 응, 뭔가 부족해. 빨리 와서 내가 주운 것 좀. 신발 하나. 이번에 또 뭐가 없지? 이러면 알 거야.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뭐 찾았게.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너도 신어봐.
0: 내 게 아니었어. 이건 네 신발이야. 짝이 딱 맞잖아.
1: 꼭 친구처럼.
0: 꼭 친구처럼.
1: 이, 이. 양말 두 개. 또 이, 이. 신발 두 개. 신발이 한 켤레가 되었네. 하나, 둘, 하나, 둘. 야호! 이건 춤추는 신발이야.

0: yo-yo or yacht. But I'd like to be heard at the end of a word. Am I trying to be something I thought?
1: Why, my little why, don't let your dreams pass you by.
2: All you have to do is turn.
1: We need a vowel. Vowel needed.
3: Huh? You called?
4: I don't think so.
5: All you have to do is try.
6: I.
4: What did you say?
6: I.
1: All you have to do is
6: I.
1: Try.
4: I don't believe it.
6: I can do it. I'm not too shy. I'm so happy I could cry. I feel like I could fly up into the...
4: I get the idea.
6: Sky!
7: I 이제 뭐 하지? 오! 내가 맛을 보여줄까? 날 쳐봐.
6: 괜찮아?
7: 이제 네 차례.
6: 난 높이 뛴다. 더하기 1은 바로 3. 난 3이야. 날 좀 봐. 저글링공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다들 어디 갔지? 구경꾼들이 사라졌네. 3이네? 뭔가 근사해 보이는데?
4: 뺄셈을 해보려. 3.
6: 3? 빼기 1은?
7: 바로 2.
6: 오! 이제 돌아왔네. 좋았어. 준비됐지? 1, 2, 3. 1, 2, 3. 모두 모두 나를 봐. 널 웃기려고 왔어. 이 신나는 멜로디로 하늘 높이 높이 저글링. 그럼 버드 소리 질러.
7: 예!
6: 전부 다 잘 될 거야. 바로 내가 있으니.
7: 우와!
6: 나는 디펙터. 나는 제자리 준비
7: 중. 제발!
6: 게임에서 나를 이기고 싶다면
7: 셋을 먼저 세.
6: 난 여기저기 숨어있단다. 그림책에 1, 2, 3 알겠니? 세 마리 장님쥐 수원은 세 개를 빌어야지. 빌고 빌고 또 빌고 내 말 명심해. 곰 세 마리도 만나고 1, 2, 3 그 세 개 의자 세 개 침대 세 개 이틀엔 여기도 저기도 모두 내가 있어. 모두 모두 나를 봐. 널 웃기려고 왔어. 이 신나는 멜로디로 모자 속 토끼 세 마리 사라져라. 요 전부 다 잘 될 거야. 바로 내가 있으리. 답도 하루 세 끼 이야기도 세 부분 시작 중간 그리고 끝. 어때 내 말이 맞지?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기들 삼형제 공 세 개를 공중에 올려볼게. 1, 2, 3. 가끔은 안 움직일 때도 있지. 1, 2, 3. 이 공들이 도와줄 거야. 1, 2, 3. 점 세 개를 하나로 연결해볼까? 1, 2, 3. 이게 뭔지 아니? 빙고! 바로 삼각형이야. 1, 2, 3. 모두 모두 나를 봐. 널 웃기려.

0: 나는 멜로디로 장난치고 농담하다 순식간에 다른 모양으로 변신해.
1: 이런, 내가 삶을 망가뜨렸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갱갱,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헤이티 대장과 멍멍 짖는 고양이들.
7: 이제 목욕 다 끝났어.
8: 근데 얘들이 왜 이러지? 집에선 골골대지 않는데.
7: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에이, 심술 부리지 말고 자, 이 실뭉치 갖고 놀아. 우리 예쁜 야옹이들은 어드벤처 베이에 오는 게 좋구나.
8: 걔들은 어드벤처 베이가 우리 마을보다 낫겠지. 우리는 이런 미용실이 없거든. 뭐 다른 것도 없고.
7: 라이더 안녕. 오늘 로보독 데리고 멀리 나간다며?
9: 새 부품을 받아서 로보독 꼬리 고쳐주려고. 나 없는 동안 우리 친구들 좀 잘 부탁할게.
10: 우린 너랑 노는 거 진짜 좋아.
11: 말만 하면 로키랑 내가 본부로 고이 모셔갈게.
7: 와, 퍼피 구조대가 날 초대해주다니. 켈리, 넌 어떻게 생각해?
9: 자, 케이티, 남는 퍼피 패드인데 받아. 혹시 모르니까.
7: 알았어. 근데 딱 하루인데 뭔 일 있겠어? 그럼 잘 갔다 와.
9: 고마워. 나중에 봐.
10: 바이바이.
8: 라이더가 없다니. 절호의 기회야. 이 동네를 우리 마을보다 형편없게 만들어버려야겠어. 좋아, 얘들아. 가서 작전 준비하자. 호호! 최근에 개발한 따끈따끈한 발명품이야. 어떻게 생각해? 울음 소리를 바꾸는 이름표야. 야옹 소리는 멍멍 소리로 바뀌어봐. 성공이다! 이제 우리 야옹이들을 불면 저 동네가 냥장판이 되겠지. 아, 그것보다 멍멍진창이랄까.
12: 날씨 진짜 좋은데.
8: 야옹이들 출동해.
12: 엄마야, 먼 개들이 너무 찢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에? 짖던 개들은 다 어디로 갔지?
8: 뭔 소리예요? 여긴 우리 순둥이들밖에 없었는데.
7: 나도 나도. 켈리,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에이, 왜 또 삐지고 그래?
13: 이건 퍼피 패드 소리인데 무슨 일 생겼나?
7: 맞네.
14: 라이더, 정체를 알 수 없는 개들이 마을을 온통 헤집고 다니고 있대. 그래서 라이더가 아니네?
7: 맞아요. 제가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14: 안녕, 케이티. 강아지 소리 듣고 우체부 선생님이 나무에 매달려 계셔.
7: 어머, 퍼피 구조대랑 제가 가서.
14: 하나 더 있어. 우리 치카레타도 짖는 소리를 들었나 봐. 얘가 놀라서 간판 위로 도망쳐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개를 구하려다가 나까지 여기 갇혔어.
7: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가 바로 갈게요.
11: 라이더는 지금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7: 그거 귀엽네. 좋아, 모두 본부로 모일까?
15: 라이더는 이렇게 하는데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알았어.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6: 라이더가 부른다! 아예 힐기!
17: 마셜, 조심해!
18: 켈리도 조심해!
19: 얘들아, 이것 봐라. 내 머리 모양은 고양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아, 아니 KT 대장. 아, 원장님?
1: 고마워 얘들아. 수상한 강아지들 때문에 할 일이 두 가지 생겼어. 그래서 라이던 다음에 뭐라 해?
2: 라이던은 임무 때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알려줘.
1: 알았어. 우체부 아저씨를 구하는 데는 누가 가냐면 마셜. 넌 소방차 사다리로 우체부 아저씨를 나무에서 내려드려.
3: 불자동차 출동.
1: 무슨 아이돌 같다. 너희가 만들었어? 그리고 스카이, 넌 헬리콥터로 구대의 시장님이랑 치카레타를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다줘.
4: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귀여워. 좋아. 이제 퍼피 구조대 출동해도 되겠지?
5: 이건 어때?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살려줘.
1: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사다리.
2: 멍멍 짖어서 장비를 작동시켜보자. 사다리 아래로.
3: 어? 이거 누가 내렸어?
1: 아! 사다리!
2: 물대포 발사!
0: 나 힘든데 진짜 왜 이래?
3: 왜 이러지? 뭔 일이래?
1: 근데 이 시장님, 제가 치카리타랑 같이 내려드릴게요.
2: 이거 완전 중독성 있네. 한 번 더, 더 크게.
1: 뭐지? 안 돼. 맨날 때려잡지. 아, 틀려.
4: 빨리 스카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 고양이가 짖네?
2: 나쁜 짓은 할수록 짜릿해.
4: 저 이상한 이름표는... 홈딩어 시장님이 구조활동을 방해했던 거였구나. 고양이가 멍멍 짖게 하는 장치가 있었어.
2: 우리 계획이 대성공한 기념으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러 가볼까? 가자, 강냥이들아. 식당에서도 사람들을 쫓아내고 공짜로 음식을 먹으면서 축하해야지.
4: 고양이들을 당장 막아야 해. 체이스, 로키, 지금 내 미용실로 와줄래?
5: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6: 초롱에너지 출동!
4: 너희 이런 말 할 때 너무 좋아. 둘한테 새 임무를 줄게. 내가 수상한 장치를 손볼게. 너희는 고양이들을 정신없게 해줘.
5: 멋진 작전 같은데?
6: 어떻게 하면 돼?
4: 식당으로 가서 자세히 알려줄게.
7: 고양이가 대체 왜 짖는 거야?
4: 고양이는 술뭉치를 좋아하니까 체이스, 식당 멀리에다 이걸 쏴줘.
5: 알았어. 발사기!
4: 같은 올 야옹이들!
2: 뭐야! 어디가 이 못된 멍멍이들아! 아니, 야옹이들아!
4: 루키, 이 리모컨을 고쳐서 멍멍 소리 기능을 못쓰게 하자.
6: 알았어. 와! 드라이버!
2: 얘들아, 야옹이들처럼 굴면 안 돼. 나 마음 놓고 밥 좀 먹자니까. 뭐야? 왜 멍멍이가 아니라 짹짹이가 됐어?
1: 휴, 이제 좀 낫네. 아저씨, 이번엔 진짜 내려드릴게요.
4: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아, 데이트!
8: 잡았다! 정말 고마워, 스카이! 우후!
4: 사건은 전부 해결했어요. 이제 야옹멍멍새는 없어요.
7: 고맙다, 케이티 얘들아.
2: 아, 조용! 나는 요란한 새장 같은 거 타고 다니기 싫단 말이야. 아!
4: 잘했어, 우리 강아지들. 케이, 네 실뭉치도 남겨놨는데? 켈리, 널 대신할 친구는 없어.
9: 안녕, 케이티. 얘들아, 로보독 색깔이 진짜 멋지지? 그래서 오늘은 어땠어?
5: 케이티가 오늘 얼마나 대단했는데.
9: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케이티.
4: 아니야, 고맙긴. 혹시 또 짖는 야옹이들이 몰려오면 언제든 우릴 불러?
6: 바다에 빠진 안경을 찾아라.

0: 됐어.
1: 하늘을 나는 스타일.
2: 바닥 닦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네.
1: 맞아. 이 비눗물 스펀지 춤 연습하기 진짜 좋다. 버드 끄끄끄기.
3: 터보 선장님, 그게 뭐예요?
4: 이건 아주 희귀한 어류인간 모형이야. 물 밖에서 발로 걸어다니는 특이한 녀석이지.
3: 어류인간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발이 달린 생선?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4: 아쉽지만 몇백 년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난 어딘가에 진짜 살아있다고 봐.
2: 그러면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4: 실제로? 그럼! 내가 이걸 봤다는 기록을 쭉 찾아봤는데 조만간 어드벤처 베이에도 올 것 같아.
5: 선생님, 스노클링을 하다니 정말 기대돼요.
6: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따라 느낌이 좋은 게 물고기를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5: 뱃산도 확 꽂히고요.
6: 오, 이거요? 제가 가진 게 분홍색뿐이라.
5: 이 색 좋아요. 특히 등지너러미도 멋지고.
6: 참 다행이네요. 진짜 물고기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작은 물고기들이 안 놀라게요. 그 뿐인 줄 아세요? 짠!
5: 생선 모자 예쁘다.
6: 귀요미야, 미안해. 넌 여기에서 기다려. 밝은 스노클링이 별로 재미없을걸. 자, 너도 그거 쓰면 안 외롭지?
4: 와, 깨끗해서 좋다.
3: 저도 좋네요. 얘들아, 우린 이제 본부로 돌아가자. 선장님은 조사 때문에 바쁘시니까.
7: 가세요.
4: 자, 조사를 시작할까? 오! 미끄러워서 서지 못하겠네. 어. 안 돼, 내 안경 무거운데. 저건 어류인간이잖아. 핸드폰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핸드폰이 어딨지? 어딨니 얘야? 내 주머니에 있네. 아, 도대체 되는 일이 없구나. 지금 핸드폰이나 찾을 때가 아니야. 빨리 쫓아가자. 어, 세상에, 이건 어류인간 발자국? 죄송해요. 지금 너무 급해서요. 마지막 남은 크림 파이인데. 어? 분홍색? 저건 하계 어류 인간이야. 쟤는 또 어디서 왔지? 우와!
8: 아니, 물어보고 타세요.
4: 안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오,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배까지 문제잖아. 커피 부전을 불러야겠다.
8: 내가 이걸 안 벗고 그냥 왔네. 거품놀이 할까?
3: 아이고, 포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9: 난 괜찮아, 라이더. 크림파이를 워낙 좋아했어. 근데 터보 선장한테 문제가 생겼어. 배도 혼자 떠내려가고.
3: 저희가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8: 거품이 거푸짐한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터보 선장님이 약간 이상해지셨대. 괜히 로켓보드를 뺏어 타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도다리오는 혼자 떠내려가고 있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서 사건을 해결하자.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경찰차를 활용해서 터보 선장님을 안전하게 멈추게 해줄래? 다른 사람이나 선장님이 다치기 전에.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이번엔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가서 도다리호를 안전하게 부두로 끌고 와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2: 아!

0: 주마, 배를 찾으면 알려줄래? 그래, 알았어, 라이더 대장. 케이스, 너는 가서. 터보 선장님? 라이더, 내가 보드에서 잠깐 내렸거든. 근데 선장님이 보드를 뺏어갔어. 이상해, 너무 이상하지?
1: 걱정 마, 데니. 보드는 바로 찾아줄 테니까.
0: 나는 데니 엑스라곤!
1: 터보 선장님, 속도 좀 줄이세요. 터보 선장님, 조심해요.
0: 저건 예술 점수 꽤나 받겠는데. 조심하세요. 모두 망가져요.
2: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못 들으셨나 봐. 제이스, 최대한 크게 선장님을 불러봐.
1: 큰 소리로. 럭! 확성기. 터보 선장님.
3: 제이스, 너니?
1: 그물.
3: 어우, 그물 덕분에 살았네. 고마워. 어우, 아, 이제 들리네. 내 안경이 바다에 빠져버렸어. 내가 괜히 어류인간을 쫓아다닌답시고 완전 난리를 치고 다녔네. 어차피 어류인간을 찾긴 이제 글렀는데.
2: 안 그래요. 저희가 선장님 안경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조사하시면 되죠.
3: 그래, 고마워. 안경이랑 핸드폰은 부둣가 쪽에서 떨어뜨렸어.
0: 조심해! 요 바다 코끼리는 무슨 잡을 이렇게 깊이 자냐? 아, 그래! 아후! 큐브! 됐어! 잡았다!
2: 잘했어, 주마! 선장님은 안경을 마지막으로 본 데가 어디예요?
3: 여기서 가라앉는 걸 본 게 다야.
1: 물 아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2: 주마, 잠수함으로 바꿔서 바닥에 그 안경이 있는지 찾아볼래?
0: 제자리에 준비 풍덩! 아, 아! 잠수함! 라이더, 안경 찾았어. 웬 꽃게가 자기 눈에 안경을 쓰고 장난치고 있는데?
2: 알았어, 천천히 움직여. 걔들이 놀라면 안 돼.
0: 아! 집게팔! 살살 착하지. 어? 조금? 너 이거랑 바꿀래? 얘 참 웃기는 친구네.
1: 라이더, 핸드폰 찾았어. 근데 이 안에 껴있는데?
2: 딱 맞춰왔네, 로키. 선장님 핸드폰이 여기 맨 아래 상자에 껴있는데 지게차로 이것 좀 들어 올려줄래? 그럼 우리가 꺼내볼게.
0: 알았어, 라이더.
2: 잘했어. 이제 선장님한테 갖다 드리자.
3: 어? 어, 찾아줘서 고마워. 어류인간이 아직 있을까? 어? 이제 보니 쟤네 수영도 아주 잘하네. 드디어 사진 하나 건졌다.
0: 배달 왔어요.
2: 고생했어, 주마. 터보 선장님, 여기 선장님 안경이요.
3: 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자, 이제 천천히 사진을 볼까? 구대희 시장님이랑 유미 씨가 분홍색 잠수복을 입은 거였어? 분명히 발자국이 있었는데. 아...

0: 우리 인간은 그냥 전설에나 나오는 건가 봐. 그게 아니면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 배 타고 나가야겠어.
1: 잠시만요. 제가 안경줄을 만들었어요. 후. 이제 안 떨어질 거예요.
0: 감동이다. 정말 고마워. 오늘 몇 번이나 위기에서 날 구해준 것도 진짜 고맙고.
2: 에이, 뭘요. 그거 아시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불러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흔들흔들 싱싱 미끄럼.
4: 여기서도 싱싱
5: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알라야
4: 재밌다. 잠깐 쉬자.
5: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4: 글자도 돌려볼까? 내일 또 놀자. 안녕.
5: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4: 원더키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우주소년단의 슈퍼체험 학습.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 걸.
12: 아무데도 안 가도 돼.
1: 어? 여기가 출동 장소거든.
13: 우주소년단 친구들이 견학을 하기 위해 월드우주본부에 오고 있어.
1: 우주본부를 안내해주는 게 네 임무야. 재밌겠다.
14: 곧 도착합니다.
15: 지구 궤도를

0: 슈퍼윙스의 우주본부에 직접 방문할 줄이야?
1: 월드 우주본부에 온 걸 환영해, 우주소년단!
0: 와, 호기야! 안녕, 호기!
2: 우린 슈퍼 우주소년단이야!
0: 언젠가는 슈퍼윙스 대원이 되는 게 우리들의 꿈이지.
1: 그럼 본부를 꼼꼼히 잘 둘러봐야겠네. 미래의 슈퍼윙스 대원들, 현학을 시작해볼까?
2: 좋았어!
1: 자, 여긴 경락고라고 해. 슈퍼윙스들이 사는 곳이지.
3: 우와!
2: 멋지다!
3: 반가워, 우주소년단. 티키타키 방에 잘 왔어.
1: 여기선 쉬면서 충전을 해.
4: 굉장한데?
1: 그리고 심심할 땐 이렇게 둘이서 같이
3: 무중력 휴식도 즐기지.
0: 나이고 있잖아!
5: 슈퍼 우주소년단이 간다!
6: 난 트레버야. 난 몸에 광을 내는 걸 좋아하지. 은색은 빛이 나야 더 멋있거든.
7: 경락고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집이랑 비슷하구나.
2: 반짝반짝해.
1: 가자, 우주소년단. 다음 견학 장소는 디노방이야.
8: 디노 항상 배고프다. 디노 먹는 거 좋아한다.
7: 진짜 우주 식량이잖아.
5: 무지 맛있는데.
1: 다 봤지? 이동하자. 이번 견학 장소는 바로 슈퍼윙스 훈련센터야.
0: 마티랑 루시다.
3: 아리도 있어.
9: 훈련센터에 온 걸 환영해.
3: 여긴 아리의 훈련실이야. 오늘은 운석을 부수는 기술을 연습해보려고 해. 내 일렉트릭 루프 발사기로. 준비됐어. 훈련실은 우리가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 일렉트릭 루프 액션!
9: 난 주로 크레인으로 다양한 만들기를 연습해.
3: 난 경찰 방패로 장염을 막는 연습을 하지.
0: 다들 정말 잘한다.
1: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
2: 그래, 좋아.
1: 환영해. 여긴 월드 우주본부의 관제실이야.
2: 우와, 관제실이다.
3: 안녕, 얘들아. 난 하늘이야. 월드 우주본부의 사령관이지.
10: 그리고 난 우주 최고 엔지니어링 책임자야.
11: 우주소년단 임무 수행 준비 완료.
0: 누나랑 형은 관제실에 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야?
3: 우린 우주본부에 있는 특별 센서를 이용해서 슈퍼윙스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탐지하고 있어.
10: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요소도 살펴봐. 여기 화면에 떠있는 블랙홀처럼 말이야.
0: 블랙홀이라고?
10: 걱정하지 마. 우주본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어?
12: 여기는 화성 개척기지. 보급선에 문제가 생겨서 화성에 보급품이 올 수 없게 됐어.
13: 식량이 거의 떨어져 가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3: 걱정 마세요. 화성 개척기지 대원들이 굶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우주야, 배달 물품을 준비해줘.
10: 네, 사령관님. 모두가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의 식량을 배달하려면 택배공을 엄청 크게 만들어야겠네.
3: 그렇지, 계속.
9: 거대 택배공 배치 완료!
3: 좋았어! 이제 우주본부의 연결장치를 가져가서 부착하면 됐다!
1: 내가 최고로 빠른 배달 비행기긴 하지만 저렇게 큰 물품은 얼마나 빨리 배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그래서 우리 월드 우주본부가 직접 택배를 배달할 예정이지.
0: 그럼 우리가 화성으로 간다는 뜻이야?
1: 맞아! 월드 우주 본부 비행 모드 작동!
10: 여기가 너희들 자리야. 한 명씩 앉아. 벨트 메고.
3: 신난다. 정말 기대돼.
1: 모두 가자.
3: 출동 준비 완료.

0: 잘을 지나가고 있어. 안녕, 달리마.
1: 정말 아름답다. 오, 이런, 앞에 소행성들이야.
2: 소행성이라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1: 걱정 마. 소행성을 피해서 비행하면 되니까 문제 없어.
3: 우리 관제실 같네. 여기 있는 쓰레기들 좀 정리해, 골든걸.
0: 쓰레기 아니야. 내 보물 덩어리들이라고. 담아둘 때만 있으면 잘 정리할 수 있어.
3: 대체 뭐가 내 소중한 골든 우주선을 친 거지? 금 하나라도 생기기만 해봐. 어? 저게 뭐야? 거대한 슈퍼윙스 택배공이잖아.
0: 저 정도면 내 보물들을 담아두기에 딱 좋겠는데?
3: 내 말이. 어서 저 공을 열어서 네 쓰레기 아니 보물을 넣자. 골든 우주선 변신!
4: 화성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1: 화성에 내려서 택배를 전달하는 것만이라도 내가 하면 안 돼?
5: 글쎄, 호기, 이렇게 큰 택배를 혼자 들 수 있겠어?
1: 사라졌잖아!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4: 소행성 때가 분명해. 거기서 비행을 너무 서두르느라 연결장치가 분리됐나 봐.
1: 문제없어. 아리랑 내가 바로 가서 찾아올게.
2: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누나? 난 우주에 대해 많이 알거든. 도움이 될 거야.
4: 좋아. 대신 슈퍼윙스랑 꼭 붙어다녀.
2: 내가 슈퍼윙스랑 같이 임무 수행을 하러 간다니 너무 신나.
1: 어서 타.
2: 좋았어.
4: 호기, 아리, 매튜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준비 시작! 거대 택배공을 찾으러 출발!
1: 이걸 어떻게 여는 거지?
2: 저기 봐! 엄청 반짝거리는 금색 물체가 보여!
3: 금색? 이런! 골든 로봇이잖아!
4: 또 골든보이?
3: 공을 돌려줘, 골든보이!
5: 그건 화성기지로 배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물품이라고!
6: 미안하지만 먼저 찾은 사람이 주인이지롱!
3: 기다려!
1: 맞아, 그리고 우리도 이 공이 필요하다고!
6: 그러니까 좀 지켜줄래?
5: 우와, 조심해! 준비됐지, 후기? 일렉트릭 구조용 루프, 발사!
3: 좋았어, 아리! 시작하자! 후기의 골든보이!
1: 어? 내 반짝이는 황금코!
5: 됐어! 얼른 공을 다시 가져가자, 후기!
6: 그렇게는 안 될걸? 공은 내 거야!
5: 어서

0: 일렉트릭 구조 로프 액션!
1: 내 공을 갖고 도망치게 내버려 둘 줄 알고?
0: 우주소년단의 슈퍼체험 학습.
2: 어? 이상하네. 왜 갑자기 호기와 아리의 신호가 사라진 거지?
3: 어우, 이런. 빨려 들어갔나 봐. 저 블랙홀 속으로.
2: 안 돼.

0: 원래 크기로 되돌아왔어. 하지만 여기가 어디지?
1: 출발한 곳에서 멀리 온 건 분명해.
2: 우와, 목성까지 왔나 봐. 목성엔 달이 여러 개거든.
3: 경로를 완전히 벗어났네. 우린 목성이 아니라 화성으로 배달해야 하는데 이제 어쩌지? 잠깐, 그보다 택배공은 어디로 간 거야?
0: 그러게, 우리랑 같이 빠져나왔어야 하는데.
3: 어? 어?
1: 저기가 지금 나온다. 우와, 블랙홀 때문에 크기가 달만큼이나 커졌잖아.
3: 어떡해, 택배공이 목성의 달 하나를 우주로 밀어냈어.
2: 저 달의 이름은 가니메데야. 근데 날아가 버렸네. 큰일이야 오길.
3: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돌려놓으면 돼. 가자 아리.
0: 응.
1: 와, 이게 웬 떡이야. 그럼 이제 택배공은 자연스럽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건가?
4: 크기도 원래보다 훨씬 더 커져서 내 보물을 전부 다 넣어도 충분하겠는데? 정말 잘 됐다.
3: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
5: 어? 저기 날아오는 건 뭐지?
0: 달이잖아.
5: 우주본부 대피 작전 실시!
0: 우와! 저건 목성의 달 가니메데야.
2: 우주소년단, 응답하라. 우주소년단.
3: 매튜?
2: 우린 지금 가니메데를 쫓는 중이야. 가니메데가 목성 궤도를 벗어났어. 얼른 되돌려야 해.
3: 이런. 뭐든 가니메데와 충돌하면 아주 위험해질 거야. 지구로 가고 있잖아.
0: 가니메데의 중력장이 지구에 문제를 일으킬 게 분명해. 그것도 엄청 큰 문제를. 후기, 우리가 저 달을 꼭 멈춰야 해.
3: 해보자.
6: 맥시멈 일렉트릭.
2: 가니메데를 멈추기엔 힘이 부족해. 이렇게 가다간 곧 지구와 충돌할 거야.
3: 이런. 큰일 났어. 가니메데의 중력 때문에 지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하려고 해. 하와이에는 쓰나미가 덮치려 하고 런던에는 엄청난 강풍이 불고 있어.
0: 당장 지구로 구조대를 보내야 해.
7: 셀리, 아이슬란드로 출동!
8: 트레버, 하와이로 출동!
7: 키키와 타키, 런던으로 출동!

0: 자꾸 했으나니 트레버가 왔으니까 시간아 멈춰라. 강인에 대해 중력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을 멈추기 어려워져.
1: 쌍둥이 비행기 합체
0: 로프 벌기 액션.

0: 레이저 선임과 슈퍼레이서 대원! 우리가 도와줄게!
1: 야호!
2: 좋았어!
0: 이렇게 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우선 월드 우주 본부에서 월드 우주 로봇으로 변신해야 해!
2: 좋아, 시작하자! 슈퍼 우주 소년단! 월드 우주 로봇을 조종하려면 너희 도움이 필요해! 모두 임무에 참여해줘!
3: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월드 우주 본부 변신!
0: 몸체 준비 완료!
4: 왼팔과 오른팔 조종 준비 완료!
5: 왼다리와 오른다리 조종 준비 완료!
3: 월드 우주 로봇 출동!
6: 모두 다 같이 밀어!
7: 다리 너무 크고 무거워!
2: 방법이 없을까? 찾아야지! 왜냐하면 지구가 코앞에 있어! 버티는 건 무리야.
8: 언제까지 멈춰야 하지?
2: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
9: 그렇다면 다른 작전이 필요해. 가늠에대 이동을 멈출 게 아니라 날아가는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2: 매튜,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이제부턴 나한테 맡겨둬. 호기, 이걸로 달을 묶어줘.
4: 알았어, 아리! 일렉트릭 스피드!
2: 이제 루프를 월드 우주 로봇한테 줘! 좋아! 조종사들! 가니메달을 돌려서 멀리 던지는 거야!
3: 알았어, 아리!
0: 슈퍼힘스 친구들! 모두 도와줘!
10: 알았어!
0: 파워 비기! 시작!
3: 가니메드 던지기!
9: 성공이야! 원래 있던 곳으로 날아 있어.
2: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이제 어떡하지?
8: 됐다.
2: 잘했어.
4: 너도.
2: 이렇게 저렇게 써보라고. 그래야 열리지.
4: 어? 뭔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8: 아, 달이 돌아오고 있잖아.
0: 이제 가니메드의 속도를 늦추자.
9: 좀처럼 줄어들진 않아. 이러다간 택배공에 부딪히겠어.
0: 골드보이, 너도 와서 도와줘.
4: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하긴 택배공은 지켜야겠지. 알았어.
2: 내가 택배공을 원래 크기로 되돌려줄게. 핑크 윙크 팡!
3: 야호!
0: 그럼 이제 택배를 기다리고 있을 화성 개척기지로 출발해볼까? 택배 왔습니다! 전 호기예요. 최고로 빠른 비행기죠? 야호!
11: 보급품이다!
12: 고마워.
1: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10: 안녕!
2: 고마워, 슈퍼 우주소년단. 너희들 덕분에 지구와 가니메드를 구할 수 있었어. 이건 너희 선물.
9: 슈퍼인스 대원 배치잖아.
5: 신난다!
3: 일렉트릭 슈퍼인스 임무 완료!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11: 얼굴엔
5: 순한 킬킬
11: 진물엔
5: 덕덕한 말
12: 순하게
5: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자, 간다. 얍, 좋았어.

0: 재밌게 놀았어? 그건 웬 오리 인형이야?
1: 어? 아니 인형이 아니라
2: 저게 대체 뭐야?
1: 그게요
3: 짜잔! 얘들아 아빠 왔다
1: 아빠!
3: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했지 뭐야? 대체 집안에 무슨 새가?
1: 안 돼! 이리 와!
2: 달리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요...
2: 여보세요? 공항관리소죠?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뭐래요?
2: 공원에서 기르는 오리는 없다고 하네.
3: 그럼 어쩌지?
2: 공원에 엄마 오리가 보이면 연락 주기로는 했는데...
1: 우리가 기르면 안 돼요?
2: 그건 안 돼.
1: 그럼 엄마 오리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네? 얌전히 잘 있을 거예요. 제가 돌볼게요.
3: 그래, 금방 연락 올 수도 있잖아.
2: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1: 우리 집에 아기 오리가 있다니. 아, 이름부터 지어줘야겠다. 뭐라고 할까? 털이 보들보들하니까 보들이. 아니 노랑이. 꾀꾀기. 아 그래? 좀

0: 그 녀석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네.
1: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 계속 데리고 있는 건 무리야.
2: 네?

0: 동물 보호소에 맡겨야지.
1: 동물 보호소? 안 돼요! 엄마, 절대 말썽 못 부리게 할게요! 네? 네? 네?
2: 그래, 여보. 달림이가 더 잘 본다잖아.
0: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또 말썽 부리면 그땐 절대 안 돼.
1: 네! 와! 짜잔! 와! 와! 어때? 마음에 들어?

0: 계속 같이 살면 좋겠다. 그치, 뚱이야? 뚱이도. 잠깐만, 내가 물을 더 가져다 줄게. 뚱이야! 어? 뚱이 어디 갔지? 안 돼, 뚱이야!
1: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가져올게요. 잠시만. 여기 있네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2: 뭐? 뚱이 때문에 달님이가 고생이 많았구나.
0: 그래도 전 뚱이가 너무 좋아요.
2: 그래.
0: 아빠, 오늘은 이거 읽어주세요.
2: 미운 오리 새끼네.
0: 네, 뚱이를 위해 특별히 골랐어요.
2: 좋아. 옛날 옛날 어느 연못에 오리 가족이 살았어요. 아기 오리들 중에.
0: 어? 뚱이야, 왜 그래? 아빠, 뚱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가 봐요.
2: 그래, 그런 것 같구나.
0: 아빠, 아무래도 뚱이 가족을 찾아줘야겠어요. 아기 오리 엄마를 찾아요. 혹시 엄마 오리 데려온 사람 없었나요? 아기 오리 엄마를 못 보셨나요? 걔랑 닮았는데 여기 저기
3: 못 봤는데
0: 저기 저기

내가 꼭 찾아줄게. 찾아요 찾아요 우리 모두 함께 찾아요 찾아요 사랑하는 가족 찾아요 찾아요.

0: 여기가 어딘데 그럴까요?
1: 물이 빠지는 배수로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긴 숲속 저수지에 연결된 배수로예요.
0: 저수지요?
2: 그래, 공원의 연못물이 저수지랑 연결돼 있거든.
0: 혹시 뚱이가 그 저수지에서 온 거 아닐까요?
1: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0: 빨리 가봐요. 우와, 너무 멋져요. 왕들이에요.
2: 그러네.
0: 뚱이가 엄마를 드디어 찾았어요. 잘 가. 다신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잘 가. 별이는 어디 갔지?
3: 잘 가.
4: 아까 별이네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0: 어? 그래? 그럼 써니야,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놀까?
4: 안 돼. 난 오늘 발레

0: 가는 나이가 됐니?
1: 너 발레 배운다고 했지?
0: 아, 너도 같이 가볼래? 선생님이 언제든 구경와도 된댔어.
2: 재밌겠다.
3: 보인 2번 발하고 플리에. 보인 5번 발 플리에. 앙방 아나방 앙오 알라스콩. 잘했어요.
2: 우와, 모두들 진짜 발레리나 같아. 나도 발레 배우고 싶다.
4: 뭐? 발레?
2: 네, 내일부터 발레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5: 짜잔, 예쁜 발레복도 샀지롱.
6: 왜 그래?
4: 달림이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는 나이가 되다니.
6: 누가 딸바보 아니랄까봐.
2: 아빠, 기대하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멋진 발레 보여줄 테니까. 나도 멋지게 발레할 수 있겠지. 예쁜 발레복 입고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야.

0: 자, 달림이는 발레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랑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1: 네! 열심히 해! 파이팅!
2: 응! 써니 너도! 아.
0: 먼저 이렇게 발끝을 쭉 펴는 걸 포인이라고 해요. 포인!
1: 포인!
0: 이렇게 당기는 건 플렉스! 플렉스!
1: 플렉스!
0: 허리는 꼿꼿이 펴고 포인!
1: 포인!
0: 플렉스!
1: 플렉스!
0: 발레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해요.
1: 네! 포인! 플렉스! 포인!
3: 잠깐만! 나 발에 쥐를 남았지!
4: 뭐야?
3: 아이구야! 발레가 쉬운 게 아니네. 달림이는 어때? 발레 재밌어?
1: 네, 너무 재밌어요. 난 나중에 멋진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0: 어서 와.
1: 어제 가족들이랑 연습했는데 아빠가 제일 못해.
2: 그래?
0: 자, 속도전 동작 시작. 하나.
1: 저건 뭐 하는 거야?
2: 공연 연습하는 거야. 숲속 요정들 이야기랑 발레 공연이야.
0: 셋. 자, 올라올 때 키 커지고.
1: 써니, 너도
0: 하나,
1: 해?
0: 둘, 셋.
1: 그럼. 나도 하나, 숲속의 나비 요정이야.
0: 목 길게.
1: 그렇구나. 달림이 너도 조금 더 일찍 발레를 배웠으면 같이 했을 텐데.
2: 할 수 없지, 뭐.
1: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발레 선생님, 저 포인 플렉스 10번 다 했어요.
0: 응, 달림아, 금방 갈게.
1: 우와, 나도 이제 멋진 발레 동작을 배우나 봐.
0: 달림아, 플리에라는 동작을 배워볼 거야.

0: 플리에의 기본은 발을 이렇게 붙이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이야.
1: 내려갔다 올라갔다만 해요?
0: 응,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잘했어. 그럼 이번엔 플리에 10번 해보자.
1: 10번?
0: 알겠지?
1: 네. 하나, 둘,
0: 여러분,
1: 셋.
0: 이제 피루의 턴 동작을 해볼까요?
2: 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했어요. 한 번 더.
1: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어디? 나도 한 번.
1: 난 발레는 잘할 수 없나 봐.
4: 달리마, 아빠 왔지롱.
1: 네.
4: 어? 근데 우리 딸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1: 저 발레 안 할래요.
4: 뭐? 왜?
1: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재미없어요.
4: 아,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1: 그래도 나도 멋진 동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시시한 것만 하고.
4: 시시하다니. 엄청 재밌던데?
1: 재밌어요?
4: 이제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포인 플렉스.
1: 이제보다 잘하네.
4: 플렉스. 자, 이 다음은 뭘까?
1: 이 다음은 플리에. 두 발을 붙이고 이렇게.
4: 이렇게?
1: 진짜 못한다.

0: 당연하지.
1: 다 함께 림바링 스트레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달님이 어? 연습 열심히 했구나.
2: 뭐?
1: 그동안 배운 거 한번 해볼래?
2: 네! 어, 네! 분리해, 필요해. 브레브레브레. 한방, 하나방, 앙오, 알라스공.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잘했어.
2: 와, 진짜 예쁘다, 알리마. 나 연습 엄청 열심히 했어요.
1: 달리마, 너도 공연 같이 해볼래?
2: 네? 공연이요?
1: 마침 나비요정 역할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거든. 달리미가 나비요정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준비됐죠? 열심히 연습한 거 부모님께 자랑해요.
2: 네.
1: 이제 시작하나 봐.
0: 오케이.
2: 어떡해. 나 너무 떨려.
3: 잘할 수 있어.
2: 화이팅. 응, 화이팅.
0: 우리 달님이 정말 예쁘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4: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11: 안녕.
12: 재밌게 공부해요.
13: 와, 놀이터다.
14: 빙글빙글 쌩쌩.
15: 정면 버스 펼치는 놀이터.
16: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7: 내일 떠나자.
1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9: 출동.
18: 얼굴엔
20: 순한 킹킹.
18: 줄무랜
21: 순하게 지켜줄게.
1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3: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1: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4: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4: 뭐야, 욕심쟁이.
5: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4: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6: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받았나? 오버.
7: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팬케이크.
1: 저게 우주선이야?
2: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예!
0: 모두 괜찮아요?
3: 난 괜찮아.
4: 나도 괜찮아.
5: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0: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0: 내 팬케이크!
6: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5: 그게 가능해?
6: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6: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1: 착륙장이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7: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8: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6: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푸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리!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6: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8: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0: 아,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구조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유나빌동! 그래!
5: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4: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5: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4: 말이 안 통한다니까.
6: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5: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7: 네,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8: 나한테 맡겨.
0: 이건 나!
4: 그만 약 올려! 기가빌다 변신!
5: 어리석기. 과학의 맛이 어떠냐?
6: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든 변신.
9: 허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10: 레이봇 변신 완료.
5: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7: 아,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5: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6: 네, 루루.
5: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말했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우주선이 위험해! 팬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1: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에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2: 우리한테 맡겨!
1: 루루, 받침대 던져!

0: 우주 보급사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0: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3: 우주선을 꽂혀라.
4: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5: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화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1: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6: 2, 1, 발사!

0: 매력인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1: 안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2: 여러분 모두 뛰어요. 캐비너 출동 준비.
3: 기가몬 준비 완료.
2: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4: 나만 믿어.
3: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5: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6: 뭐? 스피 잠깐만!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 세웠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4: 한기 할머니.
6: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한기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4: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전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참,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0: 기다리다 출동!
4: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3: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2: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4: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7: 후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 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우와, 조종이 안 되잖아! 포보 살려!
4: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2: 어? 저기 온다!
1: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7: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키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레이봇 변신 완료!
2: 스케이봇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후보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호구와 두 다짐의 무술 대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화려한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네 덕분에 우주 보급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데일리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킹과 함께 데일리킹.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킹과 함께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1: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4: 얼굴엔
2: 순한 킹킹.
4: 순물엔
2: 덥덥한 말.
5: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패션핑의 옷 만들기.
1: 어머, 진짜 멋져. 이 블라우스 나한테 정말 딱이지 않니?
2: 어, 엄청 잘 어울려. 레나, 하나 사.
1: 정말 그럴까? 어때? 멋지지?
2: 레나?
3: 우와, 모델인가?
2: 왜 다른 옷을 입었을까? 저것도 마음에 들었나 봐.
1: 다들 나만 쳐다보잖아?
3: 우와, 이상해서 쳐다본 건데?
1: 여러분,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건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옷이 아니라고. 패션 천재인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쩌지. 패션
4: 패션핑? 로미에게 옷을 만들어줘. 걘 공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촌스럽거든. 로미에게 멋진 옷을 만들어주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날 거야.
5: 멋진 옷이라니 다해?
4: 저런 예쁜 옷이라도 입어야 그나마 공주 같지 않겠어?
1: 이런 웨딩드레스 정말 예쁘다.
0: 입어보고 싶지.
6: 나도 입어보고 싶어.
7: 상자가 어떻게 입어?
6: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을 건데.
0: 근데 입고 뭐하려고? 안에 뭐가 있긴 해, 솔직히.
6: 그럼 있지. 자자, 내 멋진 포즈 보이지?
0: 언젠가 패션핑이 캐치되면 걔한테 옷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나나.
5: 패션핑?
0: 리스팅 마을에서 유명한 카리스마 디자이너야, 솔지.
8: 우리 옷도 매번 패션핑이 만들어줬어, 그래. 빨리 캐치하면 좋겠다.
9: 패션핑 가져가봐.
7: 많이 아파?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루카.
9: 안 울어. 난 용감하니까.
0: 어떡해. 옷이.
9: 내 옷.
7: 루카, 울지 말고.
1: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제 됐어.
7: 어? 우와, 감쪽 같은데?
9: 안 예뻐.
2: 미안해, 루카. 급하게 꿰맨 거라.
7: 루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9: 신호! 이런 옷을 정하냐!
7: 루카, 어디 가? 루카!
9: 어디 있어? 루카! 이게 뭐야? 입기 싫어.
1: 다행히 보는 눈은 있네. 확실히 촌스럽고 초라해, 패션. 천재인 내가 럭셔리한 옷으로 바꿔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0: 완벽하진 않지만 어때, 패션?
9: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
0: 역시 마음에 안 들어?
9: 하지만
0: 더 이상 디자인이 안 떠올라. 패션.
9: 대체 루카는 어디 있는 거야?
0: 캐디핑 알람이?
9: 얘가 패션핑이야, 나나.
0: 이런 데 숨어 있었구나.
8: 저기 있다, 로미! 패션핑! 루카에게 장난은 그만둬!
6: 이게 무슨... 어? 네가 그 촌스러운 로미구나, 패션! 끔찍해라!
8: 뭐라고?
6: 누가 촌스럽고 끔찍하다는 거야? 아, 참 어이가 없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패션! 뭐야? 패션 뭔데 아까부터 이렇게 가만히 돼 있어, 패션!
1: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스! 새로운 옷을 만들어준다니까, 패션! 으아! 이게 무슨...
8: 왜 그래?
1: 말도 안 돼, 패션! 프린세스라고 하기엔 옷이 너무 초라하잖아, 패션!
8: 뭐?
1: 내 옷에 참견 말아줄래? 내가 프린세스에게 걸맞는 옷을 디자인해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8: 이건 뭐야?
1: 먼저 허리를 아름다운 스타일로 만들어줘야 해, 패션.
8: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0: 드리 개주. 프린세스도 위험해 나나. 너희 옷도 새로운 무늬로 바꿔줄게. 배숑. 이봐 이봐 배숑. 50만개였었죠.
1: 근데 하나도 안 예뻐 꿀에.
2: 기분 나쁜 무늬야 솔지.
0: 뭐? 마음에 드는 무늬가 하나도 없어. 패션, 패션 핀더. 어쩌다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 거야 나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패션. 평범한 너희가 어떻게 천재 마음을 알겠어. 패션.
1: 멋져 봐요 언니.
0: 뭐? 멋지다니 패션?
3: 자, 다 됐어.
1: 우와, 나를 똑 닮았어, 쥬.
4: 마야 언니는 최고의 디자이너야.
0: 어째서 아까 그 촌스러운 옷하고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지, 패션?
3: 마법 같은 게 아니야. 난 그저 어떻게 하면 루카가 기뻐할지를 생각했을 뿐이야.
0: 뭐? 그럴 리 없어.
2: 마법이 풀려서 소리지. 거기서.
5: 어? 어디 숨은 거지?
3: 이쪽인 것 같은데.
6: 회전 목마, 솜사탕, 분수대 동상 중 하나에 숨어 있어.
1: 저 목마일까? 꼬리 아래 숨은 것 같기도 한데 꼬래.
2: 저기 솜사탕 좀 봐. 패션 핀 머리 모양이랑 똑같잖아 나나.
3: 이거 생각보다 쉽게 잡겠는데. 어서 캐치하자.
7: 진짜 아닌가? 좋아. 그럼 누가 빨리 먹는지 내기 할까?
2: 그래. 잠깐만 더 먹는다고?
7: 자, 하나 둘 셋.
2: 패션 핀을 먹어버렸어 나가.
1: 얘들아 진정했죠. 다른 곳에 숨어있을 거야.
3: 근데 저 동상이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가?
1: 아무래도 저게 옷 입히기 좋아하는 패션 핀 같은데죠.
3: 좋아, 한번 해보자.
8: 미스틱 핫윙 봉.
0: 있고 싶었는데 패숑.
3: 역시 맞았어.
8: 트리트리 택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트리핑 패션핑 캐치.
0: 나도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해주는 게 좋아서 옷을 만들었어 패숑.
3: 패션핑이 만든 옷은 움직이기 편해서 좋아 빨리.
0: 열에 강하고 아주 튼튼해 뜨거.
3: 깨끗해서 안심할 수 있어 삐뽀.
2: 패션핑은 열심이라 늘 응원했어 힘내.
0: 그동안 잊고 있었어. 내가 옷을 만드는 건 내 옷을 입어주는 이들의 즐거운 표정을 위해서라는 걸 말이야.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좋아하는 옷을 디자인할 거야 패숑.
9: 그럼 내 옷을 디자인해줘. 얘들이 말하는 이런 옷 입어보고 싶어.
0: 뭐? 상자가 입을 드레스는 대체 어떤 디자인이어야 하지 패숑.
1: 얘또 고민 시작이야 꿀에. 상자야 엉뚱한 얘기로 곤란하게 만들지 마쥬.
9: 아니,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고 싶다니까.
0: 가만히 있어 패숑.
3: 꼼짝 마라 꼼딱핑.
1: 이건 뭐야 그래?
0: 정말 예뻤죠.
3: 그치, 보석 티니핑들이 준 보석으로 만든 우정반지라 그런가 봐.
2: 우정반지? 그게 뭐야, 솔직?
3: 우정반지는 친한 친구들끼리 나

0: 번호 끼는 반지야. 반지에 서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거지.
1: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다고 그래?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그래,
2: 그럼 마야랑 메리루랑 같이 끼는 거구나. 나나
0: 어? 그치. 어?
3: 로미, 배달이야.
0: 네, 가요. 얘들아, 이거 좀 부탁해.
2: 걱정 마, 루미. 반지는 나한테 맡겨, 나나.
1: 얘들아, 맛있는 간식 먹자, 냠냠.
4: 맛있는 건 절대 못 참지, 솔직히.

0: 꿈. 또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꿈딱.
1: 빨리 줘.
0: 꿈딱?
1: 경아, 그거 나한테 줘.
0: 남의 걸 뺏으면 안 된다고. 꿈딱 마라, 꿈딱. 멋지게 사건 해결! 정의는 바로 나! 꼼딱댕이 지킨다, 꼼딱!
2: 저건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3: 다녀왔습니다. 어? 그런데 내 반지는?
4: 나나나나 바로 여기 있지. 어? 어디서 찐나나?
3: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꼬래.
4: 어딨지? 이상하다.
0: 잠깐! 이거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니야, 솔직?
4: 도둑? 정말? 그럼 얼른 경찰 불러야지, 나나. 도둑이야, 나나.
0: 뭐지?
3: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경찰차가
4: 온다고?
0: 누가 날 불렀나, 꼼딱! 나는 정의를 지켜! 나는 정의를 수호하는 꼼딱핑이다, 꼼딱! 도둑이 나타났다고, 꼼딱!
3: 루미, 얼른 캐치하였죠! 그치만 우정반지를 꼭 찾아야 하는걸. 어! 도둑이 내 소중한 우정반지를 가져가.
0: 이 나쁜 도둑 녀석. 반지 도둑은 내가 반드시 잡는다, 꼼딱.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꼼딱. 모두 솔직히 대답해 주길 바란다, 꼼딱. 숨기 딱 좋아 보이는군. 어서 나와, 반지 도둑, 꼼딱.
2: 에? 나? 그래,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어?
3: 그거 원래 안 열리는데, 쥬? 어?
0: 반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던데 사실인가, 꼼딱?
4: 맞아, 나나. 근데 양양핑이 가져온 간식을 먹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사라졌어, 나나.
0: 간식이라고? 꼼딱?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꼼딱!
4: 아니, 얌얌! 나는 도둑 아니란 말이야, 얌얌!
0: 그렇다면 왜 그 시간에 간식을 가져온 거지? 꼼딱 마라, 꼼딱!
4: 그야,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지, 얌얌!
3: 꼼딱핑, 얘들은 내 친구들이야. 도둑이 아니라고.
0: 천만의 말씀, 꼼딱! 훌륭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 꼼딱!
2: 이제 알겠어!
0: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꼼딱!
3: 그래? 범인을 알아낸 거야, 그래?

0: 우리는 바로 너야 꼼짝!
1: 놈이다!
2: 에? 내가 도둑이라고?
0: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지만 이 몸은 속일 수 없지, 꼼짝! 내가 이 반지를 왜 훔쳐가냐고! 그건 다음 기회에 알려주지, 꼼짝! 아무튼 꼼짝 마라, 꼼짝!
2: 꼼짝 됐어! 진짜 가만 안 둬!
3: 어? 로미? 아, 참! 이거 네 거 맞지? 아까 배달 가면서 두고 간 것 같더라.
4: 내 반지! 맡아줘서 고마워요, 이한 오빠!
0: 도둑이 아니었네, 꼼짝!
5: 나를 의심했나?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냠냠.
0: 내가 도둑이라고 했겠다. 아, 다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레이저 총이다. 지금이다.
4: 뭐야? 총소리를 흉내낸 거야?
2: 꼼짝핀, 거기서!
0: 열려라, 제이트리!
2: 눈 같은 평화의 그래픽 건! 우대!
0: 마음의 펼쳐지, 평화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쫓아오지 말라고! 꼼짝 막 꼼짝!
2: 우리한테 맡겨가나!
0: 그럼 난 다른 길로!
2: 너 딱 걸렸어, 솔직히!
0: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꼼짝!
4: 어? 그거...
0: 제법이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0: 에이, 끈질긴 녀석들! 여긴 못 쫓아올걸? 야! 거기서 솔지! 이러다 놓치겠어, 꼬리! 이런. 위험해, 가자!
1: 와.
0: 좋은 생각이 났어, 나나! 겨우 따돌렸네. 놈자 깔고 나비! 검사!
2: 가만! 내가 경찰인데 왜 도망치고 있지?
0: 이것들이 곰짝 마라 곰짝! 야, 이전에 감사! 곰짝 빙살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가로등, 쓰레기통, 벽돌 중에 하나야.
1: 꿀에? 나는 쓰레기통이 수상한 것 같아, 꿀에. 숨기 딱 좋아 보여, 꿀에.
2: 솔직히 말하면 난 저 가로등이 수상해, 솔지. 저거 봐! 하나만 꺼져 있잖아, 솔지.
0: 아야! 어? 어? 아야! 아야! 아!
3: 아파하는 벽돌이라 굉장히 수상한데?

0: 열쇠 클리핑 꼼딱핑 캐치! 나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꼼딱!
1: 이제부턴 티니핑 성의 평화를 지켜줘.
2: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영원하도록 해주세요.
3: 사랑해 얘들아.
4: 근데 로미, 너흰 셋인데 반지는 왜 네 개야 솔지?
1: 남은 하나도 언젠가 주인을 찾아가게 될 거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비어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장미꽃 완성! 어? 누구지? 잠시만요.
1: 안녕!
0: 공순아, 큐리, 안녕. 다들 무슨 일이야?
1: 팀이랑 놀려고 왔지롱. 뭐하고 있었어?
0: 나는 그림 그리고 있었어.
1: 우와, 재밌겠다. 나도 그림 그릴래.
0: 좋아.
1: 우와, 너무 예쁘다.
0: 고마워. 지난번에 코디가 장난감을 고쳐줘서 보답으로 주려고 장미꽃을 그려봤어.
1: 진짜 장미꽃 같아. 어? 저 그림은 뭐지?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깜짝이야.
2: 금순이 놀랐지? 놀랐지?
1: 꿈이었구나.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자, 얘들아, 함께 그림 그리면서 놀자.
1: 나는 달콤한 딸기 케이크를 그려야지.
2: 난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슈퍼 울트라 잠수함 1호를 그릴 거야.
0: 난 햇님을 그려줘야겠다. 아, 큐리는 귀여운 아기 별을 그릴 거라고?
1: 뭐라? 팀이? 물감이 이거밖에 없어.
0: 이론, 아까 그림 그리느라 다 썼나 봐.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져올게.
1: 난 딸기 케이크니까 빨간색을 써야지.
2: 난 파란색, 바다를 색칠할래.

0: 하나 좀 멈춰줘.
1: 아까부터 엄청 열심히 그린 건데.
0: 티미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1: 그림이 망가진 걸 알면 엄청 슬퍼할 거야. 그럼 이걸로 닦아볼까?
0: 그러다가 물감이 더 번지면 어떡해.
2: 매형
0: 얼른 위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칠해보자고. 주황색으로 변해버렸잖아.
1: 내가 해볼게. 이겼잖아.
3: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0: 지미 왔구나.
3: 어?
0: 저기, 지미 그게 있잖아. 그림에 물감이 묻어서.
3: 장미꽃이.
1: 우리가 원래대로 행여오려고 했거든.
3: 장미꽃 그림이. 진짜 예쁜 무지개 장미꽃인걸.
0: 예쁘다고?
3: 응, 알록달록 너무 멋져. 코디도 분명히 엄청 좋아할 거야.
1: 그렇다면 다행이고.
3: 얘들아, 그림 완성할 수 있게 같이 도와줄래?
0: 산딸기 진짜 맛있다. 그치 콩콩아? 안돼. 아빠, 산딸기도 없어요? 콩이가 다 먹었어요.
4: 이런, 이게 마지막인데.
0: 싶은데.
5: 산딸기 따러 어디로 갈까요?
0: 얘들아!
3: 공순아, 안녕. 우리 지금 산딸기 따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0: 산딸기?
1: 응, 바로바로 산딸기 만딸기 대회를 열 거거든.
6: 물론 내가 우승하겠지만.
0: 잠깐만.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산딸기 따러 갔다 올게요.
7: 그래, 조심히 다녀와.
4: 잘 다녀오렴.
5: 산딸기 따러 어디로 갈까요?
0: 산딸기? 진짜네. 산딸기가 혼자 걸어가고 있어.
1: 왜? 개미들도 산딸기를 엄청 좋아하나 봐.
0: 하긴 산딸기는 맛있으니까.
3: 그럼 지금부터 이 알람 시계가 울릴 때까지 자기 바구니에 산딸기 가장 많이 담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야.
0: 좋아. 난 손이 자꾸 빨려서 내가 1등할걸.
6: 글쎄,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산딸기 짠나 하나 만들걸.

0: 난 키가 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딸 수 있어.
1: 내 입엔 산딸기 100개는 들어갈걸.
2: 이대로면 질 것 같은데. 규리, 우리 같이 할래? 내가 바구니로 변신해서 널 따라다니는 거야. 바구니에 여러가지 시간을 아끼니까 많이 뗄 수 있지 않을까?
3: 준비 시작!
4: 뭐야? 같이 가!
1: 오, 삼켜버렸네. 다시.
0: 자, 산딸기 땄다 출동. 오예, 좋았어.
2: 그리 준비됐어.
0: 3단계 가동! 좋았어!

0: 아이고, 아이고.
1: 도미도 설마?
2: 많이 됐다.
3: 코지, 미안해.
1: 됐어.
3: 여기, 아까 내가 쏟은 거 전부 가져왔어.
1: 그럼 코미만 하나도 없는 거야?
3: 반칙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1: 자, 내가 제일 많이 땄으니까 특별히 나눠줄게.
3: 코지, 진짜 고마워.
4: 여기, 내가 또 나눠줄게. 똑같아졌네. 모두 다 1등이야. 그럼 이제 산딸기 먹을 시간.
2: 잘 먹겠습니다. 역시 산딸기는 맛있어.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일어나자마자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성도 엄청 크게 만든 다음 밤엔 불꽃놀이도 해야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 바다 여행 좋아.
5: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리 고쳐봐도 차가 꼼짝을 안 하는걸. 아,
6: 콩콩이도 열이 많이 나, 콩순아.
2: 그럼 어떡해요. 난 준비 다 했는데.
6: 다음에 엄마 쉬는 날에 꼭.
2: 엄마 병원 쉬는 날까지 또 언제 기다려요.
6: 정말 미안해, 콩순아. 콩순아, 콩콩이 약 좀 먹이고 다시 얘기하자. 알았지?

0: 아, 기사님. 아, 저희 차가 꼼짝을 안 해서요. 아, 네, 네.
1: 지금쯤에
2: 바다에 도착했을 시간인데.
3: 바다에 가면 그렇게 어? 좋아.
2: 그럼 흔들리는 파도 위에 둥둥 떠서 튜브도 타고 키만큼 큰 모래성도 쌓을 수 있단 말이야.
1: 예. 뿅 뿅.
2: 밤엔 불꽃놀이도 하는데. 하늘에서 무지개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
3: 우와, 나도 가고 싶다. 바다.
1: 나도.
4: 그럼 우리 바다를 만들어 볼까?
1: 응? 바다를
2: 만든다고?
1: 왜요?
3: 짜잔.
1: 바다 어깨 맞지? 그러면 어때? 파도 같아?
2: 와! 진짜 파도 같다!
3: 모래는 입으로 옮기기 힘드네.
2: 모래상도 쌓을 수 있겠다! 뭉친 최고!
5: 마지막은 이 코디의 불꽃놀이 조명.
1: 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5: 해가 밝아서 잘 안 보이는 거거든. 자세히 보면 멋지다고. 그치 콩순아?
2: 그럼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바다야.
3: 나도 들어가야지.
5: 우와, 나도.
1: 왜? 너무 많아. 무겁다고.
5: 신났다. 우와.
2: 엄마, 홍콩이는요?
6: 이제 열 좀 내려서 자고 있어.
2: 야, 다행이다.
6: 우리 콩순이 바다에 못 가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동생 걱정도 해주고 기특하네.
2: 괜찮아요. 오늘 최고로 멋진 바다 갔다 왔거든요. 불꽃놀이는 못했지만요.
6: 어? 바다를 다녀왔다고?
1: 왜? 안녕하세요. 안녕, 컴순아.
2: 포미, 응? 여기서 뭐해?
1: 컴순아, 저기 봐.
2: 우와, 불꽃놀이잖아. 우와, 히미, 코디, 어떻게 된 거야?
3: 공순아.
4: 휴리, 그럼 한 번 더 부탁해.
5: 지금이다 코디의 불꽃놀이 조명.
2: 우와, 내 친구들 진짜 최고야.
4: 예. 자, 이제 새 집으로 옮겨줄게. 우리 마당에 온 걸 환영해.
2: 안녕, 태미. 거기서 뭐해? 어?
4: 공순이 왔구나. 씨앗 심고 있었어.
2: 씨앗? 무슨 씨앗인데?
4: 잘 모르겠는데. 그치만 꽃가게 아저씨가 씨앗을 정성스럽게 기르면 보물이 열릴 거라고 하셨어.
2: 보물? 그럼 이건 그냥 씨앗이 아니고 보물 씨앗이잖아. 팀이

0: 엄청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열리는 너무일지도 몰라.
1: 아, 어쩌면 엄청난 풍선 열매가 열리는 나무일지도.
2: 뭐야 뭐야? 나만 삐그들이 뭐해? 나도 끼워줘.
0: 몸이 멈춰.
2: 왜 그래?
0: 방금 네가 엄청난 보물씨앗을 밟을 뻔했다고.
2: 어잉? 이게 보물씨앗이라고?
1: 응, 이걸 열심히 키우면 보물이 열릴 거래.
0: 이건 비밀이니까 너만 알고 있어?
2: 그렇단 말이지. 아주 기대되는걸.
1: 자, 이제 흙을 덮어주고 물도 주면 우리 보물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날 거야.
0: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열매가 열리면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겠지?
2: 자동차 장난감은 다 내 거야.
1: 풍선이 잔뜩 열리면 풍선 파티 해야겠다.
0: 감기인가?
2: 뭐?
0: 너무 춥다.
2: 우리 보물도 감기에 걸리면 어떡하지?
0: 감기에 걸린다고?
1: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우리처럼 담요를 덮어주는 건 어때?
0: 좋은 생각이야.
2: 얼른 가자. 얼른.
1: 이제 보물 씨앗이 따뜻하겠지.
2: 내가 잡았지. 빙글빙글 도네.
1: 내가 잡을. 비가 오잖아.
0: 공중 쏟아지네.
2: 이 범인님이 나설 차례군.
1: 멋지다, 보이.
0: 바람이 센데 괜찮을까?
2: 이 정도 바람은 간지럽다고. 얘들아, 나 못 버티겠어.
1: 도와줄게. 꽉 잡아.
0: 비밀.
1: 영질. 소나기였나 봐. 다행이다.
2: 우리 보물씨앗.
1: 어?
2: 괜찮겠지? 날아가버리진 않았겠지? 이게 뭐지?
1: 우와, 얘들아, 새싹이 돋았어.
0: 정말이네. 우리 보물씨앗이 이만큼 자랐어.
2: 이제 자동차 장난감 열매가 잔뜩 열리겠지.
0: 무슨 소리야. 아이스크림 열매가 나올 거야. 그치, 팀이?
1: 글쎄, 난 풍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0: 풍선이라니. 아이스크림 열매라니까.
2: 자동차 장난감 나오면 나 혼자 다 가질 거다 뭐.
0: 그런 게 어딨어.
3: 아침에 학기 식사 데일리 케어.
4: 점심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저녁에
3: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중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3: 숲속에 가자.
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3: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백사장, 최고야!
1: 우리가 그랜드 파이널 다이아라벨에 진출하다니!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2: 무슨 소리야! 그랜드 파이널 진출 기념 특별 휴가까지 와서는?
3: 하긴, 나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
4: 버니바니, 우리가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한 게 꿈만 같지 않니?
5: 응, 맞아.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 모두들 축하해.
1: 지금 버니바니가 말을 한 거야?
0: 나도 들었어. 핑핑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 내가 버니바니에게 인공지능을 장착했거든.
6: 인공지능?
2: 그럼 이제 버니바니랑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야?
1: 와, 정말 신기하다.
5: 얘들아, 특별 휴가 잘 보내.
6: 응, 고마워, 버니바니.

0: 회장이네. 역시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
1: 얘들아, 빨리 와봐. 재밌는 이벤트가 있어.
2: 아니, 저기

0: 치치핑핑 팀 아니야?
1: 어? 정말 치치핑핑 팀인데? 왜 하필 우리가 있는 리조트에 온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잖아.
2: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섬엔 아주 멋진 관광지가 세 곳이 있답니다. 섬 전체를 하늘에 볼 수 있는 산과 산 아래 아름다운 저수정 동굴, 그리고 해변가엔 커튼 형태의 멋진 주상절리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세 곳에 가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도장 투어 이벤트 장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이 도장 카드에 도장 3개를 찍어오면 도착한 순서대로 정해진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0: 얘들아, 들었지? 상품이야!
3: 쟁금이 상품 좋아!
2: 제일 먼저 도착한 팀에게는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로켓 신발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4: 로켓 신발? 우와!
5: 우리 해보자. 이거 무조건 해야 돼.
4: 좋았어. 가자.
1: 로켓 신발? 티아, 로켓 신발이래.
6: 난 관심 없어.
4: 티아? 왜 네가 여기에 있는 거야?
6: 난 안 온다고 했잖아.
1: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희들이 왜 이곳에 있는 거야?
5: 우리는 그랜드 파이널 다이아레벨 진출 기념 특별 휴가권을 받아서 왔다고.
1: 뭐? 너희들도? 난 또 우리처럼 최고의 팀에게만 주어지는 줄 알았는데.
5: 최고의 팀? 최고의 팀이라면 이 도켓님이 속한 팀이지. 우리도 당당히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했다고.
1: 운이 좋아서 겨우 올라온 게 아니고.
5: 뭐라고? 운이 좋아서라고?
4: 도장 카드?
5: 누가 최고의 팀인지 보여주지. 자.
0: 같이 가!
5: 티아, 나한테 해줄 말이 있을 텐데.
6: 어? 아, 이룩 박사가 연구하던 전설의 유물들, 그것들로 뭘 할 수 있을까?
5: 그건 황금배를 만날 수 있겠지.
6: 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5: 힘들다.
4: 티아, 거기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잖아.
5: 야! 좋았어, 치치.
1: 역시 티아도 상품이 탐났던 거야.
7: 대회 동안 긴장된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휴가를 나오니 정말 행복하군.
8: 맞네. 이게 얼마만의 휴가인가.
7: 자, 그럼 우리의 그랜드 파이널 다이아 레벨 진출을 자축하는 의미로 같이 차나 한잔 하세.
8: 그러세. 아니, 루카, 저기 아이들이 보이는가?
7: 아니, 어떻게 저 아이들이 여기에? 이거였구만. 헤럴드, 도장이 있었어.
8: 오, 그렇구만.
7: 저 친구들도 이걸 찾고 있던 모양인데. 반갑네. 치치티야?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만.
9: 안녕하세요.
6: 네.
5: 치치!
1: 도장은 티아! 찍은 거지?
5: 야호! 좋았어!
7: 어, 너희 도켓 그리고 마루 아니니? 반갑다.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부리부리? 치코, 네가 왜 여기에?
1: 치치, 여기서 만나다니. 다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0: 결승에 저렇게 아무나 올라와도 되는 거야?
2: 난 저 친구들을 알아봤지.
0: 치코, 다시 보게 돼서 반가워.
1: 뭐야, 어색하게.
3: 치코, 이번엔 정말로 승부다.
1: 누가 할 소리?
4: 대장, 쟤네도 도장카드를 들고 있어.
1: 아니, 너희! 그걸 가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0: 왜 그래, 갑자기?
1: 로켓 신발은 우리 거라고! 얍!
0: 가자, 도켓!
3: 가자! 로켓 신발은 양보 못한다고!
1: 질 수 없다!
3: 정말 못 말린다니까.
5: 우리도 따라가자. 그럼 우리도 참여해볼까?
2: 재미있겠군.

0: 여긴 너무 어둡군. 꼭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
1: 안 그래도 불안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0: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1: 소리? 어떤 소리 말인가? 헤럴드, 난 뛰어야겠네.
0: 미안하네, 나 먼저 가겠네.
1: 같이 가세.
2: 누구지? 왜 도망을 가지?
3: 드디어 우리의 특수훈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틀림없어.
4: 대장, 뒤에 뭐가 있어.
2: 대장.
3: 아, 정말 너희들 그렇게 겁쟁이들이었어?

0: 길이 조금 으스스하지 않아?
1: 맞아. 꼭 뭔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아.
2: 그럼 그냥 돌아가든가.
1: 아니야.
2: 누구야?
0: 왜 그러는 거야? 어?
1: 아, 불 달린 괴물이다!
0: 야, 도망가야 해!
2: 야, 다시 가! 드레코, 여기가 정말 맞는 길일까?
3: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좀 으스스하지 않아?
4: 무서워하지 마. 이 도깨님이 옆에 있잖아.
5: 무슨 소리 안 들려?
2: 소리? 잠깐만.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4: 치치?
2: 치코? 아, 너희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4: 놀란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5: 대장,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2: 왜 그래? 무슨 일이야?
4: 뭐야, 설마 도장 먼저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5: 얘들아, 저기를 봐!
3: 괴물이다! 날개 달린 동굴 괴물이야!

0: 여기에 있어? 너야말로 왜 여기에 있는 건데?
1: 너희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2: 아휴, 다행이네. 자네들이 없구만.
1: 얘들아, 동굴에 이상한 그림자 못 봤어?
3: 나도 봤어. 동굴에 토끼를 든 괴물이 있어.
4: 토끼? 아니야, 날개가 달려있었어.
0: 아닌데, 우리가 본 괴물은 물이 달려있었어.
5: 그럼 괴물이 하나가 아닌 거야?
2: 이럴 때가 아니네, 친구들. 어서 다들 여길 나가야 해.
1: 그래도 도장은 찍고 가야죠.
6: 도장이 선반에 없는데?
5: 쉿! 무슨 소리가 들려?
0: 저기 온다.
4: 저쪽도!
2: 이쪽도!
0: 일단 다 함께 싸우는 게 좋겠어.
1: 좋아, 괴물부터 처치하자고.
7: 자, 그럼 한 마리씩 맞는 거다. 가자, 촥.
4: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이 섬에 사는 원주민분들이에요.
5: 뭐라고?
0: 아, 죄송합니다.
8: 멀리가, 멀리가!
9: 멀리가!
10: 멀리가!
0: 어? 저기 원주민이 도장을 들고 있어!
1: 이럴 때 스피드가 중요하지! 가자!
0: 어이, 내가 먼저라고!
1: 내가 빠지면 섭섭하지?
10: 볼까?
1: 얘들아, 어서 가자!
7: 질 수 없다!
1: 나도 마찬가지다! 가자, 로켓 신발을 향하여!
11: 가자!
1: 봤느냐? 이제 그랜드 파이널도 우리가 접수한다!
5: 대장, 애들이 엄청 빨리 오고 있어.
12: 우리도 빨리 가야 할 것 같다.
1: 안 되겠어, 얘들아. 특별 훈련의 효과를 시험할 좋은 기회다. 모래주머니를 벗자. 이게 바로 특별 훈련의 효과다.
13: 우와, 대단해.
1: 간다, 부리부리 치.
7: 저 속도는 뭐냐?
0: 말도 안 돼.

0: 1등으로 도착했구나. 좋았어. 저희가 1등이니 1등 선물을 주시죠.
1: 이걸 어쩌죠? 이미 1등한 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착하신 분들은 2등입니다.
0: 예?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도착할 수가 있지? 내 로켓 신발.
2: 자, 여러분, 2등 선물입니다. 자, 여기 3등 선물입니다.
0: 뭐야, 고작 이거야?
2: 자, 여기 4등 선물입니다.
3: 로켓 신발, 아쉽다.
4: 대장, 대장! 그래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자! 우와, 대장! 워터베드야! 우리 물놀이 하자!
0: 좋아, 아쉽긴 하지만 워터베드도 나쁘지 않다고. 가자!
5: 마로, 그래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때?
0: 로켓 신발을 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아니 이건 야하! 애니멀 록밴드 사인 CD야! 얘들아 봐봐! 애니멀 록밴드 CD라고!
5: 이 상자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4: 이렇게 큰 상자인 걸 보면 분명히 큰 선물이 들어있을 거야!
3: 좋아! 로켓 신발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은 선물일 거라고! 자, 그럼 연다! 짜잔! 이게 뭐야?
0: 열쇠고리잖아!
3: 열쇠고리를 왜 이렇게 큰 상자에 넣어놓은 거야?
6: 세계 탐험대회를 사랑하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10회째를 맞는 이번 세계 탐험대회는 그랜드 파이널이라는 이름으로 챔피언 중에 챔피언을 뽑는 기념비적인 대회인데요.
7: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모험가를 꿈꾸는 약 2천여 개의 팀이 참가해 현재는 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다이아 레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6: 결국 그 치열했던 승부 끝에 마지막 네 팀이 그랜드 파이널 다이아 레벨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7: 채채 핑핑팀,
6: 부리부리 팀,
7: 코스형 탐정팀,
6: 에이스 엘리트 팀.
7: 자, 결승에 진출한 네 팀을 소개합니다.
6: 그랜드 파이널 다이아 레벨은 총 4개의 팀이 각 팀당 1대1 대결로 4경기씩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7: 그리고 모든 대결이 종료된 시점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그랜드 파이널의 우승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8: 그럼 저희들도 응원할게요.
0: 다이아 레벨 진출이다!
4: 정말 대단해!
0: 자, 어서 돌아가서 작전을 짜보자.
9: 오케이, 대장!
4: 대장, 그런데 여긴 어디일까?
0: 어디긴, 여기는...
9: 대장,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0: 안 돼!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 구조 요청을 해야 해. 휴대폰, 휴대폰 어디 갔지?
4: 대장, 저기.
0: 살려, 살려주세요. 여기 우승 후보가 있어요.
7: 그리고 세계 탐험대회 그랜드 파이널 우승팀에게는 바로 황금 지구본이 우승 상품으로 수여됩니다.
6: 과연 황금 지구본을 받을 팀은 어느 팀일까요?
7: 이제 그 황금 지구본의 주인을 가릴 시간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6: 그럼 지금부터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시죠.
7: 세계 탐험대회 그랜드 파이널 다이아 레벨을 시작합니다.
10: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해. 황금 지구본.
11: 그랜드 파이널 드디어 시작일까?
12: 자, 그럼 또 한 번 달려볼까?
11: 우리의 승리를 위해.
0: 우리
13: 이제 마지막 다이아레벨만 남았어.
14: 그러게 말이야. 믿기지가 않는걸?
5: 사실 나도 그래.
3: 에이, 왜들 그래. 우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결승 진출은 당연한 거야.
14: 맞아. 다이아레벨에는 어떤 미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3: 걱정하지 마. 다이아레벨도 식은 죽 먹기라고.
5: 맞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것이 없다.
13: 누가 뭐라 해도 우린 최고의 탐험가라고.
14: 얘들아, 모두 준비됐지?
15: 응.
14: 그럼 세계 탐험대회 우승을 향하여 출발!
15: 출발!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길길,
16: 주물엔
17: 덤덤한 말,
18: 순하게
17: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지금 쟁여놓으세요.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빠 여기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브이랍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블레이언과 와일드 가디 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도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4: 블루컵은?
0: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 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4: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4: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어?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5: 다 됐어요.
4: 이걸로 된 거야?
5: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야!
6: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차라리 블랙단이 그래야 하잖아.
4: 하나도 안 아프다고 버팔로 크러쉬.
7: 얌전히 있으세요.
5: 자, 다음은 헤비아이언 씨. 어디 갔죠?
8: 아유,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9: 솔리돈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10: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9: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11: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9: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나, 의사 양반.
12: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 씨.
9: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12: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직 애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7: 묵직 이야기했다.
5: 자, 당신이 무우타운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9: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11: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9: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5: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7: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야.
4: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6: 걱정이 그 자체다.
7: 시끄러워.
8: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11: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다음은 뒷바퀴죠.
0: 준, 프레스트 왔다.
2: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0: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1: 그래, 루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0: 네. 맞군.
2: 스카이결로? 어울리지 않게 얼굴이 죽상이 식은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3: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0: 내가 불렀어.
3: 어디 가려고?
2: 베르루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카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0: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2: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4: 잘 부탁해.
5: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2: 그러지. 아, 소식은 들었다. 솔리드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 동지라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0: 준, 블루카비 솔레이 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6: 뭐?
0: 레이아 박스의 지시가 몰았던 거지.
6: 솔레이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4: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6: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4: 그럴래?
7: 자유랄당 좋구만. 그리운 감옥가는 천지차이야. 하지만 배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잖아. 녀석들의 부금절이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적장이란 녀석이 이리 계획상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군. 이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 했나? 어쩔 수 없긴 하지.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참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프군.
8: 솔레이유, 좋은 아침.
6: 안녕.
9: 침략자 친구. 반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8: 뭐야?
9: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10: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8: 이런 거 다 엉터리야.
11: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6: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11: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6: 곧 해결할 거야.
11: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6: 그럼
11: 증거를 보여줘.
6: 원한다면.
11: 얘들아, 그만해.
6: 그래.
12: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11: 준.
12: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11: 맞아.
12: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13: 재밌었어.
12: 난 와일드 카드봇들도 똑같이 믿어.
6: 아깐 고마워.
12: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6: 난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12: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6: 어? 신경 안 써.
14: 신경 안 쓴다고?
6: 왜?
14: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12: 그야 뭐 감이지.
14: 감?
12: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토모넷도. 솔리드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14: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11: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15: 우리도 준과 메탈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12: 어, 맞다.
15: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해낼 거야.
6: 준, 이거 돌려줄게.
12: 얘들아!
6: 믿어준 것에 대한 감내야.
12: 고마워. 그럼 솔리드혼 봉인 작전을 세워볼까?
4: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치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0: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11: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14: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7: 갑니다!
15: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11: 출몰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14: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드리지.
12: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14: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들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4: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6: 난 펜터무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7: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12: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3: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12: 배드형 최고.
14: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의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
12: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6: 그 녀석?
4: 여긴 섀도우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깃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7: 뭐야 이것들은.
14: 즉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12: 알겠어.
3: 좋아, 꽉 잡아.
6: 우리도 서두르자, 펜터몬에.
4: 가자, 와일드 가게.
12: 응?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4: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입니다.

0: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1: 트랙이 멈췄다!
2: 사람 달려!
3: 얼마만의 식사인가?
1: 솔리돈이 합체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랑빨랑!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3: 언제든지! 살아있길 잘했다!
4: 어. 저기 녀석이 뭐야?
1: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5: 에너지 섭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온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운지.
3: 밥 먹을 땐 코뿔소가 안 건드린다고!
1: 타이건 대단!
6: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1: 그런 게 있어?
7: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1: 자기력.
8: 자성 말이야.
9: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1: 어?
6: 그렇다는 건? 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7: 부탁은 무슨?
10: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3: 기껏해 돌아와서 남의 식사나 반이야! 부끄러워줄래?
6: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1: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3: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돈.
1: 오, 최악의 수도다! 헤비 아이언, 세럼!
3: 메탈 카르고스의 무법자, 헤비 아이언이다! 널 알아봐주다니 영광이군. 우리를 벗어나 떠돌며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 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1: 조심해, 헤비 아이언!
3: 아이, 꺾다.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1: 응? 아이언 캐논! 나이스 목적지! 솔레이온, 지금이야!
8: 응, 플레이온!
3: 오메가 히트, 플레이! 넌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헤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지? 내가 맞췄나?
1: 헤비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3: 버틸 것도 없다.
7: 주는 와일드 카드 옷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공을 찬다!
3: 지금이다, 애송이다!
8: 파이어로 블레이즈!

0: 무모한 일을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알겠어.
4: 헤비 아이온!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 돼, 헤비 아이온!
3: 아저씨!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맡겨둬. 가자.
4: 뭐해, 헤비 아이온?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 아이온!
1: 저 녀석, 무슨 짓을!
9: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
6: 이게 짐승의 힘!
3: 복지가 적지! 너 백지는!
6: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2: 준! 당장 날 내버려줘!
3: 하지만 넌 아직...
2: 부탁이야! 네 몸은 위험한 상태야, 헤비 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6: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 아이언이 아니다!
3: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그렇게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 아이언!
2: 너?
3: 루카, 그만 들어!
2: 준!
3: 타이거 세럼! 타이거 캐논에이저!
6: 나도 가겠어!
0: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0: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1: 이걸 쓰면 돼.
2: 그건
1: 긴급 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2: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1: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0: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3: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1: 나한테 맡겨.
4: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있거든.
5: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2: 부탁해 얘들아. 다이건 선수 교체야. 센터몬의 세더 제도의 짱 세더
4: 호랑이 센터체.
5: 고생했어.
6: 잘 지내봐.
4: 정신 차려 이 아저씨야.
5: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막.
4: 국후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걸.
6: 결코 이겨는.
2: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귀인걸.
5: 그래봤자 저 경치론 기어다닐걸.
0: 저걸 데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1: 조금 맞다.
4: 뭐야.
1: 조금만 더. 됐다.
2: 펜타몬은 거기서 벗어나.
6: 어딜 가라.
2: 다이어로
6: 브레이드.
0: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6: 너한테 설교를. 건방진 승기 사자만 털린.
2: 지금이야 플레이언! 제로의 스탯!
4: 메디 토네이더!
6: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4: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 거라!
2: 오메가 히트 플레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아이어? 우리 잘 지냈잖아!
6: 글쎄, 왜 그랬을까?
2: 너?
6: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0: 일단 펴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3: 지훈,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에도 블록급처럼 이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2: 네가 왜 사과를 해, 섀도우 엑스?
5: 아저씨!
3: 플레이어, 너도.
0: 누나가

0: 이대로 모두가 위험해.
1: 소멜리오!
2: 뭐 하는 거야?
3: 헤비 레건.
4: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2: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어? 솔레이요!
2: 뭐라? 안 돼! 꼼짝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5: 어리석긴.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6: 뭐라고?
5: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깡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6: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5: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7: 솔레이오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0: 반중력 시스템?
7: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0: 인간이 아니었구나.
7: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0: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7: 그랬지.
8: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0: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7: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8: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7: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8: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7: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0: 네?
7: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잊었듯이 잊었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9: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7: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9: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7: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9: 뭐?
7: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9: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7: 어? 뭐가 떨어졌는데?
0: 어머, 신기해라.
9: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7: 선택받은 자?
9: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10: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7: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10: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7: 너!
10: 왜 그러시죠?
7: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0: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8: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7: 날조라니. 뭐? 얘도 참.
0: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7: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0: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8: 에휴.
11: 블레이어,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9: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8: 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0: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8: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0: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8: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5: 하,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탑신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복과 소인들의 공존이야.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놀이에 만족할 리 없지.
6: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5: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복보다 더 와일드 카드복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6: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5: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0: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11: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0: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8: 어머니, 이거나.
7: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8: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7: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플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2: 당신들 뭐하는 짓입니까?
5: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군. 너희의 궁전은 내가 갖겠다.
2: 뭐라고?
7: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1: 모타운 신청 건물이
8: 어머니
12: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13: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7: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13: 뭐?
14: 선생님, 힘이 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12: 무슨 일이지?
15: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2: 모타운 시청이
12: 점령당했다고?
15: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 솔리도운이랑
14: 헤디아예요?
15: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빨리!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14: 아빠!
5: 우리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다. 양전이 모타운을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7: 어머머, 큰일이네.
2: 솔리돈. 솔레이오?
7: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길길.
16: 식물엔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싱싱.
2: 안젤랄라
1: 시소도랄라.
2: 재밌다.
1: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의자도 돌려볼까?
2: 데이터 놀자.
1: 안녕.
2: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새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있습니다. 우승자가 탄생했는데요. 압도적으로 예. 머랭이 우승합니다.
1: 마일로 마일로 마일로
2: 마일로
1: 마일로
2: 마일로 뭐 좋은 일 있어?
1: 아니 지금 내 머랭 먹는 거야?
2: 아니야 맛만 보는 거야. 근데 진짜 굉장하다. 또 뭐가 굉장한지 알아?
1: 방정식?
2: 네가 키친 카니지 학생부 대회에 나가게 됐어.
1: 에이 말도 안 돼. 그 대회엔 최고 중에서도 가장 최고만이 나갈 수 있는 대회야.
2: 네 실력도 괜찮은가 봐. 네 케이크를 샘플로 보내봤는데 반응이 좋았던 걸 보니 말이야.
1: 어? 뭐?
2: 넌 합격했어. 우승할 수 있다고.
1: 내가 우승을?
2: 할 수 있다니까.
1: 우승할 수 있어. 난 우승 못해. 경연대회 중에 가디언즈가 출동이라도 해야 하면?
2: 딱 하루니까 넌 키친 카니즈에만 집중해. 약속할게. 루카가 손 안 피우지 못하게 잘 감시할게. 어?
3: 어디 산책이라도 가시나?
4: 몰래 빠져나가려던 건 아니에요. 제가 제빵을 사랑하는 거란도 상관없어요. 물론 안 좋아해요.
5: 아, 그게 저희 로카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아주 사악한 계획이 있거든요.
3: 네가 말하는 사악한 계획이 뭐지?
5: 저희는 완전 한심한 키친 카니즈란 제빵 경연 대회에 잠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혼란이 싹트게 할 거예요. 또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걸 구경하고요.
3: 너희답지 않고. 하지만 역겨운 인간들은 빵을 굽는 일에만 집착하긴 하지. 흥미로운 계획이야. 지원군을 데려가.
4: 아, 저 녀석들을 데리고 어떻게 빵을 굽지?
5: 루카님은 지원군을 데려가라고만 하셨지 어떤 크기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
4: 더위 좀 식히고 있어.
6: 키친 카니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여긴 생긴 것도 냄새도 멋지다.
0: 환영합니다. 키친 카니즈 팬 여러분. 다들 준비 되셨나?
7: 올해 대회는 꿀벌을 지키자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8: 야호! 꿀벌을 지킵시다!
7: 우리 할머니 최고!
9: 고마워요.
0: 꿀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각각의 라운드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꿀을 주재료로 사용할 겁니다.
8: 그거요, 그거.
0: 그런 의미에서 로미오가 유기농 꿀을 합리적 가격에 판매한답니다. 그럼 이제 도전자를 만나보시죠! 헤더와 도우미 잭에게 큰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 참가자를 소개하죠. 뛰어난 제빵 사마일로와 도우미 샤샤입니다.
1: 스프링클 낭비하지 마. 이따 필요하다고.
0: 섬 전체에서 보내주신 수천 개의 참가 작품을 맛본 끝에 이 훌륭한 참가자들로 출연했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참가자는 썬데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여있기론 하인 캐시랍니다.
1: 뭐야, 쟤들이 여길 왜 왔지? 다 망쳐버릴 작정인가 봐.
2: 내가 처리할 테니까 빵 굽는 데나 집중해.
1: 하지만
2: 승자는 이런 일로 꼬리 내리지 않아.
0: 참가자 여러분, 각자 조리대로 가서 1라운드를 준비해 주세요.
8: 샤샤 잘한다. 마일로 힘내.
4: 키친 카니즈 벨트 아무도 막지 못해. 넌 내 거야.
5: 조금 반짝거리는 문제가 생겼는데.
4: 어?

0: 아무리 작고 아이스크림으로 뒤덮인 조그만 크리스탈 워리어라도 마일로의 중요한 하루를 망칠 순 없어. 내가 감시 중이니까.
1: 어? 1라운드 과제는 타이밍과 기술입니다. 제빵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세요. 단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
0: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알아?
2: 열심히 하기?
0: 집중하는 거야. 흔들림 없는 레이저처럼 승리에 집중해야 해.
1: 잭은 흠잡을 데 없는 실력을 보여줍니다만 누가 도움인지 모르겠군요.
3: 맞습니다. 흠잡을 데 없죠. 여기 있는 유기농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꿀은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 세 마리도 아닌 4천 마리의 꿀벌이 만들었죠.
4: 마이크 이리 줘요, 챔.
0: 샤샤가 악당들의 방해 공작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0: 잭, 분발해! 네가 못하면 나까지 망신당하니까.
1: 좋아, 제로들아. 방금 들었지? 우린 잘 해내야 해. 우리의 목표는 나가서 빛을 발하는 거야. 힘내!

0: 샤샤, 이것 좀 봐.
1: 우와, 완벽하다.
0: 아니, 아직은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하냐면 스프링클이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1: 그러네. 더 필요하겠어. 잠시만. 있지? 나 대신 마일로 좀 봐줘. 사소한 긴급 상황을 해결할 게 있어.
2: 말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오늘은 마일로의 날이잖아. 가디언 임무를 쉬게 해주고 싶어.
3: 아직 대회장이 혼란스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크리스탈 워리어는 어디 있지?
1: 그게 일부러 방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2: 공격!

거기 있었군. 좋아. 인간의 음식은 너무 역겨워. 그런데 왠지 배가 고파지는군. 시몬, 베라! 지금 당장 튀어나가서 생선 내장을 가져와.

0: 잡았다. 어? 못 잡았잖아. 어?
1: 샤샤, 너 지금 내 꿈을 이렇게 망친 거야?
2: 뭐?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어?
3: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엄청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심사위원석으로 작품을 가져오세요.
2: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난 널 돕고 싶었는데 갑자기...
1: 그만! 도와줘도 돼. 앞치마 줘. 스프링클도.
4: 샤샤, 아, 마일로한테 사실대로 말하자.
2: 내가 저 작고 못된 크리스탈 워리어를 해치웠으니까 남은 하루를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거야.
4: 너 없이.
3: 우승자는 딱 한 명입니다. 1라운드의 우승자는
5: 저예요. 뻔하죠.
3: 뻔하다고?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꿀로 장식한 디저트를 만들어오세요. 이런, 마일로의 도우미는 보이지 않는군요. 혼자 빵을 굽고 있습니다.
1: 좋아, 마일로.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혼자 말하는데?
5: 잭, 내 목표는 꿀을 바른 알록달록한 도넛이야.
6: 정통 스펀지 케이크는 어때?
5: 제빵사가 누구더라?
6: 나.
5: 좋아. 그럼 알록달록한 빅토리아 스펀지 케이크로 해. 뭘 꿈을 대? 빨리 해.
0: 이번 라운드는 꼭 이겨야 해. 심사위원들이 좋아하고 뭔가 맛있고 또 뭔가.
5: 그거 반짝거리는 걸로. 스프링클이 필요해. 그것도 잔뜩.
3: 오, 썬데이가 진지해 보이는데요.
0: 이 스프링클 좀 빌려갈게.
1: 그래서 니네 대장이, 아니 니 친구가 빵 굽는 걸 좋아하나 봐.
0: 아, 완전 푹 빠져있다니까. 고양이 천국을 만들려고 크레센트 섬의 인간들을 없애버리는 것 빼고 말, 다른 인간 일 중에서 말이야, 고양이랑 상관없는 인간이 할 법한 그런...
1: 정말?
4: 마일로랑 캐시 수다를 떠네?
2: 뭐 그런가 보네.

0: 이젠 뭐 아니면 도야.
1: 썬데이는 거의 끝난 것 같군요.
0: 뭔가 아쉬운데. 내가 작품을 탄생시켰어.
2: 어? 오다가 로미오랑 마주쳐서 꿀을 두 병 사버렸지 뭐야. 마일로는 어때?
3: 다들 저 스프링클을 진짜 좋아해.
2: 잘됐네. 잠깐! 방금 스프링클이 됐어?

0: 이게 무슨 일이야?
1: 아, 내 완벽한 케이크가! 난 그냥 하루 쉬면서 빵이나 굽고 싶었는데 그게 전부였다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야?
2: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

0: 놀랍게도 지금껏 너희가 가장 성공한 인물은 브라보.
1: 너희 둘 다 하루 정도는 쉴 자격을 주마.
2: 정작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3: 아, 모두들 숨으세요.
4: 아, 너무 귀엽다. 하나 갖고 싶어.
2: 아니, 안겨. 말로? 말로? 말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3: 또?
2: 가디언즈 임무를 너무 걱정하길래 난 최대한 말썽을 막으려고 했는데 더 망치기만 했어.
3: 말썽을 막으려고 했다고? 그럼 너 혼자 하루 종일 이 이상한 크리스털 워리어들과 싸웠다는 소리야?
2: 너랑 약속했잖아. 신경 쓸 일 없게 해주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어. 정말 미안해.
3: 지금껏 누군가 나한테 해준 제일 멋진 일이야.
2: 정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3: 괜히 감동 깨지 마. 빵만 구우려니까 재미없다. 우리가 같이 잘하는 걸 해보자. 어때? 하이브리드 타임!
5: 필라인 퓨전!

0: 늘어나는데?
1: 저 녀석들을 막을 방법이 떠올랐어.

0: 너랑 썬데이가 우승 벨트를 놓고 싸우는 걸로?
1: 두 사람 모두 다 실격이에요.
2: 아니, 헤더랑 썬데이 말고 이 유기농 꿀로. 예?
0: 어?
2: 날 따라해.

0: Guardians! Guardians! Guardians! Guardians!
1: Guardians! Guardians! Guardians!
2: Guardians! Guardians! Guardians! Guardians! Guardians! Guardians! Guardians! g
3: 벨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저예요. 1라운드를 이겼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1: 잘 들어요. 이 벨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제빵의 진정한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고 헌신하고 집중하며 열심히 노력해줬습니다.
4: 전 그냥 뭐 별거 아니었어요.
1: 기침 카니지 우승자는 바로 잭입니다.
4: 안 그래도 잭이 오늘의 진정한 우승자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예! Yeah!
3: 잭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나랑 한 팀이 돼서거든. 이 끈적거리는 괴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는데.
5: 이건 다 루카님 잘못이야. 크리스탈 워리어를 데려가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저 벨트는 네 거였어.
4: 아,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조그만 크리스탈 워리어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 만한 사람 알아?
3: 아마도.
6: 시몬! 시몬! 방금 전 식사는 나쁘지 않았다. 내 디저트는 어디 있지? 달짝지근한 게 당기는데.
3: 방금 들었지?
6: 베라? 방금 그 소린 뭐지? 응?
3: 루카님, 오래 기다리셨죠? 발표 시작할게요.
6: 잘해야 할 거야.
7: 쓸만하고는 없네. 전혀 되는 게 없어. 다

0: 네 발명품은 하나같이 다 엉망이야. 바나나를 잘 가르쳐도 너보다 나을 거다.
1: 어떻게 아셨지?
0: 너희들 다 해고야.
1: 아직 보여드릴 게 하나 더 남았는데요, 루카님.
2: 아, 정말?
1: 도망칠 준비해.
2: 왜?
0: 뭐, 이 빨간색 버튼을 안 누르고 베길 고양이는 없지.
3: 이건 괜찮은데?
0: 이 코이안 썬데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0: 치즈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0: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반짝반짝 빛나는.
7: 렉스, 안녕.
6: 어? 어서 와, 얘들아.
7: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6: 글쎄.
8: 렉스, 렉스.
6: 비키, 무슨 일 있는 거야?
9: 그게 말이지, 며칠 동안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
6: 물건이 없어진다고?
9: 응, 핑은 손거울이, 로키는 조개가, 토모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사탕들이 없어졌어.
6: 그래?
7: 무슨 일이지? 도둑이라도 든 거 아냐?
9: 어? 그러게.
6: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10: 렉스, 왜 웃는 거야?
6: 앙키오르니스를 보러 가자.
7: 앙키오르니스?
6: 응. 앙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을 아주 좋아하거든. 분명 앙키오가 가져갔을 거야.

0: 얘들아, 왔구나. 안녕, 비키. 렉스,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알겠어?
1: 안키오르니스인 것 같아.
0: 어? 안키오르니스라고?
1: 응, 안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들을 좋아하거든.
0: 아, 그러고 보니 없어진 물건들은 전부 다 반짝거리네. 내 사탕이 있던 곳엔 이런 모양의 깃털도 하나 떨어져 있었어.
1: 안키오르니스의 깃털이야. 아무래도 둥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2: 근데 왜 안키오의 둥지를 찾는 거야?
1: 안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으로 둥지를 꾸미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3: 둥지에 없어진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지?
1: 응. 근데 우리는 둥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키오르니스를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
2: 그럼 우리 귀바부에게 안키오르니스를 찾아달라고 해보자.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그럼 비바부를 불러줄래?

0: 비바보, 안티오리니스를 좀 찾아줄래?
1: 비! 비? 비비! 어? 얘들아, 여기 깃털이 있어! 비?
0: 검은색, 흰색의 깃털 색깔을 보니 안티오의 깃털이야.
2: 잘했어, 비바보!
1: 비!
3: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1: 어? 비!
0: 비! 냇가 근처라서 냄새가 끊긴 것 같아.
3: 괜찮아, 비바보. 너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1: 맞아. 정말 고생했어.
4: 그럼 이제 어쩌지?
1: 어? 저게 뭐지?
0: 어? 저쪽 길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
1: 어? 이거 봐. 수정이야. 어?
5: 수정 조각을 물고 있어.
0: 좋아, 따라가자.

0: 이건 안키오가 물고 있던 수정 조각인데.
1: 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건가?
2: 어? 어?
1: 아, 저쪽인 것 같아.
3: 안키오 리니스 같아. 얼른 가보자.
0: 어? 어? 여긴 지난번에 수정 동굴이잖아.
1: 어? 어, 저쪽이야. 안키오르니스가 수정에 걸렸어.
3: 빨리 구해서 여길 나가야 해. 어? 여긴 거대 정갈인 풀모너스 코르피우스가 사는 곳이야.
1: 맞다, 그랬었지.
4: 비!
3: 어?
1: 비바브 왜 그래?
0: 야! 어, 얘들아, 위험해! 와! 저기 정갈들이야! 어, 렉스, 어떡해?
3: 아, 그래!
0: 렉스!
1: 여기 좀 봐!
3: 정갈들이 수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가게 하자.
0: 참 좋은 생각이야.
3: 저 수정들이 많이 필요해.
0: 응, 알았어.
3: 렉스! 어, 갱신!

0: 믹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디키, 갈고리 발사!
0: 너희도 이걸 들어줘!
1: 삐!

0: 전갈들이 왜 저래?
1: 수정에 비친 자기들 모습을 보고 다른 전갈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0: 그런 거구나.

0: 전갈들이 도망간다!
1: 이야, 다행이다.
2: 그러게, 정말 무서웠어.
3: 안티오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렉스, 슈퍼 칼토리! 야! 야! 얘들아, 우리도 따라가 보자.
0: 어? 저기 봐! 안키오가 즐거워 보여.
1: 그러게. 안키오는 반짝이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
4: 어? 저 알록달록한 사탕. 비키, 이 사탕 아니야?
2: 어, 맞아. 핑의 거울이랑 로키의 조개, 토모의 볼트와 너트도 있어.
1: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돌려봤지?
0: 짜잔! 이거랑 바꾸면 된다고.
4: 수정이잖아.
0: 응,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챙겨왔지. 어?
3: 잘했어, 앤디. 이거면 될 것 같아. 둥지에 있는 우리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면 이 수정은 너한테 줄게. 어때?

0: 우와, 안케오르니스 카드다.
1: 고마워, 렉스. 오늘도 즐거웠어.
2: 앤디, 오늘 정말 최고였어. 네 덕분에 사라진 물건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어.
0: 정말이야?
1: 렉스 말이 맞아. 앤디, 정말 잘했어.
3: 진짜로.
0: 앞으로도 계속 나만 믿으면 돼. 가장 오래된 공룡.
1: 렉스!
2: 다들 왔구나. 반가워.
0: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2: 그게 말이지.
3: 왜 무한으로 돼 있어?
1: 렉스, 이건 무슨 공룡이야?
2: 나도 잘 몰라. 이 공룡에 대해선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
0: 정말? 렉스가 모르는 공룡도 있었어?
2: 옛날에 우루루 행성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다른 공룡을 구하고 사라졌다는데 그 후론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거든.
1: 아, 그랬구나.
2: 이 카드의 주인공은 모든 공룡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공룡이지.
0: 가장 오래됐다고? 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 이 공룡을 찾으러 가는 거야?
2: 어때?
1: 너무 좋아.
0: 나도.
2: 그래, 그럼 어서 출발하자.
1: 응.

0: 덥다. 비바부, 너희들도 덥지?
1: 아까부터 왜 이렇게 더운 거지?
2: 그러게. 햇볕은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3: 어쨌든 앞으로 가보자.
0: 어? 저게 뭐지? 저기 뭔가가 움직였어.
2: 움직였다고?
3: 뭔가 있는 것 같아. 어서 가보자.
2: 더위에 쓰러진 것 같아.
3: 안 되겠어. 빨리 물을 줘야 할 것 같아. 이제.

0: 괜찮은 거지?
1: 혹시 이 공룡이 그 수수께끼 공룡 아닐까?
2: 에이, 모든 공룡이 조상이라고 했잖아. 훨씬 크고 멋지겠지.
1: 맞아.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엄마는 어디 있지?
0: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2: 응? 뭐? 어디 가는 거야? 가족을 찾아가는 건가?
0: 일단은 따라가 보자.
2: 이 연기는 뭐지? 와!
1: 괜찮아?
2: 이거 혹시 간헐천인가? 지난번에 바비가 엉덩이를 대었잖아.
1: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땅이 부풀어 있어.
2: 그러네?
0: 잠깐만. 얘들아, 곧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1: 화산?
0: 안 되겠어. 다이너 전대원 출동!
3: 고고다이너 변신!
0: 공룡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먼저야. 핑! 하늘에서 공룡들을 대피시켜줘.
4: 알았어!
0: 나랑 토모는 가장 높은 지대로 갈 테니까 비키랑 로키는 중간 지대를 부탁할게.
1: 응! 맡겨둬!
0: 용암은 우리가 막아볼게. 너희는 공룡들이 플레오랑 캐루를 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1: 알았어!
4: 다들 도망쳐! 곧 화산이 폭발할 거야!
1: 자, 이쪽으로! 서로 밀지 말고 침착하게 가! 저기 앞으로 가면 돼.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
2: 이쪽이야.

0: 저기 아래 해변가로 내려가야 해.
1: 다치지 않게 조심해.
0: 두모, 용암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파줘.
1: 알았어. 렉스, 용암이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데 어쩌지? 큰일이야.
0: 안 되겠어. 비키, 로키, 핑, 여기로 와줄래? 우리가 용암을 막아야 해.
2: 비키, 물속 발사. 로키, 갈고리 발사.
0: 위험해! 어디 가는 거야? 어쩌지? 여기에도 공룡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3: 믹스! 슈퍼 이빨! 예!

얘들아, 모두 준비됐지? 응! 가자!

0: 이제 화산 폭발이 멈춘 것 같아.
1: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2: 나도 많이 걱정했어. 저기 좀 봐. 어? 비가 와.
0: 화산 폭발로 기온이 따뜻해져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이비 덕분에 공룡들이 활발하게 번성할 수 있는 거지.
2: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고마운 비네.
1: 비야, 많이 와. 잔뜩 쏟아져.
3: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조심히 돌아가.

0: 모습 왠지 나치 이건데?
1: 그러게.
2: 와, 렉스! 물음표 카드에 그려져 있던 공룡이랑 똑같아.
1: 맞다, 맞아.
3: 정말이네. 우리가 찾던 그 공룡이야. 에어럭토를, 우리가 궁금해했던 가장 오래된 공룡이었어.
4: 우와, 에어럭토르였구나.
1: 드디어 찾았다.
4: 삐!
2: 그럼 어린 공룡이 아니었구나.
0: 맞아, 작아서 우린 아직 새끼인 줄 알았는데.
1: 렉스, 우리가 찾았어. 찾았다고.
3: 응, 다들 정말 수고했어.

0: 오늘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컸어. 공룡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졌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고맙긴. 공룡들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2: 맞아. 우리 공룡 탐험대 대원이니까. 다음번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1: 렉스, 우리 또 같이 가는 거다.
0: 물론이지.
3: 와, 신난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4: 얼굴엔
3: 순한 길길.
4: 중물엔
3: 덥덥한 말.
5: 순하게
3: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고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9: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시내의 악몽.
1: 정말 대단하구나, 버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박수.
2: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절 용서하세요.
0: 이 황금 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어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스 누구?
3: 하필 공주!
1: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0: 신난다. 이제 넌 내 봄을 이뤄야.
4: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0: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5: 레드야, 레드 최고.
6: 그래 그래.
7: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8: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9: 급식은 지겨워.
0: 맛있는 거 먹고 싶다.
10: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9: 아, 제발 한 입만.
4: 나도 먹어볼래. 나도.
0: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11: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8: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1: 뭐라고? 아니, 내 비구가!
2: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
0: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3: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4: 공주님, 정치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3: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5: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응?
6: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3: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어? 얼른 나와! 어? 왜? 아빠는? 어? 그새 어디 가신 거야?
6: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3: 그게 무슨...
4: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다들 그만하고 나와.
3: 응?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0: 맞아. 난 배 안에 있었어. 이건 함정이야.
1: 드디어

0: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나다니. 쫓아라!
1: 여기가 어디야?

0: 없애도 다시 생겨나.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소리와 불빛? 예, 전화기 불빛. 이거 느끼로 쓰자.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0: 할 수 없다.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1: 내 친구들은 안 돼.
0: 잡아.
1: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0: 공주들이
2: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0: 프리즘 왜?

0: 뭐지?
1: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2: 화이트 골드님!
0: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1: 그 보물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0: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3: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0: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1: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3: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0: 잠이 안 올 것 같아.
1: 내일 보자.
0: 안녕.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0: 내가 너 진짜 폐한테 이를 거야. 공주님, 인형으로 저를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면요. 아니 뭐야, 갑자기 이래.
1: 잔소리가 무척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누가 새로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2: 커플의 첫날이 떠오르네.
1: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2: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1: 아, 물론이지.
3: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4: 인어공주일 확률 98%.
0: 담당에서 결투한대.
5: 뭐야? 아무도 없잖아.
1: 어딨지?
6: 자, 난 열정의 파란 불꽃, 해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네메시다.
5: 전 젤리핀이에요.
1: 반가워.
6: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1: 대장? 그런 거 없는데.
6: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5: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6: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5: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니야?
4: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6: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5: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1: 재밌겠다.
6: 좋아.

0: 하지 마!
1: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에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슈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0: 대결 시작!
2: 나랑 안 맞아.
0: 진다.
3: 좋아. 파랗게 불타.
0: 블루스.
4: 야, 진짜 멋졌어.
2: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0: 잡았다! 블루스!
4: 예! 이득이다!
0: 체면 다 구겼네.
5: 어이, 약골들! 일어나!
4: 너무 힘들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0: 불공평해!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5: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6: 가위바위보!
4: 예!
2: 불안한데.
0: 엉뚱한 건 아니겠지?
5: 뭐? 춤 오래 추기?
0: 아!
5: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7: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0: 궁지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5: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이래!
0: 가자! 재밌겠다!
2: 원, 투, 원, 투.

0: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1: 내가
0: 우리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자.
1: 내가
2: 뱀이잖아니.
3: 왜 저래?
4: 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패배자가 됐다니.
0: 잘 됐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5: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0: 블루를 찾아보자. 개차를 돌려줘야지.
6: 뭐야? 블루야?
0: 모두 조심해.

0: 저건 우리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우리의 정보만 없는데?
1: 먼저 공격하면 되지.
0: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2: 퍼플, 어?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3: 할 수 있어.
4: 이건 타임스톡?
3: 블루! 여기 있었구나.
4: 자, 네 레인보우 캐쳐. 나는 자격이 없어.
3: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5: 퍼플이?
3: 그거 봐!
2: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3: 어?

0: 필살기사 반려블루 변신 완료! 헛! 블루님이 나설 때군. 헐!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잘 가. 그러니까.
1: 대단한데?
2: 좀 하는데?
0: 아, 맞다. 이거
1: 블루판에서 나왔어.
3: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1: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다. 블루 니 덕분에 잘 찾았어.
0: 버블,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1: 우와, 버블잼이잖아.

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순하게!
2: 순하게!
1: 순하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롱뽀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술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드디어 성공이구나, 칸타.
1: 칸타.
0: 그래, 칸타. 네 이름이 바로 칸타란다.
1: 내 이름은 칸타. 칸타. 칸타.
0: 그래, 칸타.
2: 칸타! 칸타, 이것 좀 봐. 이거.
1: 어, 이게 뭔데요?
2: 네가 좀 봐봐. 뭐라고 쓰여있나.
1: 파라오께 모든 건강과 기쁨이 담긴 생명의 오일을 바치오니 바라건대 신처럼 영원한 삶을 누리소서.
2: 뭐? 생명의 오일?
1: 네, 그렇게 써있어요.
2: 그 생명의 오일을 찾으면 아빠가 깨어나시지 않을까?

0: 드디어 도착!
1: 웬일로 이번엔 얌전히 도착했네요?
2: 그러게.
3: 얘들아, 무사히 도착한 거지? 응? 얘들아, 어디 있는 거야?
1: 와, 정말 신기하다.
4: 책에서 많이 보던 곳이야.
0: 저 피라미드 좀 봐. 뭐 거대한 삼각김밥 같다.
1: 아저씨, 어? 이런 순간에 먹을 걸 떠올리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0: 그냥 그렇다고.
3: 얘들아, 어디서 뭐 하냐니까.
5: 이사님, 창밖을 구경하느라고.
0: 근데 밖을 보니까
5: 피라미드가 보이던데.
4: 지금 저희 고대 이집트에 도착한 거예요?
3: 이집트는 맞지만 고대 이집트는 아니란다.
4: 뭐? 1922년이면 왕가의 계곡에서 투탕카멘이 발견된 애 아닌가요?
3: 아주 잘 알고 있구나, 타타. 그래,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투탕카멘 무덤이 발굴된 장소란다.
0: 투탕카멘? 무슨 라면 이름 같기도 하고. 반숙 달걀을 얹은 따끈한 면조리 먹고 싶다.
1: 아유, 맙소사. 내가 졌다 졌어.
4: 죄가저씨, 투탕카멘은 라면 이름이 아니고 미라로 발견된 이집트의 왕 이름이라고요.
0: 뭐? 투탕카멘이 미라라고? 이거 왠지 무섭게지는데.
5: 그런데 박사님, 왜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던 거죠?
3: 고대 이집트인들은 삶을,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했어.
4: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5: 그래서요?
3: 그래서 죽고 나면 자신들의 영혼이 이집트의 제1신인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가게 될 거라 믿었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신이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 무덤에 보관한 거야.
4: 어? 저 상형문자는 무슨 뜻이에요?
3: 왕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야.
0: 꼭 무슨 경고문고 같은데요?
3: 그래, 투탕카멘의 무덤에 새겨진 이 경고문자.

0: 광고 문구 때문에 투탕카멘의 저주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1: 우와, 어? 저주야?
2: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0: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 중 20여 명이 병을 앓다가 죽거나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겼거든.
1: 20여 명이나요?
2: 정말 투탕카멘의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0: 그건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피라미드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야.
1: 응? 어? 무슨 일인데 그러나? 가보자고. 응? 뭐야?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뭐? 죽음의 날개가 스칠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이까지 그림 몇 개가 내 일을 방해할 순 없지. 뭐야? 놀랄 건 없다니까. 별일 아닐 걸세. 미로다! 미로가 나타났다!
3: 아, 진짜 웃기네. 저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무슨 무덤을 발굴하겠다고. 안 그래, 칸타? 어? 그만해라.
4: 아, 네.
3: 방해꾼들은 쫓아냈으니 투탕카멘이 잠든 곳으로 가볼까나? 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
4: 조심하세요, 공주님.
3: 조심하고 있다고. 으악! 뭐야?
4: 야! 동굴이 무너지고 있어요.
3: 투탕카멘의 저주인가?
4: 벽으로 붙으세요, 공주님.
3: 반드시 생명의 오해를 구해야 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뭐야?
4: 조심하십시오.
3: 이거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4: 모르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뿐.
3: 갑자기 뭔 소리야?
2: 어? 테리언들이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1: 그...
2: 발굴단의 카터 단장님이시죠?
1: 그래, 근데 지금 무덤 안에서 미라가 나왔어.
2: 에이, 단장님도 참. 무덤에서 미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1: 죽은 미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미라가 나왔으니 문제지. 네? 미라가 살아있다고요? 아, 난 이제 망했어. 발굴 투자자 카나방경이 내일 오시기로 했는데.
2: 저 혹시 그 미라가 둘 아니었어요?
1: 그래, 둘이었어. 그걸 어떻게?
2: 그럼 그렇지. 2인조 미라라. 이거 왠지 냄새가 나지 않아, 타타? 어.
5: 아, 난다. 공주님의 향기가.
2: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어서 가보자.
6: 여기가 투탕카멘의 무덤으로 가는 길이구나.
2: 드래곤은 뭐 좀 찾았어? 어? 붕대잖아.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플랫마이너 또 무슨 꿍꿍이지?
5: 아, 공주님은 꼭 백합을 닮았어요. 혹시 백합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변함없는 사랑이랍니다. 뭐지?
3: 갑자기 왜 이래? 투탕카멘의 저주인 거야!
7: 드디어 마지막 약초 하나만 넣으면 신비의 생명의 오일이 완성된다. 근데 약초를 채취하러 간 시종들은 왜 아직 안 와? 어? 뭐야?
8: 아이고, 허리야.
2: 근데 여긴 또 어디지?
7: 나인 대체 누구냐? 행색을 보아하는 평민들 같은데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지?
2: 그러는 아저씨는 누구신데요?
3: 꽝꽝꽝.
7: 오, 날개 달린 파충류라니 놀랍군.
3: 꾸렁꾸렁.
7: 처음 보는 동물인데 박제를 할까? 아니지, 이렇게 희귀한 동물은 미라로 만들어 오시리스 신께 바쳐야겠다.
2: 이봐요, 당신이 뭔데 남의 일행한테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9: 어허, 무험하구나. 감히 대제사장님이신 이모템님께 함부로 말을 건네다니.
2: 칸타잖아. 저 이모탭이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6: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학자이자 건축가, 그리고 천문학자. 아우,

0: 일이 엄청 많아서 셀 수도 없는 사람이야.
1: 근데 칸타는 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2: 그래, 약초는 구해왔느냐?
3: 네, 제사장님. 뭐 하고 있느냐? 시종은 어서 약초를 대령하라.
4: 네.
5: 어? 플랜마이노 공주님!
2: 드디어 생명의 오일의 마지막 단서를 완성했다.
3: 그만 가보거라.
4: 네, 물러나옵니다.
1: 이거 뭔가 이상한데?
5: 플랜마이노 공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4: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런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배도 고프고...
5: 공주님, 저한테 와플 있는데...
4: 와플? 진짜 맛있어요, 셰프. 아무리 생각해도 칸타 이 녀석 괘씸해. 생명의 오일 때문이긴 하지만 돌아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도레미 왕국의 공주인 나에게 이런 굴욕을...
3: 제사장님, 다 됐습니다. 자, 받으시죠.
2: 오, 생명의 오일이 완성됐다. 드디어 성공이야.
4: 응? 그 생명의 오일은 이제 내 거야.
2: 야! 그래? 이모탭의 방어 마법질이다. 시종 주제에 감히 대제사장인 나 이모탭에게 겁도 없이 덤비다리. 야!
5: 공주기! 잠깐, 플랜마이노 공주님은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생명의 오일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2: 플랜마이노 공주? 그럼 너의 부친이 왕이란 말이냐?
3: 네, 그렇습니다. 전 공주님의 시종으로 저의 주인이신 도레미경의 회복을 위해 생명의 오일을 구하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2: 아, 공주인 네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천한 신분으로 위장까지 하다니 그 효심이 기특하구나. 이 생명의 오일이 완성되는 데는 너희 둘의 목도 있다. 내 특별히 이 생명의 오일 한 병을 너희에게 선사하겠다.
3: 감사합니다, 제사장님. 생명의 오일.
4: 어서 가자, 칸타!
3: 네, 공주님.
2: 아, 마음에 드는 시종들이었는데 아쉽군.
1: 저, 제사장님! 정말 멋지셨어요.
0: 최고예요, 최고!
2: 그래? 그럼 너희도 그만 가봐야지.
1: 네, 제사장님.
0: 죄가 아저씨.
6: 에밀레오 소환!
2: 에밀레오? 오, 신기한 이동수단이로군.
7: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잘 가라!
6: 플랜마이너 공주님이 그렇게 효녀였다니.
1: 아, 믿을 순 없죠.
4: 아빠, 생명의 오일이에요. 파라오께 바쳤다는 신비의 약이요. 아빠, 꼭 일어나셔야 해요. 꼭이요, 아빠. 약 드셨으니까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0: 늘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1: 그러게 말이에요. 하필 폭우까지 쏟아지네.
2: 어? 저기 뭐가 있어요? 이런데 집이 있네?
1: 빈집 같은데?
0: 뭐 잘됐네. 비도 오는데 여기서 쉬었다 가자.
1: 그래요. 캠핑 온 것처럼.
0: 맛난 것도 해먹고.
2: 우물도 있고 부엌도 있어.
0: 먹을 것 좀 찾아볼게. 에밀레오엔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어. 그래도 맛있는 식용버섯들이 있을 거야.
2: 세실, 끓일 물 좀 가져올래?
3: 알았어. 금방 떠갈게. 물이 맑은데?
2: 뭐해? 물 가져오라니까.
3: 알았어. 두레박채 들고 가는 게 낫겠지?
2: 방금 뭐였지? 이게 뭐야?
1: 물 가져온다더니 뭐 하는 거야? 물 피워놓은 지가 언젠데?
2: 어? 뭐야? 호지깽인가? 뱀이다!
4: 아빠!
2: 세실! 세실, 괜찮아? 무슨 일인데?
4: 저 우물 안에 피가...
2: 뭐? 피라고? 피가 어디 있다고 그래? 맑기만 한데?
4: 분명히 피였는데...
1: 나도...

0: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어.
1: 쇠가조 씨는 괜찮으신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2: 비도 그치고 달빛도 있으니까 버섯이 잘 보일 거야. 소나무가 많은 곳이니까 송이버섯도 있겠지. 어, 그럼 그렇지. 역시 송이버섯이 있었어. 귀하고 맛있는 송이버섯. 아, 이 정도면 송이버섯 구이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기다려, 세실 타타.
3: 어, 근데 내가 올라온 길이 이 길 같은데 아닌가? 어두워서 헷갈리네. 올라올 때 이런 바위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타타랑 세실이 기다릴 텐데.
4: 멈춰라!
3: 어, 누구세요?
4: 아흠, 이놈! 산에 있는 송이버섯을 다 가져가려고?
3: 어, 이런.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4: 뭐, 주인? 나 주인 아니야. 그거 임자 없는 거야.
3: 아이, 놀랐잖아요. 주인도 아니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4: 그냥 재밌잖아.
3: 에이, 아저씨도 참. 그럼 그냥 가져도 되는 거죠?
4: 나랑 씨름 한판 해.
3: 네, 씨름이요?
4: 하하, 그래, 씨름.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씨름 한판 하고 가.
3: 아니, 갑자기 웬 씨름? 제가 좀 바쁜데.
4: 그건 네 사정이고, 안 그럼 길 안 내줄 거야.
3: 씨름 해본 지 꽤 오래됐는데.
4: 좋아요, 제가 이기면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지. 반칙하기 없게요. 반칙이라니 뭔 소리야.
5: 아, 이게 딴 소리 하지 마요.
4: 요놈 봐라.
3: 좋네요. 자, 제가 이겼으니까 전 가도 되죠?
4: 하, 제법 힘께나 쓰는데 한 판 더.
3: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기면 비켜준다고 했잖아요.
4: 어? 글쎄, 내가 언제?
3: 뭐라고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4: 한 판, 한 판 더.
3: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좋아, 한 판 더. 나도 오기가 있다고요?
4: 어, 그러셔.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5: 미쳤어.
4: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3: 어떻게 되긴요. 아저씨가 두 번 다 깨끗하게 진 거죠.
4: 그러니까 내가 힘이 더 센데 왜 진 거냐고.
3: 씨름은 힘보다는 기술이에요.
4: 뭐 어쨌든 너도 사흘을 굶어봐. 아이고, 배고파서 서 있을 힘도 없네.
3: 비상용 주먹밥인데 어때요?
4: 맛있네. 고마워, 형님.
3: 네, 형님? 에이, 형님은 아니죠. 그쪽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4: 씨름을 이긴 사람이 형님이 되는 거야.
3: 그런가?
4: 응, 네가 형님, 내가 아우.
3: 그래, 내가 형님 하지 뭐.
0: 아저씨, 쇠가조 씨, 어디 계세요? 쇠가조 씨!
6: 어,
0: 찾았어? 어딘데? 쇠가조 씨, 어떻게 된 거예요?
6: 크렁크렁.
3: 어, 타타, 언제 왔어?
0: 놀랐잖아요. 왜 이런 데서 주무셨어요?
3: 아, 그게 밤새 씨름을 하다가 잠이 들었나 봐.
0: 에? 씨름이요?
3: 어, 동생이랑 여기서 씨름하다가. 어, 어디 갔지? 분명히 동생이 여기 같이 앉아서.
0: 동생이요? 어? 꿈이에요. 얼른 가요. 저희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6: 그래요.
3: 이상한 일?
0: 네. 응? 알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3: 국물물이 이상했다고? 어? 물은 깨끗한 것 같은데?
0: 저게 뱀처럼 움직였어요.
3: 구직댕이가?
0: 네.
3: 아무래도 너희들 못 먹어서 헛것이 보였나 보다. 내가 캐온 송이로 맛있는 아침 만들어줄게. 너희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6: 네.
3: 대굽지?
4: 형님!
3: 어? 어? 형님이라고? 어? 저걸... 여기에 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지? 아, 대체 누가 이런 고마운 일을. 어? 어제 잘 먹었어, 형님? 형님?
6: 우와, 하나하나 다 맛있어요.
3: 그렇게 맛있어?
6: 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먹었던 것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3: 그래?
0: 아무래도 전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조금만 더 있자. 이 주변엔 음식점이...

0: 횃불 모양의 빛이라.
1: 네.
0: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지?
1: 네, 박사님. 쉐가조 씨가 버섯을 따러 갔다가 안 오길래 찾아갔는데 이렇게 생긴 빗자루랑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0: 아무래도 쉐크한테 도깨비 친구가 생긴 모양이다.
1: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아니에요?
2: 사람들을 막 공격도 하고요.
0: 너희가 알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은 잘못 알려진 게 많아. 일본 오니의 모습이 잘못 전해진 거지.
1: 일본의 오니요?
0: 뭐 이웃나라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니까. 한국의 도깨비는 변화무쌍해서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사람과 비슷하단다. 난폭하게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야. 장난스러운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1: 쉐가조 씨가 도깨비랑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3: 뭐가 걱정이야. 빨리 잡아서 이곳을 탈출해야지.
4: 어때, 내 솜씨?
5: 맛있어.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4: 버터를 살짝 발라서 구운 거야.
5: 버터 맛있다.
4: 너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세실이랑 타타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가끔 눈높이가 안 맞는다고 할까.
5: 형님, 내가 혼내줄까?
4: 누구? 세실이랑 타타?
5: 당장 혼내줄게.
4: 아냐, 그럴 필요 없어. 걔들은 내 친구들이야.
5: 나도 친구.
4: 아, 너도 내 친구지. 아니, 형님 아우니까 우린 형제지, 의형제.
5: 그럼 다른 소원 말해봐. 내가 들어준다.
4: 플랫마이너 공주님.
5: 걔도 혼내줄까?
4: 아니, 그게 아니고.
5: 공주도 친구?
4: 그분은 친구는 아니고 적이지, 적인데.
5: 혼내줄까?
4: 아니야, 그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어서.
5: 맛있다. 버터 송이버섯 구이 맛있어.
4: 세실이랑 타타 기다리겠다.
6: 안녕, 쉑.
4: 플랫마이너 공주님.
6: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길래 찾았는데 이렇게 딱 마주쳤네. 와, 맛있다. 마침 배고팠는데.
4: 제가 만든 버섯구이예요.
6: 역시 음식은 쉑이 최고지.
4: 또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공주님.
6: 고마워요, 쉑.
7: 저것들이 이제 공주님 행세를 다 하고 다니네요.
6: 어디 볼까? 이봐, 거기 너. 너 대체 누구야? 감히 허락도 없이 내 모습을 베끼다니.
4: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둘이라니. 너 누구야?
5: 형님!
6: 잘들 논다, 뭐 형님. 그냥 될 수 없지.
5: 형님, 피해! 감히, 너희 뭐하는 놈들이냐?
6: 저 괴물은 또 뭐야?
5: 괴물이라니! 가만두지 않겠다! 너도! 인간들은 왜 가만히 있는 날 공격하는지.
2: 흥분한 도깨비가 이리로 오고 있어. 어떡하지?
1: 그렇지, 나와라 복조리.
0: 위험할 땐 코가 촘촘한 복조리를 써보거라. 호기심이 많은 도깨비는 복조리의 코가 몇 개인지 세느라고 한눈을 팔 거야.
1: 자, 이것 봐.
5: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세실,
5: 여덟,
2: 지금이야!
5: 아홉.
6: 알겠어!
5: 이거 뭐야?
2: 최가조 씨, 뭐예요?
4: 알았어! 아우야, 미안. 나도 계속 너랑 같이 놀고 싶었어. 하지만 더 잘된 일일 거야. 왜냐하면 이제 늘 같이 있을 거니까. 우린 의형제잖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하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신나는 보라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보라로 유치원.
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날고 싶어.
6: 사건이다! 사건이야! 피트! 쉐리! 큰일 났어! 큰일 났다니까!
7: 무슨 일인데 그래?
6: 켄켄이 안 보여!
8: 숨바꼭질 하나?
6: 아니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면 어떡해!
5: 당장 찾으러 가자!
7: 잠깐! 먼저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다니,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9: 다니가 켄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합니다.
6: 켄켄 조심해!
5: 켄켄, 속상해하지 마. 이 명탐정 피트가 꼭 날개 해줄 테니까.
7: 어떡해.
5: 날개가 있는 사부님한테 가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야.
6: 피트.
7: 어? 켄켄의 사부님이 누군지 궁금한데.
5: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다 같이 가자. 출동.
7: 출동.
0: 출동.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5: 명탐정 피트! 궁금해!
7: 켄켄! 맞는 게 제리!
10: 젠틀맨 제제!
0: 우리

0: 새 중에서도 빠르기로 소문난 새야.
1: 우와, 참매잖아.
0: 참매야, 참매야.
2: 거참 시끄럽군. 조용.
3: 조용.
2: 감히 참매의 사냥을 방해하다니.
0: 방해라니. 참매, 너한테 나는 법을 배우러 왔는...
2: 저 아래 사냥감이다. 아!
0: 잠깐만!
1: 위험해!
3: 어서 피해!
0: 피해야 해! 라인 업 페이!
1: 켄켄! 피트! 괜찮은 거야?
0: 괜찮아.
1: 어, 참매, 진짜 빠르다. 순식간에 사라졌어.
2: 개서 떠라! 딱 기다려라!
0: 어, 저기 있다!
4: 야! 참매야! 참매!
5: 어, 참매!
2: 잡아! 너희들이 떠드는 바람에 놓쳤잖아.
6: 사부님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내가 본 새 중에서 가장 빨라.
1: 괜찮네!
6: 정말!
2: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1: 사부님, 사부님처럼 날고 싶어요.
2: 아, 지금 나한테 사부님이라고 했나?
1: 예.
0: 켄켄한테도 너처럼 나는 법을 알려주면 안 될까?
2: 좋아. 일단 이 큰 날개를 쫙 펴고 계속 움직이면 떨어지지 않고 날 수가 있어. 그리고 날개를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빠르게 날 수도 있지. 자! 자! 자! 너도 와서 나처럼 날아봐.

0: 어?
1: 그렇게 작은 날개로 나처럼 날겠다고? 어림없어. 더 커서 와. 그럼 난 이만 사냥하러 간다.
2: 아버님!
3: 이건 나.
4: 켄켄, 포기할 거야?
2: 아니, 절대.
5: 켄켄, 포기하지 마.
4: 켄켄의 새로운 사부님을 찾았으니까.
2: 사부님이 누구야?
4: 어, 저기 있다.
6: 어린가?
2: 어리라니, 난 새야. 새 중에서 가장 작긴 해도 날갯짓이 가장 빠른 새야. 뭘 먹는 거야? 꿀. 난 벌처럼 꽃에서 꿀을 빨아먹는다고 해서 벌새라고 해.
7: 우와, 공중에서 멈춘 상태로 꿀을 먹다니 대단해.
2: 날갯짓이 빠르기 때문이지. 1초에 60번 정도 하려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벌새 사부님, 난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 좋아. 근데 잠깐만, 계속 날갯짓을 했더니 힘이 없어서 꿀 좀 먹고. 이렇게 꿀을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지 않으면 날 수가 없거든.
4: 대체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거야?
2: 잠깐만 기다려.
8: 사부님, 누가 왔어요?
2: 저리 가, 띵구리야.
7: 같이 좀 먹자.
2: 안 돼, 여기 있는 꿀은 다 내 거야. 다시는 오지 마.
7: 가면 되잖아.
2: 켄켄, 네 덕분에 꿀을 지킬 수 있었어. 고마워. 이제 나는 법을 알려줄게. 근데 넌 못 날 것 같은데.
8: 나도 날개 있는데.
2: 깃털이 없잖아. 새들은 가벼운 깃털이 있어서 날 수 있어. 이렇게 깃대를 중심으로 양쪽 모양이 달라야 더 잘 날 수 있다고.
8: 내가 날 수 없다고.
6: 켄켄, 포기하는 건 아니지?
8: 거기 아니야.
9: 켄켄, 스카이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8: 스카이맨!
10: 아우, 켄켄, 걱정하지 마. 나도 깃털이 없지만 날 수 있잖아. 내가 새로운 사물을 소개해 줄게. 저기 동굴로 가봐. 그럼 난 이만.
6: 오, 여긴 너무 깜깜해.
7: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4: 자, 자, 자.
7: 갑시다.
4: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잡았지?
8: 와, 날개가 손 같다.
4: 맞아. 내 날개는 손이 변해서 된 거야. 손가락뼈가 길게 늘어나고 그 사이에 얇고 튼튼한 막이 채워져서 날개가 된 거지.
8: 박기 사부님, 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깜깜한데 어떻게 나는 거예요?
4: 우리 엄마한테 배웠는데 말이야. 이렇게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주위에 내보내지. 그럼 초음파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걸 통해서 근처에 뭐가 있는지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고. 자, 켄켄, 너도 나처럼 초음파를 이용해서 날아보는 거야.
8: 못하는데. 날개가 있어도 참외처럼 벌새처럼 화기처럼 날지도 못하고.
6: 켄켄 엄마가 있었다면 알려줬을 텐데.
7: 그러게.
4: 걱정 마. 내가 꼭 켄켄 엄마를 찾아줄 테니까.
8: 정말이야? 그냥 빨리 엄마 찾으러 가자. 가자. 가자.
4: 레벨 업.
2: 켄켄.
4: 내 친구 알!

0: 들고 있는 건 뭐지?
1: 얼른 가보자.
2: 같이 가.
3: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2: 병참정 피치 궁금해
0: 캥캥 맞는 게 제리
1: 젠틀맨 제제
3: 우리 함께 어어어 레벨업
0: 캥캥
2: 나와라, 라이노 클레인, 호클레이! 캔캔, 왜 또 혼자 나온 거야?
1: 아이, 걱정했잖아.
4: 미안해. 다친 데는 없고?
5: 캔캔아!
2: 근데 이건 뭐야?
5: 내 친구. 아이.

0: 있어서 켄켄이 돌봐주려고 가지고 왔다고?
1: 엄마가 알을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
2: 알이 사라진 걸 알면 걱정하고 있을 거야.
1: 당장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둬야 해.
3: 내가 줄게.
4: 내가 줄 거야.
1: 조심해.
2: 조심.
4: 여기서 기다리자, 켄켄. 기다려요, 기다려.
0: 아래 엄마는 안 보이는데.
1: 기다려보자.
2: 근데 알을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우리 황제 펭귄들은 엄마 황제 펭귄이 알을 낳으면 아빠들이 알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따뜻하게 품어주거든.
4: 아빠.
2: 새들도 엄마가 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태어나잖아.
4: 나도 품을 거야.
1: 잠깐. 이 알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태어나는 동물들도 있지만 품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에서 깨어나는 동물들도 있거든.
5: 안전한 곳에 알을 낳아야지. 아가들아, 무사히 태어나렴.
6: 나도 갈 거야.
7: 영차, 영차, 영차, 영차. 바다로 가자.
5: 바다 거북은 알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물론 걱정도 되지만 그렇게 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자연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거든.
0: 우리가 돌봐주긴 했지만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지.
1: 그러니까 이 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려면 일단 누구의 알인지 알아봐야겠어.
0: 이럴 땐 다니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빠를 거야. 다니!
8: 다니가 알을 분석합니다. 이 알은 크레스티드 개코의 알입니다.
1: 크레스티드 개코라면 도마뱀? 그럼 알에서 스스로 깨어나겠네.
8: 맞습니다. 다만 알에서 무사히 태어나려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합니다.
4: 뜨거워. 뜨거워.
2: 기침? 무거운.

0: 같은데?
1: 기원의 하야? 미쳤다? 브이 필요해? 브이 브이 브이
0: 브이 알았어.
2: 아이고 아야야야 제체 체리
1: 물 여기 마셔. 아야
0: 알은 캔캔이 돌보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피곤한 거지?
1: 그러게 말이야.
2: 아, 근데 알은 대체 언제 깨어나는 거야? 아, 졸려.
0: 졸려.
1: 얼른 나와. 나오냐고. 하야! 하야, 반가워. 물 받아서 고마워, 캥캥. 하이, 뭐이, 부끄부끄부끄. 여기서 놀자. 좋아, 좋아. 나 잡아봐라. 하야, 나 잡아보라니까. 당연다. 난 나무도 올라갈 수 있다.
3: 무사히 태어났구나.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1: 엄마?
3: 그래, 엄마야.
1: 진짜 우리 엄마야?
3: 그래, 아가.
1: 안 돼!
3: 안 된다니. 이 아기는 내 아기야.
1: 내 친구야. 안 돼! 경찬.
4: 경찬!
3: 태어났구나.
2: 크레스티드 개코다. 혹시 이 아이의 엄마?
3: 맞아. 아이를 데리러 왔어. 그런데 켄켄이 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잖아. 켄켄 좀 말려봐.
2: 켄켄이 정말 정성껏 나를 돌봐줬어.
5: 맞아, 맞아.
3: 그랬구나. 켄켄, 내 아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2: 켄켄! 알은 엄마랑 같이 가야 해.
0: 그래. 엄마를 따라가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될 거야.
5: 지금은 헤어지는 게 슬프겠지만
6: 또 만나게 될 거야.
1: 싫어!

0: 저희가
1: 다시 나는 연습을 하려나 봐.
2: 알과 멋지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1: 근데 날 수 있을까?
2: 안 되면 또 실망할 텐데.
3: 켄켄 날았어.
1: 날다니?
3: 내가 아까 봤어. 아마 조금만 연습하면 멋지게 날 수 있을걸.
1: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3: 난 될 것 같은데.
4: 아이고, 날도 말 거야.
3: 레벨 업!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얼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큐.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1: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라디오 자이언트 팽TV. Let's go. 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 다들 오늘 어디 가냐면 바로 망고빙수 투어갑니다.
6: 근데 누가 망고빙수를 이렇게 아침부터 먹으러 가요?
5: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 파워블로그입니다. PG. 아니, PG. 지금 망고빙수 하나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투어예요, 투어. 오늘 무려 망고빙수 3종 세트를 먹으러 갈 겁니다. 펭수의 파워블로거 데뷔작 망고빙수 3종 투어!

0: 안녕하십니까, 평수님. 호텔 서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1: 이야,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진 향기가 펄펄 나요. 따라.
0: 장식 보이세요?
1: 아, 여기구나. 네. 유명한 포토존이기 때문에 다 블로거들은 여기 사진 찍고 갑니다. 자, 여기 사진 좀 찍고 갈게요. 다 블로거를 써. 이렇게 정보를 다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So cute. 아니, 꽃을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자, 1번. 오늘 제 파워블로거에 정보 소스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2: 내가?
1: 형님, 좀 찍어주세요, 이것저것. 누가 꽃이 이게? 오, 여긴 봐봐. 저 봤거든요. 망고 빙수 먹어요. 들어가 보시죠.
3: 잠깐만요. 어디 찾으세요?
1: 아, 저 오늘 망고빙수 예약했거든요.
3: 아, 망고빙수 먹으러 오셨구나. 입장이 안 되실 것 같은데.
1: 왜요?
3: 너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못 앉으실 것 같아서 다른 장소로 안내해드릴게요.
1: 왜요? 저 잘 앉아요.
3: 아니에요. 저기 너무 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장소로 안내해드릴게요.
1: 아, 전 지금 이렇게 파워블로거라고 지금 저를 VIP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 되게 여기가 조용하고.
3: 네, 오늘 좌석은 이쪽으로 준비했습니다.
1: 이거 봐. 자, 제 전용 좌석입니다. 와우.
3: 네, 메뉴 준비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먹으러 온 제주 애플 망고 빙수랑 14만 9천 원. 또 14만 9천 원. 그리고 또 여기 오시면 다들 커피 드시는 거예요. 음료수 헛 17,000원. 아이스 18,000원. 저렴하네. 여기요.
3: 이게 좀 넣어드릴까요?
1: 아임 제주 애플 망고 빙수 one please.
3: Just one portion is enough?
1: Yeah, thank you please. 뭐야? 곱방기 뭐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계입니다. 이 세 개를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남들과 좀 다르게, 색다르게. 자, 조명 체크. 여기가 주머니로 이렇게 다 조명이 감싸져 있어요. 온도 체크! 온도 체크!
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eoul.
1: How are you?
4: I'm good, thank you. How are you?
1: Good.
4: Yes, so let me introduce our premium Jeju mango bingsu.
1: Oh, please.
4: So the first one we have is the mango-shaped flour.
1: Uh-huh.
4: So you can enjoy the mango first. It's just slightly buttered on top. Uh-huh. So they bring a smoky flavor. So I try to make an ice cake.
1: Ice cake.
4: And up in the sliced mango, you have a sphere. Inside the sphere is Jeju mango gel.
1: Ah.
4: So if you broke it, all the gel will become on.
1: Wow!
4: Please enjoy.
1: Excuse me?
4: Yes.
1: This is real gold?
4: Yes, it's a real gold. It's 24K gold.
1: Wow! Gold is very, very insane. Mango bingsu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Mango bingsu first where?
4: Korea.
1: Oh, where hotel?
4: For...
1: Oh, yeah!
4: Thank you.
1: 한국 빙수의 원조는 포스트.

0: 자, 아이 군침이 자꾸 도네. 자, 근데 저는 파워 블로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승리, 룩이 어떻게 되시죠?
1: 맹고 룩입니다.
0: 맹고 룩. 혹시 빙수 좋아하십니까?
1: 네, 빙수 일주일에 두 번씩은 먹어요.
0: 와우, 빙자랄이시네요.
1: 근데 전 과일 빙수만 먹어요.
0: 과일. 아, 과일 빙수만 이렇게 또. 네. 자, 그럼 우리 체크리스트가 좀 있는데요. 몸의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1: 몸무게
0: 집게.
1: 집게.
0: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저니까 하는 거예요. 보죠?
1: 예.
0: 금때.
1: 오케이.
0: 오. 오, 근데 이걸로 반지 만들어도 되겠는데?
2: 오늘 안에 빙수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0: 금을 올려도 올려도 무게가 안 나와요.
1: 0g인데요?
0: 빙수가 지금 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망고 조각 개수입니다. 50개는 돼 보이거든요? 저기, excuse me, chef. Slice. Mango slice. You made it?
3: Yes, handmade.
0: How many slices?
3: 100?
0: Oh, really?
3: I don't know.
0: 자, 망고 털게요. 와, 이게 푸짐하게 또 엄청 많거든요, 망고가. 저는 파워 블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짓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셰프님이 지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도 전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오. OMG. She's gone, no. 망고 gone. 망고가 얇다 보니까 아주 어우러져. 그래서 이게 식감이 살살 녹아요. 그래서 조금 씹는 재미는 없을지언정 이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그 씹는 재미 어디서 채울 수 있느냐? 떡. 맛있는 게 눈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아. 자, 맛 표현해주세요.
4: 잠깐, 여기가 태국으로 갈게요. 진짜 맛있어요.
0: 우리 보조, 잠깐만 드셔보시죠. 오! 약간 회덮밥 먹는 것 같아요.
1: 아, 냉동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4: 달아요?
1: 단데, 그게 엄청 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0: 아주 달지만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는 그 맛이랄까요?
5: 그럼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야, 펭수?
0: 당연하죠. 자, 이제 점심 엄청 맛있는 거 먹을 거거든요.
5: 뭔데요?
0: 바로 망고 빙수!
5: 응?
0: 저는 오늘 망수 될 겁니다, 망수. 저는 망고와 혼연일체가 되겠어요.
5: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요.
0: 망하! 도착! 회전문 고소! 회전문 고소! 와우! 오, 뭐야? 저 진짜예요?
6: 진짜입니다.
0: 이 뭐야? 와우! 아니, 서울 한복판 호텔 앞에 이렇게. 나 찍어줘. 폭포 앤 펭수 폭수. 야, 요상하니, 요상해. 내가 망고빙수를 먹으러 온 건지 지금, 지금 약간. 헷갈려요, 지금.
7: 천천히 보시고 말씀 주시면 주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망고 빙수 하나 주시겠어요?
7: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예. 오, 자, 메뉴판 나왔습니다. 과연 커피의 가격은 아메리카노. 뚜른뚜른. 와우, 19,000원. 아이스 2만원. 2만원. 자, 우리 망고 빙수 한번 볼게요. 망고 빙수. 여기다, 여기다. 애플 망고 빙수. 오, 11만원. 오, 여긴 좀 더 싸요. 아까 보자. 자, 그리고 조명 체크 가볼게요. 조명. 와, 조명. 볼 것도 없이 1등이야. 아니, 샹들리에가 있으면 뭐 어떻게 뭐 이거 조명. 뭐 끝난 거지 뭐 사실. 오.
7: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오, 뭐야?
7: 잠시만 드지 마시고 제가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퍼포먼스? 우와! 우와!

0: 와!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파생자도 물렀어! 어머, 어머! 파생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1: 아니.
0: 실수로 넣으신 거죠? 파생 물렀어!
1: 죄송합니다. 파생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왜 들어갔지? 네.
0: 아니, 진짜, 오! 오, 망고, 망고, 야!
1: 드셨을 때 입 안에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썰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망고 얼음을 간 게 특징입니다.
0: 이야, 이거
1: 이제 팥이랑 망고 펄, 그리고 망고 소르베, 샤베트입니다.
0: 오, 아 이거 뭐 캐비어 아니에요?
1: 캐비어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네.
0: 팥은 왜 주신 거예요?
1: 팥이랑 같이 드시면 망고 빙수를 먹지만 팥빙수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날 수 있습니다.
0: 근본을 잊지 마라.
1: 그렇습니다.
0: 또 외국인이면 이곳이 한국이다.
1: This is Korea.
0: 오, 재밌네요. 혹시 그 드라이 아이스 리필 되나요?
1: 드라이 아이스 리필도 물은 얼마든지 리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의 연출은 두 번, 세 번도 가능하고요.
0: 오! 와우!
2: 생수 30년 같아.
0: 망고 빙수 줄까? 아니면 팥빙수 줄까? 당도 체크.
2: 18.8.
0: 우와. 야, 이거 얼마나 단 거야? 자, 지금부터 개수 해보겠습니다.
2: 다 열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1개입니다.
0: 야, 망고 21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서 오면 10개 반씩 나눠드세요. 정확히 10개 반씩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망고 시식하겠습니다. 망고 시식. 자, 망짠.
2: 짠.
0: 오!
2: 여기 망고 진짜 달아요.
0: 오, 달어! 오, 망고를 그 씹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거네, 확실히.
2: 아삭한 느낌. 우유 빙수라기보다 약간 얼음 맛이 강한 빙수.
0: 자, 제가 장면 보여드릴게요. 그 결이 확실히 나눠져 있거든요. 이 슴슴한 그 샤베트와 그 엄청 당도 높은 그 망고가 잘 어우러져요. 자, 먹어볼 사람.
2: 참 커. 엄청 커.
0: 오. 제가 그러면 방법을 바꿔볼게요. 정원님은 망고 먹다가, 아니, 망고가 물릴 수 있잖아요. 한번 먹어봐.
2: 맛있어, 맛있어. 엄청 달지 않고 되게 상큼하고.
0: 팥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맛있게 느껴지는 팥을 쓴 것 같다.
2: 여기 단팥빵이 시그니처 메뉴래요.
0: 아, 진짜로? 야, 팥을 괜히 선보인 게 아니군요. 자, 이번 망고 빙수는 특별하게 카이막이 올라가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음료 하시나요? 식사하시나요?
0: 아, 저 오늘 망고 빙수 예약했습니다.
3: 아, 망고 빙수요? 네. 그럼 안으로 보실게요.
0: 네. 네. 우와. 야, 여기 보세요. 야, 뷰로는 거의 1등이에요, 1등. 압도적 1등. 여긴 왠지 그 약간 비즈니스 하는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파워블로그입니다. 카이막 애플망고의 빙수 가격은 룰룰룰룰룰러 오! 11만원! 지금까지 36만 9천원을 망고 빙수에 썼어요. 자, 우리 이제 며칠 굶으면 돼요? 두 달을 굶어진다고요? 네. 오! 아메리카노는 17,000원 되겠습니다. 오! 자, 여기가 가장 싼 것 같죠? 오, 감사합니다. 오!
3: 아직 드시면 안 돼요. 준비되셨어요?
0: 준비됐어요. 잔디에 물을 주듯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허, 어허, 어머!

0: 와.
1: 여기 위에는 카이막이고요.
0: 언니.
1: 제주 애플 망고. 카이막 위에는 피스타치오가 뿌려져 있고요. 여기는 큐브 치즈케이크. 패션 프로 소스 연유예요.
0: 이거 참기름 먹으면 안 돼요?
1: 안 됩니다.
0: 네. 자, 근데 요즘에 이거 드라이아이스가 유행인가 봐요. 자, 어때요? 오늘 즐거우십니까?
2: 네, 너무 즐겁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망고 개수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 펭귄으로서. 하나. 자, 망고가 무려 40개나 들어갔어요. 자, 망고의 단도, 단도란, 단단한 도 투입하겠습니다. 오! 오!
2: 제가 먹을게요.
0: 이 지금 망고 하나 얼마짜린데, 이거.
2: 오! 근데 망고가 너무 탱글탱글해서 잘 안.
0: 오!
2: 죄송합니다.
0: 오늘 시급 없습니다.
2: 네, 망고만 먹고 갈게요.
0: 네. 무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몇 시입니까? 9.
2: 10.
0: 10.
2: 12일입니다.
0: 좋습니다. 11. 12.
2: 12. 오, 13 됐어요.
0: 어머! 계속 팽창해요. 조금만 먹어도 배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3명 이상 먹어야 돼요. 카이막이랑 한번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2: 네.
0: 어떻습니까? 이 카이막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2: 카이막의 고소하고 약간 그런 구수한 맛? 그게 섞이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그 카이막이 부드러움을 더 극대화한다.
0: 잠깐!
2: 네.
0: 이거 제가 너무 맛있는 나머지 저만 무슨 노래가 들리나요? 어머, 들려요?
2: 네, 들려요.
0: 이거 뭐예요?
2: 천상의 화모닝인가 봐요.
0: 뭐야? 이야, 여긴 진짜. 아니, 여러분, 망고빙수 먹는데 저기서 지금 콘서트가 열렸어요. 이야, 바로 로맨틱해집니다.

0: 네, 열심히 산 이유가 있었어. 이 망고빙수는,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젤리 같은 게 있네요. 그 아까랑 먹은 거랑 비슷해요. 깨불면 안에서 착 하고 나옵니다. 좋아. 어때? 장난 아니지?
1: 타임바가 나르다.
0: 다르지?
1: 어, 다르다.
0: 왜 그런지 알겠지? 자, 맛 표현해주세요.
1: 고급진 맛이 좀 난다고.
0: 어, 확실히 그 가지막이 좀 고급진 맛을 좀 추가해준다.
1: 근데 이 가격인 줄 모르겠어.
0: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빙수도 빙수지만, 이 음악, 이 풍경, 이 분위기, 이게 삼일체처럼 달라 보입니다. 아, 잘 먹었다. 다 각자의 그 개성이 있었어요. 다 잘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가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아! 어, 위험해요. 어, 여기 화장실이 어딨어? 화장실! 아!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콩콩! 콩콩! 오! 완전 맛있는 스마오! 콩국수! 콩국수! 지금 이 날씨, 이 온도, 그리고 이 벽지. 벽지가 콩국수 그 자체예요. 콩국수 심이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
1: 갑자기 왜 콩국수야?
0: 갑자기가 아니고, 이제 무더위잖아요? 여름이 찾아왔죠? 그리고 뭐가 찾아왔어요? 바로 자이언트 팬티비 400회입니다! 또 이 400회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특별하게, 어떻게 특별하게 보낼 거냐? 바로, 썸머송이죠! 그래서 그 영감을 좀 받으려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다 콩국수로 주세요.

0: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야, 이거 색깔 보세요, 색깔. 야, 이거 좋은 콩국수입니다. 콩국수는 말 그대로 콩이만 있어야 돼요. 사장님, 여기 콩 국내산인가요?
1: 네.
0: 거봐,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계절 음식이라고요.
2: 근데 먹다 보니까 조금 밍밍해요.
0: 자, 콩국수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콩국수한테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 넣어 먹으세요?
3: 소금이지.
0: 저는 설탕이랑 놀고 여기는 또 소금이랑 노는 거예요.
2: 나도 소금.
3: 아니, 콩국수를 달달하게 먹는다고? 설탕 넣어 드시는 분 아무도 없어. 와, 진짜 아무도 없어.
0: 설탕 넣고 그 다음에 소금 넣어도 셋이 같이 놀 수 있어요.
2: 근데 그건 마치 부먹과 찍먹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 같아.
0: 오! 영감이 떠올랐어.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지금 영감이 부족해. 콩국수를 알려면 콩국수에 가까이 가야 돼요. 야,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무상으로 일하겠습니다.
1: 네, 그럼 해주세요.
0: 저기요, 콩국수의 비밀, 콩국물이야. 콩국물 팍팍 녹청이야. 녹진. 아, 최고예요. 콩국수 나갑니다.

0: 생각해 또 오세요. 영감아, 영감, 왜 불러? 지난주에 콩국수를 먹어봤나? 지금 이거랑 영감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 영감아, 영감아 또 올려라. 아, 영감아. 어서오세요, 콩국수집입니다. 오! 야, 오셨네. 야,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드디어 만나는군요, 우리 안예은 선배님. 야, 반갑습니다. 어,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 이리 여기 앉으세요. 자, 앉으시고. 사장님, 이 콩국수 하나 주세요.
1: 제 자, 선택권은 없나요?
0: 아니, 아니요. 제가 해야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자, 앉으시죠.
1: 여기, 예.
0: 아, 선생님. 예.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저 이 근처 살아요.
0: 아, 정말요? 네. 어디 사세요?
1: 일산.
0: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이거 혹시 이거. 예. 그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1: 7월에 또 이제 남녀특집으로 또 6번째 귀신물을.
0: 야, 또 기대되는구만, 이거.
1: 근데 주문은 혹시 들어가?
0: 아, 주인님. 야, 이거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 콩국수를 딱 보자마자 환해지잖아요.
1: 제가 콩으로 만든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해요.
0: 어머!
1: 펭수 씨 덕에 첫 콩국수를.
0: 야, 콩순이네.
1: 네, 맞아요. 콩순이. 콩순.
0: 선배님, 콩국수 어떻게 드세요?
1: 일단 오리지널로 국물을.
0: 역시 맞잖아요. 아까 저랑 먹은 거랑 똑같아, 지금.
1: 와, 이거 진짜 맛있다.
0: 네, 국내산 콩.
1: 와!
0: 아, 드실 줄 아니, 역시.
1: 아, 여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저는 소금파입니다.
0: 아, 아,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이거.
1: 설탕 넣으세요?
0: 저는 일단 시작은 설탕입니다.
1: 시작은 설탕.
0: 그 다음에 소금을 같이 또 첨가를 하는 거죠.
1: 그, 오.
0: 그럼 둘 다 즐길 수 있어요.
1: 네.
0: 아. 오,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잘 먹는다. 선배님, 맞추셔. 여름, 이 썸머 노래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감을 얻으려고 콩국수 집에 온 거예요.
1: 예.
0: 뭐, 냉면 노래도 있고, 막 이제 뭐, 얼음 노래 그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1: 그죠.
0: 근데 콩국수가 없어. 선배님, 제 말 들으세요? 듣고 있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작사, 작곡 다 잘하시잖아요.
1: 네, 건강.

0: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노래를 좀 써주시는 거 어떠세요?
1: 아 제가요?
0: 예. 선배님!
1: 예, 예, 예. 아니, 여기 들어올 때부터 뭔가 진짜 찐 맛집의 향.
0: 그래서 선배님 제가 그 어떤 노래를 내고 싶냐면 여러분 시원하게 일단 주먹 계속 깔고 있거든요. 그 듣고 발랄하고 신나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깔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뭔가 시원하게 노래가 그런 거예요. 한번 들으면 바로 깔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가고 그리고 뭔가 아무래도 풍수니까 풍수에 그냥 그 어떤 그 소스를 그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책임지 어떤 그런 그거 있을게요. 그 라임을 살려서 알콩달콩 느낌으로다가 흥나고 빌보드 갈 수 있을 만하게 좀 그런 제가 뭐라 그랬어요?
1: 알콩달콩
0: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거고요.
1: 빌보드
0: 그리고 콩국수 노래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찍겠죠?
1: 네.
0: 그럼 기분 좋아지겠죠?
1: 그죠 그죠.
0: 그럼 저 노래 같이 해주실 거죠?
1: 네.
0: 오케이!
1: 뭘요?
0: 자, 제 노래 작업해주시기로 한 겁니다. 도장, 쾅쾅!
1: 네?
0: 선배님, 이게 바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1: 아니, 아까는 사실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정신을 잃고.
0: 어, 선배님, 이거 뭔가요?
1: 아, 이거는 이제 저의 작업 노트.
0: 오! 음악 레시피가 들어있는 완전 비밀 네. 노트네요? 네,
1: 이런
0: 우와!
1: 이런 그냥...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0: 오!
1: 일단, 콩국수를 주제로.
0: 어, 맞아요.
1: 밝고 신나고 따라 부르기 쉬운.
0: 맞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팍 각인데, 이게.
1: 요새 시대는 10초 안에 결정이 돼야 쭉 듣는 시대가 돼버려서
0: 그쵸.
1: 예, 앞부분에서 일단 때려야 돼요.
0: 맞아요. 이 인셉트 어떻게 살려주실 거예요?
1: 그거 있잖아요. 절대음감 게임 같은 거 EBS, 어? EBS, EBS 이런 거나 탕수육 게임 막 이런 거 같은 것처럼
0: 예.
1: 말장난을 좀 하면 어떨까.
0: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1: 빨리 일단 빨리 뭔가 콩국수, 국수, 콩국수, 국수, 콩, 콩 약간 이렇게
0: 오!
1: 쳤다 빠졌다, 쳤다 빠졌다.
0: 야 이거 좋은데요? 콩국수 콩국수 팡팡팡 묻혔냐.
1: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름 노래 두 가지가 있는데
0: 어 뭡니까?
1: 하나는 이제 레드벨벳 선생님들의 빨간 맛.
0: 빨간 맛 콩콩콩콩 콩국수
1: 궁금해요
0: 허니. 오 네. 괜찮은데 표절도 나쁘지 않아요.
1: 어, 표절은 이제 제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0: 아 맞네.
1: 그리고 두 번째가
0: 어
1: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입니다.
0: 아, 냉면, 예. 콩국수, 콩국수.
1: 그러면 이제 제가 되게 곤란해져가지고, 많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냉면의 가사를 보시면은, 냉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사랑 노래 같이 이렇게 비스꾸름하게 해가지고
0: 어, 맞아요.
1: 그죠? 묘사를 그렇게
0: 약간
1: 합니다.
0: 비유법을 썼어요. 예, 냉면에다가 예.
1: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해요.
0: 어, 콩국수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
1: 콩국수라는 음식 자체가
0: 응.
1: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0: 맞아요. 콩국수 먹을래 냉면 먹을래면 냉면 먹을 내가 훨씬 많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응.
1: 그래서 이 콩국수의 마음을 대변해서 입에 대보지도 않고 싫다 말아요. 한 번은 시도를 해봐라.
0: 너 나 만나봤냐? 나 만나보면은 너 나한테 빠져서 못 태어나올걸?
1: 그런 거죠.
0: 약간 그런 느낌.
1: 예, 예, 예, 예.
0: 야, 이거 완전 천재지야, 선배님?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평범한 일산 거주하는 30대 여성.
0: 오. 그리고.
1: 약간의 어떤 매력 어필을 합니다.
0: 어떻게?
1: 꽤 사랑스럽지?
0: 아, 어때? 나 좀 사랑스럽지?
1: 네, 조금 괜찮지?
0: 아, 귀엽다.
1: 네.
0: 근데 이게요, 가사가 나랑 잘 맞네, 또 이거.
1: 어느 부분이지?
0: 어느 부분이요? 나 봐봐. 나 한번 적어봐. 어때? 나 사랑스럽지? 이거요. 이해 못하셨는데 한번 저 적어보니까 어때요?
1: 사랑스럽네.
0: 그쵸. 그 내 노래라니까, 그냥.
1: 좋은 것 같습니다.
0: 다음은?
1: 내가 누군지 말해줄게.
0: 오!
1: 나는 멋쟁인데.
0: 나 멋쟁이죠.
1: 한여름의 멋쟁이.
0: 한여름의 멋쟁이 콩국수다. 아, 근데 나는 겨울에도 멋지고 싶은데. 사계절 다 멋있으면 안 돼요?
1: 근데.

0: 형수 씨가 계절송을 내고 싶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1: 아, 네. 바로 모순이에요, 이거.
0: 그렇죠.
1: 좋아요. 굉장히 멋진 겁니다.
0: 예, 예. 그 다음에 콩국수에 조합을 해서 먹는 친구들이 있죠.
1: 아! 아까 내가 정확히 그 얘기했어요.
0: 네.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고
1: 그럼 이제 그럼
0: 친구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콩국수의 친구들. 뭐 예를 들어 설탕의 조합도 괜찮고 소금의 조합도 괜찮고 근데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조립을 해가지고 나를 더 아껴줘.
1: 이야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0: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대놓고 매력을 어필을 하는 거죠.
1: 오오 더. 네.
0: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1: 그래 너가 찌푸려 봤자.
0: 봤자?
1: 나는 내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 네 마음에 들든 말든.
0: 아니 아니야.
1: 아 이건 아니고.
0: 네.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느낌.
1: 아 귀여운 느낌으로.
2: 있다고.
1: 아 나 매력 있다고.
0: 네네. 제가 부르는 노래였다면 이런 단어를 못 썼을 텐데.
1: 뭐죠?
0: 꽤 깜찍스럽지.
1: 아 깜찍.
0: 그 다음에.
1: 아니 그럼 미리 콩국수에 대한 노래를 준비하셨나봐요.
0: 예, 사실은 대충 써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약간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고
1: 있어요. 아, 그럼 연기하시는 거군요.
0: 네, 연기를 하고 있어요.
1: 아니, 레시피 왜 여기 있는 게 있네. 선생님, 네. 제목은 뭐예요?
0: 아, 제목은 콩국수입니다.
1: 심플한 맛으로 가시겠다?
0: 혹시 제안 주실 제목이 있으신가요?
1: 뭐랄까. 전 콩국수예요.
0: 제가 말한 거 아닌가요?
1: 제가 먼저 말했는데.
0: 콩국수 좋네요.
1: 좋잖아.
0: 직관적이고.
1: 백년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팥빙수도 있죠.
1: 팥빙수 있잖아요. 콩국수. 이거 내 거야. 끝. 자, 좋습니다. 그럼 이미 지금 제목 나왔고, 가사도 나왔고, 지금 멜로디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이거 바로 녹음하면 될 것 같은데요?
0: 네.

0: 네. 오셨습니까?
1: 여, 펭하!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펭하.
1: 야,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좋은 소식이 좀 있나요? 지금 제가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0: 아,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바로 들어보시죠.
0: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불행은 10초면 끝납니다.
1: 맞습니다.
0: 10초를 듣고 더 들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아니요. 예, 맞습니다.
0: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거 끝났습니다. 벌써 지금 더 들을 것도 없어. 이거 중독성 어떡합니까?
1: 그래도 끝까지 일단. 예, 녹음을 또 해줘야 되니까.
0: 자, 가봅시다. 오!

0: 마음에 드세요?
1: 이제 어깨 펴세요.
0: 알겠습니다.
1: 어깨 잔뜩 펴시고 제가 선배님이 만들어준 이 노래
0: 네.
1: 전 세계에 알려버리겠습니다.
0: 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1: 선배님의 문화의 꿈
0: 예.
1: 이제 펭수의 꿈으로 바뀝니다. 이제 문어가 아니라 펭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0: 예!
1: Dream is come true!
0: 와!
1: 가보자고.
0: 그 삐꾹꾹꾹 네개 듣고 바로 콩국수국수 해시면
1: 오케이.
0: 되거든요.
1: 콩국수
0: 잠시만요. 예. 가수님이 웃음을 못 참으시면 어떡해요?
1: 아니
0: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하하.
1: 어찌 만 사랑스럽냐?
0: 그 네.
1: 네? 아, 제가 태투팽이랑 애견팽으로 가고
0: 예, 애견팽으로

0: 부탁드려요. 예, 네. 예. 한번 잡숴봐.
1: 다시 잡숴봐.
2: 내 사랑을 들려주지.
1: 저 절대 음감이긴 한데, 절대 바보기도 하거든요.
0: 저도요.
1: 콩, 국수, 국수, 콩, 콩,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콩.
0: 천재! 나름의 매력이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콩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콩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콩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콩
1: 콩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0: 알아 배경 얘기 없어 비행기 타고 가요. 여름 여행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안녕하십니까.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행수님 맞으시죠?
0: 네 맞습니다.
1: 티켓을 확인해 보니까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으로 탑승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디 항공사 승무원이실까요?
0: 그런 오해를 종종 받곤 합니다만 저는 승객입니다.
1: 오늘 승무원으로 확인되셔가지고
0: 이야 1절을 넘어 2절까지 가시는군요.
1: 안쪽으로 들어오실까요?
0: 요즘에는 승무원도 캐스팅을 당하나요?
1: 도전은 해볼 수 있죠.
0: 제가 오늘 그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1: 아, 승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요. 호텔까지 공짜예요.
0: 하겠습니다.
1: 아, 최종 학력이 대졸인가요?
0: 졸은 아니고 대학원급.
1: 대졸이어야지. 지원반. 아.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0: 많은 그 월드스타님들을 인터뷰했다 말입니다.
1: How are you?
0: Good. How are you?
1: 굉장히 잘하는 걸로. 시력이 또 어떻게 될까요?
0: 9.6이요.
1: 9.6이요? 진짜 훌륭한 시력이네요. 키를 한번 재볼까요? 자, 어머. 키는 2m 10cm네요.
0: 예.
1: 팔을 양쪽으로 뻗어주세요.
0: 헛.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거 아니죠?
1: 9cm. 펭수님에게 어울리는 반이 하나 있어요.
0: 반이요? 안녕하세요.
2: 펭아.
0: 오, 이야. 승무원분들이세요?
2: 아카데미 학생.

0: 예쁘다.
1: 너가 제일 예뻐 여기서.
2: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잘 주시는.
2: 야, 빡! 먹어! 빡! 먹어!
0: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처음 온 펭수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론부터 시작해 볼게요. 승무원은 기내에서 절대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총 몇 개의 항공사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 항공, 기아나, 니엘, N, A, 항공, 서울, 여러 가지.
3: 대답을 랩식으로 하시나 봐요.
2: 아, 맞습니다.
3: 좋아요. FSC라고 우리 펭수는 들어봤어요?
2: FT 아일랜드는 들어봤어요.
3: 풀 서비스 캐리어예요. 넓은 노선과 식음료 서비스라든지 제반 서비스가 다 들어간.
2: 아, 약간 대형 기획사를 말하는 거군요.
3: 또 LCC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사예요.
2: 아, 저가 항공?
3: 맞아요. 좀 중단거리 항공사. 좀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앞장선 항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총 11가지의 항공사가 지금 있거든요. 보실까요? 이렇게 진짜 종류가 많아요.
2: 엄청 많다.
3: 항공사마다 인재상이 조금씩 달라요. 펭수한테 어울리는 항공사 한번 추천해 주실까요?
1: 에어프산이랑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이유가 있습니까?
1: 바다가 고향이기도 하고 로고를 보면 이제 갈매기랑.
2: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또 부산에는 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국이한테 조금 제가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좋아요.
4: 또 항공 추천하고 싶었는데
2: 제가 항공에 또 머라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유니폼 이쁜 대로 가면 안 될까요?
3: 그러세요, 그럼.
2: 오, 찌찌이다.
3: 유니폼으로 항공사를 고르지 않지만
2: 저 쿨톤입니다.
3: 쿨톤에 어울리는 항공사 뭐 재미로 보자면 파란색 계열의 항공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챗지피티 항공으로 입혀줘. 자, 이거 알아서 이제 하겠죠?
3: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2: 정말 많은 나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장 좋았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3: 맛과 멋이 있는 태국 방콕. 어허. 중국의 상해나 삿포로나 그 시차가 없는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2: 여권 놓고 온 적 있습니까?
3: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2: 퀵으로 바로 퀵으로.
3: 그것도 안 되고.
2: 카드 써내야 됩니까?
3: 그렇게까지 매정하진 않죠. 스탠바이라고 해서 다른 승무원이 대처해서 비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오야. 정말 그 좀 힘들었던 진상.
3: 저한테 비속어랑 은어를 막 썼던.
2: 막 욕해요?
3: 여기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이게 돌대가리냐고.
2: 어머!
3: 맞아. 물론 되게 힘들었지만 승객분이 막 편지도 써주시고 그게 굉장히 보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1: 인성입니다.
3: 맞아요. 그 인성이 배어나오는 매너와 태도, 이미지에 대해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인성도 교육이 되나요?
3: 전 약간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나면 좋겠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멈추네.
3: 인성 배우러 갈게요.
2: 예.
3: 기내에서 사용하는 기내 방송 멘트를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2: 오, 방송 멘트다!
3: 방송 멘트는 왜 중요하죠?
2: 정보 전달이죠. 원 클리어, 투 클리어, 쓰리 클리어, 포 클리어.
3: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친절함 펭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2: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펭수 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빠빠빠빠빠빠빠. 끝난 것까지.
3: 너무 위협을 주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2: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노트북 등 큰 전자기기는 좌석 하단 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한번 해볼까요?
2: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적지인 남극까지 예정된 비행 시간은 27시간 30분입니다. 출발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송 전담 승무원에도 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3: 요즘에는 20분, 길게는 40분 동안 면접을 보기 때문에 웃는 척하면 티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웃는

0: 이미지를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1: 어떻게 웃어드립니까?
0: 입만 웃으면 인위적일 수 있고 눈만 웃으면 가식적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광대를 기준으로 눈과 입이 같이 웃는 연습을 한번.
1: 아니야.
0: 그것도 있어요. 사실 미안해요. 자, 위스키 하면서 5카운트에 셀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시작.
2: 위스키.
0: 조금 아쉬운 점에 눈이 조금 웃었습니다.
1: 저 지금 만져놓고 있는데요?
0: 아이고. 자중해주시고 집중해서 시작!
2: 강단
0: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웃기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이거는 숨 참기 아닌가요?
0: 숨 참기가 아니라 저는 연습할 때 잘 때도 웃고 잤거든요.
1: 멈추지 마요.
0: 들키다. 이거 봐요. 자본주의 미소. 트레이닝을 받은 효과.
3: 웃으면 복이 온댔어.
1: 그래서 복이 왔어?
3: 오고 있어.
1: 옥천화부에 있구나.
3: 그쯤 온 것 같아.
1: 그렇구나.
0: 구호에 맞춰서 인사를 해볼 거예요. 칼각으로 맞춰서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오시는 게 중요해요.
1: 예.
3: 차렷. 인사.
1: 펜하.
0: 자.
1: 아니고.
0: 네.
1: 케이크 물로.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0: 다시 인사해볼게요.
2: 안녕하십니까.
0: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같이 올라갈게요. 어우, 무겁네. 자, 같이.
1: 저는 더 내려가고 싶은데요. 이 정도는 돼줘야 이게.
0: 거의 3배잖아요. 나 혼자 튀거나 그런 행동은.
1: 아, 아무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무처럼.
0: 그럼요. 딱 칼각으로 알죠?
1: 예스.
0: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모의 면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1번부터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가 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1: 승무원이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감으로 그 여행의 시작 그리고 그 끝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0: 좋아요.
3: 저의 희생정신이 승무원과 가장
1: 적합하겠습니다.
0: 말하는 걸 끊으면 안 돼요.
1: 라이벌 아닙니까?
0: 라이벌 인성.
1: 알겠습니다.
0: 이 중에서 한 명이 떨어져야 한다면?
4: 펭수 지원자가
1: 내가 뭘 잘못했어?
4: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탑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 저의 품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0: 와.
1: 그냥!
0: 와.
1: 그냥! 앉아! 앉아! 이러면 바로 앉습니다.
0: 특기가 있으실까요?
1: 다자랍니다. 못하는 걸 못합니다.
0: 2, 4, 8, 9.
1: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0: 어때요? 면접 봐보니까 어땠어요?
1: 면접 재밌네요.
0: 재밌어요?
1: 네.
0: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책임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좀 다소 부족하고 약하지 않았나.
1: 없는데?
0: 그래서 그게 티가 나. 롤플레이를 진행할 건데 정답이 없어요. 상황 대처 능력, 여러분의 평소 인성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저 두 번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요.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승무원님, 여기 안 되는데.
1: 가득 찼네요. 그러면 제가 저 안쪽 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 근데 혹시 여기에는 못 올리나요?
1: 보시다시피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으세요.
3: 그래도 제 짐인데 여기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1: 여기 있는 짐도 다 여기 승객분들 짐이세요. 자, 군대를 찾아볼게요. 살다! 이쪽으로 넣어드렸습니다.
0: 와, 잘하셨어요 진짜.
1: 뒤에서 계속 손님들 들어오시거든요.
0: 맞아요. 빠른 탑승을 위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짐을 올려놓은 후에 내릴 때 이렇게 협조해주신다 이런 말투까지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진짜. 실전에 강한 펭수 좋아요.
3: 카트 지나갑니다. 어깨다리 조심해 주십시오.
1: 못 말라.
4: 물 한 잔 부탁드릴게요.
3: 물 한 잔 드릴까요?
1: 못 마르다. 오래 걸리네 이거.
3: 감사합니다.
1: 아우, 갈증나 죽겠네, 이러다가.
3: 드십시오. 저희 키스랑 오렌지 주스, 콜라.
1: 아니, 아니.
3: 기내식으로 준비해드릴까요?
1: 기내식이고 뭐고, 저는 지금 포도주스 먹고 싶어요.
3: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음료 중에 포도주스가 없는데.
1: 그건 제 눈으로도 보입니다만.
3: 재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서
1: 아니,
3: 알려드려도.
1: 지금 못 빨라 죽겠다니까. 왜 포도주스가 없어요? 아, 빨리 갖다 주세요. 아,
3: 포토 주세요, 그럼 해주세요.
1: 어, 알았어, 알았어. 배까지 고프잖아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3: 저희 오늘 해산물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1: 어떤 해산물이죠?
3: 새우랑 관자 요리.
1: 나 해산물 알러지 있는데.
3: 잠시만요.
1: 이건 뭐예요?
3: 저희 닭고기 요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5: 닭고기 요리, 닭고기 요리, 닭고기 요리.
1: 저기요. 제가 지금 뭐로 보이세요? 지금 나보고 동족상잔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3: 네?
1: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0: 펭수가 워낙 재치있고 센스있게 하다 보니까 당황했을 텐데 오우 잘했습니다. 포도주스를 서비스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더 달큰하고 맛있는 오렌지 주스는 어떠십니까?
1: 싫어! 좀...
0: 비행 출발 전에 비건이라든지 음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약해주시는 게 좋겠죠.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저기요, 뒷사람이 자꾸 차가지고.
1: 미쳤네.
3: 등이 좀 아픈데, 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1: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3: 아, 네, 많이 아파요.
1: 반사신경이 좋으셔가지고.
3: 네.
1: 나도 모르게 자꾸 앞좌석을 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오. 저기요.
1: 어, 네.
3: 나아진 게 없어요. 왜 저도 다리가 길거든요.
1: 실례합니다.
3: 네.
1: 그 제가 말이 끝나기 무서울 때 바로 차시더라고요. 조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 네. 아,
1: 오. 그 잘 이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고객님? 좋으세요, 고객님?
3: 바로 이해됐어요.
1: 그쵸. 네. 이상입니다.
0: 펭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세 번 말하면 거의 협조를 해주시거든요.
1: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알아요. 다시 못 알아들으면 바로 푹 나가!
3: 얘가 왜 이럴까? 죄송합니다. 엄마 힘들어.
1: 그랬어? 너무 지금 길어서 너무 심심해. 음악 큐! 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0: 우리 우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잘 응대하셨어요. 애기들이 많이 울거든요.
1: 그러면 선생님의 특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0: 질 수 없죠. 어머나, 마침. 네, 준비하고 다니시나봐요. 뭐 좋아해요, 동물?
6: 물어보기 전에 만드시는 거예요?
0: 맞아요. 짜잔! 와. 활용점정은 뭐다?
6: 꼬리.
0: 꼬리다. 정신을 쏙 빼놓으면 돼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양한 이벤트나 서비스 해주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승무원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1: 저 안 그래도.
0: 네?
1: 하고 싶어졌어요.
0: 오.
1: 승무원 말고. 승무원 선생님, 그만 내려오세요.
0: 제가 그럼 펭수를 하겠습니다.
1: 끝까지 안 지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질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디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데일리 케어.
2: 점심에
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저녁에
1: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어?

아야.

Oh.

Yeah.

아우.

어?

Ha ha ha ha!

Yeah.

Ha ha ha ha!

Mm-hmm.

Oh.

Yeah.

오케이.

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0: 쉬서 돌아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0: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나 돌려볼까?
2: 데이터 놀자. 안녕.
0: 고요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 키드.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파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기성적인 아이클파이.
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기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젤?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1, 2, 3, 잠 오야.

0: 내 고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뭐야? 어? 투시를 바꾼다고?
5: 그래, 아무래도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너?
4: 지금까지 내가 잘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바꾼다는 거야?
5: 뭔가 느낌이 안 좋아.
4: 뭐야? 겨우 느낌 때문에?
5: 오늘은 내가 감독이잖아. 감독 말 안 들을 거야?
6: 그래도 나보다 얘가 더 잘 던지는데 그냥 바꾸지 말자.
4: 맞아. 지난번에도 내가 던져서 이겼잖아.
5: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4: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에이, 나 안 해.
5: 뭐?
6: 그럼 나도 안 할래.
5: 아, 뭐라고? 너들 진짜!

0: 온다라? 잠깐만. 온다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 오늘은 제가 감독이잖아요. 선수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2: 감독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알아?
1: 아이, 몰라.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해.
0: 아휴, 야구보다 먼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네. 어?
2: 시간 여행이 필요한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1: 어? 지금 시합 중인데?
0: 그래,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

0: 어휴, 이러다 정말 들통나겠다. 좀 떨어져 서우거라.
1: 어? 전하! 통촉하여!
0: 씨, 조용! 전하라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1: 죄송합니다, 전하!
0: 아, 또? 너처럼 무섭게 생긴 호위무사가 옆에 딱 붙어있으니 암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잠시 따돌려야겠군. 듣자니 마을 맨 끝에 있는 우물물이 그렇게 시원하다던데.
1: 지금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0: 네,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거라.
1: 어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0: 아휴, 겨우 떼어놨네. 그럼 난 이만.
2: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3: 조선 최고의 소통왕 정조대왕님이 계신 조선시대입니다.
4: 나 화장실 좀.
2: 으이그, 화장실은 미리 다녀왔어야지.
4: 선생님이 갑자기 출발하셔서 못 간 거라고. 아저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5: 저쪽에.
4: 고맙습니다.
6: 아이쿠, 마침 딱 맞춰 오셨구만. 어서 갑시다.
3: 네? 저희요?
6: 공사일 하러 온 분들 아니요? 사또께서 여기서 있을 거라면 데려오라 하셨는데.
3: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6: 에이, 딱 봐도 맞는데 뭘. 왜 그러시오? 막상 와보니 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오?
3: 아니요, 저희는 정말...
6: 아, 이럴 시간이 없어. 직접 가서 사또께 못한다고 말하시오.
2: 선생님, 어떡해요?
3: 일단 가서 해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자, 자, 빨리 갑시다.
4: 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2: 어? 근데 선생님은 어디 가셨지?
6: 어서 나가!
2: 어? 뭐? 어? 오.
6: 안 된다면 안 돼!
7: 어르신이 이사를 가셔야 수원화성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성벽이 지어질 자리인데 어르신만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시면 어떡해요?
6: 아, 글쎄,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싸우 나가!
8: 아니, 보상도 다 해주고 이사비용도 넉넉하게 드린다니까요.
6: 계속 이럴 거야! 정말 안 나가!
7: 아이, 그만하세요!
6: 아, 가요! 아, 갑니다! 정말 고약한 노인네구만. 어르신,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9: 네? 뭐야?
6: 차라리 날 죽이고 니놈들 마음대로 해!
0: 괜찮느냐?
9: 이거라도 발라. 왜 하필 거기 있어서?
4: 이게 뭐예요? 된장이잖아.
9: 바르면 괜찮아질 게다.
0: 아니, 나라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는데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요?
9: 퇴근 위쇼.
0: 지나가던 나그네요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라.
9: 아, 그럼 가던 길이나 가시오.
10: 아버지,
0: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4: 그쵸? 아저씨도 그렇게 보이시죠? 궁금하네.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저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0: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9: 아니, 왜 여태 안 가고 있어?
4: 할아버지, 제 혹 좀 보세요. 이렇게 아픈데 쫓아내시려고요?
0: 아이고, 저는 다리가 아파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0: 궁사예요? 게임에서 나도 궁사인데. 아, 이거 레벨 진짜 높아 보이네요.
1: 만지지 마.
0: 죄송해요. 저기 할아버지,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 괜찮아졌으면 어서 나가. 에휴, 쓸데없는 인간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 집이 온통 먼지 주성이구만.
0: 제가 다 청소할게요. 근데 할아버지, 아까는 왜 그러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2: 네, 네, 네, 네, 네.
1: 에이, 귀찮다.
0: 에이, 말씀 좀 해주시지. 어? 누가 여기다 낙서를 한 거야? 이것도 제가 깨끗이 지울게요.
1: 야, 안 돼! 가만 놔둬! 맞지 마!
0: 네?

0: 함정일지 모르니 일단 지켜보는 게 좋겠어.
1: 왜 네 마음대로 만져? 당장 나가! 당신도 나가고!
2: 어?
3: 어르신! 어르신이 계속 이사 안 가고 버티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4: 어르신 때문에 우리도 이사 못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1: 아, 책임은 무슨 책임?
3: 아니, 임금님께서 이사비용도 주시고 새로 집 지을 돈도 다 주시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러세요?
4: 괜히 영감님 때문에 임금님이 화나셔서 우리도 이사 못 가면 어떡해요?
1: 남이야 이사를 가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썩 꺼져!
4: 뭐라고요?
5: 자, 여러분. 제가 임금님을 좀 아는데 절대로 여러분께 피해가는 일 없을 겁니다.
4: 정말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5: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갑시다. 제가 시원한 탁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진정시키고 올 테니까 그동안 어르신의 사연을 꼭 알아보거라.
6: 네.
5: 자, 갑시다.
1: 누구야? 이사 안 간다니까?
7: 제 친구들이에요.
1: 얼씨구, 여기가 네 집이냐?
6: 도대체 어디 갔다가 온 거야?
7: 말도 마. 하마터면 벽돌 나를 뻔했어. 근데 넌 여기서 뭐해?
6: 그런 게 있어?
7: 선생님,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하네요. 왜 정조대왕님이 안 보이죠?
8: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분필로 시간의 문을 열면 위인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려다 줬었는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랬구나. 저 녀석들이 시간 터널을 만든 거였어. 저 분필이 시간의 문을 여는 도구라니. 잠깐만. 그럼 저것만 빼앗으면 내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7: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8: 글쎄요. 정조대왕님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9: 그 분필 당장 내놔.
7: 엑스맨?
9: 그 분필은 내가 좀 써야겠다. 가라, 엑스런!

0: 아니, 저게 도대체...
1: 어떠냐? 어서 분필 순순히 내놓으시지.
2: 안 돼!
3: 할아버지!
2: 안 된다!
1: 엑스런!

0: 안 돼!
1: 에휴, 하필 거기서 너를 만날 줄이야.
0: 전하! 그렇게 혼자 다니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0: 뭐야? 이건 와!
1: 가만히 있지 못해! 전하 아핀이라!
2: 전하?

0: 전하, 몰라뵈옵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1: 괜찮소. 어서 일어나시오.
2: 근데 왕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는지 말하라고 명령했으면 됐잖아요.
1: 참된 임금이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백성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야.
2: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1: 자, 이번엔 대답해 주시겠소.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왜 이사를 안 가려는 것이오?
0: 그게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사실 이 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호라비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활과 화살을 만들며 저를 키워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고, 이 집만이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1: 아버지라.
3: 전하.
1: 괜찮다. 나도 아버님 생각에 잠시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그래, 아비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오. 성벽이야, 이 집을 피해서 지으면 되는 거고, 내 앞으로도 계속 자네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약속하겠소.
0: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4: 잘 봤지? 저렇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야.
5: 왜 이렇게 안 풀려? 시간이 다 됐잖아. 다음엔 반드시.
2: 어? 엑스맨이 도망친다. 얘들아,
6: 경기 중에 어딜 갔다 오는 거야?
2: 어허, 화내지 말거라. 내 이제 너희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야.
6: 뭐야, 갑자기 왜 이래?
2: 미안. 아무리 감독이라도 이제부턴 내 마음대로만 하지 않을게.
6: 정말? 그럼 내가 계속 투수한다.
2: 아니, 내가 던지는 게 좋겠어.
6: 뭐?
2: 농담이야, 농담. 오늘의 위인, 정조대왕님이시다.
7: 너 정조대왕

0: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화살을 멋지게 쏘는 분이잖아.
2: 맞다. 깜빡 잊고 있었어. 빨리 정조대왕님을 만나야 해.
0: 왜? 무슨 일인데?
1: 정조대왕님이 나한테 고기 사준다고 하셨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잖아. 다시 조선시대로 가자.
0: 그럼 그렇지.
3: 그 전에 먼저 자세히 더 알아볼까요?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1800년에 사망한 조선 제22대 왕입니다. 정조는 화성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서적을 편찬했고 친위군인 장용영을 설치하는 등 정치의 여러 방면에 왕도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 아, 그랬구나. 처음 만났을 땐 진짜 왕인지도 몰랐었는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3: 뭐죠?
1: 왕이 그렇게 백성들이랑 직접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백성들은 왕 근처도 못 가던데.
3: 정조는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정조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자주 행차를 나갔었는데요. 백성은 이 기회로 정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격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 격쟁이요? 깍쟁이 같은 건가?
0: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3: 격쟁이란 어려움이 있는 백성들이 정조의 앞에서 꽹과리를 치며 말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격쟁을 통해 정조는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0: 우와, 진짜 어진 임금이시네요.
3: 이제 정조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3: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정조대왕 카드 수집 성공!
1: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5: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
6: 김홍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뿌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7: 얼굴엔
9: 순한 킹킹
7: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달콤한 감자튀김.
1: 맛있어 맛있어. 감자튀김 맛있어.
2: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0: 호떡아 감자튀김 먹자.
2: 와 누나다.
0: 어? 감자튀김이 다 어디 갔지? 설마 호떡이 네가 다 먹은 건 아니겠지? 먹었네 먹었네.

0: 또 혼자 다 먹은 거야?
1: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0: 어? 무슨 소리지? 어?
2: 감자튀김을 먹을 뿐인데 왜 감자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무섭게! 왜 감자튀김을 먹을 뿐인데 감자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이유가 있겠지! 내가 가서 직접 알아보고 올게! 이야!
2: 우와! 누나가 감자 속으로 들어갔다!
3: 내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0: 오잉? 어, 여기는? 아! 감자 마을이다!
4: 아기 감자!
0: 나!
3: 그래, 너! 너는 꿈이 뭐야? 내 꿈은 말이야 바삭바삭바삭한 감자튀김 될 거야.

0: 감자튀김이 되는 거구나. 나는 호떡이가 감자튀김을 먹었더니 감자딱지가 깜빡여서 여기 온 건데.
1: 호떡이? 응. 그치. 호떡이 감자튀김 엄청 좋아하지. 그래서 나도 호떡이한테 사랑받는 감자튀김이 되고 싶은 거라고. 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튀김풀장 가볼래?
0: 튀김풀장이 뭐하는 곳인데?
1: 가보면 알아. 얼른 가자. 여기야, 여기. 얼른 들어가 보자.
0: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출입금지.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잖아.
1: 아, 괜찮아.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절대 감자님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
0: 응? 절대 감자님이 누구신데?
1: 아, 감자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신데. 어? 근데 왜 절대 감자님만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0: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절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라는 뜻으로 감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1: 아, 그래? 그래서 안 갈 거야? 내 소원인데?
0: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1: 네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들어갈 거야.
2: 어허! 아기 감자! 아기 감자! 아기 감자!
1: 아우, 나! 누가 나 잡아냈지? 절대 감자님!
0: 어? 이분이 절대 감자님이시구나!
2: 아기 감자! 이 경고판 못 봤어? 절대 감자는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잖아!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0: 네! 절대 감자님!
2: 알았냐고!
0: 네. 안녕히 가세요.
1: 씨! 대체 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들어가지 말라니까. 더 들어가고 싶잖아?
0: 어?
1: 나 들어가 볼래!
0: 들어가면 안 돼! 안 된다니까!
1: 여기가 바로 뭐든지 바삭바삭하게 고소하게 튀겨주는 튀김풀장이야. 이렇게 멋진 곳에 못 들어오게 하다니.
0: 오, 멋지긴 하다. 아, 근데 못 들어오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1: 아니, 나 지금 당장 여기 다이빙대에서 점프해서 저 아래 기름 속으로 들어갈 거야.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0: 감자튀김이 되겠지? 그럼 호떡이한테 사랑받을 거야. 까! 나 지금 당장 감자튀김이 될 거야.
1: 근데 다이빙 금지라잖아. 절대 감자님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0: 됐고, 나 다이빙 할 거야. 간다!
2: 간다! 아기 감자!
0: 나요!
2: 너 호떡이 몸을 망칠 셈이야?
0: 네? 호떡이 몸을 망치다뇨?
2: 아기 감자들!
3: 네!
2: 잘 들어. 왜 튀김풀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옛날 옛날에 우리 감자 마을에는 프렌치 프라이 백장님이 살았단다. 그분은 처음으로 튀김풀장에 들어가신 분이지. 뜨거운 기름에 튀겨지셨어.
4: 바사사사사사사 바사사사사.
5: 아! 저 바사사 소리 현기증가. 고소한 냄새. 나 쓰러질 것 같아.
4: 수아. 어우, 구릿빛 피부 마음에 들어, 수아.
5: 아! 저 구릿빛 피부 너무 멋져.
2: 튀김풀장에서 나온 프렌치프라이 백장님은 바삭바삭하게 튀겨졌지.
4: 수아.
5: 아! 방금 봤어. 윙크 나한테 했어.
6: 아니야, 나한테 윙크한 거야.
5: 아, 고소한 냄새. 나 쓰러진다.
2: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4: 고소했어. 먹고 싶어서 못 참겠어. 그래, 이 맛이 좋아.
2: 프렌치프라이 백장님은 끝내주게 맛있는 맛으로 호떡나르도를 사로잡았지. 호떡나르도는 먹고 먹고 또 먹고.
0: 그러니까 저도 프렌치프라이 백장님처럼 고소하고 바삭한 감자튀김이 되고 싶다고요. 근데 왜 튀김풀장에 못 가게 하는 거냐고요.
2: 아휴, 아기 감자, 정말로 프렌치프라이 백장님처럼 되고 싶은 게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0: 누구시오?
4: 처음 뵙게, 수왕 소장님. 프렌치프라이 백작, 이 수왕.
0: 프렌치프라이 백작? 처음 듣는 이름인데?
4: 아, 기름에 바삭바삭하게 튀겨져서 못 알아본 모양이 수왕. 저 원래 감자여, 수왕.
0: 감자? 아, 감자가 왜 폭탄이?
4: 폭탄이라고, 수왕? 그게 무슨 말이, 수왕? 헛! 누구, 수왕?
7: 날 못 알아보는 건가? 난 프렌치 프라이 백장, 네 몸속에서 나온 독소 폭탄이다.
4: 독소 폭탄이, 수왕?
0: 폭탄이라면 터지는 거 아니야?
8: 소장님, 영양분 가지라.
7: 살려, 수왕.
8: 이거 놔.
7: 싫어, 난 혈장이랑 갈 거야. 날 이 몸 곳곳으로 데려다 줘. 이제부터 이 몸은 이 독소 폭탄이 접수한다. 가자.
0: 독소 폭탄이 혈장이랑 같이 갔어. 빗줄을 돌아다니다 터지기라도 하면.
7: 펑, 펑, 펑, 펑, 펑, 펑, 펑.
8: 안 돼!
0: 프렌치 프라이 백장, 도대체 어쩌자고 독소 폭탄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오? 어쩌자고!
4: 저도 어찌된 용문인지 모르겠어요.

0: 모르게 수왕. 대체 왜 독소 폭탄이 생겨 수왕? 왜?
1: 독소 폭탄은 프렌치프라이 백작이 뜨거운 기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생겼지.
2: 난 감자 속 탄수화물.
3: 난 감자 속 단백질.
4: 감자튀김이 되자.
1: 감자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5: 뜨겁게 튀기자.
1: 뜨거운 기름을 만나 튀겨지면.
6: 아, 너무 뜨거운데.
5: 뜨겁게 튀기자.
6: 너무 뜨거워. 못 참겠다.
5: 뜨겁게 튀기자.
1: 독소 폭탄으로 변해버리지.
7: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그럼 호떡이 몸속에도 독소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1: 아마도?
7: 그러면 호떡이 몸속에 독소폭탄이 돌아다니다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1: 아마도?
7: 안 돼! 어서 호떡이를 구하러 가야겠어요! 오! 독소폭탄 최고 딱지다!
8: 아기 감자! 그래도 감자튀김이 되고 싶어.
9: 아니요. 아니요.
8: 가자, 가자, 그럼.
9: 아니요. 아니,
8: 풀장 가자, 그럼.
9: 아니요. 안 갈래.
8: 갈 거야, 갈 거야.
9: 안 갈래.
8: 안 될 거지?
10: 감자튀김, 독소폭탄. 누나, 감자튀김 먹자.
7: 그러니까 이 감자가 뜨거운 기름을 만나면 독소폭탄이 생겨서 놀랐잖아.
10: 내가 더 놀랐거든. 폭탄 터지는 줄 알았잖아.
7: 헐, 어떻게 알았어? 이 감자튀김을 먹으면 몸속에서 독소폭탄이 펑 터질지도 몰라.
10: 뭐? 독소폭탄? 나 감자튀김 먹었는데 어떡해. 독소폭탄은 왜 터지는 거냐고.
7: 다만 독소폭탄이 터지면 위험하다는 거.
11: 독소폭탄! 독소폭탄! 독소폭탄!
7: 어? 독소폭탄 최고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10: 누나, 제발 독소폭탄을 없애줘.
7: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이야!
10: 누나!
7: 여기가 대체 어디야? 왜 이렇게 난장판이지? 폭탄이라도 터졌나?
10: 그래, 터졌다! 독소폭탄 제거반장! 이제 오면 어떡해!
7: 아, 내가 독소폭탄 제거반장이야!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누구세요?
10: 여기는 최장! 그리고 나는 핏줄에 들어온 당을 관리하는 인슐린 반장이다!
7: 아, 인슐린 반장님! 근데 여기 이러고 계시면 핏줄에 있는 당 관리는 누가?
10: 그러니까! 독소폭탄이 터지기 전에 왔어야지! 내가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지금쯤 핏줄은!
12: 어? 뭐야? 인슐린 반장님 안 오시네? 좋아. 그럼 신나게 놀아볼까? 핏줄 공격!
13: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3: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11: 반장은 당장 출동하라.
10: 아, 저도 출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설 수도 없다고요. 기천에 있는 당들을 그대로 뒀다가 당뇨병이라도 걸리면.
7: 네? 당뇨병이요? 그거 위험한 병이잖아요.
10: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서 가서 독소폭탄을 제거해.
7: 네, 이주님 반장님. 근데 독소폭탄은 어디로?
10: 혈장이랑 저쪽 핏줄로 갔어.
7: 네, 알겠습니다.

0: 제발 다른 곳에선 터지지 말아라. 제발.
1: 나 인슐린 반장 호떡이를 위해 일어날 거야. 혈지양, 어서 서둘러. 호떡이 몸 여기저기서 독소 폭탄 터뜨리려면 시간이 없다구.
2: 빨리 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내가 끈적거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3: 혈지양 어디 있어?
4: 혈지양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3: 우리가 왜 이러지?
1: 혈지양한테서 당장 떨어져.
2: 너 때문에 내가 끈적거려서 척혈구도 백혈구도 혈소판도 철썩 달라붙은 거잖아.
1: 에이 귀찮아, 저리 가. 혈장은 나랑만 다닌다.
3: 그럴 순 없어.
1: 너희가 뭔데, 누군데?
5: 우리는
3: 피사총사.
1: 피사총사라고 해도 혈장한테서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독소폭탄 터뜨려버린다.
0: 안돼. 독소폭탄 제거반장인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1: 그래가지고 날 없앨 수 있겠나?
0: 당장 없애지 마!
1: 잠깐! 그 전에 펑!
2: 아니, 안 괜찮아.
6: 핏줄에 염증 발생, 염증 발생.
4: 독소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핏줄에 염증이 생겼어. 머리카락으로 가는 핏줄도 막혔어.
7: 그럼 어떻게 되는데?
4: 머리카락으로 산소 배달을 못하겠지.
2: 물론 영양분도 배달할 수 없어.
7: 그럼 머리카락은?
1: 빠지겠지.
0: 어? 머리카락이 빠져? 설마 이렇게?
1: 내 머리카락!
0: 안 돼! 호떡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될 순 없어! 저 핏줄을 뚫어야 해!
7: 나도 도울게!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4: 나도 핏줄이 딱딱해져서 그런가 봐.
7: 이러다가 혈압 높아지는 거 아니야?
6: 비상! 비상! 독소폭탄이 터져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 고혈압 주의! 고혈압 주의!
0: 뭐? 고혈압?
1: 혈장, 우린 어서 가자. 피부 마을로.
2: 이겨둬! 이겨둬!
0: 이럴 수가! 눈앞에서 독소폭탄을 놓치라니! 거기서라 독소폭탄!

0: 우와, 콜라겐이다. 으팡!
1: 벌써 독소 폭탄이 터뜨린 거야?
0: 좀 일찍 오지 그랬어. 난 단백질만 보면 펑 하고 터지는 버릇이 있잖아. 콜라겐은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펑 터뜨려버렸네.
2: 콜라겐은 콜라겐님.
0: 깨워도 못 일어날 거야.
2: 그럼 우리 피부세포들은 이대로 쭈글쭈글 늙어버리는 거야.
0: 그렇지.
1: 그러면
3: 안 돼.
1: 안 돼. 호떡이 피부가 쭈글쭈글 늙게 줄 순 없지. 독소폭탄,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널 없애버리겠다.

0: 그럴 수 있으면 얼마든지. 혈장, 우린 가자.
1: 또 놓쳤다. 감자튀김에서 나온 독소폭탄이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빨리 잡아야 하는데.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독소폭탄!
2: 독소폭탄 제거만 경님!
3: 파이팅!
4: 아, 출출한데. 아, 그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그 이름이 뭐였더라?
5: 감자튀김입니다.
4: 그래, 맞아, 감자튀김! 아, 먹고 싶다.
6: 그럼 집중해서 호떡이한테 감자튀김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호떡이는 감자튀김 먹고 싶다. 호떡이는 감자튀김...
7: 싫어! 싫어, 저리 가!
6: 싫어, 싫어, 저리 가!
4: 에? 싫다니! 나 감자튀김 좋아해! 먹고 싶다고!
6: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님.
7: 뇌님, 조심하세요. 감자튀김에서 나온 독소폭탄이에요.
4: 뇌야, 독소폭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0: 뇌,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닐 텐데. 펑!
4: 뭐야? 나의 신경세포들이 사라졌잖아!
0: 뇌, 기억력도 잃고 집중력도 잃었으니 내가 새로운 감정을 심어주지. 먼저, 우울감! 좋아! 이번엔 불안감!
4: 브람브람브람
0: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
1: 또 한 발 늦었어. 뇌니까지 독소폭탄한테 당했어. 어떻게 해야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냐고.
8: 한장
0: 너희들은 또 누구야?
9: 나는 토마토.
10: 난 브로콜리.
11: 난 블루베리.
9: 우리는 독소폭탄 제거반이다. 우리가 많이 늦었지.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1: 이 독소폭탄을 없앨 수 있는 거야?
9: 아, 그게
12: 완전히 없앨 순 없어. 어? 독소폭탄이 들어있는 감자튀김을 먹지 않는 수밖에 없어.
1: 뭐라고? 그럼 쟨 어떡해?
6: 없앨 순 없어도 나쁜 짓을 막을 순 있지.
0: 막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혈장, 넌 이제 필요 없어. 저리 가. 뇌를 직접 조정하겠어.
7: 뭐가?
0: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지.
9: 어허, 못 간다니까.
0: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그렇다면 나도 최후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괴롭힐 수 없다면 다 터뜨려버리겠어.
9: 반장, 어서 물로 독소폭탄을 쓸어버려.
1: 물? 내가 물이었어?
9: 독소폭탄을 없앨 순 없어도 물로 내쫓을 순 있어. 그러니까 어서.
1: 알았어, 나 앞으로는 감자튀김 많이 안 먹을래. 호떡이한테도 꼭 이렇게 말해줄 거야. 오, 물 최고 딱지다. 좋았어, 독소폭탄. 물과 함께 오줌으로 나가자. 가자.
7: 뇌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감자튀김 먹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4: 아이, 감자튀김이 맛있는 걸 어떡해.
7: 그럼 감자튀김보다는 찐감자 어때요?
4: 찐감자? 아, 좋은데? 아, 혹시 독소폭탄이 들어오더라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명령해야겠어.
7: 좋은 생각이십니다, 뇌디.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0: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내 맘대로 할 거야.
7: 얘들아, 준비됐어?
8: 그럼 그럼.
9: 우리는 번개학교 댄스 팀!
7: 좋았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응? 어? 우리 이번에 꼭 우주 댄스에 나와서 1등을 하는 거야!
9: 좋아!
7: 당연하지!
9: 1등이야! 그래서 내가 안무까지 다 짜왔어!
7: 우와, 안무까지 졌어?
8: 우와! 역시 도라라를 리더로 뽑기 참 잘했다!
7: 맞아!
9: 내가 리더니까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7: 좋아.
9: 자, 먼저 오른쪽으로 찌르고,
7: 오른쪽으로 찌르고,
9: 왼쪽으로 찌르고,
8: 왼쪽으로 찌르고.
9: 잘했어, 잘했어. 음악 큐.
7: 그 다음 안무는 없어?
9: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8: 일단 시작 그만해.
7: 잠깐만.
9: 오른쪽으로 찌르고, 왼쪽으로 찌르고. 엉덩이 너무 흔들지 마. 알겠지? 이렇게 그냥 자, 자, 찌르고, 찌르고. 자, 준비해.
8: 알았어.

0: 이렇게 하고.
1: 그러지 말고 중간에 이렇게 로봇춤을 넣고.
0: 오, 좋아 좋아. 그 다음은 부채춤을 넣고.
2: 됐어 됐어 됐어. 니네 진짜 1등 안 하고 싶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1등을 할 수 있다고.
0: 그런 거야?
1: 그런가?
2: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의상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
1: 우와, 의상까지?
2: 그래.
0: 도라라를 리더로 뽑길 잘했어.
1: 맞아 맞아.
0: 대단하네.
2: 멋진 의상이 갑니다.
1: 이게 뭐야?
2: 검은색.
0: 이게 왜 이렇게 뭐야? 색깔이 왜 이래?
3: 와. 이런 칙칙한 검은 옷에
0: 아니 이 가면까지 쓰라고?
2: 어. 그러니까 니들은 아 검은 그림자.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지.
0: 그림자?
1: 그림자? 그럼 너는?
2: 나? 나는 밝고 환한 빛을 표현하고 싶어.
1: 어?
0: 뭐?
1: 그러지 말고 우리도 밝고 환한 옷 입는 거 어때?
2: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야지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딱 돋보이.
0: 뭐라고? 돋보인다고?
2: 걔 아니라 우리 네이스 팀이 다 돋보이고 춤이 돋보이는 거야.
3: 와 진짜 돌아라.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 너 이거 완전 네 마음대로 혼자 하겠다는 거 아니야?
2: 어머, 내가 리더잖아. 리더 리더 몰라 리더.
0: 참나.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리더 우리도 필요 없거든.
1: 맞아.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너 혼자 나가라.
0: 그래, 너 혼자
3: 너는 다 해.
2: 야,
3: 안 해 나도.
1: 가자.
0: 가자 가자 가자.
2: 얘들아,
0: 우리 그냥 할 거야.
2: 그냥 가면 어떡하니? 내가 의상까지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내가 좀 너무했나? 아 어떡하지? 그냥 나 혼자 나가야 되나? 아 진짜. 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4: 혼자 안 나가다니. 팀으로 나가야 더 멋지지. 내가 멋진 댄스팀을 소개해주지. 나가라! 가시별 댄스팀!
2: 가시별 댄스팀?
5: 어둠의 지운으로

0: 우리랑 같이 할래?
1: 그래. 너희랑 같이?
0: 응.
1: 근데 니네 진짜로 춤 잘 춰?
2: 춰? 잘 추냐고?
3: 우리 실력을 보여주지.
0: 보여줘, 보여줘.
4: 우리 최고의 댄스 팀.
3: 가시죠. 댄스 팀.
0: 우와.
3: 야.
0: 우와.
3: 우와. 예.
1: 박수.
5: 반장님들.
1: 어때? 대단하지.
6: 오. 너희 춤 진짜 잘 춘다.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나랑 같이 댄스팀을 해도 되겠어. 내가 리더니까 니들은 내 말을 들으면 되거든. 니네 둘이 여기 나란히 서가지고.
7: 뭐라는 거야? 넌 그냥 뒤에 나가서 쳐.
6: 내가? 아니.
7: 내

0: 마운트 트루.
1: 뭐야? 마운트 트루.
2: 우리들 앞에서 멋지게.
3: 좋아, 멋지게.
0: 멋지게.
1: 아니야. 아, 내가 주인공이라고.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0: 계속 그렇게 추는 거야. 계속 추렴.
1: 아니, 나 힘들다 보자. 그만 춥게.
0: 아, 좋아, 좋아. 그렇게 춘 거야.
4: 도라라가 하는 짓을 그만 둬!
0: 뭐라는 거야? 너희도 뒤에서 춤이나 춰!
4: 뭐?
0: 네.

좋아하는 줄 알고 있어. 내 소설 따라 봐.

0: 절대 방해는 안 돼.
1: 그래, 우리 게스트에 나가야 한다고.
0: 그래.
2: 아하, 걱정 마. 번개맨도 우리 뒤에서 춤추게 될 거니까. 가자. 파워.
3: 춤에는 춤이지. 친구들, 우리 지금부터 파워 체조 댄스로 가시별 댄스 팀을 혼내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음악 주세요.
2: 파이팅.
3: 잘했어요. 그럼 한 번 더. 준비.
4: 진정한 리더는 혼자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원들까지 모두 빛나게 해주는 게 진정한 리더야.
5: 네, 번개맨. 얘들아, 정말 미안해. 저 이제 나만 빛나는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하는 리더가 돼.

0: 친구들이 춤을 출 거예요. 자, 그 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건데, 자, 춤을 춰줄 멋진 친구들 나와주세요.
1: 나와주세요.
2: 난 토끼춤.
0: 토끼춤.
3: 난 꽃게춤.
0: 꽃게, 꽃게,
1: 꽃게,
0: 꽃게,
1: 꽃게, 꽃게, 꽃게.
4: 나 망치춤.
0: 와우, 망치춤. 자, 우리 친구들 토끼, 꽃게, 망치춤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 뚝딱이가 춤을 출까요?
1: 자, 춤을 제가 잘 춰볼게요.
0: 무슨 춤의 이름인지 맞추는 퀴즈예요.
1: 음악 주세요. 자.
0: 자, 과연 무슨 춤일까? 힘차게 번개맨을 외쳐주세요.
1: 번개맨.
5: 뚝딱이가 추는 춤이 무슨 춤이었는지 아는 친구들은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5: 아, 어떤 친구가 정답을. 좋아요. 우리 친구. 자, 뚝딱이가 춘 춤의 이름이 뭐죠?
6: 빵키춤.
5: 다시 한 번 더.
6: 망치춤.
5: 망치춤. 망치춤 정답입니다.
1: 정답.
5: 망치 모양을 흉내낸 춤이었죠. 우리 친구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잘했어요 친구.
0: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노래 퀴즈.
1: 가사를 잘 들으면서 누가 춤을 추고 누가 바이올린을 타는지 잘 들어보세요.

0: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1: 잠깐만. 아까 여우가 춤을 췄나? 아니, 토끼가 춤을 춘 것 같기도 하고, 토끼가 발기울, 헷갈린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번개맨을 맞춰주세요!
0: 번개맨!
2: 방금 노래에서 호랑이, 토끼, 여우, 총 3마리의 동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춤을 춘 동물, 누구였는지 아는 친구들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1: 저요!
2: 자, 정답 아는 친구, 누구 있나요?
1: 저요!
2: 우와. 우리 여기 꼬마 번개맨 친구. 자, 정답은요?
3: 토끼.
2: 토끼 정답입니다.
0: 정답!
2: 잘했어요. 맞아요. 토끼가 춤을 췄죠? 우리 친구에게도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2: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 님만 안녕.
0: 안녕. 자, 이렇게 우리는 더 재미있는 퀴즈로
1: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끝!
4: 번개! 번개! 번개!

0: 어리석은 호랑이.
1: 아, 무서워. 어머야, 너무 무서워. 괜찮아? 보시지 않을까, 호랑이?
2: 옛날, 아주 옛날 한 숲속에 작은 동물들이 무서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봐 벌벌 떨며 살았어요.
3: 그저께 내 사촌 다람쥐가 호랑이한테 당했어!
1: 어제는 내 친구 까치가 잡아먹혔어!

0: 작은 쥐 간식을 먹고 왔거든.
1: 아, 네.
0: 너는 그냥 오늘 저녁에 먹어줄게. 그래.
1: 어떡해.
2: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는 없어.
1: 우리가 호랑이를 물리칠 방법은 없을까?
3: 어? 호랑이를 물리칠 방법? 잠깐만, 잠깐만. 우리 머리를 모아서 한번 생각해보자. 모아. 머리를 모아봐.
2: 이렇게 해서?
3: 어, 생각해봐.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
4: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시작한 다람쥐, 토끼, 까치. 과연 이 작은 동물들이 무서운 호랑이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1: 자, 이렇게 몸에 기름을 바르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바닥에도 기름을 좀 뿌려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아, 됐다.
3: 토끼야, 준비됐어?
1: 어, 얘들아, 준비됐어?
2: 됐어.
0: 뭐야. 이 고소한 냄새.
1: 아, 네, 호랑이님. 오셨어요?
0: 이 고소한 냄새 뭐야, 이거?
1: 저를 더 맛있게 드시라고 몸에 참기름을 좀 뿌렸어요.
0: 오, 잘했어. 아주 잘했어.
1: 저기 호랑이님, 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주 맛있는 꿀밤 하나만 먹고 죽으면 안 될까요?
0: 꿀밤?
1: 네네.
0: 그게 뭐야?
1: 꿀밤이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0: 그래?
1: 그런데 꿀밤 먹은 토끼를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0: 오, 차라리 꿀밤도 내가 먹고 토끼도 내가 먹으면 두 개 다 먹네.
1: 아, 그러네요.
0: 야, 꿀밤 어딨냐?
1: 아, 꿀밤이요? 이쪽으로 가시죠.
0: 이쪽으로.
1: 자, 이렇게 저처럼 여기 앉으셔서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여기 있는 밤송이 안에 꿀밤이 쏙 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때 싹 하고 받아 드시면 돼요.
0: 오, 그러면 입만 그냥 벌리고 있으면 떨어진다는 거지.
1: 예예. 예.
0: 비켜.
1: 아, 네.
0: 자자.
1: 아, 하세요. 더 크게 하셔야지. 얘들아, 지금이야.
0: 뭐하냐? 너 가만 안 둬, 내가.
1: 네.
0: 어이, 몇 개를 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혼자 이빨

0: 가만히 있나. 가만 안 둬, 이제. 아우! 아우, 화가 났다!
1: 화나죠?
0: 야이!
1: 미끄럽지? 가자, 가자!
0: 야,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워. 이제 좀 괜찮은 거.
2: 아파.
3: 호랑이는 몸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고 간신히 토끼를 따라갔어요.
1: 탈금. 여긴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있자, 있자, 있자. 오오오오 있자. 얘들아, 얼른 와, 조심조심.
4: 갈게.
2: 갈게.
4: 자,
2: 자, 조심. 자, 간다.
1: 조심해.
4: 조심. 바람쥐야, 거기는 함정이야.
2: 여기가 여기에 호랑이가 빠진다는 거지.
4: 맞아. 조심해.
2: 자,
4: 조심.
2: 하나, 둘, 셋, 넷, 자.
4: 다행이다. 얼른 여기 와서 숨어. 조심해. 저기 온다. 숨어.
0: 토끼.
1: 호랑이님.
0: 너 가만 안 둬.
1: 잘못했어요.
0: 간다 내가 그쪽으로. 왜 산세가 험하냐. 야. 아, 다 됐어, 이제 하나만
1: 넣으면. 아, 살렸는데.
0: 우와,
1: 우와, 우와! 우와,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0: 여기 뭐야? 함정. 저기, 내가 너희들 안 잡아먹을게. 나 좀
5: 꺼내줄게요.
4: 우리가 그 말을 믿겠냐?
2: 맞아. 우리가 호랑이를 잡았다.
1: 맞아.
3: 모두 박수. 이렇게 다람쥐, 토끼, 까치처럼 지혜를 모으면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았죠? 좋아요.
0: 저기 번개맨, 나 좀 꺼내줄대요.
3: 자,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대전에서 함께한 모이라 딩동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7: 얼굴엔
9: 순한 킬킬.
7: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8: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 써미 써미
11: 써미와 떠니가 여기에 있네요. 안녕, 써미.
12: 써미.
11: 안녕, 떠니.

0: 떠니 응? 쏘미? 떠니 떠니 쏘미? 쏘미? 쏘미?
1: 떠니? 떠니?
2: 이런 쏘미와 떠니가 기분이 상했나 봐요. 어? 갑자기 어디서 비눗방울이 날아오고 있어요.
0: 어? 꼬니! 꼬니!
2: 꼬니가 비눗방울을 만들고 있었네요. 안녕, 꼬니!

0: 언니? 언니? 언니?
1: 언니? 언니? 언니?
0: 언니? 언니? 언니?
1: 어? 언니?
0: 언니? 언니?
1: 언니? 언니?
0: 써니

0: 우와, 꼬니 덕분에 써미와 떠니가 다시 즐거워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1: 꼬니, 꼬니, 꼬니, 꼬냐.
0: 오호, 소니와 찐이는 여기서 놀고 있었네요. 누가 가진 곤충이 더 강한지 대결하려나 봐요.
2: 우와,
3: 우와, 써니, 써니.
2: 찐이.
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0: 이런, 찐이와 소니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투었네요. 서로가 가진 장난감이 더 멋지고 강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 꼬니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3: 어?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3: 써니, 써니.
2: 찐이,
3: 써니, 써니,
2: 찐이,
1: 꼬니, 꼬니, 꼬니,
3: 써니, 써니, 써니,
2: 찐이,
3: 써니,
2: 찐이, 찐이,
3: 써니.
0: 소니와 찐이가 어떤 곤충이 더 강한지 선택해 달라고 하네요.
1: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꼬니.
0: 꼬니가 둘이 힘을 합쳐 무시무시한 공룡을 이겨보라고 하네요.
3: 써니?

0: 써니.
1: 니니키즈, 오늘도 즐겁게 놀았나요?
2: 응!
1: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3: 언니!
1: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인사할까요? 안녕!
4: 놀아요. ABC 미니키즈.
5: 아!
6: 예!
7: 블루.
8: 예로우.
6: 아! 예!
8: 그린.
6: 아!
8: 레드. 브라운. 블루. 옐로우. 그린. 레드. Brown.

Tyrannosaurus.

0: Tyrannosaurus, Triceratops,
1: Parasaurolophus,
0: Brachiosaurus, Stegosaurus, Tyrannosaurus.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김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디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디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파트에 보름달 있으면 아 소리가 난다. 그때마다 사람들 신발 한 짝씩 사라진다. 아이가 지나가고 나면 발톱 자국이 보이는 게 늑대인가 마다칼.
5: 밤마다 신발을 훔치는 괴물이 있대.
6: 에? 이제 털?
5: 늑대인간의 짓일까?
6: 아이고 섬뜩해. 누가 이런 짓을.
7: 신발 귀신이 분명해요.
5: 그럼 신발만 훔치는 귀신?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 혹시 우주괴물 아닐까? 그래, 빨리 정체를 밝혀내자. 모두를 떨게 하는 이 녀석을 반드시 잡아서 번개맨으로 다시 복귀하고 말겠어. 3화 벼락맨션의 괴담 두 번째 이야기.
8: 그게 꼼짝마! 번개 빔!
9: 아, 깜짝이야.
8: 어이, 당신은
10: 누구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8: 아,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111호에 새로 온 한번개라고 합니다.
10: 아, 짜잔. 저 이런 사람이에요? 뭐 돌리 있으면 언제인지 얘기해 주세요.
8: 어,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동 대표님?
10: 뭐라긴요, 새로

0: 페인트칠을 보면 표시해두고 있었지. 아무튼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빌라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돌아가지를. 오마이갓.
1: 아니, 맨션 페인트를 새로 칠하나요? 지금도 은은하니 괜찮은데?
0: 은은하면 뭐예요? 금처럼 반짝반짝해야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1: 그 반짝반짝 어떤 색깔?
0: 형광노란이요.
1: 에?
0: 멋있죠? 아무튼 은은한 색으로 색칠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너무 무서웠나?
1: 집을 형광노랑?
2: 아이, 뭐여! 아유, 왕도라! 아이고, 이게 뭐여, 소리. 진짜, 진짜로. 진짜. 자꾸 벽을 긁은 게 우리 아파트 동대표라니. 아우, 세상에.
3: 불당해, 불당해. 우리 맨션 불당해. 띠띠.
2: 난 네가 불쌍해. 응? 아이고.
4: 아무튼. 늑대인간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거네요?
5: 그렇죠.
4: 아, 다행이다.
6: 그럼 신발은 왜 없어지는 거예요?
5: 나도 그게 의문이야.
2: 아주 수사반장 나셨네. 뭔 젊은 청년이 그렇게 일을 어렵게요? 대한민국 제2의 경찰이 누구요?
3: 포도리?
5: 번개맨?
2: CCTV 아니야, CCTV 카메라. 이럴 때 쓰라고 돈 주고 달아놓는 거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 아, 왜 그래요?
5: 여사님. 왜? 응? 천재시네요.
7: 어? 우와.
8: 천재라고, 천재.
2: 이게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요?
9: 이게 그 왕자 학생 신발이 사라진 날 밤. 영상이에요.
5: 감사합니다.
2: 근데 이게 그날이요?
9: 아이.
2: 아이고, 좀 안 보여.
5: 저기 분리수거장.
2: 아이고,
5: 이거 괴물 맞는 것 같은데요?
9: 저
2: 아이고, 과일 가게 사장 아니요, 저거?
5: 네.
2: 이게 과일 가게 맞는 것 같아요.
9: 아, 이거 이제 저 짓을 또 했네. 아유, 아무튼 볼링 좋아해.
2: 아니 볼링을 볼링장에서 안 하고 저 쓰레기로 저게 뭐 도는 짓이요? 아, 지난번에는 그 대걸레를 들고 컬링을 한다고 그냥 영미 하고 문질러 쌓고 난리를 쳤다더니, 아니 분리수거장이 뭐 자기 서포트 센터요 뭐요? 왜 문질러 쌓고 난리요?
5: 잠깐만요. 주차장.
9: 에?
5: 자기 몸을? 배를?
10: 곰이야
2: 왜?
9: 신발이 아니 신발이 혼자 움직이잖아.
5: 다시 보여주세요.
2: 아이고, 야, 나 몸에 움직인다.
5: 괴물이다. 이거 틀림없어.
2: 아니, 근데 저 짝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인데.
5: 지하 주차장?
2: 응. 지하 주차장.

0: 신발이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괴물이야. 놓치면 안 돼. 절대. 아,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1: 단계
0: 변신.
1: 어? 아. 어휴. 망토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좋아. 정체를 밝혀주마. 불길한 소리가 가까워오고 있어.

0: 역시.
1: 응? 여기 털.
0: 늑대 인간을 의심했지만.
1: 아, 여기야.
0: 벽을 긁은 건 동대표였어.
1: 누가 이런 짓을.
0: 하지만 계속해서 없어지는 신발은 괴물은 아직 여기에 있어.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나와라 우주 괴물! 더 이상 주민들을 괴롭히지 마.
2: 오, 번개! 오, 쓰아! 오, 쓰아! 쓰아! 쓰아!
3: 야! 어? 멍멍이, 너가 범인이었어? 하.
0: 신발이 잔뜩 있네. 대체 왜? 이 사람은 멍멍이의 보호자?
3: 그렇구나.
0: 신발을 모은 건 하늘로 떠난 보호자를 그리워하던 멍멍이였다. 그리고 난 닭 한 마리를 대접받았다.
1: 아이고, 111호 얻는 거 내가였어. 먹어.
4: 맛있게 드세요.
5: 누구야? 신발을 가져간 게 누구야? 접니다. 미안합니다.
4: 원래 얘가 신발 냄새 맡는 걸 좋아했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외로웠나 봐요.
6: 다행히 따님이 와서 데려가기로 했대요.
5: 아이고, 잘 됐네.
7: 잘 됐어.
5: 아이고, 범인을 잡긴 잡았네.
2: 자, 그럼 저 이제 잘 먹겠습니다.
0: 뜨끈한 닭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보상이. 내 아침, 내 닭다리. 드디어 먹는구나.
5: 아... 잘 먹겠습니다.
2: 어, 예, 원장 드세요. 어, 근데 원장 여기 왜 계세요?
5: 여기 가끔 와요. 여기 여사님 손맛이 좋잖아요. 아, 한번 계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2: 어? 저 합격한 거예요?
5: 다 들었어요. 이웃들 지키느라 고생했다고. 경험은 없지만 자격 있어. 잘할 것 같아서 합격.
2: 근데 감사해요.
5: 내가 그거 다녔잖아. 세상에. 맛있죠.
2: 저 차가 먹어봤네요.
5: 아니야.
8: 바보 같은 녀석. 먹을 걸 가져오라니까 냄새나는 신발만 가져오고 있어. 역시 중요한 일은 직접 해야 된다니까.
9: 수학일 텐데.
10: 어, 수학? 어, 재밌겠다.
9: 수학 영어 준비했어.
10: 진짜?
9: 어.
10: 우와!

0: 이름을 지어주면 응? 어때?
1: 어. 자꾸 귀여우니까 공이?
0: 어? 예순이 어때? 예순이!
1: 예순이?
2: 아이 강이야. 누가 촌스럽게 강아지 이름을 예순이라 지어.
0: 응? 우와는 강아지가 예순인데?
2: 미안.
0: 어? 이게 뭐지?
2: 뭐? 이게 뭐야?
0: 이 아이의 이름은 핑크 시니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요. 귀랑 꼬리는 염색한 것이 아니고 자연 핑크입니다.
2: 근데 이름이 핑크 세라 뭐? 아 어려워.
0: 그러니까
2: 줄여서 핑키라고 부르자.
0: 그래?
2: 좋은데?
0: 핑키야. 핑키야.
2: 핑키.
0: 귀여워.
3: 오예. 핑키.
0: 저
4: 곧 등 따숩게 지낼 곳이 생기겠군.
5: 핑키야. 여기는 지하실로 가는 길인데. 핑키야! 핑키야! 핑키야?
4: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마법을 쓸 때.
5: 핑키야! 너 지금 말하는 거야?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종.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달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친구들 안녕. 지구에서 휴가 중인 번개맨이야.
4: 역시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3: 신발 실종 사건 때문에 지구에 우주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범인은 강아지였어.
4: 멍멍이 너가 범인이었어?
3: 그리고 번개 유치원에도 귀여운 강아지가 찾아왔는데
5: 내가 본 강아지 중에 제일 예뻐.
6: 이 아이의 이름은 핑크 시니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웃고요.
3: 뭔가 수상한걸? 사화, 강아지랑 살게 됐어요.
7: 절대 안 돼요!
8: 아, 언니!
9: 우리 핑키 유치원에서 키우게 해주세요.
8: 제발요.
3: 저, 평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 강아지를...
9: 핑키요!
3: 핑키를 잘 돌보겠습니다.
10: 한번 개쌤,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은 생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귀엽다고 그냥 키우는 게 아니에요. 보호소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0: 아,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핑키를 유치원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핑키는 여기 유치원에 혼자 있을 텐데 그땐 누가 핑키를 돌보지?
1: 아, 핑키 아무도 날 못 돌본데.
0: 자, 그러면은 핑키의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돌보는 거야. 너희들 집에서?
2: 우리 집?
3: 빛나는 집이 좋겠다. 너희 집 너 있잖아.
4: 맞아. 맞아. 너희 집 너 있잖아.
3: 우리 집?
5: 해시태그
3: 짱. 기회력이 좀 많아서. 우리 집은 안 돼. 도영이 너네 집은?
6: 우리 집? 강아지랑 놀 시간에 책 한 번 더 보라고 하실걸? 아... 우주야, 너네 집은 어때?
7: 우리 고양이 키우잖아. 걔가 좀 까칠해서 둘이 막 싸울 수도 있어.
8: 천둥아.
9: 우리 아빠 육아휴직 가잖아. 강아지 똥까지 치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실걸? 강이야, 너는?
10: 죄송합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가 알러지가 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나둔데.
11: 그럼 남은 사람은?
12: 나?
13: 흐몽개쌤이라고 하셨죠? 우리 불쌍한 핑키를 꼭 잘 돌봐주세요. 꼭이요, 꼭! 지켜.

0: 찾아봤는데 고구마는 줘도 된다더라. 근데 너무 많이 먹이면 살쪄서 조금만 줘야 된대. 자, 배고프지? 자, 많이 먹어. 어디 보자. 우리 동네 동물센터 번호가 어딨더라?
1: 치, 고구마? 냄새는 좋군. 그나저나 저 인간 신상 파악이 아직 덜 됐는데.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도 눈에 거슬려. 어쨌든 당분간은 이 집에서 지내야 하니까 서열 정리나 좀 해볼까?

0: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어? 이게 뭐야? 아우프! 아우프!
1: 호호호!
0: 아유, 비키야! 놈! 아우프! 아, 못 살아, 정말! 아! 아! 아, 정말, 오, 오, 오! 아우! 아! 이게 어떤 사진인데? 다른 건 몰라도, 소중한 친구들 사진을. 이건 아니지. 이러면 나랑 같이 못 살지.

0: 어? 지금 강아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1: 어? 어이, 포기라니?
0: 지금 핑키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아, 그, 어, 무릇 생명이란 햇빛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에, 비타민 D, 비타민 D 좀 섭취하려고.
0: 핑키 간식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배고프고 추웠겠어요?
2: 그거, 그렇지.
0: 가자! 가자.
2: 잘 가.

경기야. 핑키야. 핑키야. 어? 여기는 지하실로 가는 길인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0: 핑키야, 핑키야.
1: 그 녀석은
0: 핑키야?
1: 그치. 수상한 녀석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마법을 쓸 때도.
0: 핑키야! 너! 너 지금 말하는 거야?
1: 귀찮게 됐군.
0: 너!
1: 보면 몰라?
0: 누구냐, 넌?
1: 난 암흑 포털을 관장하는 공포의 악마견 핑크 신이 세라피나 에반젤린 윈트모어다!
0: 핑크 에반젤린? 뭐? 역시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어. 너! 대체 정체가 뭐야?
1: 곧 알게 될 거야.
0: 대신
1: 번개 변신?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잖아. 이거 더 흥미진진하잖아.
0: 실드! 아차, 망토가 없지? 어? 으쌰! 으아!

0: 우리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렴.
1: 뭐야, 이 기억은. 저 요정머리 녀석, 분명히 뭔가 있어.
2: 상대가 너무 약하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3: 예?

0: 멍청이 뒤를 봐. 왕눈이 괴물은 눈이 약점이야.
1: 양팔을 자르면 효소 세포가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양팔을 썰면 눈이 매운 거라고. 받아라! 마셨대?
0: 그렇지. 이때야. 겨드랑이를 공격해!
1: 자, 번개, 파워! 번개, 파워!
0: 저 녀석과 지내면 내 잊어버린 과거가 기억날지도 모르겠군.

0: 왜 날 도와준 거지? 대체 정체가 뭐야?
1: 난 아무 코터를 관장하는 공포의 악마견 핑크신이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다!
0: 아무 포털?
1: 그래! 고대부터 존재한 우주 밖의 공간이지.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아무 포털의 괴물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었어. 지구와 결코 닿지 않은 곳이었지. 누군가 우주의 차원을 이동하려다가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잘못 연 거지. 그날 이후 괴물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맞닿아 버렸다.
0: 그럼 아까 그 괴물도 암흑 포털에서 나온 거야?
1: 이제 좀 알겠니?
0: 알겠어. 번개대장님, 제 망토 돌려주시죠.
2: 지구에 아직 괴물이 있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3: 집에서 반찬을 열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4: 아주 낡고 아주 위험한 놀이터를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고요.
5: 왜 놀이터를 없애요? 한번개쌤 말 좀 해보세요. 놀이터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0: 내가 동대표?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아니야. 못해.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질성.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오, 와우.
1: 와우. What is it? It's my kite.
0: Oh, wow.

like, comment. Together!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썬, 문, 스톱.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하게.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1: 식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친구들 안녕. 나는 숫자 세기를 좋아하느냐. 친구들 여기가 어디게? 숫자들이 1, 2, 3, 4는 어디 있지?
1: 저기.
0: 아하. 우와. 짜자. 4 찾았다. 오. 그런데 4는 빨간색이네. 11도 빨간색이고. 친구들 여기가 어디일까?
1: 달력.
0: 와, 빠졌어요. 와, 친구들 까만 숫자랑 빨간 숫자가 있는 걸 보고 알았구나. 달력에는 3월, 4월, 5월, 6월도 있고 27일, 28일, 29일, 30일 날짜도 있지. 달력에는 또 뭐가 있을까?

0: 여일, 여일도 있고.
1: 내 생일, 생일도 있어.
0: 달력에는 또 뭐가 있을까? 친구들도 찾아봐.

0: 자, 집 나간 장홍재 교수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날 추운데 기차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1: 요즘에 사실 약간 미모가 물이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머리도 이제 더 곱게 따지기도 하고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날렵해지다 보니까 부르는 데가 많아졌어요.
2: 예전 거 오랜만에 한번 보니까 완전 딴 분 계셨더라고요.
3: 이랬는데 오래됐습니다.
0: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취미는 과학열차는 절대 멈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곽재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0: 지난주 방송을 모니터를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만족하십니까?
4: 만족했죠.
0: 표정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4: 지난번에 약간 뼈편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뭔가 사고를 우려낸 듯한 네. 그런 진국의 방송이지 않았나.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곽 교수님이 준비했다고요?
4: 네, 오늘의 주제. 네. 우주에 떠다니는 건데요. 네. 공식 명칭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0: 뭡니까?
4: 완전히 중력이 붕괴한 천체. 얼어붙은 별. 죽은 별. 어두운 별.
0: 아이스 플래닛.
4: 그러니까 약간 항성의 시체라고 할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혹시 아시나요? 이제 감 오셨죠, 이제?
1: 전혀 알고 있죠.
0: 네. 야, 우리 이 교수님도 알고 계세요?
2: 그 정도 들으면 느낌이 사오는 친구가 있죠. 예.
4: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이 항상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주제예요.
0: 그날이었구나.
4: 네, 어김없이 우리 이번에 블랙홀에 대해서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0: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블랙홀이 굉장히 어렵다고는 저도 이제 알고 있고, 약간. 연애 같은 거죠.
4: 네?
0: 예,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어려운.
4: 예.

0: 야, 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앉으십시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연세대학교에서 블랙홀을 연구하고 있는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벌써 냄새가요. 네.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저 순수한 찐 과학자. 취미는과학에서 그동안 모셨던 천문학자분들 보면은 어릴 때 이제 뭐 별을 바라보는 취미라든지
2: 망원경을 만들고
0: 망원경을 만들고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교수님도 어릴 적에 아, 남들은 앞을 볼 때 밤하늘만 보셨나요?
1: 아, 보통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반대입니다.
0: 그건 뭐예요?
1: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공대에 가서

0: 일반 회사원처럼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대학을 갔더니 천문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1: 대학교 때.
0: 거예요. 네, 대학교 때. 그래서 그때 제가 천문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1: 꿈을 정할 때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2: 맞아요, 맞아요.
1: 대학교 때 자기의 운명을, 천문학을 만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3: 그래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세요? 뭐
0: 네.
3: 이론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3: 뭐 관측을 해서 하시는
1: 관측으로.
3: 분들도 계시네요.
0: 네. 블랙홀을 찾기도 하고 구조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재밌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저희 가까이 한 2억 광년 정도 떨어진
2: 아 가까운가요? 2억 광년이요?
3: 2억 광년이요?
0: 천문학 기준으로는 정말 가까운 네. 천체입니다. 그래서 NGC 5252라고 하는
2: 네,
0: 은하가 있거든요. 은하 이름입니다. 은하 중심이 아니고 은하 바깥에서 엄청 강한 X선을 내는 그런 천체를 찾았습니다.
1: X선을 내는 천체요?
0: 네, 맞습니다.
4: 아, 은하의 내부가 아니라 은하의
0: 내부,
4: 바깥에서
0: 야,
1: 밝은 빛을 내는?
0: 네, 그게 아주 중요한
4: 부분. 되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럼요, 엄청 신기한
1: 그럼 그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0: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아주 새로운 종류의 블랙홀이다.
1: 아, 블랙홀은 원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꺼멓잖아요. 네. 우리가 알기로는.
0: 이게 참 블랙홀의 아이러니기도 하고 예. 제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예. 블랙홀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예.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천문학에서는 블랙홀에서 가장 강한 빛이 동시에 나오기도 해요.
1: 아.
0: 블랙홀 자체가 아니고 블랙홀 주변에서.
1: 주변에서.
0: 아. 주변에서. 그래서 밝고 아주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기에 사실 또 좋은 천체이기도 하죠.
1: 근데 1억 광년 바깥에서 갑자기 밝은 걸 발견했다. 그럼 진짜 너무 소름 돋고 신기하긴 하네요.
2: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아이돌 그룹 이름 같은 NGC
0: 5252 맞습니다.
2: 그거는 교수님 그룹이 처음으로 찾으신 거예요?
0: 맞습니다. 거기서 X선 관측을 해서 정말 우연히 찾은 거예요.
1: 자, 블랙홀이 뭔지 구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0: 일단 블랙홀의 생김새부터 먼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발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저게 자료입니까?
0: 네, 자료입니다.
1: 아, 그래,
2: 기계 오류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1: 말씀해 주시죠. 누가 네. 원 그렸는데.
0: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블랙홀에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블랙홀의 생김새를 보실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특이점이라고.
1: 특이점?
0: 아. 네, 특이점은 이제 블랙홀의 중심에 있는 고형량입니다. 네. 우리가 왜 특이점이라고 부르냐면 네. 특이점에서는 모든 물리적 법칙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밀도가 무한대가 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없을 만큼 숫자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1: 커진다.
0: 그다음 중력 아시죠? 네. 지구가 우리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무한대로 가르치죠.
1: 아, 그러면 네. 중력이 무한대면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나겠네요. 땡기는 힘이
0: 네, 맞습니다.
1: 아~
2: 그럼 저기 특이점 말고 나머지는 다 뭐가 있어요?
4: 뭐예요?
0: 나머지는 시커먼 영역의 바깥쪽에 해당되는.
1: 그 테두리.
0: 네, 테두리입니다.
1: 테두리. 테두리가 뭐예요?
0: 테두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1: 사건의 지평선.
0: 네. 네,
1: 저희가 책도 그러고 우리 유나 씨 노래에 저도 있고. 사건의 지평선. 그
2: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사건의 지평선의 이름이 되게 약간 시적이고 문학적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0: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 단어 뜻을 알면 사건의 지평선의 정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평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지평선.
0: 지평선 어떤 거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저 예. 평평한 지역을 보게 되면
1: 그렇죠.
0: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종의 경계를 이제 의미를 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1: 예, 거기까지. 이제
0: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예, 있는 영역. 예. 그게 이제 지평선이고요.
1: 네.
0: 사건은 어떤 거예요?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물리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바로 뭔가 정보를 받아야죠.
0: 받아야
2: 빛을 받든지
0: 그렇죠.
2: 뭐 소리를 듣든지.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빛이에요. 우리가
1: 아,
0: 빛을 통해서 네. 그 정보를 이제 받아야 돼요.
1: 네, 네.
0: 그래서 저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지평선 끝의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1: 그럼 빛은 저기까지밖에 못 오는 겁니까?
0: 맞아요. 네. 안쪽이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가.
1: 네.
0: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빛이 우리한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저 검은 부분은 빛이 도달하지 않는 거고
0: 네,
1: 우리가 저 테두리를 볼 수 있는 거는 저기까지는 빛이 도달을 하고 했고.
0: 맞습니다.
1: 그러면 여기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다시는 밖으로 못 나온다고 보면 됩니까? 저기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0: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저 사건의 지평선 주위에서는 시공간이 엄청나게 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주변에서 이제 빛이 빠져나오게 못하게 되는 거죠.
1: 시공간이 휘어 있다.
4: 맞아요.
1: 지난번에 우리 저 중력편에서.
3: 중력편 할 때.
1: 예, 중력편에서 시공간이 휜다라는 얘기는 좀 듣기는 했는데,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우리 중력편에서 고무막 실험 얘기를 했잖아요. 고무막 가운데 무거운 추를 올리면 막이 이렇게 휘잖아요. 거기에 작은 공을 놓으면 휜 쪽으로 공이 끌려 들어가죠. 이거 질량이 큰 천체가 시공간을 휘게 해서 주변의 작은 천체들이 휘어진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홀 같이 중력이 강한 경우에 블랙홀을 우리가 잡아당기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블랙홀 주변에서 시공간이 매우 많이 휘었기 때문에 빛마저도 그 길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 들어갈 수밖에 없다.
0: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블랙홀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블랙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 앞뒤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돼요.
1: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없다.
0: 네.
1: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블랙홀은 앞뒤 좌우가 없다.
0: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항성님을 봤을 때
1: 네.
0: 우리가 앞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1: 눈.
0: 그렇죠. 예. 눈 혹은 코.
1: 예.
0: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앞을 보고 있다.
1: 예.
0: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뒤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얼굴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형태죠.
0: 앞뒤를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블랙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블랙홀은 아무런 형태가 없어요.
1: 아.
0: 블랙홀은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똑같은 블랙홀 두 개가 있어요.
1: 네.
0: 무게가 똑같은 블랙홀이 네. 있어요. 그럼 두 개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1: 그렇게 똑같을 수가
0: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상관없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1: 그러면, 쌍둥이에요, 완전히.
5: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블랙홀이라면 정재 교수님 출연 못하게 됐다는데요? 그러면 야 그냥 몸무게 같은 사람 아무나 섭외해. 어차피 똑같아. 이렇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1: 아이고 그래도 있다면 중요하죠.
5: 그런데 블랙홀은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1: 사람은 그런데.
5: 사람은 그런데 블랙홀은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몸무게만 같으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2: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물리학은 사실 되게 구체적인 대상을 탐구해서 구체적인 대상들에는 특수성이 있는데
0: 그렇죠.
2: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되게 수학적인 존재처럼 들리네요.
0: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규격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0: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블랙홀 자체의 생김새고요.
1: 네. 자체.
0: 그거보다 조금 더 밖으로 제가 갑니다. 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 멀리.
0: 자, 그러면 조금 더 밖으로 보면.
5: 밖에 이제 여기 개길식 아니에요? 개길식?
1: 저 밖에 이제 빛 나오네, 저거.
0: 네, 이제 뭐가 보이죠?
1: 빨간 원은 뭡니까? 저게 사건의 지평선의 경계인가요?
0: 아닙니다. 포톤 링이라고 합니다.
1: 네? 아, 포톤링. 포톤링?
0: 네. 포톤은 그 광자, 네. 빛이 나오는 광자의 링, 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지처럼 생긴 거야.
5: 약간 게임에서 한두 번쯤 업그레이드 하면 나오는 무기 이름 같은데.
1: 그러니까.
5: 네, 포톤링.
0: 사건의 지평선은 요거의 이제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고요. 특이점부터 사건의 지평선 거리를 우리 R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대략 2.6배 정도 더 키우면, 크기를 키우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포톤링이 보이게 되고요.
1: 그러면은 저 포톤링 가운데 저기 동그란 저 검정색 부분에 이제 특이점도 있고 사건의 지평선 저기 있는 거네요.
0: 블랙홀이 다 있는 거죠.
1: 아, 그러면 블랙홀을 감싸고 있는 링이네?
0: 맞습니다.
1: 아.
0: 저 요게 이제 왜 생기는지를 한 번만 제가 설명을 조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커멓게 보이는 지점이 사건의 지평선.
1: 아,
0: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홀의 크기예요. 그거에 또 1.5배 되는 지점에 포톤 스피어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1: 아, 저게 포톤 스피어고.
0: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톤 링하고 다른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아, 이거 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지점이에요. 네. 스피어라고 하는 지점은 블랙홀 크기의 1.5배 되는 지점이거든요.
1: 네.
0: 저기는 아주 특이한데,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저기 들어가면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1: 빛이 돈다고요?
0: 네. 원운동을 딱 저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1: 회전력이 그럼 어마어마한가 본데?
0: 그렇죠. 워낙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빛이 저기서 회전운동.
1: 아, 빛이 회전한다고 합니다.
0: 네.
1: 포톤 스피어에서.
0: 네. 포톤 네. 스피어에서.
2: 그러니까
0: 네.
2: 정말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강력한 중력으로 작용하면
0: 네.
2: 그 중력장 속에서 적절한 위치에 맞아요. 있는 행성들이
0: 회전하는
2: 원운동하는 것처럼
0: 맞습니다.
2: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네. 네. 빛이
0: 회전을
2: 계속 주기 운동을 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여기는 중력.
0: 근데 이제 행성계랑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기는 궤도가 매우 불안정한 곳이에요. 저렇게 회전하고 있는 빛을 우리가 딱 건드리잖아요. 빛이 안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확 나와요. 그게 이제 행성계하고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거보다 안쪽에서는 빛이 확 블랙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둡겠죠. 빛이 올라오니까. 저기서

0: 바깥쪽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깥쪽에서 우리가 밝게 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포톤스피어라고
1: 포톤스피어. 아, 그럼 이제 포톤스피어보다 네. 더 바깥에 있네요.
0: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포톤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블랙홀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요. 네.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럼 빛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직전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빛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네.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1: 중력 때문에요?
0: 네, 중력 때문에. 네. 그러면 마치 블랙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돋보기 같은 역할. 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오는 빛을 돋보기를 대고 보는 거예요. 아. 블랙홀이 돋보기 같이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똑같은 글자를 보더라도 돋보기를 대고 보면 어떻게 보이죠?
2: 크게 보이죠.
0: 크게 보이죠. 네. 그럼 포톤 스피어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1: 크게 보이는
0: 크게 보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포톤 스피어를 우리가 보는 건데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게 돼요.
1: 돋보기 효과네.
0: 그렇습니다.
3: 그러면 포톤 스피어를 보는 거 아니에요? 포톤링을 보는
0: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포톤링이라고 하게 되는 거를
2: 블랙홀 자기 자신은 아무런 것도 보여줄 수 없는 까만색인데
1: 안실인데.
2: 그게 오히려 주변의 빛을 더 크게 이렇게 보여주게 한다는 게 아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데
0: 네 맞아요
1: 저 치꺼만 해봐 그죠?
4: 이대한 교수님 뭘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요?
3: 아니 정리를 하려고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 같아서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중력장이 형성돼서 빛이 뱅글뱅글 도는데 사실 집단적으로는 광자들이 돌고 있지만
0: 네,
3: 불안하기 때문에 튕겨 나가고 들어가는 애들 많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튕겨 나가는 애들이 우리한테 와서 보여질 때는 중력장 효과 때문에 볼로그렌즈 효과로 더 큰 것처럼 보이고
0: 맞습니다,
3: 그래서 그게 포톤스피어로 보인다.
4: 포톤링으로 보인다.
3: 아, 포톤링으로 보인다.
0: 네, 맞습니다.
1: 보이는 것만 크게 보인다.
0: 네,
1: 중력장 정확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여주시죠.
0: 자, 조금만 더 가면
1: 네, 자, 갑시다 계속.
0: 네.
1: 아마 아, 오 네, 이거는 이건 예 이건 많이 봤죠 이거는 가르강티아 많이 봤죠.
0: 네, 네. 요거는 방금 보신 것보다 조금 더 저희가 뒤로 가서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보는 거예요.
1: 잠깐만 이거 근데 직접 찍은 겁니까?
0: 아닙니다.
1: 그럼
0: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해서
1: 아 가상이요.
0: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그런 자료. 지금 보시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막 돌고 있는 물질
1: 돌죠 돌죠.
0: 저게 바로 뭐냐면. 강착 원반이라고
1: 합니다. 강착 원반?
0: 네. 저거는 뭐냐면 블랙홀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1: 어이? 밥이요?
0: 네, 밥을 먹고 있는
2: 거예요. 밥을 먹으면 약간 강착 쟁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0: 이게 어떤 거냐면 네.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가스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
1: 가스가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천문학에 있는 대부분의 천체들은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그렇게 쑥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돌면서 천천히 돌아가요.
1: 야, 나는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저 근처만 가면 쉐익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0: 맞습니다.
1: 예, 예. 회전으로 돌면서 들어가는구나. 예, 예.
3: 뭔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블랙홀 하고...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맞습니다. 있는 구조군요.
0: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 저기 이제 저 원반이 밀도가 엄청 높거든요. 밀도가 높다는 말이 이렇게 물질이 엄청 가깝게 있고요.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어요.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초당 수천 킬로
1: 1초,
0: 1초에 수천 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하고 물질이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서로 막 부딪히겠죠.
1: 부딪히죠. 예.
0: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열이 생겨요.
1: 열이 생긴다.
0: 열이 생기면 천문학에서 열이 생긴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1: 빛이 생겨요.
0: 빛이 생긴다.
1: 90도 같이.
0: 그렇죠. 정확합니다. 90도 같이. 아,
1: 그러니까 저기 여기 빛이 생기는 거구나.
0: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빛이 저기서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온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저런 식의 이제 회전하고 있는 원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 강착 원반.
0: 저게 이제 강착 원반이 되게 됩니다.
1: 네. 네. 그러면 그 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별 찌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0: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네. 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블랙홀로 네. 혹은 가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나온 김에 제가 다음 동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이신 게 은하고요. 우리 은하 같이 별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1: 은하. 예.
0: 그리고 그 은하 중심에 엄청 무거운 블랙홀이 있어요. 보이게 동그랗게
1: 이제 저
0: 블랙홀이.
1: 저게 블랙홀입니까?
0: 자, 그 블랙홀 주위로 이제 별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예. 이제 별이 빨려 들어갈 거예요.
1: 아, 빨려 들어갔죠. 이제 식사 빨려 들어가게 되면

0: 그냥 조성력 때문에 저런 식으로 찢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블랙홀 주변부로 저런 식으로 이제 원반의 형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 되게 되고요. 별이 아주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랙홀에 의해서 중력이 생기겠죠. 가까운 면에 중력이 있고 먼 면에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면에 중력이 훨씬 세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확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걸 조성력이라고 부르죠.
1: 조성력.
0: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별이 찢겨지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렇죠. 그렇게 쪼개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절반이 블랙홀로 확 빨려들어요. 그리고 절반은 밖으로 나가버려요. 블랙홀 밖으로.
2: 밖으로 나가?
0: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2: 그러니까 딱 그냥 경기에 딱 들어오면은 빨아들이는 거고. 네. 그렇죠. 아니면 내보내는 거고.
0: 맞습니다. 네.
3: 별이 하나가 박살 나가지고 블랙홀 강차고 원반이 되면서 빛을 내면 그 별 원래 밝기보다 보통 밝은가요? 그보다 어두운가요?
0: 아,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홀이 만드는 매직인데요. 그러니까 별을 주로 빛이 나는 이유가 핵융합에 의해서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질량이 아주 일부분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랙홀이 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거의 10% 가까이를 빛을 내는 데
4: 그러면 그 순간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0: 핵융합은 아니고 마찰력에 의해서.
2: 마찰력에 의해서.
0: 마찰력에 의해서 열이 나와서 거기서 강한 빛이.
4: 10%, 질량 10%가 마찰력으로 빛을.
0: 맞습니다.
4: 빛으로 전환되고.
0: 그렇죠.
2: 그럼 저것도 우리 시야를 약간 좀 왜곡시키는 겁니까? 원래는 이게 맞는데 보일 때는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0: 와, 정확합니다.
1: 그래요?
0: 하나만 가르쳐 드려도 두 개를 아시는.
2: 아니, 말씀하시니까 원반이라고 하시니까 원반인데 이거 맞는데? 어떻게 보면 시야가 왜곡된 게 아닌가?
0: 정확합니다. 중력 때문에.
2: 강차원반 계속 들어가시죠. 예.
0: 정확하게 답을 맞추셨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준비해온 게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심에 이렇게 블랙홀이
2: 블랙홀이요?
0: 있고 네. 이렇게 동그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원반입니다.
2: 원반.
0: 가스가 들어와서 블랙홀 주위에서 이렇게 얇은 이제 원반을 형성하고 있는.
5: 약간 거고요. 토성처럼 생겼어요.
2: 토성.
0: 맞습니다. 네.
2: 이게 강착 원반.
0: 강착 원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2: 원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근데 관측자가 이제 저쪽에 있다고 한번 그렇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앞부분은 그대로 보게 되는데요. 네네네. 대신에 이제 뒷부분의 경우 이 돋보기 역할을 하는 블랙홀 때문에 시공간이 휘면서
2: 이렇게
0: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 그렇죠. 해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블랙홀이 이제 이런 모습이
5: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죠.
2: 네. 시공간이 휘면서
0: 정확하게 이제 블랙홀이 렌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2: 이것만 알아도 뭐
0: 그러니까요.
2: 게임 끝이죠. 네. 네. 특이점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포톤갱 그리고 이제 저렇게
4: 강차 원반
2: 이거 알면은 뭐 이 구조만 알았죠. 알아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제 블랙홀 이제
5: 맞아요
2: 예, 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블랙홀이 흡수하는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0: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생각하느냐에 좀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블랙홀로 그냥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주선이 출발해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빨아들여요.
2: 순식간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0: 뭐 그냥 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론 이제 어디서 출발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충분히 중력장 가까이 가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순식간에 쏙 들어가요.
2: 순식간에 들어간다?
0: 네, 맞습니다.
2: 아, 빨려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0: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강차 원반을 통해서 들어가는 속도는 생각보다는 되게 느려요. 네, 물론 이것도 이제 블랙홀 질량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보통 한 수천 년, 수만 년,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걸려요.
4: 아까 그러니까 강차 원반은 제일 바깥쪽에서
0: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4: 블랙홀 안쪽으로 들어갈
0: 안쪽으로
4: 때까지
0: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3: 블랙홀 얼마 전에 이게 촬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떠들썩했던 적이 네, 있었잖아요. 뭐 엄청나게 네.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블랙홀입니까?
0: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2: 촬영에 성공한 블랙홀이 있다.
0: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블랙홀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2: 아, 저게 진짜 네. 촬영한 겁니까? 촬영한 겁니다. 너무 흐린데?
0: 네, 흐리죠. 네. 흐르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2: 거예요.
5: 엄청난 거죠.
0: 네, 엄청난 발견입니다. 여기에 어떤

0: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녀자리 은하단이라고 하는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은하단의 중심을 보게 되면 엄청 무거운 타원 은하들이 있어요.
1: 타원 은하.
0: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100배 무거워.
1: 100배가 무겁다.
0: 거대제장 블랙홀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거대제장 블랙홀을 실제 전파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1: 아, 실제로 이제 블랙홀의 존재를 진짜 찍어놓은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저희가 보고 있는 저 환하게 빛나는 강차원반이에요? 포털링이에요?
0: 아, 역시 바로 이제 배우시니까 바로 이렇게
1: 중요한 질문이 저는 강차원반인 것 같아요. 네. 저 포털링은 저렇게 두껍지 않아요.
0: 아, 정말 많은 걸 알고 지금 질문.
1: 야, 연대 들어갑니다.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3: 옷도 지금 제대로 천문학과 옷을 입고.
0: 제가 대학원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거는 포톤링입니다.
1: 야, 포톤링입니까? 네. 오.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톤링은 그 사건의 지평선의 2.6배 정도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했던 그 위치에서 포톤링을 발견을 한 거예요.
1: 아. 약간 사진 잘못 찍은 도너스 같기도 하고.
4: 맞아요. 그러니까 저 블랙홀의 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포통링이 나와야 되는 위치에서 그 모양대로 딱 나왔다는 거죠.
0: 아, 정확합니다.
4: 아, 기가 막히네.
5: 근데 이 블랙홀 촬영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지금 M87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리가 지구에서부터 거의 5천만 광년.
1: 5천만 광년?
5: 거의 6,500만 광년 그 사이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태양 질량이 65억 배입니다.
1: 저게요?
5: 네.
1: 저 블랙홀이 태양의 65억 배? 엄청나게 큰 거네, 진짜.
5: 그렇죠.
1: 근데 5천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블랙홀을 뭘로 촬영을 했을까요? 우주 망원경을 갖다가 줌을 최대한 막 당겨가지고.
0: 보통 우리가 우주 망원경 사용하면 분해 능을 최고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허블 망원경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허블 망원경보다 작게는 2,000배, 많게는 5,000배 더 분해능이 좋은 거예요. 오. 그만큼 분해능이 좋은 겁니다.
6: 아, 약간은.
0: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거죠.
2: 뭘로 찍었냐? 분해능이 그렇게 높아요. 자,
0: 그래서 네. 우리가 분해능을 높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분해능은 파장, 우리가 빛의 파장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 구경, 망원경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이걸 본 망원경의 경우는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이 망원경은 이 구경을 얼마로 했냐면 바로 지구의 크기만큼.
1: 에?
5: 지구의
1: 구경을요? 지구의 크기만큼?
0: 네.
1: 설정을 그렇게 했다고요?
0: 네,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2: 그거 어떻게 해요?
1: 어떻게 해요?
0: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전파관이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아, 전파 관측만. 망원경, 조그만 망원경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네. 아. 그거를 이제 곳곳에 놔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페인에 있고요. 칠레 있고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남극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구 곳곳에 놔둬.
2: 아, 망원경 어레이를 만든.
0: 망원경 어레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레이를 만든.
4: 위치도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로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정했네요.
0: 지구 크기에 딱 맞게.
1: 아, 어느 정도 여기 곳곳에다가 스팟에다가 놓고.
0: 네 맞아요.
1: 그다음에 그걸 이제 약간 좀 거대화 이렇게 뭐 네, 연결을 해가지고
0: 다 연결하면 네. 이제 실제로 거의 지구 크기만큼의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2: 그러면 그게 지구가 자전하니까 네, 돌면서 맞아요. 계속 착착착착착착착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게 사실 핵심이에요. 전파 망원경의 핵심이 자전하면서 계속해서 찍어줘야 돼요.
4: 지구가 망원경을 대신 좀 돌려주는 거네.
0: 네, 맞습니다.

0: 근데 아까 저기 그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정말 블랙홀의 실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까 근데 아까 보여주신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운데 포톤링이 있고 주변에 강차 건반이 막 돌아가는 거 보여주셨는데 여기는 강차 건반은 좀왜
1: 네.
0: 안 보여요?
1: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는 강차 건반이 안 보여요.
2: 안 보이는 겁니까? 이 존재를 하는데?
1: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3: 아,
1: 그것까지
3: 진짜요?
1: 그건 아직
3: 모른다.
1: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파장의 한계인지 실제 없는 건지는 저희가 아직 현재 기술로는 이제 얘기할 수가
3: 교수님.
1: 없는 거예요. 네.
2: 저는 또 궁금한 게그 은하당 블랙홀은 하나씩 이렇게 옵션 포함입니까?
1: 그게 이제 블랙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2: 아, 그래요?
1: 되거든요. 네.
2: 종류가 또
1: 그래서
2: 다르구나.
1: 특히 이제 천문학에서 봤을 때 블랙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0: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블랙홀이었어요. 네. 우리가 그걸 이제 별질량 블랙홀이라고.
1: 별질량 블랙홀.
0: 그래서 이제 그런 블랙홀은 태양보다 한 20, 최소한 20배 이상 무거운 별이 죽게 되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심에 바로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 네. 계속 빨아들이는 중력이.
0: 네, 만들어지게.
2: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구나. 네. 네.
1: 그러면 우리 은하 안에는 지금 블랙홀이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무거운 별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전히 저희한테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예측한 건 있어요. 예. 죽어서 블랙홀이 될 만큼 무거운 별이 그럼 몇 개가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 그중에서. 그걸 예측을 해봤더니 대략, 이건 정말 대략입니다. 네. 한 1억 개 정도.
2: 1억 개요? 네. 우리 은하계에만? 네. 우리 은하 안에만 최소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애들이 한 1억 개 정도 된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종류의 블랙홀이 뭐냐면 거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3: 거대질량.
4: 이미 거대한 것 같은데.
3: 그건 거대한 걸 안 치는 거지.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천문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질량 블랙홀은 작은 블랙홀이 되고요.
2: 아, 천문학의 스케일이 이렇게 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거대질량 블랙홀은 태양의 적어도 100만 배.
2: 100만 배?
0: 100만 배.
1: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거대질량 블랙홀은요?
2: 크게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1: 뭘로 만들어지지?
2: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별질량 블랙홀들이 이웃에 있는 블랙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별질량 블랙홀.
1: 합친다?
2: 걔네들과 합쳐지면서 점점 사이즈를 키워간다.
4: 블랙홀 M&A.
2: 그렇죠. 블랙홀이 M&A를 하는 거죠.

0: 그런 식으로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별들이 충돌을 하면서 더 큰 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작은 별들이 합쳐져서 큰 별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이즈가 엄청 커지겠죠. 그 큰 별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는 애초에 우주가 태어났을 때 뭐 별이고 뭐고 이런 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가스들이 너무 많이 뭉쳐져 있으니까 그냥 그것들이 별이 되기 전에 그냥 바로 붕괴해버렸다. 너무 많아서.
1: 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2: 빅뱅 하면서 커지기 전에는 다 몰려있으니까.
0: 네, 다 몰려있으니까 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생겼다. 이런 가설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설이에요.
1: 그러면 블랙홀도 먹은 만큼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3: 아, 그렇습니다. 네. 블랙홀도 아주 빠르게 많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1: 오, 다시 얘기하면. 빠르게요?
3: 크기를 키우게 되는
1: 몸이 커지는 체급이 커져요. 예.
3: 체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스나 별을 빨아들여서 이제 몸무게를 더 이제 느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제 블랙홀이 와, 지금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 블랙홀이 아주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1: 기둥 뭐예요? 기둥,
3: 기둥 이렇게 예. 뭔가 뿜어져 나오는 예, 게 보이죠? 예. 저게 뭐냐면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라고 하는
1: 제트?
3: 제트. 블랙홀은 아주 재밌게도 모든 걸 빨아들이지만 않고요. 네. 블랙홀이 빨아들인 만큼 또 그만큼 뱉어내기도 해요.
2: 블랙홀이요?
3: 네, 뱉어내기도.
2: 사건의 지평선 안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3: 네, 그 안에 들어간 경우는 그 바깥에서. 바깥에서.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서 강차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거기 온도가 매우 높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질들이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랑 전자가 따로따로
0: 찢어지는 거죠.
3: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하를 띠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장을 거기다 끌어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블랙홀 주변에 엄청 강한 자석이 생기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전하를 띈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기장을 따라서 뺑뺑뺑뺑 돌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1: 아, 자기장. 네.
3: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저런 식의 Z의 형태로 보이게 돼요.
4: 저 다 전기를 띈 입자겠군요.
3: 네, 맞습니다. 강한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2: 그 자기장에 따라서 전하를 띈 입자들이
3: 나가게 되는 거죠.
1: 블랙홀이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기 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 그랬어요. 정확합니다. 네.
1: 전자기 트림, 전자기 딸꾹질. 아니,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사실 엄청나게 좀 멀리에 있고,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우주에 있다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0: 빠른 속도로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하더라도 우주로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감옥 같은 그런 행성도 있음직하지 않을까?
1: 복귀 불가능한, 복귀 불가능한.
0: 네. 그러면 그 행성은 어떠한 빛이 거기서 생긴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바깥으로 못 나오고 계속 끌려들기만 할 테니까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 상상으로 시작했네요. 네,
2: 그렇죠.
1: 상상.
0: 미첼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 그때 당시에 그냥 다크스타. 아 이것도 약간 영화 제목 같죠. 다크스타라는 이름으로 다크스타. 요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약간 반응이 그렇게 막 뜨겁진 않았어요.
3: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네. 이해가 되는 게 빛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던 시대였죠.
4: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처음 인정받기 시작한 게 네. 바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2: 아, 아인슈타인이요.
4: 네. 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발표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라는 걸 이제 네. 기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최초로 해를 찾은 게 바로 슈바르츠시트라는 사람인데요.
1: 독일의 과학자.
4: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슈바르츠시트가 최초로 그 해를 찾은 게 바로 블랙홀이에요. 아까 보신 그 블랙홀입니다.
1: 네. 최초로 찾았습니다.
4: 최초로 찾은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아주 쉽게 사건의 지평선하고 특이점이 기술이 된 거예요. 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1: 야, 그러면 아인슈타인 덕분에 블랙홀의 존재가 입증이 될 거라고
4: 네, 정확합니다. 네,
1: 희한하네, 어떻게 그걸 식으로 어떻게 블랙홀을 입증을 하는지. 아인슈타인도 실제로 블랙홀에 관심이 많았나요?
5: 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의 존재를 믿지를 않았었어요.
3: 진짜요?
5: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블랙홀이라는 개념 자체가 극단적이잖아요. 또 엽기적이기까지 하잖아요.
2: 극단적인 거 싫어하시잖아요.
5: 네. 그 아인슈타인
3: 갑자기 건너뛰고 없어지고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5: 아인슈타인은 자연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조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자신이 만든 방정식이 그거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믿지 않았었어요.
3: 이름도 블랙홀이니까 자기가 만든 이 우주관에 구멍을 뚫는
5: 그렇죠.
3: 자기
5: 그렇죠.
3: 이론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느낌이었고.
2: 아니 왜냐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역학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네. 알린 분인데 철저하게 인정 못한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블랙홀도 네. 어느 정도는 그 자기 식으로 이제 블랙홀을 발견을 하게 된 건데도 블랙홀을 못 믿는다고.
5: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자기 덕분에 밝혀내는 것들을. 정작 본인은 안 믿고.
5: 맞아요.
2: 되게 아이러니예요.
0: 네. 저는 근데 그 심리는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우리는 지금 블랙홀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무한히 작은 한 점에 무한한 밀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한한 중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을 이상하게 시작한다면 한도 없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5: 그렇죠.
0: 무한이라는 거는 끝도 없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러면 우주에 저 멀리 머나먼 우주에 블랙홀이 하나만 있어도 그 중심에 무한한 중력이 있다면 우리도 거기로 지금 막 끌러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2: 빨리 들어가야 된다.
0: 힘이 무한이잖아. 뭐 어느 정도 세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됐지만 무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 맞아요.
2: 그렇다면 인류가 이제 블랙홀을 처음으로 최초로 관측한 건 언제입니까?
4: 그게 되게 안타깝게도 네.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에 이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3: 실제로 못 보셨군요.
4: 못 보고 이제
2: 아, 못 보셨구나. 네,
4: 못 봤습니다.
3: 어떻게 네. 자기 이론의 엄청나게 아름다운 우주의 뷰티를 네. 못 보고.
4: 못 보고 있어요.
0: 뷰티라고 생각 안 하고 더티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4: 그래서 블랙홀이 이제 관측이 되기 시작한 것은 네. 이제 1960년대 초반부터.
2: 60년대 초반.
4: 초반부터 이제 관측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네. 전파망원경 이용해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훑은 거예요.
2: 아.
4: 이제 전파망원경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밖에 훑은 거예요. 근데 봤다 보니까 하늘의 특정 지역에서 너무 밝게 빛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2: 아...
5: 전파 신호를 강하게 내는 거죠.
4: 강하게 내는.
5: 네.
4: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을 이용해서 또 봤어요. 똑같은 지점. 그랬더니 거기에 별이 있는 거예요.
2: 별이 있다.
4: 별이 있어요.
2: 예.
4: 근데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별은 기본적으로 전파에서 매우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체는 이상하게 별, 가시광에서도 밝고 전파에서도 매우 밝은 거예요.
2: 세다.
4: 네, 엄청 세다. 그래서 그때 발견한 천체가 3C273이라고 하는 천체인데 네. 우리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모든 천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멀어져.
2: 희한한 건 아니에요.
0: 엄청나게 멀리 있다는 거죠.
4: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2: 네.
4: 네, 우리로부터 엄청 멀리.
2: 멀리에 있는데
4: 네.
2: 빛도 세고.
4: 그렇죠.
2: 뭔가 희한한 애가 있다.
3: 전파까지 나오고.
4: 전파도 나오고.
3: 근데 이게 블랙홀과 어떤 관련이 있다?
4: 아, 그래서
3: 어떻게 저,
4: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이제 얼마나 밝은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은하 전체의 밝기를 합친 것보다 더 밝아.
2: 그러면 이제 그렇죠. 새로운 뭔가
4: 엄청나게 엄청난 밝은 게 있구나. 밝은 거다는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2: 뭐예요?
4: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은하를 보게 되면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별처럼 보여요.
1: 점으로 보인다.
0: 점으로 보인다.
2: 점으로 보인다.
0: 크기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퀘이사라고 부릅니다.
2: 퀘이사.
0: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별처럼 보이는 준항성. 그런데 전파에서 밝은 전체. 준항성 전파원을 줄여서 이제 퀘이사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별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게 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 크기는 엄청 작은데 네. 그런데 엄청 밝은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 이거는 블랙홀밖에는
0: 그렇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이만큼 강력한 빛을 내려면
2: 이거는
0: 블랙홀밖에 안 되는 게 그래서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이게 블랙홀 후보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1: 근데 그게 블랙홀이 맞았던 거죠.
0: 네, 알고 보니 맞았다.
3: 근데 미즈버컴님 진짜 뭔데 그 정도로 강력하려면 웬만한 블랙홀이 아니라 아까 그 두 범주의 블랙홀 중에서도 거대재앙 블랙홀이었어요.
0: 네, 맞아요. 거대재앙 블랙홀이요.
3: 근데 전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0: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미 보셨어요. 전파가 나오는 걸 이미 보셨어요.
1: 저도 봤어요.
0: 네.
3: 뭐지?
0: 네, 아까 보셨던 제프에서 온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1: 뿜어져 나오니까.
0: 네, 제트에서 뿜어져 나오게
1: 배트니까.
0: 되고 특히 제트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가속을 하거든요. 그 가속하는 그 양만큼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이 주로 전파에서 나오게 돼요.
1: 관측이 그래도 이제 좀 순조롭게 가능해지면서 네. 블랙홀에 대해서 새롭게 좀 알아낸 사실 같은 게 있을까요?
0: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면서 네. 또 우리가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돼요.
1: 그렇죠.
0: 허블 우주 망원경은 분해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무거운 은하의 중심에 있는 별들이나 가스의 움직임을 이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이 블랙홀 주변에서 매우 빠르게 도는 거예요.

0: 블랙홀이 은하 진화에 어떤 영향을 좀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1: 아, 그게 정말 저희 현대 천문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거운 은하 중심에는 항상 무거운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2: 그러면 네. 그 무거운 블랙홀이 무거운 은하를 만든 거예요?
1: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했다.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서로 상호작용. 그러니까 블랙홀이 커지다 보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퀘이사라고 하는 것처럼 활동성 은하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 강한 빛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트도 나오고.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하에 있는 가스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은하가 막 커지다가 블랙홀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그 가스들이 뜨거워지거나 혹은 밖으로 밀려나가게 돼요. 그럼 블랙홀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은하의 크기를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은하의 무게나 질량을 제한을 두게 되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블랙홀의 역할을 되게 그래도 잘하고 있네요.
1: 엄청나게. 그래서 은하 진화에 있어서 블랙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0: 딱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그렇죠. 있게 블랙홀이
3: 이게 좀 시적인 게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이는 그 밝은 은하하고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블랙홀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이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0: 블랙홀은 진짜 뭐 평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고, 우주는 참 알면 알수록 저 더 미스테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자, 우리 곽 교수님.
1: 네.
0: 아, 2주 동안 저희랑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1: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 정말 많이 봤어요.
0: 아, 그러세요?
1: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출연인데도 마치 좀 뭔가 여러 번 출연한 것 같은 그 이상한 환상에 좀 빠져 있었어요.
0: 예, 예. 내적
1: 심리가. 되게, 되게 이상하게 친숙하고.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물어볼 수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나 기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우리 곽 교수님도 계셔가지고. 아는 게 많으니까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얘기가 더 풍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0: 특히나 우리 또 방송 지금 처음으로 이제 방송에 데뷔하신 우리 천문학자 김민진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3: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어려운 블랙홀의 개념은

0: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1: 네.
0: 너무 감사드리고 네. 보신 분들도 조금 더 블랙홀에 친숙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거 있을까요?
0: 목표라기보다 제가 사실 이렇게 천문학 강연 같은 거 할 때 많이 이제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릴 때 저 천문학자 꿈이었는데 별 보면서 많이 지냈었는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많이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이제 들려주는 이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요. 네네. 19세기 여성 천문학자 마리아 미첼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1: 네.
0: 삶의 별빛을 섞으세요. 그러면 하찮은 일에 마음이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1: 아, 명문이다. 삶의 별빛을 섞으세요.
2: 그렇지.
1: 건빵에 별사탕을 넣으세요.
0: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릴 때 가졌던 천문학 꿈을 못 이루셨더라도 이 방송 보시면서 그때 생각하시면서 밤하늘도 한번 보시고
1: 네.
0: 좀 평소에 가진 고민들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별빛을 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냄새가 난다. 1인자 냄새가 나.
1: 그러니까요.
0: 기억이라, 후각이라 무슨 관계가 있네.
2: 향은 기억 창고를 여는 열쇠다.
3: 이런 것 같아요. 후각에서 주는 기억은 고독의 냄새였다. 뭐 고향의 냄새였다.
4: 근데 한창 코로나 유행할 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5: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후각 장애를 겪을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0: 이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4: 아, 진짜요? 어,
0: 연구 결과 같은 게 좀 발표가 된 게 있습니까?
2: 코로나에 관련된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의 연구를 하다 보니 가 망가져서 이제 냄새를 못 맡게 된다는 걸 밝히게 됐죠. 냄새 맡는 통로만 이상하게 흔적을 남겼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0: 그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2: 큰일이죠.
6: 무섭다, 코로나.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데미지를 분명히 남겼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준비 되셨죠? 오늘 다들 오늘 어디 갔냐면 바로 망고빙수 투어갑니다.
5: 근데 누가 망고빙수를 이렇게 아침부터 먹으러 가요?
4: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저 파워블로그입니다. PG. 아, PG. 지금 망고빙수 하나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투어예요, 투어. 오늘 무려 망고빙수 3종 세트를 먹으러 갈 겁니다. 펭수의 파워블로거 데뷔작 망고빙수 3종 투어!

0: 안녕하십니까, 펭수님. 퍼시픽 호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1: 이야,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가 펄펄 나요. 달라요.
0: 와우! 장식 보이세요?
1: 아, 여기구나. 네. 유명한 포토존이기 때문에 다 블로거들은 여기 사진 찍고 갑니다. 자, 여기 사진 좀 찍고 갈게요. 다 블로거로서 이렇게 정보를 다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So cute! 아니, 꽃을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자, 1번. 오늘 제 파워블로거에 정보 소스를 좀 주셔야겠습니다.
0: 내가?
1: 네, 좀 찍어주세요, 이것저것. 들어서 찍게! 오, 여긴 봐봐. 저 봤거든요. 망고 빙수 먹어요. 들어가 보시죠.
2: 잠깐만요. 어디 찾으세요?
1: 아, 저 오늘 망고 빙수 예약했거든요.
2: 아, 망고 빙수 먹으러 오셨구나. 입장이 안 되실 것 같은데.
1: 왜요?
2: 너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자에 못 앉으실 것 같아서 다른 장소로 안내해드릴게요.
1: 왜요? 저 잘 앉아요.
2: 아니에요. 저기 너무 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장소로 안내해드릴게요.
1: 아, 전 지금 이렇게 파워블로거라고 지금 저를 VIP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야, 되게 여기가 조용하고.
2: 네, 오늘 좌석은 이쪽으로 준비했습니다.
1: 이거 봐. 자, 제 전용 좌석입니다. 와우.
2: 네, 메뉴 준비해드릴게요.
1: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먹으러 온 제주 애플 망고 빙수랑 149,000원. 또 149,000원. 그리고 또 여기 오시면 다들 커피 드시잖아요. 음료수. 헛 17,000원. 아이스 18,000원. 저러만 해! 여기요!
2: 어떻게 지금 넣어드릴까요?
1: 아임 제주 애플 망고 빙수 one please.
2: 아, just one portion is enough?
1: Yeah, thank you please. 뭐야? 곱방기 뭐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계입니다. 이 세 개를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자, 조명 체크. 여기가 주머니로 이렇게 다 조명이 감싸져 있어요. 온도 체크!

0: Hi, nice to meet you.
1: Oh.
0: My name is Steven. I'm the executive pastry chef for Seoul.
1: How are you?
0: I'm good. Thank you. How are you?
1: Good.
0: Yes. So let me introduce our premium Jeju mango bingsu.
1: Oh, please.
0: So the first one we have is the mango-shaped flour.
1: Uh-huh.
0: So you can enjoy the mango first. It's just slightly buttered on top.
1: Uh-huh.
0: So they bring a smoky flavor. So I try to make an ice cake.
1: Ice cake.
0: And up and the sliced mango, you have a sphere. Inside the sphere is Jeju mango gel.
1: Ah.
0: So if you broke it, all the gel will become on.
1: Wow!
0: Please enjoy.
1: Excuse me?
0: Yes.
1: This is real gold?
0: Yes, it's a real gold. It's 24K gold.
1: Wow! Gold is very, very inside. Mango bingsu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Mango bingsu first where?
0: Korea.
1: Oh, where hotel?
0: Post.
1: Oh, yeah!
0: Thank you.
1: 한국 빙수의 원조는 포스. 자. 자. 아이, 군침이 자꾸 도네. 자, 근데 저는 파워 블로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승리, 룩이 어떻게 되죠?
2: 맹거 룩입니다.
1: 맹거 룩. 혹시 빙수 좋아하십니까?
2: 네, 빙수. 일주일에 두 번씩은 먹어요.
1: 와우, 빙자랄이시네요.
2: 근데 전 과일 빙수만 먹어요.
1: 과일. 아, 과일 빙수만. 네. 그치, 또. 자, 그럼 우리 체크리스트가 좀 있는데요. 몸의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2: 몸무게
1: 집게
2: 집게.
1: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정이 까는 거예요. 보죠?
2: 예.
1: 금때
2: 오케이.
1: 오. 오, 근데 이걸로 반지 만들어도 되겠는데?
3: 오늘 안에 빙수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1: 금을 올려도 올려도 무게가 안 나와요.
2: 0g인데요?
1: 빙수가 지금 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망고 조각 개수입니다. 50개는 돼 보이거든요. 저기, excuse me, chef. Slice, mango slice. You made it?
0: Yes, handmade.
1: How many slice?
0: 100?
1: Oh, really?
0: I don't know.
1: 자, 망고 덜게요. 와, 이게 푸짐하게 또 엄청 많거든요, 망고가. 저는 파워 블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짓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셰프님이 지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도 저는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오. OMG. She's gone, no. Mango gone. 망고가 얇다 보니까 아주 어우러져. 그래서 이게 식감이 살살 녹아요. 그래서 좀 씹는 재미는 없을지언정 이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그 씹는 재미 어디서 채울 수 있느냐? 떡. 맛있는 게 눈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요. 자, 맛 표현해주세요.
4: 잠깐, 여기가 태국으로 가요. 진짜 맛있어요.
1: 우리 보조, 자, 한번 드셔보시죠.
5: 우!
1: 약간 해독밥 먹는 것 같아요.
2: 아, 냉동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4: 달아요?
2: 단데, 그게 엄청 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1: 아주 달지만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는 그 맛이랄까요?
3: 그럼 우리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야, 빙수?
1: 당연하죠. 자, 이제 점심 엄청 맛있는 거 먹을 거거든요.
3: 뭔데요?
1: 바로 망고 빙수!
3: 응?
1: 저는 오늘 망수 될 겁니다, 망수. 저는 망수와 혼연일체가 되겠어요.
3: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네.
1: 망하! 도착! 회전문 고수! 회전문 고수! 와우! 오, 뭐야? 저 진짜예요?
6: 진짜입니다.
1: 이게 뭐야? 와우. 아니, 서울 한복판 호텔 앞에 이렇게 라키고리 폭포 앤 팽수 폭수.

0: 요상하니 요상해. 내가 망고빙수를 먹으러 온 건지 지금 지금 약간 헷갈려요 지금.
1: 천천히 보시고 말씀 주시면 주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망고빙수 하나 주시겠어요?
1: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예. 오, 자 메뉴판 나왔습니다. 과연 커피 가격 아메리카노 뚜른뚜른 와우 19,000원 아이스 2만원 2만원 자 망고빙수 한번 볼게요. 망고빙수 여기 있다. 애플 망고빙수 51만원 오, 여긴 좀 더 싸요, 아까 보자. 자, 그리고 조명 체크 가볼게요. 조명, 와, 조명, 볼 것도 없이 1등입니다. 아니, 샹들리에가 있으면 뭐, 어떻게 뭐, 이거 조명. 뭐, 끝난 거지, 뭐, 사실. 오.
1: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오, 뭐야?
1: 잠시만 들지 마시고, 제가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퍼포먼스? 네. 오! 와! 뭐야! 어머! 파세대도 물렀어! 어머! 파세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1: 아니.
0: 실수로 넣으신 거죠? 파세 물렀어!
1: 죄송합니다. 파세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갔지? 네.
0: 알겠습니다. 오! 오, 망고, 얍.
1: 드셨을 때 입 안에서 식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썰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망고 얼음을 간 게 특징입니다.
0: 이야, 이거.
1: 이제 팥이랑 망고 펄, 그리고 망고 소르베, 샤벳입니다.
0: 오, 아, 이거 뭐 캐비어 아니에요?
1: 캐비어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네.
0: 팥은 왜 주신 거예요?
1: 팥이랑 같이 드시면 망고 빙수를 먹지만 팥빙수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날 수 있습니다.
0: 근본을 잊지 마라.
1: 그렇습니다.
0: 또 외국인이면 이곳이 한국이다.
1: This is Korea.
0: 오, 재밌네요. 혹시 그 드라이 아이스 리필 되나요?
1: 드라이 아이스 리필도 물은 얼마든지 리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의 연출은 두 번, 세 번도 가능하고요.
0: 오! 와우!
2: 생수 30년 같아.
0: 망고빙수 줄까? 아니면 팥빙수 줄까? 당도 체크.
2: 18.8.
0: 우와! 야, 이거 얼마나 단 거야? 자, 지금부터 계속해 보겠습니다.
2: 있다, 열려, 17, 18, 19, 20. 21. 21개입니다.
0: 야, 망고 21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서 오면 10개 반씩 나눠드세요. 정확히 10개 반씩 나눠드시면 되고요. 자, 망고 시식 하겠습니다. 망고 시식. 자, 망짠.
2: 짠.
0: 오!
2: 여기 망고 진짜 달아요.
0: 오, 달어! 오, 망고를 그 씹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거네요, 혹시.
2: 아삭한 느낌 우유 빙수라기보다 약간 얼음 맛이 강한 빙수.
0: 자, 제가 단면 보여드릴게요. 그 결이 확실히 나눠져 있거든요. 이 슴슴한 그 샤베트와 그 엄청 당도 높은 그 망고가 잘 어우러져요. 자, 먹어볼 사람.
2: 참 커. 엄청 커.
0: 오이. 제가 그러면 방법을 바꿔볼게요. 정원님은 망고 먹다가, 아니, 망고가 물릴 수 있잖아요. 한번 먹어봐.
2: 맛있어, 맛있어. 엄청 달지 않고, 되게 상큼하고.
0: 팥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맛있게 느껴지는 팥을 쓴 것 같다.
2: 여기 단팥빵이 시그니처 메뉴래요.
0: 아, 진짜로? 야, 팥을 괜히 선보인 게 아니군요. 자, 이번 망고 빙수는 특별하게 카이막이 올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음료 하시나요? 식사하시나요?
0: 아, 저 오늘

0: 빙수 이렇게 빙자.
1: 아, 망고 빙수요. 네. 그럼 안으로 보실게요. 네.
0: 네. 우와. 야, 여기 보세요. 야, 뷰로는 거의 1등이에요, 1등. 압도적 1등. 여긴 왠지 그 약간 비즈니스 하는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전화 받겠습니다. 아, 예, 예, 맞습니다. 파워블로그입니다. 카이막 애플망고의 빙수 가격은 룰룰룰룰룰룰 오! 11만원! 지금까지 36만 9천원을 망고 빙수에 썼어요. 자, 우리 이제 며칠 굶으면 돼요? 두 달을 굶어야 된다고요? 네. 오! 아메리카노는 17,000원 되겠습니다. 오. 자, 여기가 가장 싼 것 같죠? 오, 감사합니다. 오!
1: 아직 드시면 안 돼요. 준비되셨어요?
0: 준비됐어요. 잔디에 물을 주듯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1: 여기 위에는 카이막이고요.
0: 네.
1: 제주 애플 망고. 카이막 위에는 피스타치오가 뿌려져 있고요. 여기는 큐브 치즈케이크. 패션 프로 소스 연유예요.
0: 이거 잔디는 먹으면 안 돼요?
1: 안 됩니다.
0: 예. 네. 자, 근데 요즘에 이거 드라이아이스가 유행인가 봐요. 자, 어때요? 오늘 즐거우십니까?
2: 네, 너무 즐겁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망고 개수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 펭귄으로서. 하나. 자, 망고가 무려 40개나 들어갔어요. 자, 망고의 단도, 단도란, 단단한 도 투입하겠습니다. 오! 오!
2: 오, 제가 먹을게요.
0: 이 지금 망고 하나 얼마짜린데, 이거.
2: 오! 근데 망고가 너무 탱글탱글해서 잘 안.
0: 오!
2: 죄송합니다.
0: 오늘 식음 없습니다.
2: 네, 망고만 먹고 갈게요.
0: 네. 무게 한번 올려볼게요. 자, 몇 시입니까? 9!
2: 10!
0: 10!
2: 11입니다.
0: 좋습니다. 11! 12!
2: 12! 오! 13 됐어요.
0: 어머! 계속 팽창해요. 조금만 먹어도 배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3명 이상 먹어야 돼요. 카이막이랑 한번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2: 네.
0: 어떻습니까? 이 카이막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2: 카이막의 고소하고 약간 그런 구수한 맛? 그게 섞이면서 부드러운 식감과 그 카이막이 부드러움을 더 극대화한다.
0: 잠깐!
2: 네.
0: 이거 제가 너무 맛있는 나머지 저만 무슨 노래가 들리나요? 어머, 들려요?
2: 네, 들려요.
0: 이거 뭐예요?
2: 천상의 화모닝인가 봐요.
0: 뭐야? 이야, 여긴 진짜. 아니, 여러분, 망고빙수 먹는데 저기서 지금 콘서트가 열렸어요. 이야, 바로 로맨틱해집니다.

0: 네, 열심히 탄 이유가 있었어. 이 망고빙수는,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젤리 같은 게 있네요. 그 아까랑 먹은 거랑 비슷해요. 깨불면 안에서 착 하고 나옵니다. 좋아. 어때? 장난 아니지?
1: 사인마감 나르다.
0: 다르지?
1: 어, 다르다.
0: 왜 넣는지 알겠지? 자, 맛 표현해주세요.
1: 고급진 맛이 좀 난다고.
0: 어, 확실히 그 카지막이 좀 고급진 맛을 좀 추가해준다.
1: 근데 이 가격인 줄 모르겠네.
0: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빙수도 빙수지만, 이 음악, 이 풍경, 이 분위기, 이게 삼일체처럼 달라 보입니다. 아, 잘 먹었다! 다 각자의 그 개성이 있었어요. 다 잘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가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0: 죄송해요.
1: 어, 여기 화장실이 어딨어? 화장실!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콩콩! 콩콩! 오! 완전 맛있는 스마오! 콩국수! 콩국수! 지금 이 날씨, 이 온도, 그리고 이 벽지. 벽지가 콩국수 그 자체예요. 콩국수 시민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2: 갑자기 왜 콩국수야?
1: 갑자기가 아니고 이제 무더위잖아요. 여름이 찾아왔죠. 그리고 뭐가 찾아왔어요? 바로 자연 팬티비 400캔이다. 또 이 400캔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특별하게 어떻게 특별하게 보낼 거냐? 바로 썸머송이죠. 그래서 그 영감을 좀 받으려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다 콩국수로 주세요.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이야, 이거 색깔 보세요, 색깔. 이야, 이거 좋은 콩국수입니다. 콩국수는 말 그대로 콩이만 있어야 돼요. 사장님, 여기 콩 국내산인가요?
3: 네.
1: 거봐,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계절 음식이라고요.
2: 근데 먹다 보니까 조금 밍밍해요.
1: 자, 콩국수가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콩국수한테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 넣어 먹으세요?
4: 소금이지.
1: 저는 설탕이랑 놀고 여기는 또 소금이랑 노는 거예요.
2: 나도 소금.
4: 아니, 콩국수를 달달하게 먹는다고?
5: 설탕 넣어 드시는 분.
4: 와, 진짜 아무도 없어.
1: 설탕 넣고 그 다음에 소금 넣어도 셋이 같이 넣을 수 있어요.
2: 근데 그건 마치 부먹과 찍먹을 동시에 하겠다는 말 같아.
1: 오! 영감이 떠올랐어.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지금 영감이 부족해. 콩국수를 알려면 콩국수에 가까이 가야 돼요. 나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무상으로 일하겠습니다.
3: 네, 그럼 해주세요.
1: 드디어 콩국수의 비밀, 콩국물이야. 콩국물 팍팍 묵청이야. 녹지. 아, 최고예요. 콩국수 나갑니다.

0: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영감아, 영감, 왜 불러? 지난주에 콩국수를 먹어봤나? 지금 이거랑 영감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 영감아, 영감아, 또 올려라. 아, 영감아. 어서오세요. 콩국수집입니다. 오! 야, 오셨네. 야,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 드디어 만나는군요. 우리 안예은 선배님.
1: 안녕하세요.
0: 야, 반갑습니다. 어,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 얼른 여기 앉으세요. 좋아. 자, 앉으시고. 사장님, 예, 콩국수 하나 주세요.
1: 제 자, 선택권은 없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해야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자, 앉으시죠.
1: 여기, 예.
0: 아, 선배님, 예.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저 이 근처 살아요.
0: 아, 정말요? 네. 어디 사세요?
1: 일산.
0: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이거 오셨니, 네. 이거. 네. 그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1: 7월에 또 이제 남녀특집으로 또 여섯 번째 귀신 노래.
0: 야, 또 기대되는구만, 이거.
1: 근데 주문은 혹시 들어가요?
0: 아, 어, 주인님. 야, 이거 감사합니다. 보세요. 콩국수를 딱 보자마자 환해지잖아요.
1: 제가 콩으로 만든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해요.
0: 어머!
1: 펭수 씨 덕에 첫 콩국수를.
0: 야, 콩순이네.
1: 네, 맞아요. 콩순이. 콩순.
0: 선배님, 콩국수 어떻게 드세요?
1: 일단 오리지널로 국물을.
0: 역시 맛잘해. 아까 저랑 먹은 거랑 똑같아, 지금.
1: 와, 이거 진짜 맛있다.
0: 공개상품.

0: 아, 주실 줄 아니, 역시.
1: 아, 여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과연. 소금파입니다.
0: 아,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이거.
1: 설탕 넣으세요?
0: 저는 일단 시작은 설탕입니다.
1: 시작은 설탕.
0: 그 다음에 소금을 같이 또 첨가하는 거죠.
1: 그, 오.
0: 그럼 둘 다 즐길 수 있어요.
1: 네.
0: 오,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잘 먹는다. 선생님, 맞추죠? 그 여름 썸머 노래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감을 얻으려고 콩국수 집에 온 거예요.
1: 예.
0: 뭐 냉면 노래도 있고 막 이제 뭐 얼음 노래 그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1: 그죠.
0: 근데 콩국수가 없어. 선생님 제 말 들으세요? 듣고 있죠?
1: 네,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 예.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작사, 작곡 다 잘하시잖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노래를 좀 써주시는 거 어떠세요?
1: 아, 제가요?
0: 네. 예. 선배님!
1: 예, 예, 예. 아, 이거 들어올 때부터 뭔가 진짜 찐 맛집의 향.
0: 그래서 선배님, 제가 그 어떤 노래를 내고 싶냐면 여름 하면 시원하게 일단 주먹 계속 깔고 있거든요. 듣고 달달하고 신나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깔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시원하게 노래가 그런 노래가 한번 들으면 바로 깔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뭔가 아무래도 콩국수니까 콩국수에 그냥 그 어떤 그 소스를 그런 것들을 계속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책임지, 그리고 책임지 많이 하면 책임지 쉽게 내주실 만한 어떤 그런 그거 있을 것 같아요. 그 라임을 살려서 알콩달콩 느낌으로다가 흥나고 빌보드 갈 수 있을 만하게 좀 그런 제가 뭐라 그랬어요?
1: 알콩달콩
0: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거고요.
1: 빌보드
0: 그리고 콩국수에 노래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찍겠죠?
1: 네.
0: 그럼 기분 좋아지겠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럼 저 노래 같이 해주실 거죠?
1: 네.
0: 오케이!
1: 뭘요?
0: 자, 제 노래 작업해주시기로 한 겁니다. 도장, 쾅쾅!
1: 네?
0: 선생님, 이게 바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네,
1: 아까는 사실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정신을 잃고.
0: 오, 선생님, 이거 뭔가요?
1: 아, 이거는 이제 저의 작업 노트.
0: 오! 음악 레시피가 들어있는 완전 비밀 노트네요?
1: 네. 이런
0: 우와!
1: 이런 야.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0: 오!
1: 네, 일단, 콩국수를 주제로.
0: 맞아요.
1: 밝고 신나고 따라 부르기 쉬운.
0: 맞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팍 각인데, 이게.
1: 요새 시대는 10초 안에 결정이 돼야 쭉 듣는 시대가 돼버려서.
0: 그쵸.
1: 예, 앞부분에서 일단 때려야 돼요.
0: 맞아요. 이 인팩트 어떻게 살려주실 거예요?
1: 그거 있잖아요. 절대음감 게임 같은 거. EBS, EBS, EBS 이런 거나 탕수육 게임 막 이런 거 같은 것처럼
0: 예.
1: 말장난을 좀 하면 어떨까.
0: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1: 빨리, 일단 빨리. 뭔가 콩국수, 국수, 콩국수, 국수, 콩, 콩. 약간 이렇게
0: 오!
1: 쳤다 빠졌다, 쳤다 빠졌다.
0: 야, 이거 좋은데요? 콩국수. 콩국수 팡팡팡무찬냐.
1: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름 노래 두 가지가 있는데.
0: 뭡니까?
1: 하나는 이제 레드벨벳 선생님들의 빨간 맛.
0: 빨간 맛. 콩콩콩콩 콩국수.
1: 궁금해
0: 허니. 오.
1: 예.
0: 괜찮은데 표절도 나쁘지 않아요.
1: 표절은 이제 제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0: 아 맞네.
1: 그리고 두 번째가.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입니다.
0: 아, 냉면, 예. 콩국수, 콩국수.
1: 그러면 이제 제가 되게 곤란해져가지고 많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냉면의 가사를 보시면은 냉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사랑 노래 같이 이렇게 비스꾸름하게 해가지고
0: 맞아요.
1: 그죠? 묘사를 그렇게
0: 약간 합니다. 비유법을 썼어요. 예, 냉면에다가. 예.
1: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해요.
0: 콩국수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
1: 콩국수라는 음식 자체가
0: 응.
1: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0: 맞아요. 콩국수 먹을래, 냉면 먹을래면 냉면 먹을 내가 훨씬 많을 거예요.
1: 네, 예, 맞습니다.
0: 응.
1: 그래서 이 콩국수의 마음을 대변해서 입에 대보지도 않고 싫다 말아요.

0: 한 번은 시도를 해봐라.
1: 뭐 너 나 만나봤냐? 나 만나보면은 너 나한테 빠져서 못 태어나올걸?
0: 그런 거죠.
1: 약간 그런 느낌. 야, 이거 완전 천재지야, 선생님?
0: 아닙니다. 전 그냥 평범한 일산 거주하는 30대 여성.
1: 그리고
0: 약간의 어떤 매력 어필을 합니다.
1: 어떻게?
0: 꽤 사랑스럽지?
1: 아, 어때? 나 좀 사랑스럽지?
0: 네, 조금 괜찮지?
1: 아, 귀엽다.
0: 예. 네.
1: 근데 이게요, 가사가 나랑 잘 맞네, 또 이거.
0: 어느 부분이지?
1: 어느 부분이요? 나 봐봐. 나 한번 적어봐. 어때? 나 사랑스럽지? 이거요. 이해 못하셨는데 한번 저 적어보니까 어때요?
0: 사랑스럽네.
1: 그쵸. 그 내 노래라니까 그냥.
0: 좋은 것 같습니다.
1: 다음은?
0: 내가 누군지 말해줄게.
1: 오!
0: 나는 멋쟁인데.
1: 나 멋쟁이죠?
0: 한여름의 멋쟁이.
1: 한여름의 멋쟁이 콩국수다. 아, 근데 나는 겨울에도 멋지고 싶은데. 사계절 다 멋있으면 안 돼요?
0: 근데 형수 씨가 계절송을 내고 싶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1: 아, 맞네. 네. 바로 모순이네요, 이거.
0: 그렇죠.
1: 좋아요. 한여름의 멋쟁이로 갑시다.
0: 예, 예. 그 다음에 콩국수에 조합을 해서 먹는 친구들이 있죠.
1: 아! 아까 내가 정확히 그 얘기 했어요.
0: 네. 소금도 있고 설탕도 있고.
1: 그럼.
0: 친구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콩국수의 친구들. 뭐 예를 들어 설탕의 조합도 괜찮고 소금의 조합도 괜찮고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조립을 해가지고 나를 더 아껴줘.
1: 이야, 좋아요. 너무 좋아.
0: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대놓고 매력을 어필을 하는 거죠.
1: 더. 네.
0: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1: 그래, 너가 찌푸려 봤자.
0: 봤자?
1: 나는 내 매력이 있어. 그니까. 뭐 네 마음에 들든 말든.
0: 아니.
1: 이건 아니고.
0: 네.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느낌.
1: 아, 귀여운 느낌으로?
0: 있다고.
1: 아, 나 매력 있다고.
0: 네. 제가 부르는 노래였다면 이런 단어를 못 썼을 텐데.
1: 뭐죠?
0: 꽤 깜찍스럽지.
1: 아! 깜찍!
0: 그 다음에.
1: 아니, 그럼 미리 콩국수에 대한 노래를 준비하셨나봐요.
0: 예, 사실은 대충 써오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약간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1: 아, 그럼 연기하시는 거군요.
0: 네, 연기를 하고 있어요.
1: 아니, 레시피 왜 여기 있는 이미 해. 선생님, 네. 제목은 뭐예요?
0: 아, 제목은 콩국수입니다.
1: 심플한 맛으로 가시겠다?
0: 혹시 제안 주실 제목이 있으신가요?
1: 뭐랄까. 전 콩국수예요.
0: 제가 말한 거 아닌가요?
1: 제가 먼저 말했는데.
0: 콩국수 좋네요.
1: 좋잖아.
0: 직관적이고.
1: 100년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팥빙수도 있죠.
1: 팥빙수 있잖아요. 콩국수. 이거 내 거야. 끝. 자, 좋습니다. 그럼 이미 지금 제목 나왔고 가사도 나왔고 지금 멜로디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이거 바로 녹음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네.

0: 예? 예, 오셨습니까?
1: 여, 팽하! 아, 수민이, 안녕하십니까?
0: 팽하.
1: 야,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좋은 소식이 좀 있나요? 지금 제가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0: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바로 들어보시죠.
0: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노래는 10초면 끝나는 거야.
1: 맞습니다.
0: 10초를 듣고 더 들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0: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거 끝났습니다. 벌써 지금 더 들을 것도 없어. 이거 중독성 어떡합니까?
1: 그래도 끝까지 일단. 예, 녹음을 또 해줘야 되니까.
0: 자, 가봅시다. 오!

0: 마음에 드세요?
1: 이제 어깨 펴세요.
0: 알겠습니다.
1: 어깨 잔뜩 펴시고 제가 선배님이 만들어준 이 노래 네. 전 세계에 알려버리겠습니다.
0: 아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1: 선배님의 문화의 꿈
0: 예.
1: 이제 펭수의 꿈으로 바뀝니다. 이제 문어가 아니라 펭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0: 예!
1: Dream is come true!
0: 와!
1: 가보자고! 아, 아!
0: 그, 삐꾹뿍꾹, 네 개 듣고 바로 콩국수국수 해주시면 되거든요?
1: 콩국수국수.
0: 잠시만요. 예, 예, 예. 가수님이 웃음을 못 참으시면 어떡해요?
1: 아니.
0: 사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하하.
1: 어찌 말 사랑스럽냐?
0: 그. 네.
1: 예? 아, 제가 태투팽이라 애견팽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애견팽으로 부탁드려요. 예, 네. 예. 한번 잡숴봐.
1: 다시 잡숴봐.
2: 내 사랑스럽지.
1: 저 절대 음감이긴 한데, 절대 바보기도 하거든요.
0: 저도요.
1: 콩, 국수, 국수, 콩, 콩,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콩.
0: 천재!
3: 나름의 매력이 있...
0: 콩, 국수, 국수, 콩, 국수, 국수, 콩.

0: 알아 세상의 기적 속에 비행기 타고 가야 여름여행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 안녕하십니까.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펭수님 맞으시죠?
0: 네 맞습니다.
1: 티켓을 확인해보니까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으로 탑승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디 항공사 승무원이실까요?
0: 그런 오해를 종종 받곤 합니다만 저는 승객입니다.
1: 오늘 승무원으로 확인되셨

0: 가지고.
1: 이야, 1절을 넘어 2절까지 가시는군요.
0: 안쪽으로 들어오실까요?
1: 요즘에는 풍문도 캐스팅을 당하나요?
0: 도전해볼 수 있죠.
1: 제가 오늘 그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0: 아, 승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요.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요. 호텔까지 공짜예요.
1: 하겠습니다.
0: 아, 어, 최종 학력이 대졸인가요?
1: 졸은 아니고 대학원 급.
0: 대졸이어야지 지원까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1: 많은 그 월드스타님들을 인터뷰했다 말입니다.
0: How are you?
1: Good, how are you?
0: 굉장히 잘하는 걸로. 시력이 또 어떻게 될까요?
1: 9.6이요.
0: 9.6이요? 진짜 훌륭한 실력이네요. 키를 한번 재볼까요? 자, 어머. 키는 2m 10cm네요.
1: 예.
0: 팔을 양쪽으로 뻗어주세요.
1: 헐.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거 아니죠?
0: 9cm. 펭수님에게 어울리는 반이 하나 있어요.
1: 반이요? 안녕하세요.
2: 펭아.
1: 오, 이야. 공무원분들이세요?
2: 아카데미 학생들이에요.
1: 공항에서 캐스팅 당한 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캐스팅 당했구나.
2: 다닌 지 3개월 정도 됐어.
1: 오! 그러면 승무원이 어떤 이유로 되고 싶으세요?
2: 늘 웃으면서 일하는 직업을.
1: 그럼 웃음 치료사 하시면 되잖아요.
2: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직업을 하고 싶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1: 그럼 공무원 하시면 되잖아요. 다음은요?
3: 승무원의 단점들이 저한테는 장점으로 다가와서.
1: 오, 예를 들면?
3: 시차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자야 되는데, 저는 머리만 대면 잠들어가지고.
1: 그건 김현철 아닌가요?
3: 네?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예쁘다.
2: 너가 제일 예뻐 여기서.
1: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잘 주시는.
1: 야, 빡! 먹어! 빡! 먹어!
4: 많은 걸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 안녕하세요.
1: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처음 온 펭수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론부터 시작해 볼게요. 승무원은 기내에서 절대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총 몇 개의 항공사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 항공, 디아나, 닐, A, 항공, 서울, 여러 가지.
5: 대답을 랩식으로 하시나 봐요.
1: 아, 맞습니다.
5: 어? 좋아요. FSC라고 우리 펭수는 들어봤어요?
1: FT 아일랜드는 들어봤어요.
5: 풀 서비스 캐리어예요. 넓은 노선과 식음료 서비스라든지 제반 서비스가 다 들어간.
1: 아, 약간 대형 기획사를 말하는 거군요.
5: 또 LCC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사예요.
1: 아, 저가 항공!
5: 어, 맞아요. 좀 중단거리 항공사. 좀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앞장선 항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총 11가지의 항공사가 지금 있거든요. 보실까요?
1: 우와.
5: 어, 이렇게 진짜 종류가 많아요.
1: 이야, 엄청 많다.
5: 항공사마다 인재상이 조금 달라요. 펭수한테 어울리는 항공사 한번 추천해 주실까요?
2: 에어산이랑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
1: 이유가 있습니까?
2: 바다가 고향이기도 하고. 아. 로고를 보면 이제 갈매기랑.
1: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또 부산에는 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한테 조금 제가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좋아요.
3: 수항공 추천하고 싶었는데.
1: 제가 수항공에 또 머라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유니폼 이쁜 대로 가면 안 될까요?
5: 그러세요, 그럼.
1: 오, 치찍이다.
5: 유니폼으로 항공사를 고르지 않지만.
1: 저 쿨톤입니다.
5: 쿨톤에 어울리는 항공사. 뭐 재미로 보자면 파란색 계열의 항공과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챗GPT 항공으로 입혀줘. 자, 이거 뭐 알아서 이제 하겠죠?
5: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1: 정말 많은 나라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장 좋았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5: 맛과 멋이 있는 태국 방콕.
1: 어허.
5: 중국의 상해나 삿포로나 그 시차가 없는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1: 여권 놓고 온 적 있습니까?
5: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1: 킥으로. 어. 바로 킥으로.
5: 그것도 안 되고.
1: 사직선이 아닙니까?
5: 그렇게까지 매정하진 않죠. 스탠바이라고 해서 다른 승무원이 대처해서 비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오야, 정말 그 좀 힘들었던 진상.
5: 저한테 비속어랑 은어를 막 썼던.
1: 막 욕해요?
5: 여기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이게 돌대가리냐고.
1: 어머!
5: 맞아. 물론 되게 힘들었지만

0: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친절함, 펭수부터 한번 해볼까요?
1: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펭수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빠빠빠빠빠빠빠. 빛난 것까지.
0: 너무 위협을 주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1: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노트북 등 큰 전자기기는 좌석 하단 또는 기내 선반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한번 해볼까요?
1: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적지인 남극까지 예정된 비행 시간은 27시간 30분입니다. 출발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잠시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방송 전담 승무원에도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요즘에는 20분, 길게는 40분 동안 면접을 보기 때문에 웃는 척하면 티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웃는 이미지를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1: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0: 입만 웃으면 인위적일 수 있고 눈만 웃으면 가식적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광대를 기준으로 눈과 입이 같이 웃는 연습을 한번.
1: 가식이야!
0: 그것도 있어요. 사실 미안해요. 자, 위스키 하면서 5카운트 셀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시작.
2: 위스키
0: 2, 3, 4, 5. 조금 아쉬운 점에 눈이 조금 웃었습니다.
1: 저 지금 완전 웃고 있는데요?
0: 아이고, 자중해 주시고 집중해서 시작.
2: 당당히
0: 2, 3, 4, 5.
2: 웃기기
0: 2, 3, 4, 5. 문신
1: 이거는 숨참기 아닌가요?
0: 숨참기가 아니라 저는 연습할 때 잘 때도 웃고 잤거든요.
1: 멍치지 마요.
0: 되게 이거 봐요. 자본주의 미소. 트레이닝을 받은 효과.
3: 웃으면 복이 온댔어.
1: 그래서 복이 왔어?
3: 오고 있어.
1: 옥천화부에 있구나.
3: 그쯤 온 것 같아.
1: 그렇구나.
0: 구호에 맞춰서 인사를 해볼 거예요. 칼각으로 맞춰서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오시는 게 중요해요.
1: 예?
3: 차렷. 인사.
1: 펭하.
0: 자.
1: 아니고.
0: 네.
1: 케이크 물로.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0: 다시 인사해볼게요.
2: 안녕하십니까.
0: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같이 올라갈게. 어우, 무겁네. 자, 같이.
1: 저는 더 내려가고 싶은데요. 이 정도는 개 줘야 이게.
0: 거의 3대잖아요. 나 혼자 튀거나 그런 행동은.
1: 아, 아무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모처럼.
0: 그럼요. 딱 칼각으로 알죠?
1: 예스.
0: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모의 면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1번부터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가 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1: 승무원이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감으로 여행의 시작 그리고 그 끝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0: 좋아요.
3: 저의 희생정신이 승무원과 가장 적합한...
1: 이해했습니다.
0: 말하는 걸 끊으면 안 돼요.
1: 라이벌 아닙니까?
0: 라이벌 인성.
1: 알겠습니다.
0: 이 중에서 한 명이 떨어져야 한다면?
3: 펭수 지원자가
1: 내가 뭘 잘못했어?
3: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탑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 저의 품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뢰가 합니까?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0: 와.
1: 그냥!
0: 와.
1: 그냥! 앉아! 앉아! 이러면 바로 앉습니다.
0: 특기가 있으실까요?
1: 다자랍니다. 못하는 걸 못합니다.
0: 2, 4, 8, 9.
1: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요르레이
0: 그때 면접 봐보니까 어땠어요?
1: 면접 재밌네요.
0: 재밌어요?
1: 네.
0: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책임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좀 다소 부족하고 약하지 않았나.
1: 없는데?
0: 그래서 그게 티가 나. 롤플레이를 진행할 건데 정답이 없어요. 상황 대처 능력, 여러분의 평소 인성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저 두 번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치킨 상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안쪽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네, 치킨 상인 도와드릴게요. 어, 이쪽으로 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어, 승무원님, 여기 안 되는데요.
0: 어, 가득 찼네요. 그러면 제가 저 안쪽 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 근데 혹시 여기에는 못 올리나요?
0: 보시다시피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으세요.
1: 그래도 제 짐인데 여기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0: 어, 여기 있는 짐도 다 여기 승객분들 짐이세요. 자, 군대를 찾아볼게요. 오, 잘했다! 이쪽으로 넣어드렸습니다.
2: 와, 잘하셨어요, 진짜.
0: 뒤에서 계속 손님들 들어오시거든요.
2: 맞아요. 빠른 탑승을 위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짐을 올려놓은 후에 내릴 때 이렇게 협조해주신다, 이런 말투까지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2: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실전에 강한 펭수 좋아요.
3: 카트 지나갑니다. 어깨다리 조심해 주십시오.
0: 아, 목말라.
4: 물 한 잔 부탁드릴게요.
3: 물 한 잔 드릴까요?
0: 아, 목마르다. 오래 걸리네, 이거.
3: 감사합니다.
0: 아, 갈증나 죽겠네, 이러다가.
3: 드십시오. 저희 키스랑 오렌지 주스, 콜라.
0: 아니, 아니.
3: 기내식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0: 기내식이고 뭐고, 저는 지금 포도주스 먹고 싶어요.
3: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음료 중에 포도주스가 없는데.
0: 그건 제 눈으로도 보입니다만.
3: 재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0: 지금 못 빨라 죽겠다니까. 왜 포도주스가 없어요? 아, 빨리 갖다 주세요.
3: 아, 포토 주세요로 해주세요.
0: 아, 알았어, 알았어. 팩까지 못하잖아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3: 저희 오늘 해산물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0: 어떤 해산물이죠?
3: 새우랑 관자 요리.
0: 나 해산물 알러지 있는데.
3: 잠시만요.
0: 이건 뭐예요?
3: 저희 닭고기 요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닭고기 요리, 닭고기 요리, 닭고기 요리.
0: 저기요, 제가 지금 뭐로 보이세요? 지금 나보고 동족상잔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3: 네?
0: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2: 펭수가 워낙 재치있고 센스있게 하다 보니까 당황했을 텐데 너무 잘했습니다. 포도주스를 서비스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괜찮으시다면 더 달큰하고 맛있는 오렌지 주스는 어떠십니까?
0: 라고 좀.
2: 비행 출발 전에 비건이라든지 음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약해주시는 게 좋겠죠.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저기요, 뒷사람이 자꾸 차가지고.
0: 미쳤네.
3: 등이 좀 아픈데 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0: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3: 아, 네, 많이 아파요.
0: 반사신경이 좋으셔가지고.
3: 네.
0: 나도 모르게 자꾸 앞좌석을 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오. 저기요.
0: 어, 네.
3: 나아진 게 없어요. 저도 다리가 길거든요.
0: 실례합니다.
3: 네.
0: 그, 제가 말이 끝나기 무서울 때 바로 차시더라고요. 조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 네. 아, 뭐라고.
0: 오,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고객님? 좋으세요, 고객님?
3: 어, 바로 이해됐어요.
0: 그쵸. 네. 이상입니다.
2: 펭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세 번 말하면 거의 협조를 해주시거든요.
0: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알아요. 밝히 못 알아들으면 바로 나가!
3: 어, 얘가 왜 이럴까? 아, 죄송합니다. 아, 엄마 힘들어.
0: 아, 그랬어? 아, 너무 지금 길어서 너무 심심해. 음악 큐! 예. 어. 오케이, 여기까지.
2: 우리 우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잘 응대하셨어요. 애기들이 많이 울거든요.
0: 어, 그러면 선생님의 특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질 수 없죠. 어머나, 마침. 네, 준비하고 다니시나 봐요. 뭐 좋아해요, 동물?
5: 물어보기 전에 만드시는 거예요?
2: 맞아. 짜잔. 와. 활용점정은 뭐다?
5: 꼬리.
2: 꼬리가. 오. 정신을 쏙 빼놓으면 돼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양한 이벤트나 서비스 해주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승무원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0: 저 안 그래도.
2: 네?
0: 하고 싶어졌어요.
2: 오.

0: 승무원 말고 승무원 선생님 그만 내려오세요.
1: 제가 그럼 펭수를 하겠습니다.
0: 끝까지 안 지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일타 강사 백종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혹시 벌써 제가 드린 말씀에 와 잘됐다 혹시 반색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분들은 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많이들 사용하는 앱인데요. 카카오톡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됐을까요? 그 예전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를 지금도 물론 이용하시겠지만 문자 하나만 보내도 30원, 길게 보냈다고 50원, 사진 한번 첨부해서 보내면 문자 한 통에 100원씩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 무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자 서비스는 사실 일방향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단체로 여러 사람에게 보내도 일일이 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카카오톡은 같이 말 그대로 대화하는 공간이다 보니 내가 보내고 받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로 와이파이만 잡으면 무료로 이용도 할 수 있다 보니 더더욱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카카오톡의 우리 기능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메뉴 구성을 한번 볼까요? 하단에 있는 이렇게 다섯 가지 메뉴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 친구, 두 번째는 채팅, 세 번째는 뷰, 네 번째는 쇼핑, 다섯 번째는 더보기, 이렇게 메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 메뉴에 들어가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연락처, 주소록 중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인들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친구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내 계정이 가장 위에서 보이고요.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내 프로필도 사진이나 여러 가지 내 이름들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 채팅.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렇게 카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하단에 내용을 입력하는 채팅방을 눌러보시면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보이시죠? 첫 번째에 있는 앨범을 누르면 앨범은 스마트폰 카톡방 안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앨범을 누르면 가장 최근에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던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카카오톡 사진을 첨부해서 보낼 때는 이렇게 여러 장 선택하고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 묶어보내기를 꼭 체크를 해줘야만 여러 장의 사진이 하나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또 받는 분도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한 기능입니다. 꼭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낼 때는 사진 묶어보내기를 선택하시고요. 자, 사진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점 세 개의 메뉴가 있을 텐데요. 거길 들어가 보시면 화질이라고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때 어느 정도

용량의 사진으로 보낼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여기 들어가서 변경을 하신 적이 없는 분들은 저용량 동영상은 일반 화질로 기본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카카오톡도 와이파이를 잡지 않고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사진이든 동영상을 보내게 되면 그만큼 그 사진이나 동영상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이 처음 만들어져 나올 때는 사진은 저용량으로 동영상은 일반 화질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데이터를 조금 요금제를 좀 높게 설정을 해서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이런 사진들을 원본으로 화질 좋은 상태로 주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용량으로 돼 있는 사진을 원본으로 동영상도 일반 화질이 아니라 고화질로 선택해서 한 번만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한번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해서 보내게 되면 원본이나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에 있는 통화하기 보이시나요? 카카오톡 안에서 어떻게 통화가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안에 있는 통화하기가 상당히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통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야만 내가 전화를 걸 수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 자, 보이스톡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통화이고요. 페이스톡은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영상통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 오셨던 그 좀 연세가 많은 할머니한테 이 기능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거를 배우시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분이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민간 손녀한테 나도 이제 요금 걱정 없이 통화 전화할 수 있겠다고 밖에 많이 나다니기 힘들거나 또는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카카오톡에 이런 기능들 통해서 다른 분들이랑 많이 소통도 하고 연락을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여덟 번째 있는 지도 서비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위치 정보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가 정말 스마트폰에 유용한 기능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카카오톡 안에 있는 이 지도 기능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위치 정보가 켜져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인식을 하고요. 위치 정보 보내기를 누르시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를 그 카카오톡 상대방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내 위치를 바로 선택해서 보낼 수 있고요. 받는 분 입장에서는 보내온 메시지를 누르게 되면 그분의 위치가 지도에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연세가 있는 어르신이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 우리 아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나를 좀 데려오라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잘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또 상대방은 그 받은 메시지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을 활용하면 거기가 어딘지 뭐 어디 근처에 있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바로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꼭 내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 지도에 들어가서 상단에 장소명으로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서울시청 위치를 내가 특정 위치를 검색을 해서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 위치를 제가 이렇게 방금 서울시청을 검색을 해서 메신저로 보내봤는데요. 이렇게 어디든지 내일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했을 때 그 위치를 검색해서 상대방과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또 이런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연락처 기능. 보통 우리가 친구가 혹시 전화 와서 나 누구 연락처 좀 가르쳐줘 하면 첫 번째 뭐라고 하세요? 일단 끊어봐. 내가 검색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불러주겠다고 그 번호를 메모해 놓고 다른 분한테 또 전화해서 다시 불러주고 상대방은 받아줬고 따로 다시 안 물어보려면 저장하고 이런 번거로운 아마 절차들이 있었을 텐데 연락처 기능을 실행하고 내가 보내주고 싶은 누군가의 연락처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받는 분이 한 번만 클릭해서 그분 스마트폰에
똑같은 전화번호를

0: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안부도 묻고 하기 위해서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다 보면 다시 보지도 않는 그 사진과 동영상 이런 파일들이 내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스마트폰에 공간이 다 채워져 가지고 나 이제 스마트폰에 공간이 없어서 뭐 하지도 못하는데 핸드폰 바꿔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게 되면 내가 받은 스마트폰에 그 사진과 동영상을 열어보겠다고 누르시면 그 사진 동영상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 열립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인 그 공간들이 나중에 스마트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점 3개가 있고요.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쭉 오른쪽 하단에 설정이 있죠. 설정을 누르고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채팅방 나가기 위해 전체 파일 모두 삭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지금 제가 열어본 카톡방에도 사진 파일만 330메가, 동영상 파일만 350메가가 있어서 거의 700메가에 가까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파일 모두 삭제되어 있는 이거를 이렇게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그런데 누르고 전체 파일 모두 삭제가 됐죠. 누르고 다시 카톡방에 가도 그 사진과 동영상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열어보느라고 저장했던, 차지했던 공간만 비우는 거고요. 원본 사진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 카톡방에 있는 여러 사진과 동영상만 지워도 스마트폰을 훨씬 더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카카오톡 기능들 배울수록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또 최근에 나온 새로운 기능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여러분이 같이 하는 보통은 단톡방이라고 부르는 카카오톡 방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 그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느라고 꼭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 카톡방에서 길게 눌러서 공지 상단에 글 하나쯤은 이렇게 공지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단톡방 안에서 모임 공지를 하거나 또는 자주 모이는 장소의 주소라든가 또는 꼭 기억하고 싶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때 그동안에는 카톡방이 예전 대화 내용을 열심히 들여가면서 찾으셨을 텐데 이제는 훨씬 더 좀 편한 방법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로 책갈피 기능인데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한번 책갈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글을 꾹 누르시고 나오는 메뉴 중에 책갈피 설정. 네, 책갈피가 하나 설정이 되었고요. 책갈피는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자 이렇게 사진 누르고 책갈피 설정. 10개까지 가능한데 오른쪽 하단에 책갈피가 3개까지 이렇게 설정된 거 보이시나요? 책갈피 누르고 그 글이나 사진이나 그 부분으로 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카톡방 안에 다른 분들과 같이 꼭 기억해놓을 얘기들은 책갈피로 설정해두면 다시 찾기 편하니까요. 잘 활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의 여러 기능들과 많이 익숙해지면 내가 다른 분들과 그만큼 잘 소통할 수 있고 재미나게 또 슬기롭게 스마트폰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기능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무진입니다. 오늘은 동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마천과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86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사마천이 5살 때 한나라의 한무제가 16세의 나이로 즉위를 하는데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애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마천은 청년 시절에 유명한 학자인 동중서, 공안국 이런 사람들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20살 때는 부친의 권유에 따라서 천하를 돌면서 현장 학습을 했습니다.

사마천이 36살 때 아버지 사마담이 사망을 해요.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나는 중국의 역사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다. 내 필생의 소원을 네가 이루도록 해라. 이 한마디가 사마천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 부모는 자기가 못한 일을 자식들한테 시킬까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원전 99년에 흉노와 전투를 하다가 패한 한나라의 장수 이릉을 변호하다가 사마천이 탄핵이 돼서 다음 해에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기원전 97년에 사마천은 궁형을 자처해서 비굴하게 죽음을 면하죠. 이 궁형이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인데, 사마천이 53세 때, 53살 때 친구인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 화를 당하고 고향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욕되게 했으니 저승에서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을 뵙겠습니까? 하루에도 9번이나 장이 뒤틀리고 집에 있으면 정신을 잃은 듯 멍하며 밖으로 나가도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입니다.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매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 옷을 적십니다. 궁형을 당하고 치욕 속에 살아가는 자의 억울함이 전해집니다. 아, 사마천은 왜 남자답게 죽지 못하고 살아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유업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듬해에 한무제의 변덕으로 사마천은 사면이 됩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과 명예, 그 이외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던 시기였으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하고 기원전 86년에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럼 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사기는 동양 역사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기가 한 편이 아니에요. 한 권이 아닙니다. 제왕들의 흥망사를 다룬 본기, 제후들의 기록인 세가,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열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기는 사마천의 탁월한 문학적 상상력으로 탄생한 고전입니다. 모든 위대한 고전은 위대한 문학이다. 이런 말이 있죠. 왜? 인간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엄정한 사실적인 이야기도 이야기로, 스토리로 풀었어야 읽히는 법입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뛰어난 점은 이런 겁니다. 그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 또는 생각을 아주 시나리오처럼 잘 묘사했어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지만 재미가 가득한 이야기 보따리인 셈인 거죠. 사기에 나오는 명문 몇 개를 읽어 드립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태산처럼 무겁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새털보다 가볍다. 털한개 차이의 실수가 천리나 되는 차이를 만든다. 예의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고 법은 나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 정해진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물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문구가 이런 거네요. 재물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다. 돈에는 정해진 주인이 없습니다.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마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천이 흉노와 싸우다가 패하고 투항한 이릉이라는 장수를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활을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무제는 왜 활을 냈을까요? 당시 한나라의 대흉노 토벌군 총사령관은 이광리였습니다. 이릉은 이광리의 밑에 있는 수하 장수였고요. 근데 이릉이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광리의 군대에 합류하려다가 흉노군을 만나서 처참하게 패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책임은 이광리에게 있겠죠. 근데 조정 신하들은 이광리 이름은 쏙 빼고 이릉만 비방을 합니다. 왜냐?

이광리는 바로 한무제가 총애하던 후궁 이씨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신들은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서 패배의 희생양을 찾은 끝에 이릉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매도한 거죠. 사마천만 순진하게 이릉을 변호했던 겁니다. 이게 한무제의 화를 산 이유예요. 그럼 사마천은 이릉과 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에 이릉이라는 사람을 보니 효성이 깊고 신의가 있는 듯하여 그를 위해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천은 그 형벌을 당하고 1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사기라는 대작을 완성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붓은 칼보다 강하다. 과연 그럴까요? 한무제의 업적보다 사마천의 책 한 권이 역사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마천은 붓으로 한무제를 죽입니다. 왜? 사마천은 금상봉기라고 해서 자기 당대의 황제인 한무제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상은 무당이 하는 말을 받아 적게 했다. 그 말은 민간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주상 혼자만 좋아했다. 도사 중 하나인 난대가 주상을 만난 지 몇 달 만에 천하에 알려져 귀하몸이 되었다. 이에 옛나라와 제나라의 도사 중 신선을 부를 수 있다며 큰 소리 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제사와 귀신을 이야기하는 도사들이 갈수록 많아졌지만 그 효험이 어떤지는 눈으로 보는 듯 뻔했다. 사마천은 무죄를 기록한 대부분을 무죄가 무당 도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바칩니다. 뭐 이것만 읽어보면 천하에 저렇게 어리석은 황제도 없지요. 아주 제대로 복수를 한 셈인데 무제는 이 글을 읽고 대노해서 자신을 묘사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중국 역사를 보면요. 이 사마천 이전에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독재적인 황제나 왕을 만나서 죽임을 당했는데 중국에서 역사 기록자들, 즉 사가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딜리트 버튼을 안 누릅니다. 붓으로 너를 크게 혼내주마. 이게 사마천을 비롯한 사서 담당자들의 자존심이에요. 한무제는 중국의 수많은 제왕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만 사마천은 전무후무한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한무제는 원래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사람이. 그리고 편집증이 있어. 그래서 자기 친아들도 의심하다가 죽입니다. 뭐 이런 기행이 있어요. 하지만 사마천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나는 쓴다. 묵묵히 글을 쓰면서 억울함을 사깁니다. 한무제는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절대 권력을 누리다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실 이름뿐입니다. 사마천은 소외와 천대 속에 살았지만 그의 저술 130권 52만 자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은 중국 고대사를 장식했던 파란만장한 인물들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예능과 교양을 아우릅니다. 읽다 보면 웃다가 울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됩니다. 역사 공부가 되는 책,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통찰과 역사에 대한 관조를 깨우치게 하는 책. 태사공 사마천의 절절한 평이 미래의 거울처럼 다가오는 책입니다.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이 넘치는 탁월한 문학서. 이런 책을 두고두고 읽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문장은 변방인 초나라에서 방황하던 이사가 강대국 진나라로 떠나는 계기에 대한 것인데요. 시대를 풍미하고픈 청년 이사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사는 초나라 상체 사람이다. 젊었을 때 군에서 지위가 낮은 관리로 있었는데 관청 변소에 쥐들이 똥을 먹다가 사람이나 개가 가까이 가면 자주 놀라서 무서워하는 꼴을 보았다. 그러나 이사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있는 쥐들은 저장해 놓은 곡식을 먹고 느긋하게 살면서 사람이나 개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은 쥐와 같구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달렸을 뿐이다. 그는 초나라 왕은 섬길 만한 인물이 못됨을 알고 강대국 진나라로 갔다. 사람은 타고난 성품과 노력해서 얻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속하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밤은 어떠신가요? 잠은 잘 자고 계신가요? 오늘은 수면과 관련된 음식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잠이 잘 오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서 좋아하던 커피도 딱 끊었습니다. 확실히 커피를 끊으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더군요.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불면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요. 귀중 절반 정도는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계십니다. 아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괜찮으면 잘 자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어쨌든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커피 딱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 음식보다는 활동량인 것 같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니까 뇌신경의 활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뇌력이라고 하죠. 뇌의 힘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뇌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베개에 대기만 하면 잘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이 들면 근육의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이거든요. 각성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뇌의 상태가 전환되는데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충분하면 좀 더 잘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이죠. 뭔가 육체적 노력을 해서 몸이 피곤해져야 잠을 더 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잠도 없어지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의 불면증은 대개 스트레스 때문이 많습니다. 직장 문제, 애정 문제, 금전 문제 같은 것으로 속앓이를 하면 잠이 잘 오지 않죠. 이것은 자율신경의 이상 때문인데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과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과열되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몸의 물이 말라서 입마름증, 안구건조증이 오기도 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원인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운동으로 몸을 좀 피곤하게 해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몸도 더 피곤해져서 잠을 좀 더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수면에 도움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습관이 참 유별나죠. 제가 외국을 몇 군데 다녀보았지만 채소 잎에다 밥을 싸먹는 문화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쌈밥이 진짜 맛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상추 사랑은 오래된 전통이죠. 우리 조상님들 역시 상추를 매우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사실 고려시대에는 천금을 주어야 얻을 수 있는 채소라고 해서 상추를 천금채라고 부르기도 했고 귀한 대접을 받았고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상추가 대중화되면서 왕실의 대왕 대비 마마의 수라상은 물론 농부의 밥상에도 상추가 올라와서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상추쌈을 즐겼다고 합니다. 요즘도 보면 집 앞 마당이나 베란다에 조그만 화분을 만들고 상추를 심어 먹는 사람들이 많죠. 상추는 정말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상추를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도 상추 아주 좋아하죠.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꼭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가 상추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상추가 오염되어서 식중독 사건이 크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상추가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다 보니까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또 작년에는 상추 우린물이 미국에서 크게 유행을 했죠. 틱톡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

만 나오는 앱이 있는데요. 유튜브 쇼츠 같은 거죠. 거기에 상추물 만들기가 아주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상추물이 불면증에 도움된다고 말이죠. 상추를 뜨거운 물에 살짝 우려낸 물을 상추물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도 잠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지금부터 상추의 건강상 이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추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상추가 포함된 샐러드에 레몬을 듬뿍 첨가해도 좋고요. 맥주 효모와 함께 드시면 상추에 포함된 무기질과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 엽산, 칼슘, 필수 아미노산의 협동작용으로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상추가 골다공증에 좋다는 것도 유명하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데이비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뼈 생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생성하는 유전자 조작 상추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구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을 위한 것인데요. 우주에서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뼈 질량이 빠르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우주 임무에 오랜 시간 참여한 사람들은 한 달에 1% 이상 골 질량이 줄어들어서 골 연하증이 발생하고 이후에 골 다공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관련 펩타이드를 만드는 유전자를 이식한 상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상추를 길러 먹으면 자연스럽게 뼈 생성 물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뼈가 약하거나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상추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상추에는 엽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아주 좋은 채소인데요. 임산부는 일반 여성에 비해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엽산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 칼슘, 철분 함유량도 높아서 빈혈 예방은 물론 모유의 양을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상추는 대장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엽산이 대장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상추 속에 풍부한 비타민 K와 루테인과 엽산이 함께 작용해서 대장의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발휘하는 거죠. 같은 엽채소인 배추나 양배추보다 상추 속에 훨씬 많은 엽산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임산부나 대장이 약하신 분들은 상추 많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추는 스트레스와 통증,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상추의 잎줄기에 락투카륨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 성분은 신경 안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통증,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린다고들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락투카륨 성분 때문이고요. 락투카륨의 진정 효과와 최면, 진해 효과가 있어서 졸음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쌈으로 드셔도 좋고요. 잠자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상추물 드셔도 좋습니다. 상추의 효능은 여러 의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약 대사전에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과 피를 토하거나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데 사용된다고 하고요. 본초 습유에서는 오장을 이롭게 하고 경맥을 통하게 하고 가슴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또 의림찬요에서는 심기를 사고 열을 제거하고 가슴에 열이 차서 화끈거리는 것을 풀어준다고 하네요. 상추의 성질이 조금 차기 때문에 화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열이 머리와 가슴 등 상부로 뻗치는 질환에 좋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상열 하흔이 있거나 오래된 스트레스로 화병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상추에는 루테인 성분과 비타민 A도 풍부하죠. 그래서 눈의 신경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해지신 분들에게 아주 좋죠.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달걀 노른자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실 만한 것인데요. 상추는 다이어트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성분들 대부분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변비가 많이 생기잖아요. 식사량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때도 상추가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추에는 섬유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상추의 성분 95% 정도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죠. 변의 양도 늘려줍니다. 그래서 변비 해소 효과는 물론 장내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가 유산균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다이어트에 상추가 필수라는 점꼭 기억해 주십시오. 상추에는 풍부한 수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분과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도와서 거칠어진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고요.
비타민C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 때문에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죠. 수분이 피부의 건조를 막아주고 비타민A가 피부세포의 재생을 돕고 비타민C가 피부의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상추 많이 드시고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불면증에는 상추 말고도 몇 가지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유입니다. 우유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면을 촉진하죠. 트립토판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이고요. 우유는 잠자기 직전에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실 때는 액체이지만 위장에 들어가면 단백질 때문에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적어도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 비타민 B6와 같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고요. 칼륨은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이 수면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비타민 B6는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죠. 바나나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요, 멜라토닌 분비가 손과선에서 증가하거든요. 이 멜라토닌이 사람을 잠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 물질이 트립토판이죠. 세 번째는 박하차입니다. 박하에는 리모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머리를 맑게 하고 상쾌하게 해주죠. 또 심신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진정작용과 함께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이 강력한 진정작용이 있는데요. 아피제닌 성분이 뇌의 안정작용을 도와서 심신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면 긴장 이완, 소화불량, 생리통, 스트레스성 위염 등과 함께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수면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음식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운동입니다. 몸을 좀 힘들게 해주세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고 뇌신경이 수면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신욕을 권합니다. 반신욕이 그 어떤 약물보다 혈액순환을 더 활성화시켜줍니다.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2, 3일에 한 번씩만 해주셔도 효과 있습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상추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박하차도 마시고 캐모마일차도 마시고 하려면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이것들 모두 한꺼번에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매일 한두 가지씩 시도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루틴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하면 좋은 체조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폼롤러를 이용한 체조인데요. 자기 전에 혹은 자다 깨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척추 마사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유튜브나 네이버 구글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천천히 배워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상추와 함께 여러 가지 불면증에 좋은 식품과 생활 습관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오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깊이 푹 주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에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0: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일타 강사 백종우입니다. 오늘 수업을 받으시면 정말로 아마 스마트폰 활용하는 수준이 또 한 번 올라가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으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만 잘 활용을 하면 내가 탈 버스가 몇 정류장 전에 지금 오고 있고 자리가 몇 개나 비어 있는지 내 앞에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시면서 진작 좀 가르쳐줬으면 작년 겨울에 내가 그 추운 데서 버스 기다리느라고 안 떨었을 거 아니냐고. 그만큼 이거 하나만 알아도 어르신들한테는 스마트폰 배워볼 만한 이유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지도 앱을 이렇게 들어가면 위치 정보가 켜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위치를 지도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위에 상단 부분에 EBS 우리 방송국을 찾아간다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서 이렇게 검색이 되었죠. 네, 내가 찾아갈 곳에 목적지를 조회를 해줬네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도착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발지로 뜨고요. 아래쪽에 있는 EBS가 도착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있는 곳에서 12분을 걸어가면 합정역이 있고 합정역에서 200번 버스를 타고 28분을 가게 되면 네, 마두역이라는 곳에서 080이라는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18분 그리고 1분을 갈아타면 1시간 만에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버스 표시된 옆에 보시면 20정류장 앞에 오고 있고 35분 뒤에 도착하고 자리가 25석이 남아있다고 표시가 되네요. 밑에 있는 다른 방법의 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가장 환승을 적게 하고 내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통 상단에 보여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최적 경로를 네, 기본 설정으로 해서 내가 편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버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합정역까지 11분 걸어가고 2호선을 타고 홍대입구에서 경희중앙선을 타고 3호선 대곡역에서 주염역까지 이동을 하고 25분 동안 걸어가면 지하철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버스, 지하철로 이동하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있는 모양은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출발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까지 다 표시를 해주고요. 실시간 추천으로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어느 길로 가면 되는지 표시도 해주고 그리고 상단에 안내 시작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1: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0: 네, 이렇게 경로 안내까지 해주는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네 번째는 자전거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길까지 다양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좋지만 지하철을 주로 많이 이용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지하철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하철 종결자라고 제가 많이 쓰는 앱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서울 경기까지 나오는 지하철 노선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서울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서울역을 누르면 출발역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강남역 눌러서 도착역으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호선을 타고 4단 가서 2호선을 갈아타면 강남역까지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네요. 총 11개 역을 31분 동안 걸려서 비용은 1,350원이 나올 거라고 표시가 됩니다. 왼쪽 이쪽에 보시면

공휴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휴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평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하철 편성된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평일날 어딘가에 출퇴근을 하신다거나 또는 주말에 어딘가 뭐 등산을 가거나 결혼식장에 가거나 내가 혹 오늘이 아닌 다른 날에 지하철 편성된 시간을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내가 한번 조회해 봐야겠다 하실 때는 왼쪽 위에 있는 평일인지 토요일인지 공휴일인지를 꼭 입력을 해 보시고, 그리고 방금 제가 조회했던 이 지하철의 경로를 하단에 있는 경로 보기 이렇게 누르시면 서울역에서부터 출발한 지하철이 사당에서 환승하고 강남역까지 도착한 경로도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뒤로 가보시면 그 옆에 하차 알림이라고 있죠. 하차 알림을 눌러보시면 내가 환승할 역이나 내릴 역에 도착했을 때그 전에 알람 켜기를 눌러두시면 이렇게 환승역이나 도착역 한역 전부터 이제 내릴 역이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서 환승역 자주 놓치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택시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해서 가까운 거리도 택시를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카카오티라는 앱을 활용하면 택시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택시가 예전보다 많이 없어져서 택시 잡기도 힘들고, 또 오는 택시 붙잡았더니 이미 예약된 택시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콜비도 없죠. 또 내가 잡은 택시가 지금 내 앞으로 오는 경로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티 앱 하나만 잘 알아도 택시 이용이 훨씬 더 편리해지기 때문에 꼭 한번 자주 연습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를 한번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왼쪽 상단에 있는 택시 이렇게 누르고요. 어디로 갈까요? 현 위치는 자동으로 검색해서 표시를 해주네요. 어디로 갈까요? 네, 거기에 마찬가지로 도착지에 EBS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EBS 미디어 센터를 한번 눌러볼까요? EBS 미디어 센터를 도착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블루, 일반 호출, 벤티, 블랙, 모범 택시까지 택시가 여러 종류로 나오네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이용 요금이 저렴한 택시는 일반 호출 택시고요. 블루 택시는 이 카카오하고 계약이 된 카카오 직접 교육한 기사님들이 운행하는 택시가 블루 택시이고요. 벤티 택시는 내가 혹시 공항을 가야 되거나 할때 짐이 많은 경우에 승합차 택시가 벤티 택시고요. 블랙은 보통 생각하는 모범 택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일반 호출, 일반 택시를 불러보시면 이렇게 예상 요금과 여기서 호출하기를 누르면 택시가 바로 여기 호출돼서 올 거기 때문에 예상 요금만 확인을 하고 뒤로 가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티 앱을 소개해 드릴 때꼭 같이 안내 드리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전에 나의 결제 방법을 등록을 해 놓으면 택시 탈때 내가 내리면서 현금 주고 거스름돈 받으랴, 카드 계산하고 영수증 받으랴 하는 동안에 꼭 주머니에서 뭔가를 흘리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카카오티 앱 오른쪽 하단에 내정보라는 부분에 가시면 결제수단 관리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에 신용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내가 그럴 때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서 불편한 경우들이 없이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신용 체크카드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자동으로 카드를 번호를 인식해주는 이렇게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두고 했더니 카드 번호를 다 인식을 했고요. 다음 누르시고 거기에 필요한 번호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자, 동의와 완료 이렇게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쉽게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도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제가 KTX 예매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KTX를 탔더니 젊은이들은 다 앉아서 가고 어르신들은 서서 간다. 그래서 기자가 보기에 좀 불편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서서 가신 분들은 좀 낫고 예매 자체를 못해서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 이제는 KTX가 98% 이상이 다 앱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간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 코레일톡 앱을 통해서 KTX도 예매하시고 나중에 여행도 한번 재밌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KTX를 예매하는 첫 화면인데요. 들어가셔서 자 출발역 네 용산으로 돼 있고요. 도착역 내가 가고 싶은 역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역 이렇게 뒀을 때 거기에 출발 날짜와 네 3월 5일 그리고 14시 이렇게 선택하고 승객 연령 자 저는 어른 한 명 어린이 한 명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차 조회하기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 시간 이후에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러 KTX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중에 내가 타고 싶은 KTX 시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열차 시간이 어떤 역들을 경유해서 가게 되는지 그리고 운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되는데 좌석까지도 선택을 해서 네,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레일톡 앱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스마트폰 기능 어떠셨나요? 이제는 버스 기다리느라고 겨울에 추운 데서 떨고 여름엔 더운 데서 땀 흘리고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미리미리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정류장 전에 지금 오고 있고 자리가 몇 개나 비어 있는지 미리미리 조회도 하시고 더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대중교통 활용 많이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영무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그리스의 대시인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작가인데요. 이 호메로스는 일리아스 그리고 오디세이아라는 양대 서사시를 썼죠. 왜 서사시라고 했을까? 시 아니잖아요.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서사시라고 했을까? 아무도 품지 않는 의문. 저만 품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에 들어갔지 뭡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스 시대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낭송을 했는데 그것을 6개의 리듬에 맞추어서 낭송을 했다고 그래요. 시처럼.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운율에 맞춰서 시처럼 모든 이야기를 낭송했기 때문에 이걸 뭐 소설이다, 수필이다라고 하지 않고 시라고 했죠. 그래서 서사시가 된 겁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다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영웅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10년 가까이 떠돌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유랑 중에 포세이돈의 아들이 있어요. 폴리페모스라는 거인이 있는데 이 거인을 눈멀게 합니다. 왜? 폴리페모스가 거인이거든요. 거인인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안주로 그만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하루에 한 명씩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폴리페모스를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되는데 눈을 멀게 하죠. 근데 폴리페모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신은 분노를 하게 되고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네가 어디 가나 보자 하면서 계속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을 보내는 겁니다. 오디세우스는

지혜롭기가 신과 같고 말도 청산유수였는데 생긴 것도 준수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섬에 내릴 때마다 여인들이, 요정들이 오디세우스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여기 눌러 사세요. 제가 먹여 살릴게요. 먹고 사는 건 차고 넘쳐요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키르케라는 요정과 그 키르케의 섬에서 1년을 살고요. 칼립소라는 요정과 칼립소의 섬에서 7년을 삽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결국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린 페넬로페 곁에는 깡패와 다를 바 없는 귀족들이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축내면서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는 이제 막 소년티를 벗은 상태.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돌아와서 텔레마코스와 충직한 하인 에우마이오스와 함께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페넬로페와 재회합니다. 예, 이게 오디세이아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주인공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게 드라마의 본질이라면 오디세이아는 인류 최초의 드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오디세우스의 유일한 목적인데 고통, 유혹, 목숨을 건 모험을 거치고 나서야 그 목적을 이루게 되니까요. 아마도 이런 요소 때문에 오디세이아가 일리아스와 더불어서 3000년 넘게 읽혀져 온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데 이 고전을 읽는 즐거움이요, 거대한 사상이나 주제보다는 미시적인 발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리아스도 그렇고 오디세이아도 그렇고요.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들은 소를 잡아서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었다. 포도주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다. 먹고 마시는 욕망이 공평한 식사 덕에 충족되었을 때 그들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공평한 식사로 아무 불만이 없었을 때또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이런 문구가 거의 상용구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첫째, 금강산도 식후경 나는 거죠. 예. 둘째,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모두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됩니다. 저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리스 문화에 놀라곤 합니다. 오디세이아에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메넬라오스를 방문합니다. 이 메넬라오스는 스파르타의 왕이에요. 자, 그럼 방문하면 똑똑똑, 예, 저 누굽니다. 예, 어서 오세요. 식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의 방문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데 누군가 방문을 하잖아요. 자, 아이고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목욕을 하시죠. 예,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줍니다. 뭘까요? 바디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을 온몸에 바르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하고 오일을 발랐으니까 새 옷을 줍니다. 새 옷을 입어요. 자, 이제 식사하시죠. 시장하시죠.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됩니다. 주인이 가운데 앉고 멀리서 온 손님들이 옆에 앉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처지지 않는 공평한 식사를 합니다. 예, 툇불 등심 쫙 깔아요. 그 다음 최고급 와인 쫙 깔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묻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저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먼 길을 왔을 테니까. 나그네잖아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우, 일단 저 사우나부터 하세요. 자, 이제 충족되셨죠? 충분하시죠? 등 따시고 배부르시죠? 근데 어디서 온 누구세요? 실례지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100권 읽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고전에서 대단한 것보다는 작은 것에 집중을 합니다. 문학성이라는 것은 이 디테일 안에 있거든요. 호메로스가 위대한 이유는요, 인물 하나를 묘사할 때도 가문의 유래, 그의 외모, 습관, 옷의 형태와 무기의 특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성 들여 다듬었습니다. 그냥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칭찬을 많이 듣는 오디세우스, 제우스만큼 지략.

기약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아니라 적이 던진 돌덩이가 그를 하데스의 집으로 데려갔다. 청동칼이 그의 사지를 풀어 헤쳤다. 창은 내장 깊숙이 들어와 등으로 솟구쳤으며 곧 그는 무릎이 풀렸다 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기 재산을 가르치려는 100여 명의 구원자가 페넬로페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아들과 충직한 하인 그리고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구원자들을 물리칩니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누더기를 벗고 노인 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화살통과 활을 든 채로 문턱 위에 올라가서 구원자들 앞에서 활을 쏩니다. 구원자들의 대표적인 나쁜 역할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안티노스를 마칩니다. 이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화살촉이 그의 부드러운 목을 뚫고 나오자 안티노스는 잔을 든 채로 그대로 한쪽으로 쓰러졌다. 그의 콧구멍에서 피가 세차게 솟아올랐고 그가 쓰러지면서 식탁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음식물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아니 무슨 액션 영화 시나리오 같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늙은 거지로 분장을 한 노인이 웃옷을 벗어요. 그러자 당당한 근육이 드러납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되는 거죠, 갑자기. 천천히 화살을 당겨서 원수를 겨냥해. 이따만 해도 파티에 참석한 모든 악당들이 코웃음을 쳐. 순간 주인공의 손에서 화살이 떠나고 비웃던 적의 목을 관통해. 그가 쓰러지면서 식탁을 걷어차. 그 바람에 음식물이 확 튀어 슬로우 비디오. 네? 안티노스 쓰러집니다. 오디세이아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안티노스의 쓰러진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튀어 하얀 빵을 적셨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야. 이후에는 처참한 사료. 호메로스는 친절하게도 구원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지까지 묘사를 합니다. 사륙전이 끝나고 오디세우스는 다시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페넬로페와 재회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은 구원자 가족들이 복수극을 하는 장면인데요. 하긴 108명을 다 죽거나 다치게 했으니까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이 연합해서 오디세우스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오디세우스의 운명은 궁금하시죠? 직접 보세요. 오디세이아는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한 사나이가 온갖 고초를 겪고 죽은 고비를 넘기 끝에 귀향을 하고 가족과 재회를 합니다. 오디세이아를 통해 호메로스는 저 위대한 해양 민족의 모험과 이상적 인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오디세이아 한번 완역본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죠?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이죠. 젊을 때는 뭘 먹어도 크게 탈이 나지 않습니다. 돌도 삭이고 쇠도 녹이는 튼튼한 위장이 있으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맛있던 라면이 요즘은 먹기만 하면 배가 살살 아프단 말이죠. 저도 커피를 엄청 좋아했는데요. 케냐 커피, 콜롬비아 커피, 브라질 커피 등등 종류별로 원두 사서 내려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수면에 방해가 되어서 커피도 딱 끊었죠.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음식들 챙겨 먹는 것은 모두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 말고 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음식 중에서 관심은 좀 덜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죠. 물을 잘 마셔야 건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저는 물 잘 안 마셔요 인데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유독 물을 적게 마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은 사실상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과 노폐물을 실어서 운반하는 혈액과 체액이 모두 물이죠. 우리 몸에 물이 말라버리면 생명은 그냥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 먹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요즘은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잘 없죠. 식당이나 사무실에도 대부분 정수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수기는 대부분이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대부분의 불순물을 걸러내버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깨끗한 물이 되어버리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기를 식수는 최소 수준의 필수 미네랄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정수기 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수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수기가 없던 예전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물을 끓여 먹었죠. 보리차를 제일 많이 끓여 먹었고요. 그 다음이 결명자차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의 대명사인 결명자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결명초는 콩과에 속하는 일년초인데요. 15cm 정도 되는 활 모양의 굽어진 깍지 속에 종자가 일렬로 줄을 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택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결명자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 결명자 종자를 볶으면 고소한 향이 나죠. 그 결명자 볶은 물과 함께 끓여서 우리가 마시는 것이 바로 결명자 차입니다. 결명자 차는 집에서 어렵지 않게 만들어 마실 수 있죠. 깨끗하게 씻어서 볶은 결명자 20g 정도를 물 6컵과 함께 중불에서 끓이면 되고요. 볶은 결명자를 구입해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결명자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성분으로 안트라퀴논 유도체와 그 배당체, 납토히드론 유도체와 그 배당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토스테롤, 올레인산, 리놀산 등의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트라퀴논 유도체는 혈압 저하와 완화제 효과가 있고 위가 약한 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트라퀴논 유도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에모딘 성분인데요. 결명자뿐만 아니라 한약재인 대황과 호장근 또는 알로에에 많이 함유된 성분이죠. 중국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에모딘 성분이 항암작용도 크다고 하는데요. 에모딘이 대장암 세포의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에모딘이 세포 자멸에 필수적인 자가소화작용, 즉 오토파지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에모딘이 풍부한 결명자는 눈이 피로할 때나 충혈되었을 때 마시면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결명자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결명자차를 통해서 섭취한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비타민 A가 시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명자차를 복용하시면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야맹증, 각막연화증, 시력저하 등과 같은 전반적인 안구질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가 눈에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효능들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명자의 놀라운 효능들 알아보겠습니다. 결명자의 효능 첫 번째, 결명자차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비만이죠. 비만의 원인인 선천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동 부족이나 과식, 과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탄산음료를 비롯해서 각종 고칼로리 음료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음료로 결명자차 선택하시면 비만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결명자는 강력한 이뇨작용과 함께 칼로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대소변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적격입니다. 또 결명자의 루브로퍼사린과 오브투신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을 낮춰주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결명자의 효능 두 번째, 결명자 차는 부종을 개선해줍니다. 강력한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결명자와 옥수수 수염을 함께 차로 만들어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물에 옥수수 수염과 결명자를 넣고 2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서 차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염과 결명자의 맛 궁합도 좋고 옥수수 수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메이신이 결명자와 함께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부종을 방지해 줍니다. 결명자 차의 효능 세 번째, 결명자 차가 안면 홍조를 개선해 주는데요. 갱년기 증상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안면 홍조라고 합니다. 수시로 열이 오르면 참기 힘들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결명자 차가 여성 갱년기 장애와 각종 부인병에 좋습니다. 특히 폐경이 가까운 4, 50대 여성분에게 아주 좋죠. 결명자의 찬 성질이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결명자는 성질이 평하고 약간 차다. 결명자는 간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간병이 있는 사람의 열을 없애고 간의 독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주로 약제 효능을 설명할 때 간열을 내리고 치료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실제로 간에 염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이상을 치료한다는 말이죠. 주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어서 신경이 과민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고 입이 마르고 잠을 잘못 자는 증상들이 간열의 증상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명자 차가 몸에 열이 많거나 안면홍조, 감정홍조처럼 상열감이 심하거나 두통이 있거나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차가 되는 거죠. 결명자 차의 효능 네 번째, 구내염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 결명자 차가 좋습니다. 결명자의 강력한 항균, 항염증 작용 때문이죠. 구내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당해보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 결명자를 진하게 끓여서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입에 머금고 있으면 되는데요. 물세 컵에 결명자 10g 정도 넣어서 껍질이 터지고 속이 나올 때까지 끓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을 소독하시는 가글과 병행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 있고요. 구내염으로 구취가 있거나 입이 건조하고 마를 때도 결명자가 도움이 되고요. 염증뿐만 아니라 열기를 내려주기 때문에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명자의 효능 다섯 번째, 결명자는 변비에 효과가 있습니다. 결명자에 함유되어 있는 안트라키논 유도체, 즉 에모딘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죠. 변비약 드실 때 결명자 차와 함께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겠죠? 변비는 사실 음식 섭취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변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이 좋고요. 육식을 하는 것도 변비에 도움이 되는데요. 단백질 덩어리가 무겁기 때문에 변을 좀더잘 밀어내 줍니다. 또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과일, 야채와 함께 결명자 차 드시면 좋고요. 변비가 심할 때는 다시마나 자전자피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결명자 차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명자 차의 효능 여섯 번째, 결명자는 염증을 제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내염을 포함해서 위염, 장염 혹은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 질환이 있을 때 결명자가 염증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명자의 성질이 차다고 말씀드렸죠. 이찬 성질이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고열이 있을 때보다는 미열이 있을 때더 효과적이고요. 감기 뒤끝에 미열이 가시지 않고 있을 때도 복용하면 좋겠죠. 위염이 있어서 속이 쓰리고 아플 때도 결명자 차 드시면 효과 있습니다. 특히 위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강차를 먹고 싶은데 속이 쓰리고 아파서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때도 결명자가 좋습니다. 생강과 결명자와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시면 염증과 혈액순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죠. 결명자 차의 효능 일곱 번째는 숙취 해소에 좋은 것인데요. 결명자가 간열을 내려주기 때문이죠. 결명자와 인진숙, 생강, 대추를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숙취 해소차로 그만입니다. 동아대학교 권희영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결명자 추출물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뇌 손상을 회복시켜서 기억력 손상을 방지하고 해마 절편에서 음주로 감소된 뇌신경의 시냅스 후 전위를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최고의 숙취 해소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 과음을 자제하시기를 권합니다. 결명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식품이죠. 하지만 물 대신 결명자 차만 너무 오래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데요. 이뇨 작용이 너무 강하고 성질이 차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물

붉은 변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몸이 냉한 사람들은 냉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위와장이 약하시거나 몸이 좀 냉하신 분들은 결명자 차에 생강과 대추를 조금 넣어서 함께 달여 드시면 좋은데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결명자의 다양한 효능 알아보았는데요. 정수기 물만 마시지 마시고 다양한 효능 있는 약차 곁들여서 건강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0: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고!
1: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1타 강사 백종우입니다. 평소에 은행 어떻게 이용하세요? 요즘도 혹시 고지서 들고 통장에 도장에 챙겨서 은행까지 직접 가서 내 순서 돌아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진 않으시나요? 스마트폰만 잘 활용하면 스마트폰 안에서 굳이 은행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또 여러 들어가게 되는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어서 오늘 시간에 알려드리는 스마트 뱅킹 이것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마다 이 뱅킹 앱은 다 다릅니다. 화면이 조금 다르더라도 구성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니까요. 내가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앱을 설치해서 비슷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주거래로 이용하는 국민은행 앱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KB 스타뱅킹 앱을 한번 들어가시면 처음에 인증서 발급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은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내 개인정보 또는 나의 자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뱅킹 내가 설정해놨는데 누구나 다 들어와서 그거를 보거나 또 이용을 할 수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스마트뱅킹에 처음 설치할 때 이런 인증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 은행인증서, 간편인증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공동인증서는 사이버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뱅킹이나 증권거래, 민원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발급하는 OTP 카드를 통해서 1년마다 갱신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다른 곳에 특별히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3년마다 내가 갱신하면서 은행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 네,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에서 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마다 있는 은행인증서는 각 은행에서 개발한 민간인증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은행마다 지문이나 패턴이나 얼굴인식 등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간편인증서는 꼭 은행이 아니라 이제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모바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해서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 간편한 서류들도 발급받을 때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 간편 인증서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간편하게 인증서 발급하기 클릭. 자, 인증서 발급하기. 제 이름을 넣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넣고 인증 요청. 네,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자, 휴대폰 인증을 위해서 신분증을 촬영하는 절차가 나오네요. 자, 신분증 촬영하기. 자, 제 신분증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제 신분증을 자동으로 인식을 했고요. 네, 인증할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자, 제가 이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네,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냈고요. 간편 비밀번호를 등록하라고 나오네요. 간편 비밀번호는 스마트뱅킹에 내가 접속할 때마다 이 인증서에 비밀번호 새로 넣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6자리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도 네, 이렇게 두 번을 입력해서 간편 비밀번호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패턴까지 설정을 마쳤고요. 인증서가 발급되었다고 나오네요. 생체 정보도 추가해서 지문도 추가 등록하면 지문 확인만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인증서 로그인 눌러서 자 이렇게 패턴을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 계좌에 있는 잔액까지 네,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 계좌의 거래 내역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계좌에서 이체 서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체라는 메뉴가 바로 있기도 하지만 오른쪽에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뉴로 보고 들어가면 조회와 이체와 여러 서비스들을 여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 누르고 들어가면 연결이 되고요. 받는 계좌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은행과 계좌번호와 자, 이렇게 입력하고 네, 송금할 금액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어딘가에 송금을 하실 때는 받는 계좌번호를 내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그에 따른 받는 분이 내가 보낼 사람이 정확히 맞는지 그리고 추가 정보 같은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 이렇게 눌러서 얼마를 누구한테 이체하겠습니다. 내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뱅킹이 편리한 점이 집에서 보통 여러 공과금도 많이 받으시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메뉴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왼쪽에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화면에 들어가시면 지로요금, 뭐 통신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관리비까지 여러 납부해야 되는 공과금들을 자 지로납부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이 받으시는 지로통지서 예시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이 지로번호 7자리,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게 전자납부 번호라고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을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굳이 공과금 들고 은행까지 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유용할 만한 네, 농협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NH오론뱅크라는 농협앱을 실행을 시키고 자, 회원이 맞는지 확인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입력했고요.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네, 본인이 맞는지 인증을 하라고 나오네요. 제 번호와 전체 동의 누르고 다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된 거 확인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이 되네요. 간편 비밀번호 6자리 이렇게 중복으로 눌러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 계좌가 네, 보이고요. 계좌의 내역도 거래 내역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오른쪽 상단에 송금하기나 출금이나 자동이체 신청 또는 여러 기능들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뱅킹 앱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들을 같이 실습을 해봤는데요. 우리 스마트 페이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지갑 없이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어디서든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삼성폰에 카드를 미리 등록해서 쓸수 있는 삼성페이가 대표적이고요. 카드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서비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하고 연동도 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부분도 여기 들어가서 같이 한번 설정도 하고 활용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카카오톡의 초기 화면에서 맨 오른쪽에 점 3개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윗부분에 카카오페이가 보입니다.
페이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내가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제를 하고 나면 내 계좌에서 어디선가 인출이 돼야 되는 연결 계좌가 필요하죠. 점 3개 메뉴를 눌러보시면 연결 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계좌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다른 계좌도 필요하시면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카오페이 메뉴 안에서 내가 송금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내가 알아서 이 계좌번호를 은행과 계좌번호와 이거를 다 입력을 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친구로만 되어 있어도 송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를 검색해서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충전 계좌가 어딘지, 충전 금액이 얼마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충전한 금액을 얼굴 인식을 통해서 제 본인 인증을 하고 상대방한테 보내줄 수 있다고 화면에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이런 페이 기능으로 송금을 할 때도 아까 스마트 뱅킹과 동일하게 내가 보내려고 한 대상이 맞는지, 금액은 제대로 입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두 번, 세 번 꼭 확인하고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스마트 뱅킹 많이 이용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은행까지 가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현장에서 내야 되는 수수료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 뱅킹 많이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영어진입니다. 오늘은 장자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장자는 기원전 369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28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름이 주입니다. 장주죠. 장자는 한때 온나무 밭을 관리하는 말직을 맡았는데 대체로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 자연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벼슬이 없으니까 가난했고요. 배가 고팠지만 장자 곁에는 그의 지혜를 사랑하는 많은 친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고대사에서 태평성대를 이끈 군주의 대명사 하면 요순 임금입니다. 유가의 저서에서 이들은 성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요임금마저 유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음은 장자 천지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곳에서 요임금이 나이든 관리를 만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요임금이 화 지방에 놀러 갔는데 이곳을 지키는 관리가 말했다. 임금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임금은 진실로 공손하고 겸양하시다. 또 총명하고 우아하고 신중하시다. 그분 가까이 가면 온유함이 느껴지고 그분의 감화의 빛은 온 세상에 퍼져 하늘과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배우니 임금님은 소문대로 정말 성인이시옵니다. 제가 임금님의 장수를 빌겠습니다. 요임금이 말했다. 됐소, 사양하겠소. 그럼 부자가 되시라고 빌겠습니다. 됐소, 사양하겠소. 그럼 아드님을 많이 낳으시라고 빌겠습니다. 됐소, 그것도 사양하겠소. 국경지기가 말했다. 예로부터 장수와 부귀와 다사는 모두가 바라는 일인데 어찌 사양하십니까? 오래 살면 욕보는 일이 많고 부자가 되면 할 일이 많아지고 아들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지오. 이 세 가지는 덕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되오. 나는 당신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렇지도 않군요. 오래 살면 신선처럼 돌을 닦으면 되고 부자가 되면 가진 것을 다른 이와 나누면 되고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들에게 천하를 위해 각자 할 일을 맡기면 될 것을 무슨 욕될 일이 있겠습니까? 국경지기의 말을 듣고 요임금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요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모자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국경지기가 급히 떠나며 말했다. 됐소, 사양하겠소. 정말 대박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대목을 읽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단박에 장자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이 대목을 잘 모를까요? 지금 시

나라 임금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술의 수백 대를 받았다. 조상이 돌아오다가 장자의 집에 들러 말했다. 여보게, 이렇게 지저분한 골목에 누추한 집에 살 건가? 자네 꼴을 보게. 집신이나 삼으면서 거지처럼 살고 있지 않나? 나 같으면 이렇게 못 사네. 장자가 답했다. 진나라 왕은 병이 나서 의사를 부를 때 종기를 터뜨리고 입으로 고름을 빠는 자에게는 술에 한 대를 주고 치질을 핥아서 고쳐주면 술에 다섯 대를 준다고 하더군. 치료하는 부위가 더러울수록 수레를 많이 준다던데. 자네는 얼마나 더러운 데를 핥아주셨나? 수레를 많이도 얻어왔구먼. 어서 갈 길이나 가시게. 야, 요거 참 재밌지 않나요? 네? 마치 국경지기 민초가 요임금에게 하듯 장자는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자기 친구 조상에게 한방 날립니다. 저리 꺼져. 장자 같은 사람이 정말 그립습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유일무이하게 돈인 세상. 예, 정말 좋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장자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호접몽이죠. 보십시다. 어느 날 장주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나비는 자유롭게 홀홀 날아다니며 자신이 장주임을 몰랐다. 문득 깨어보니 분명히 장주였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건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었던 건지 알 수가 없다. 장자는 원래 10만자 52편이 있었는데 지금 전해지는 것은 중국 서진시대 곽상, 기원 후 3세기쯤에 곽상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정리한 겁니다. 예, 주옥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빈 배를 욕하랴. 성질 급하니가 배로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갑자기 뭔가가 배 뒤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그는 몸이 기우뚱하며 물에 빠질 뻔했다. 도대체 뭐야 하고 돌아보니 어디선가 빈 배가 떠내려와 그의 배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는 곧 조용해져서 다시 자리에 앉아 노를 저었다. 얼마를 가다 보니 또 다른 배가 와서 부딪혔다. 그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성질 급한 이는 상대를 보고 비켜가라고 소리쳤다. 한번 소리쳐서 듣지 않자 두번 소리쳤고, 두번 소리쳐 듣지 않자 이번에는 온갖 욕을 섞어가며 화를 냈다.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화를 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앞에 배에는 사람이 없었고 뒤에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아, 좋지 않나요? 저만 좋은가요? 좋죠?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책을 덮어요. 그리고 숲으로 갑니다. 산책을 합니다. 이 감동을 안고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죠. 최고의 순간은 하나이기에, 한 번이기에 또 다른 최고의 순간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도 잠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구절이 눈에 띕니다. 삶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어려서 고향을 잃고 떠나온 뒤 돌아갈 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미녀 여희는 애 땅에서 국경을 지키는 관리의 딸이었다. 처음 진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여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의 옷깃이 흠뻑 젖을 정도였다. 여인은 곧 왕의 눈에 들었다. 왕의 처소에 이르러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왕이 먹는 요리를 먹고 왕과 같이 비단옷을 입었다. 그러자 여인은 고향을 떠날 때 울었던 일을 후회했다. 죽은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 삶에 집착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이야, 또 숲에 가야 돼. 구절이 너무 좋아요. 뭔가 깨닫게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여희라는 미녀는 진나라 헌공이 그 진나라 북쪽에 있었던 민족 여융을 물리치고 납치해온 여인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어찌나 예뻤는지 헌공이 나라 일을 잊을 정도였다고 해요.

애 땅에 살던 여희가 진나라에 끌려갈 때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진나라 왕의 후궁이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유, 나도 참 어리석었지. 그 총구석을 떠나는 게뭐 그리 서러웠다고 울었나. 여기에선 화려한 궁전에서 모든 걸다 누리며 살고 있는데. 애 땅의 시간들은 삶을 뜻하고 진나라 왕궁은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묻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왕궁일지 어떻게 알아? 저는 이 고전을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장자와 친구들이 모여서 주막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오이 하나, 탁주 한 사발을 앞에 놨겠죠? 장자가 여희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렇지. 자네 말이 맞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걸. 이복의 장자. 기왕 미인 얘기가 나왔으니 그 미녀와 추녀 얘기 한번더 해주게. 장자가 빈 술통을 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맨입에 해달라는 건가? 아니지, 아니지. 주모, 여기 돼지고기 삶은 것하고 술좀더 가져오시게. 술과 이제 안주가 왔습니다. 장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가 송나라에 갔을 때 여관에 묵었다네. 여관 주인에게는 부인이 둘이었는데 한 사람은 미녀고 다른 한 사람은 추녀였다네. 그런데 이 주인 좀 보게. 추하게 생긴 여자를 예뻐하고 아름답게 생긴 여자를 천대하는 거야. 양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여관 주인이 말했다네. 저 미인은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여 잘난 줄 모르겠는데 저 추녀는 스스로 못났다고 여겨 삼가니 오히려 그 못남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양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지. 너희들은 명심하거라. 어진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어진 행동을 한다고 여기지 않으면 어디 간들 사랑받지 않겠느냐. 요 젠더 감수성이 없었던 시절의 얘기니까요.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핵심은 이겁니다. 훌륭한 덕의 사람은 자기의 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하지 못한 덕의 사람은 자기의 덕을 의식합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인은 자기의 미를 의식했기에 덕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추녀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았기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자에는 다양하고 특이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붓기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유독 심하게 붓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붓는다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우리 몸이 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서 붓는 염증성 부종이 있고요. 체액이 우리 몸에 어딘가에 누출되어서 차오르는 부종이 있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손상된 조직이나 감염된 부위를 고치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붓게 되는 것이죠. 면역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오기 때문에 혈액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망이에 엉덩이를 맞으면 엉덩이가 빨갛게 되면서 붓잖아요. 그게 상처난 엉덩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피가 모여서 그런 겁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몸이 따뜻한 이유는 36.5도짜리 온수가 돌기 때문인데요. 피가 온수고요. 배관이 혈관입니다. 온수가 구석구석 잘 돌면 몸이 따뜻하고 온수가 잘 돌지 못하면 몸이 냉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냉증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생겨서 부종이 생긴 경우는 원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항염증 효능이 있는 약물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체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서 국소적으로 혹은 전신적으로 누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혈압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죠. 주로 정수압과 삼투압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정수압이란 것은 혈관에서 혈관 밖으로 가해지는 수압이고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 속의 혈액이 조직으로 누출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삼투압은 반대로 조직에 있는 체액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압력입니다. 혈관 내의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조직 내의 염분이 증가하면 체액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체액이 증가해서 부종이 생기는 거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동맥을 타고 조직으로 왔다가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이라는 것은 혈관에서 나온 체액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조직의 체액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서 혈관 속에 있던 피가 체액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부종이 생기겠죠. 반대로 조직 속에 나와 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 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삼투압이 낮을 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종은 두 번째 경우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염증이 생겼거나 신장이나 간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부종은 의사나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하는 거죠. 부종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가 혈액이 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2차적으로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있으면 림프순환이 지체되면서 몸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몸이 전보다 더잘 붓고 살도 더 빨리 찌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죠. 게다가 부종이 지속되면 근육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부종이 생기는 원인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부터 과도한 염분 섭취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부종은 반드시 원인에 맞게 치료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부종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만 고쳐도 해결할 수 있죠. 부종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뇨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항이뇨 호르몬의 활동 때문인데요.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자는 동안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다음날 손이나 얼굴이 붓기 쉽게 되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종을 예방해주는 식품, 호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박즙이나 호박죽을 섭취할 경우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호박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체내의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호박을 섭취하면 체내에 머물면서 부기를 야기하는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호박은 스님들이 먹는 채소라고 해서 승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박은 가난한 농부나 스님들이 먹는 음식이었지만 호박의 맛과 효능이 뛰어나서 점차 양반들도 즐기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오랜 유배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던 다산 정약용 선생도 기력 회복을 위해서 단 호박죽을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박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애호박, 둥근 호박, 늙은 호박 등이 있지만 오늘은 시장에서 쉽게 볼수 있는 단 호박과 늙은 호박의 효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단호박은 이름처럼 은은한 단맛이 참 좋죠. 각종 요리에 활용되기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고 푹 삶아내거나 찌면 식감이 부드러워서 어린 아이들도 어르신도 모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늙은 호박은 둥근 호박이죠. 호박죽에 주로 사용됩니다. 둥글넓적하고 주름이 많고 노란빛의 껍질을 가진 채소이고요. 어릴 적 시골에 놀러 가면 늘 어딘가에 쌓여 있어서 익숙한 채소이기도 합니다. 호박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서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등장하죠.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허기를 달래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식단에서 밥이나 면과 같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호박 요리로 대체하시면 체중 감량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호박이 염증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일수록 만성염증이 더 쉽게 생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과 달리 지방 조직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아디포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비만인 사람들의 지방 조직은 각각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부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 환경이 되기 쉽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체 조직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염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만성 염증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죠. 호박에 풍부한 칼륨과 펙틴 성분이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내에 쌓인 나트륨과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비만인의 만성 염증을 개선하는 데 호박이 좋은 것이죠. 또 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죠. 몸속에 있는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 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이 피로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기도 하고요. 호박은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베타카로틴의 함량은 단호박이 늙은 호박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호박에 비타민 A가 더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늙은 호박을 뜨거운 물에 데쳐버리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20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 아무 것이나 드셔도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독성 물질을 제거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도 있고요. 혈전 생성을 막아서 심근 형성의 위험도 낮춰주는 성분입니다. 호박은 당뇨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호박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박은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비만과 당뇨병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단호박은 당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혈당 개선을 목적으로 호박을 드실 때는 늙은 호박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대개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의 당분을 근육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죠. 또 과체중인 사람들의 지방 조직은 크기가 더 커져 있는데요. 지방 조직이 커지면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아디포넥틴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디포 사이토카인의 일종입니다.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같은 것이죠. 아디포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합니다. 아디포넥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의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비만은 당뇨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에도 좋지 않고 또 만성염증은 만병의 원인으로도 꼽히죠. 그래서 평소 살찌는 음식 대신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 같은 건강한 채소를 섭취하시면 몸속의 지방을 적정 비율로 유지해서 비만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호박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에 노화도 방지해주고요. 또 호박에 풍부한 펙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죠. 위염과 위 궤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적정량 꾸준히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호박을 고를 때는 겉에 상처나 곰팡이가 없고 깨끗하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좋죠.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할수록 좋은 단 호박입니다. 구입하고 바로 드시는 것보다 일정 시간 후숙시켜서 먹으면 단맛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꼭지 부분이 초록색이면 후숙이 덜 된 것이고요. 꼭지 부분이 마른 상태이면 후숙이 더 잘 된 것입니다. 늙은 호박은 표면의 골이 깊고 꼭지가 움푹 들어간 것, 껍질이 노랗고 윤기가 흐르고 단단한 것, 하얀 가루가 생긴 것을 고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죠. 스마트폰 앱으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집 앞으로 음식이 착착 배달될 만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거리가 넘쳐난다고 해도 막상 건강에 이로운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60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은 19%나 낮아진다고 하고요. 식도암은 20%, 폐암은 12%, 그리고 대장암은 2%가량 발생률이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다른 패스트푸드 음식들과 다르게 당 부하가 낮기 때문에 비만과 각종 암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해 주죠.
탄산음료나 라면, 햄버거, 피자, 과자 같은 인스턴트 음식에 혀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맛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도 습관이죠. 과일과 채소를 약이다 생각하시고 자꾸 먹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미각이 채소와 과일의 맛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별로 맛이 없더라도 간식으로 과자, 라면, 치킨 먹는 대신 찐 호박이나 호박 샐러드, 호박즙, 호박죽, 호박 주스 같은 건강 간식으로 대체하는 습관 들이시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0: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고!
1: 안녕하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일타 강사 백종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스마트폰의 정말 핵심 기능이라고 할 만한 카메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고 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앨범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여행 갈 때 사실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처럼 이만한 디지털 카메라들을 많이 챙겨서 여행을 갔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간편한 스마트폰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카메라 성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사진은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거나 어딘가에 또 공유를 하는 그런 기능들로 더 많이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은 더 앞으로 좋아지고 활용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찍은 사진들은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라는 메뉴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내가 찍은 사진 찾겠다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렇게 뭐 몇 달 전에 또는 작년 사진 찾겠다고 이렇게 올리지 않으셨나요? 이 사진들을 이렇게 화면을 꼬집듯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꼬집어 보시면 이 사진들이 오늘, 어제, 며칠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던 사진이 월별로 정렬이 되고요. 거기서 한 번 더 꼬집으면 연도별로 모아집니다. 그러면 사실 뭐 지난달 사진, 작년 사진 찾는데 훨씬 편하니까요. 반대로 이렇게 늘리면 또 다시 월별로 한 번 더 늘리면 날짜별로 정렬이 되니까요. 사진 모아져 있는 것들 옛날 사진 찾으실 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갤러리에 들어가서 첫 번째에 있는 사진 메뉴는 내가 찍은 사진들을 날짜별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앨범이 예전에는 우리가 인화한 사진들을 일일이 그 앨범 안에 이 비닐을 이렇게 들고 넣는 사진들을 그렇게 해서 앨범을 각자 정리를 했었죠. 스마트폰 안에도 내 앨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앨범 안에도 내가 붙이고 싶은 이름별로 만들어서 이거는 누구 앨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사진이 모아진 앨범 또는 친구들하고 앨범, 우리 뭐 직장에서의 업무 사진 이렇게 서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진을 다시 찾을 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앨범 들어가셔서 앨범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진 위쪽에 있는 플러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앨범 만들기 기능입니다. 자, 앨범 누르시면 이렇게 앨범 만들기에 자, 여기에 가족 사진이라고 제가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족 사진 이렇게 앨범을 추가하면 가족 사진 앨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른 사진에서 다른 앨범에서 자, 카메라에 가서 내가 이 사진을 방금 만든 가족 사진 앨범으로 옮기고 싶다 하시면 네, 이 사진을 우측 하단에 있는 점 세 개를 눌러보시면 네, 다른 앨범으로 복사 또는 앨범으로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으로 복사 이렇게 눌러서 자, 내가 옮기고 싶은 가족 사진 앨범을 선택하면 복사를 완료했다고 나오고요. 그러면 뒤로 가보시면 이렇게 가족 사진 앨범에 방금 사진이 하나 복사가 돼서 이동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처럼 해서 앨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또 아까처럼 그 앨범을 만들었던 메뉴에서 앨범 말고 그룹이라고 선택하면 또 이런 앨범들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큰딸, 우리 작은딸, 우리 아들 이렇게 아이들별로도 앨범을 만들고 그 앨범을 그룹으로 우리 가족 앨범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 사진을 그 안에 같이 모으는 그 그룹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앨범도 한번 선택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사진 하나하나 편집하는 기능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쉬는 시간에 셀카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 사진들을 직접 같이 보정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면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찍었던 셀카입니다. 이 사진에서 자, 사진을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면 하단에 나와 있는 메뉴가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진을

편하게 다시 찾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하트 모양을 클릭하시면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체크가 된 사진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펜 모양을 누르시면 이게 바로 편집 기능입니다. 다양한 여러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사진을 회전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네, 이렇게 좌우 반전도 할수 있고요.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찍은 사진을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안에서 현재는 그냥 크기를 정하지 않고 찍은 사진인데 1:1, 4:3, 16:9 여러 비율로 사진을 좁히거나 늘리거나 해서 그 사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수직, 수평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필터 기능을 통해서 컬러 사진을 여러 분위기를 다른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을 다른 느낌이 나도록 할 수도 있죠. 네, 흑백 사진도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밸런스 기능을 통해서 한번 찍은 사진을 네, 채도나 노출이나 여러 가지를 변경해서 사진을 또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네, 얼굴 모양이 나와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 사진 위에 색을 넣어서 글씨를 쓸수 있거나 또는 스티커를 통해서 일부 얼굴을 가리거나 또는 텍스트를 넣어서 사진 위에 내가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볼까요? 네. 제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 봤고요. 사진 위쪽에 이렇게 제 이름을 작성해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면 얼굴 리터칭이나 AI 지우개 기능도 있는데요. 얼굴 리터칭을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얼굴을 좀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네, 톤도 바꿀 수 있고요. 턱선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 원래 있던 사진에서 턱선이 훨씬 더 갸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기능이고요. 잡티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들 또 네, 정목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을 때 눈이 빨갛게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은 사진을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활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물 사진 외에 음식 사진이나 풍경 사진으로 아마 편집을 해보시면 더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풍경을 찍은 사진을 자, 편집을 해볼까요? 여기 편집 화면에서 네, 아까 보정을 했던 네, 원본 사진을 여러 가지 필터를 반영해서 같은 사진인데도 다른 느낌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흑백 사진으로 바꿔놓으니까 분위기도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도 필터를 적용해서 내가 여러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일반 원본 파일을 이미 찍은 후에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재밌게 관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집 외에 여기 옆에 있는 공유 버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많이 활용해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사진을 지우거나 또는 배경화면이나 보안 폴더나 여러 가지 또 이동을 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우리 앨범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풍경 사진을 한 장을 골라서 편집 기능을 다시 한번 또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대도 있고 바위도 있는 이 사진에 자, 편집을 네, 눌러 보시면 자, 편집 기능 가장 오른쪽에 AI 지우개라고 있죠. AI 지우개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자, 지우려는 개체를 누르거나 개체를 따라 그리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우고 싶은 바위를 하나 선택해서 네, 지우기를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방금까지 있던 바위 사진이 지워졌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사진들은
저장을 할 때는 원본 사진하고 별도로 저장을 해야 헷갈리지 않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사진을 다시 눌러서 원본 복원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스마트폰에 네, 앨범 관리하는 기능 또 사진 편집하는 기능들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어떠세요? 예전에는 카메라가 꼭 내가 맘먹고 여행을 갈 때나 이럴 때 들고 가는 게 카메라였다면 요즘에는 외출할 때 당연히 들고 나가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좋은 카메라 기능이 같이 있으니 우리 일상의 사진도 더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전문가처럼 편집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 또 앨범 관리하는 기능, 사진 편집하는 기능들 더 많이 연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더 재밌게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입니다. 이건 정말 꼭 읽어야 합니다.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것도 완역본으로. 우선 삼국유사의 지은이부터 알아봅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일연 스님이죠.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고려 말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셨고요. 본명은 김견명입니다. 볼견자의 밝을 명자. 밝은 걸 본다. 정말 밝은 걸 보셨어요. 뭘 보셨냐? K컬처를 보셨어요. K스토리의 보고입니다. 삼국유사. 이 일연 스님은 9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광주 무량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4살 때 설악산의 진전사에서 승려가 되셨고 22살에 개경에서 승과의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승과를 통해서 승려를 뽑았으니까요. 44살에 경남 남해 정림사 주지가 됐고 75살에 왕명에 따라 경북 청도의 운문사로 갔죠. 79살에 경북 군위의 임각사로 옮겨서 삼국유사 완성하시고 84살에 평소처럼 제자들과 선문답을 한 뒤 손으로 금강인을 맺고 입적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장수하셨어요? 일연 스님이 장수한 게 우리 한민족한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일연 스님은 비록 한반도 좁은 지역에서 오갔지만 평생 노마드처럼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집필 시작하신 게 70살 때예요. 70살 넘어서예요, 여러분. 인생은 70부터입니다. 살아서 일연 스님은 국사로 책봉돼서 왕의 스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려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중세 유럽의 신부들이 그랬듯이 고려시대에는 승려가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일연이 선택한 것은 공부였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기억력이 비상했다고 해요. 그리고 글솜씨가 뛰어났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고 호르몬이잖아요. 이 아들밖에 없어.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넌 내 거야. 넌 평생 내가 널 끼고 살 거야. 날개를 달아주고 자 나가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런 어머니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9살에 절로 보내요. 절로 보내요. 먼 절로 절로 보내. 끼고 사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자, 삼국유사로 들어갑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전설과 민담. 수많은 전설, 민담, 기담이 실려 있어요. 애초에 일연 스님은요, 남들 다 쓰는 역사책을 쓸 마음이 없었어요. 신비한 이야기, 기발한 스토리를 두루두루 기록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신라가 멋진 이유는 불국사 석굴암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호모 스토리우스입니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제가 한 얘기입니다. 요거 잘리겠죠? 어쨌든 예, 삼국유사가 있기에 우리는 풍부한 이야기를 간직한 문화 대민족, 문화 선진국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이런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삼국유사의 몇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옛날에 하느님의 서자 환웅이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줄 만했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인간이 되길 원하자 환웅은 쑥한 줌과 마늘 20알을 주며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곰은 조심하여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당군 왕검이라 했다. 당군 왕검은 요 임금 50년에 평양성에 도읍하여 조선이라 했다. 원효가 친구인 사복의 어머니 시체 앞에서 빌었다. 태어나지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로우니, 죽지 말아라, 태어나는 것이 또 괴로우니. 사복이 길다고 하니 원효가 다시 빌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괴로우니라. 삼국유사에는 흥미로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만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에 저와 함께 삼국유사를 읽었던 영화학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삼국유사 속에 현대의 영화 스토리가 숨어 있더라. 삼국유사의 김유신 편을 보면요. 고구려의 점쟁이인 추남이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으면서 내가 대장이 돼서 다시 태어나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추남은 김유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성인이 돼서 고구려인 백석에게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김유신은 이후 장군이 되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안에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막기 위해서 미리 와서 어떤 일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의 모티브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국유사는 향가라는 아름다운 노래도 남겼습니다. 신라 49대 헌강왕 때 왕이 울주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몰려와서 길을 잃었어요. 그때 동해 용왕을 위해서 절을 지으라고 명을 합니다, 왕이. 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용왕이 일곱 아들과 나타나서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춥니다. 그 아들 중 하나가 왕을 따라서 서라벌로 들어와서 신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처용입니다. 헌강왕은 처용을 아름다운 신라 처녀와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역신이 뭐냐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신, 악마죠. 역신이 처용의 부인을 보고 흠모해서 밤에 처용의 집에 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 부인과. 근데 처용이 밖에서 밤새 놀다가 돌아와 보니, 일하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놀다가 돌아와 보니 아내가 외간 남자와 누워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나왔다는 겁니다. 서라벌 밝은 달에 밤새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역신이 노래를 듣고 처용 앞에 꿇어 앉아서 말을 합니다. 제가 공의 아내를 탐하여 죄를 범했으나 공께서 노여워하지 않으니 제 잘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의 얼굴 모양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이후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처용의 형상을 문에 그려 역신을 물리쳤다. 여기서 역신은 전염병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 바이러스. 뭔가 역신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저 역신을 물리칠 사람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향가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찬 기파란가를 보겠습니다. 찬기 파란가 아니고요. 찬 기파란가.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흠모해서 충담이라는 승려가 지은 창가입니다. 먼저 양주동 선생의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열침에 나토얀 다리, 흰구름 조추 떠가는 안디야, 새파란 날이여희, 기랑에 즈지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 제벽히 마삼에 가탈 존누하죠. 아우 작가지 높아 서리 못 누월 화판이요. 제가 외국어 하는 것 같죠? 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어로 풀이하셨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 여러 저침에 창문,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다리,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닌가?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이에 냇가 조약돌에 랑이 진시던 마음의 가를 쫓으련다. 아,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 모를 화판이요. 여기서 화판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던 기록이 새롭습니다. 이 향가의 자세한 뜻을 알고 싶으시면요, 주변에 고3생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미가 BTS를 찬미한 글. 사실 이런 겁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외울수록 혀에 착착 감기는 우리말의 아름다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신라시대는 지금처럼 스님이 되었다고 해서 속세 인연을 아주 끊지는 않았나 봅니다. 이련 스님도 79살 때 국사직위를 반납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홀어머니께 마지막 효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때 이련 스님의 어머니가 연세 96세였다고 하니까 아, 이 이련 스님 집안은 대대로 장수 DNA가 있었나 봅니다. 삼국유사는 고대 한국의 역사, 문학, 언어, 민속, 예술, 지리가 녹아들어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이 보고 속을 헤매다 보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본성 깊숙이 품고 있었던 사람 우선, 인간 우선의 정신을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전 읽어주는 남자 명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식물성 단백질의 최고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콩인데요. 그 중에서도 약콩이라고 불리는 금은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콩이 영양분이 진짜 많은데요. 사람들 인식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아마도 콩밥이 교도소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콩밥과 그것의 관계는 잊어주십시오. 콩은 특유의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뭔가 퍽퍽한 맛 때문인가요? 잘 씹어 먹으면 고소한데 말이죠. 콩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의 원산지가 두만강 유역이라고 하네요.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콩을 가득 실은 배가 넘나드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제나라는 북으로 산륭을 정벌하고 고죽국 지역까지 갔다가 융숙을 얻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융숙은 콩을 의미하고 당시 산륭족은 만주와 가까운 요서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의 소로리 유적에서는 기원전 1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콩의 꽃가루 화석도 발견되었다고 하니까요. 우리 것이 맞습니다. 유럽에도 렌즈콩, 병아리콩, 완두콩 종류의 콩은 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콩이라고 부르는 대두는 18세기 초반에 소개되었고 미국에 최초로 전래된 것도 19세기 중반이라고 합니다. 콩은 농사 짓는데 아주 중요한 작물 중 하나죠. 사람 건강뿐만 아니라 땅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의 뿌리에 서식하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자체적으로 질소화합물을 합성하기 때문에 비료가 딱히 없었던 옛날에는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옥수수 같은 다른 식물 심은 밭에 중간중간 잘 섞어서 심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제대로 된 콩이 없었기 때문에 콩과의 식물인 클로바를 심어서 지력을 배양했다고 하고요. 현대에도 비슷한 방법을 쓰는데요. 새로 밭을 개간할 때나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콩과인 자운형을 심어서 지력을 길러줍니다.

콩과는 정반대로 땅을 황폐화시키는 작물도 있죠. 대표적으로 목화와 인삼이 있습니다. 특히 인삼은 한번 심으면 3년간은 다른 작물이 자라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지력 소모가 큰 편이죠. 옥수수도 지력 소모가 큰 편이라서 키가 작은 콩과 키가 큰 옥수수를 혼작해서 옥수수 단일 연작의 문제를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콩은 전통적으로 해독작용이 강한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감초와 배합하면 감두탕이 되는데요. 지력을 길러주는 힘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콩 중에 콩, 약콩, 금은콩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금은콩은 흑대두라고 부르는데요. 특정한 한 종류의 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금은빛을 띠는 콩을 모두 지칭합니다. 흑태, 서리태, 서목태 등이 모두 금은콩에 속하죠. 금은콩은 약콩이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 몸 건강에 유익한 효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콩은 탈모 예방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에서는 하루 평균 콩단백질 25g을 섭취하면 심장순환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두유나 두부와 같은 제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미국의 의학 교수인 스테펜 홀트 박사는 콩을 다음 천년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꼽았죠. 콩은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고루 안정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리활성물질인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연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검은콩의 껍질을 구성하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눈과 관련된 로돕신의 제합성을 촉진해서 눈 건강에도 좋고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비만과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죠. 붉은 단풍의 색소이기도 한 안토시아닌은 식물의 씨앗이나 꽃, 줄기, 뿌리 등에 들어있는데요. 검은콩이 아주 풍부합니다. 검은콩을 물에 불리면 붉은색으로 운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만큼 면역력과 체력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식사 때 검은콩을 곁들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 중에 하나죠. 검은콩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머리털 성장에 필수적인 시스테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시스테인은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 영양제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말초 혈액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두피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검은콩이 백발이나 탈모 증상에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검은콩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기닌 때문인데요. 아르기닌은 모발 성장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거든요. 모발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대사 전구 물질입니다. 탈모약의 주성분인 항안드로겐 복용으로 인한 성기능 관련 부작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콩기름 화합물이 원형 탈모증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여러 전문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독일 필립대학의 KJ 맥엘위 박사와 연구진은 원형 탈모측에 식이요법 같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원형 탈모증 쥐에게 콩기름과 콩에서 유도된 파이토에스트로젠인 제니스틴을 투여해서 효과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1%, 5%, 20% 콩기름 함유 식이요법을 한 쥐에서 원형 탈모증 발생률이 각각 86%, 39%, 18%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콩기름 함유가 높을수록 원형 탈모증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네요. 검은콩은 항암 효과로도 유명합니다. 콩 속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약콩으로 불리는 검은콩 껍질에는 황색 콩 껍질에서 발견되지 않는 글리시테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1g당 5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항암 효과는 물론 항산화 작용과 신장 기능 향상과 시력 강화에도 검은콩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검은콩은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심장암,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 이소플라본은 안면홍조와 골다공증, 고지혈증과 같은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요. 검은콩의 대표적 성분이기도 하죠.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구조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에스트로겐 과다 분비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죠. 수용성 식이섬유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의 하나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이 다량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위장관에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낮추어줘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검은콩에는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비타민 E와 칼륨,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또 빈혈 예방에 좋은 비타민 B12와 엽산 베타카로틴과 육류의 4배나 되는 유기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검은콩 복용을 권하는 것이죠. 민간요법에서는 날콩 혹은 볶은콩을 천연 식초에 담가서 초콩을 만들어 먹으면 고혈압과 신경통, 통풍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솔잎가루와 콩가루를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물에 타 먹으면 수족 냉증과 손발 저림에도 아주 좋습니다. 몸에 부종이 심하면 변비가 생기거나 피부가 창백해지고 거칠어지죠. 부기가 그대로 살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것은 대부분 신장 기능의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검은콩은 바로 이런 신장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질병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시켜 주고 배뇨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죠. 그래서 몸의 부종을 개선해 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은콩은 성장기의 기억력 향상과 노년기의 기억력 감퇴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검은콩을 먹을 때는 해조류나 식초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조류를 곁들이면 폐경기 증후군이나 골다공증을 예방,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식초는 검은콩 속에 있는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시키고 몸속 세균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검은콩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좋지 않겠죠? 콩이 포드맵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갈락탄이라고 하는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이 약하신 분들이 섭취할 경우에 배에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신장 건강에 유리한 성분이 많다고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만 활용하시고 신장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검은콩의 유래와 효능, 부작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무려 13,000년 전부터 한반도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진 콩,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콩,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약을 따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에 약이 될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음식 섭취해서 건강한 삶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웃음)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하지만현실은180도다르죠400km 아래의일본새해첫날을축하하던노토반도의주민들은난데없는지진에혼비백산했습니다강력한대규모지진이었죠규모 7.5 로이지역역사에기록된어느지진보다강했습니다우주에서봐도파괴의규모는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0: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Yes.
1: 우리가 또 한 주의 시작. 항상 우리 저는 뭐 개인적으로 30분의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너무 좋네요.
1: Happiness of 30 minutes.
0: 그렇죠.
1: Yeah.
0: 자, 30 minutes of happiness라고 이제 모두 모르겠는데.
1: 아우, 괜히 말했어.
0: 아니요. 이걸 하는 것, 용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 용기만 대단하다, 항상.
0: 따뜻합니다. 네. 따뜻한 기분인데 오늘 가정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오, 가정에서 아이 용돈은 어떻게 줄까? 용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츄에이션인데 상훈 씨는 어렸을 때 용돈을 좀 받았나요?
1: 네,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개인 택시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다 네. 이제 현금으로 하셨을 때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딸깍딸깍한 100원씩, 50원씩 나오는 그
0: 뭔 줄 알아요?
1: 돈통이 있어요.
0: 뭔 줄 알아요?
1: 네, 거기서 항상 뭐 초등학교 네. 때는 뭐 300원씩, 중학교 때는 뭐 500원씩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기억이 막 추억이 소록소록 돋네요.
1: 그 딸깍딸깍 소리가 세 번 딱 나면 300원이에요.

0: 딸깍딸깍 두번 나면 1,000원이에요. 500원씩 두 개.
1: 200원
0: 안 주시니까.
1: 와,
0: 그런 기억이 나네요.
1: 설레고 그러네요. 오케이. 자, 요런 내용 담아봤는데, 그러면은 미션을 일단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 너 엄마한테서 용돈 받아?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돈을 일단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1: 용돈이요.
0: 그렇죠. 용돈.
1: 그러니까 우리는 포켓머니 하긴 하는데 그것도 되긴
0: 오케이.
1: 돼요?
0: 뭐 그건 좀 이따 제가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우리 엄마는 격일로 2달러씩 주셔.
1: 죄송한데 격일이 저희가 왕초보인데 예?
0: 대박.
1: 격일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지금 단어 자체도
0: 이해는 하는데 제가
1: 어렵죠. 이틀에
0: 이거를
1: 한 번.
0: 너무 뭐라 그럴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상훈 씨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뭐 어떻게 되든 무조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는
1: 여러분,
0: 거죠.
1: 일단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래 정답을 나중에 알게 되면 훨씬 더
0: 네.
1: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0: 그럼요. 뭐
1: 한번 해보시죠.
0: 틀리면 제가 도와드리면
1: 네?
0: 되니까요. 그렇죠? 자, 공상 씨 보내볼까요?
1: 시작.
0: 영어
1: 영어 합시다.
0: 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피터?
2: 예.
1: 너 엄마한테서 용돈 받아?
2: 엄마. My mom.
1: 그러니까 아는데 Do you receive the money from your mom?
2: Receive the money?
1: Yeah.
2: Ah, like allowance. Yeah, she gives me $1 every day. $1 every day.
1: Everyday 매일 1달러.
2: Yeah.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1: Allowance 용돈 그게
2: Money,
1: money
2: pocket
1: pocket money.
2: money.
1: My mom?
2: Does she give it to you?
1: 우리 엄마는 격일로 2달러씩 주셔.
2: 2
1: 똑같네. 그러니까 너는 매일 1달러고 난 격일로 2달러.
2: 더.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my mom gives me $2.
2: Wow.
1: No. One day, $2. Today, no dollar. 3 day, $2. 4 day, no dollar.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점프점프로. Every day, no every day.
2: Jump.
1: Jump to $2. 어렵네.
2: $2.
1: 격일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똑같아. Same.
2: $1, you $2. 와.
1: 1달러. Every day, $1.
2: Oh, same.
1: Same.
2: 아.
1: 답답해.
0: 네, 잘 봤습니다. 용돈 잘 모르겠죠, 그렇죠? 용돈. 네. 그냥 돈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반부에 무슨 뭐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격일로 이런
1: 너무 어렵지
0: 것들.
1: 않습니까?
0: 아,
1: 격일. 우리는
0: 격일.
1: 이제 매일만 알아요.
0: 매일, 그렇죠? 영어로 매일, 그렇죠?
1: 데이 바이 데이가 매일마다 아니에요?
0: Well, 근데 오늘은 격일이니까.
1: 네, 근데 맞긴 맞아요.
0: 매번 떨어지는 거?
1: 네.
0: Yes. Day by day. 그리고 문맥에 따라 day after day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아무튼 뭐 그거는 오늘 할 거는 아니고 오늘은 격일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그렇잖아요. 외국인들도 매일이라는 거를 먼저 배울 거예요. 아마
1: 그럼요.
0: 한국어로. 그렇죠? 근데 격일 뭐예요? 이렇게 할 확률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You got it?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4: Yeah, she gives me $1 every day.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3: Yeah,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0: Okay,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 미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너 엄마한테서 용돈 받아?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용돈이라는 단어, 결국 단어 문제입니다.
1: Do you get? 너는 받니? 용돈을 from your mom? 너의 엄마로부터?
0: Right. 아까 전에 무슨 for이라고 한것 같기도 하고, 전치사도 좀 틀렸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걸 수도 있어요. 틀리길 바라면서. 네.
1: 맞았을 겁니다.
0: 아, 오케이.
1: Do you get
0: 뭘 받아요?
1: 용돈?
0: 용돈.
1: 근데 뭐 money라고 해도 되겠지만 용돈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0: 맞아요,
1: 그죠?
0: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사실. 발음을 좀 드려볼까요?
1: 네.
0: 발음? 아마 들어봤을 수 있어요. Allowance. Allowance.
1: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안 외워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용돈을 받았었는데. Allow once. Allowance.
0: 오! 뭔가 한번 허락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Like once, right? 어? 뭔가 어 잠깐만요. Hold on. Alright, 거의 맞았어요.
5: 아,
0: 거의.
5: 예. Allowance.
0: 자, 스펠링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Check it out.
5: A네요. O가
0: 네,
5: 아니고.
0: 맞습니다. O가 아니라 A가 중간에 들어가죠. Allowance. 강세는 어디 주면 좋을까요?
5: 여기 두 번째.
0: Allow가 아니라 allow. Okay? So, O의 강세를 주면서 입모양을 좀 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Allow가 아니라 allowance. Allowance.
5: Allowance.
0: Yes.
5: Allowance.
0: 네. 진짜 근데 생각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Allow 하는 게 남한테 뭐예요? Allow 시키는 거.
5: Allow 모르는데.
0: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허용하는 거예요.
5: 허용하는 거예요?
0: 허용하는 겁니다. Allow. 그러니까 이만큼 써 하고 허용한다는 느낌? 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Okay? So allowance, 용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얘랑 비슷하게 어쩌면은 이 단어를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money라고 또 부르는데요.
5: Pocket money.
0: That's right. Pocket, see, 아하. 네, 이거는 지역 그리고 개인적인 뭐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pocket money보다는 allowance를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Okay, so allowance를 받니 얘도 money라는 단어처럼 셀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One allowance, two allowances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Do you understand?
5: Yeah.
0: Alright. 자 그리고요, 요거 누구한테 받는 거? 덩어리를 제가 가져왔지만 이건 덩어리라고 보기도 힘든 게 우리가 이미 get이 뭔지 알죠?
5: 맞아요.
0: 뭐예요?
5: 취하는 건가요?
0: 받는 거죠.
5: 아, 받는 거예요.
0: Get, right? So get allowance. 그러면 용돈을 받다라는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누구한테 받아요? 출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 네.
0: 뭐예요?
5: 뭐뭐로부터.
0: Yes. 어. From 어디로부터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출처가 누구한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So get allowance from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누구에게서 용돈을 받다라는 덩어리가 이제 완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할아버지가 용돈을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몇백 원씩 이렇게 주셨거든요.
5: 네, 네.
0: 자 그러면은 나 용돈 받아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럼 어떻게 할까요?
5: I get allowance from my grandfather.
0: 그렇죠? From my grandfather, from my grandpa,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용돈을 받아요. 근데 그녀의 삼촌한테서 받는데요.
5: 네. She gets allowance from her
0: 삼촌?
5: Uncle.
0: Uncle. Uncle 아니라 uncle 되겠습니다. You understand?
5: Yeah.
0: 이거 만약에 의미절로 딸을 자른다면 성우 씨 어디서 자르겠어요?
5: Oh, I get allowance. Uh-huh. She gets allowance.
0: 그렇죠. 용돈 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받는지가 이렇게 다를 뿐이죠. 그렇죠? Al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et allowance from my grandpa.
5: I get allowance from my grandpa.
0: Mm-hmm. She gets allowance from her uncle.
5: She gets allowance from her uncle.
0: Okay. 그러면은 반대로 누구에게 용돈을 준다라고 하면은 get이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5: Give.
0: Yes.
5: Give someone allowance.
0: 얘는 이제 누구한테 주는지 여기다가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뭐 give. Him allowance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사실 완전 어렸을 때 용돈을 좀 주긴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는 거의 그런 게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 그럼 part-time job으로
0: 그렇죠. 아예 그냥 흔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part-time yeah. job을 가진다든가 그때부터 조금 독립시키려는 게 있어서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5: 중고등학교는 좀 빠르네요.
0: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you're on your own.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좀 세요.
5: 예.
0: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5: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0: Alright, 받니? 라고 allowance라는 단어 한번 입력해 주고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서 엄마가 매일

0: 1달러씩 주셔. 네.
1: 그러니까요. 맞아. 그녀는 준다,
0: 네.
1: 나에게. She gives me. 얼마를? 1달러를.
0: 아하.
1: Every day, 매일.
0: 그게 매일이죠.
1: 예.
0: Okay. 왜 gave 안 쓰고 gives 썼어요? I'm
1: 예?
0: just asking.
1: 예. 그녀는 나에게 준다. 3인칭 단수.
0: 오케이. Okay. 과거가 아니라, 그죠?
1: 예.
0: 줬다가 아니라.
1: 예.
0: 지금도 받고 있는 느낌인가 봐요.
1: 네.
0: 그렇죠? Alright, so yeah, she gives me a dollar every day. Check it out. Perfect. Okay, so yes, me. 3인칭 단수. Give. 아까 전에도 뭐 give allowance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주다라는 당연히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자, hold on. 이것도 중요한 거 있었죠?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에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So she gives me a dollar every day. Every하고 day가 띄어졌잖아요.
1: Yeah.
0: Right?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1: 요게 맞네요.
0: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Every 끼고 day를 쓰면 매일매일이라는 부사로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회화체에서 제 생각에는 한 90%는 이렇게 쓴다고
1: 그렇죠.
0: 보시면 돼요. 오케이, 나 매일, 뭐 예를 들어, I go to the gym every day. 나 매일 뭐 짐에 가. 무슨 뭐, I see my girlfriend every day. 나 매일 그녀를 만나.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런데 얘는 합쳐지면 다르다고 했었죠. 품사도 달라져요. 얘는 부사로 매일매일인데, 얘는 품사가 뭘까요?
1: 부사요.
0: 대표적인. 얘가 부사. 얘는 뭘까요?
1: 걔는 일상적인이잖아요.
0: 예.
1: 일상적인 형용사.
0: 오케이. 그렇습니다. 일상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명사 앞에 붙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이거 익숙해져가지고, 일상적인 형용사. 이제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1: 죄송한데
0: 같은데.
1: 좀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잘안 들리니까요.
0: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1: 예.
0: 합니다. 자, so 뭐 예를 들어 everyday work, everyday job 이런 느낌으로 쓸때 쓰고 실제로 쓸 확률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every하고 day 오늘 쓴 거가 이제 매일이라는 부사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구분하면 영어를 오히려 더 못하게 된다, 헷갈리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물론 회화체에서 말을 할 때는 띄어쓰기를 구분할 순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한 입장에서 예를 들어 무슨 뭐 어떤 원서를 써야 된다든가 뭐냐 학교에서 페이퍼를 제출한다든가 공식적인 그런 글을 쓸때 실수를 하면 솔직히 이미 퀄리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는 거 손해 볼거 없잖아요.
1: 예.
0: 절대로. 그렇죠? 이거를 안다고 오히려 영어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미 쓱 하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헬스장 우리 뭐라고 하죠?
1: Jim.
0: The gym. 나 매일 짐에 가. 어떻게 해요?
1: I
0: 에? 잠깐만. 가다가 뭐예요?
1: 곤데요.
0: 예. 나 매일 짐에 가.
1: I go to the gym every day.
0: Every day. I go to the gym every day. 저도 이 문장을 쓰고 싶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WCB English를 시청해. 매일 요거 해볼게요.
1: She watches WCB English every day.
0: Every day. 그렇죠. There you go. 요런 느낌인 겁니다. 현지형으로 쓴거 보니까 좀 반복적인 사실이죠. 사실.
1: 네.
0: 그렇죠. 원래 그렇다. 이런 느낌. 그래서 나는 간다. 그녀는 본다. 요런 느낌.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이란 부사기 때문에 글로 쓸 때는 띄어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You got it? 오케이.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I go to the gym every day.
1: I go to the gym every day.
0: Oh, she watches WCB English, 왕초보 영어, every day.
1: She watches WCB English every
0: There
1: day.
0: you go.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Yeah, she gives me $1 every day. Yeah, she gives me $1 every day.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 엄마도 용돈 주셔? 자, 이거는요.
1: 네.
0: 아까 전에는 너는 엄마한테서 용돈을 받니로 했죠.
1: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아까 응용하기를 누구한테 뭘 준다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꾼 것뿐이에요, 스타일을.
1: 그러네요.
0: 네.
1: Does your mom, 그죠? 너의
0: 엄마가
1: 엄마가 준이 너에게,
0: give you
1: 예.

0: 뭐를?
1: allowance, 용돈을 도.
0: 또 너희 엄마도 주시니?
1: 네.
0: 이렇게 만들어 봤네요. 오케이, so get 쓴게 아니라 이번엔 give로 바꿔봤습니다. 의미는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So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 Obviously, 엄마, mom. There you go. 자, 문장 뒤에 to 나왔죠?
1: Yeah.
0: 이거 무슨 뜻이었죠?
1: 투여, 뭐뭐도,
0: 뭐뭐도,
1: 또한.
0: right, 뭐뭐 또한, that's right, exactly. 많은 분들이 이거를 평소문에만 쓰는 줄 아시는데요. 질문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왕초보 영어에서 희한하게도 평소문에 대부분 to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항상 룰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 좀, 볼 수가 있겠죠.
1: 네.
0: So 뭐뭐 또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파리에 사니? 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뭐예요? 너 파리에 살아?
1: Do you live
0: In,
1: in Paris?
0: 그런데 이걸 해보세요. 너도 파리에 사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 Do you live in Paris too?
0: 그렇죠. Do you live in Paris too? I live there too. 이런 느낌, right?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June이란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June,
1: June.
0: alright, June. June은 한국어를 하니? 말하니? 일단 기본으로, 기본.
1: 말하니?
0: 구사하는 거죠, 구사.
1: Does June speak
0: 한국어?
1: Korean?
0: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준도 한국어를 하니? 어떡할까요?
1: Does June speak Korean too?
0: 그렇죠. Does June speak Korean too? 느낌 맞나요?
1: Yeah.
0: 둘다 질문형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to를 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네.
0: 오케이? 준이라는 실제 이름이 있어요.
1: 오.
0: 예,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제 이민 갔을 때
1: 네.
0: 친구 아무도 없을 때 체육관에서 혼자 이렇게 멍 앉아 있었어요.
1: 네.
0: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그 친구.
1: 이름이 준이에요.
0: 준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을 안 걸더라고요. 한 2년간. 슬픈 스토리 한번
1: Oh, sad
0: 말씀드립니다.
1: story.
0: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o you live in Paris too?
1: Do you live in Paris too?
0: Does June speak Korean too?
1: Does June speak Korean too?
0: Right. 자, 요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allowance 한번 더 잡아보는 거죠.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1: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0: 그래서 어머니도 주셔. 뭐 사실 이거를 바꾸면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too?
1: 그러네요.
0: Yeah, 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우리 엄마는 격일로 2달러씩 주셔. 친구는 1달러씩 매일 받는데 얘는 이제 격일로 주나 봐요. 이게 굉장히 아까 전에 굉장히 환상적인
1: 그러니까.
0: 창의력을 발휘를 했지만
1: 자, yeah, she gives me. 그녀는 나에게 줘. 2달러씩. Every other day.
0: 너무
1: 아,
0: 어들데이.
1: 그래?
0: 아, 그렇습니까?
1: 격일로.
0: 그게 그건 것 같죠. 왠지 느낌상. 아, 그리고 그나저나 여기서 커마를 처리를 해서 얘는 원래는
1: 아,
0: 소문자로 쓰는 게 맞아요.
1: 소문자로.
0: 근데 that's okay, that's okay. Okay, so yes, yeah, she gives me $2. 문장 끝날 수 있죠. And then every other day에 정답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거를 비워드리면 너무 상상이 안될것 같아서 요거를 그냥 비워뒀어요. 그녀, she, 주어로 썼습니다. So again, 우리가 매일매일이라고 할때 다시 한번 보라고요?
1: Every day.
0: every하고 day 붙였나요? 떼었나요?
1: 띄었어요.
0: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격일로라고 하면 단순하게 가운데다가 other이라는 단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So every other day. 이렇게 하면 하루 건너 하나씩. 요런 느낌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So, 예를 들면, 만약에 매일로 쓰면, 나 5달러를 받아, 매일, 이러면 어떡해요?
1: I get $5 every day.
0: 그러면, 나 격일로 5달러 받아, 그러면 어떡해요?
1: I get $5 every other day.
0: 아, 그렇죠. There you go. 그러면, 이번에는 격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우리 엄마를 방문해. 격일로, 어떡할까요?
1: I visit my mom every other day.
0: 아, 완벽합니다. 그렇죠? 요것도 everyday라고 했으면 매일 방문, every other day 하면 격일로 방문, right? 자, 일단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1: 네?
0: 넣어보겠습니다. I get $5 every other day.
1: I get $5 every other day.
0: I visit my mom every other day.
1: I visit my mom every other day.
0: 자, 그렇다면 형 씨, 퀴즈 드려도 될까요?
1: 넘어가시죠.
0: 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준비를
1: 뭐
0: 해왔어.
1: 하실 거면서 뭘
0: 아, 그냥 또
1: 물어보세요.
0: 느낌상. 자, every other day가 격일로 써요. 격주로. 자, 제가 무리한 거 드리지 않아요.
1: 전혀요. 여러분들 여기서 활용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every other day에서 활용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every other 주니까 week.
0: 원래 매주마다 그러면 원래 뭐예요?
1: Every week.
0: Every week이잖아요. Other만 넣은 겁니다.
1: 똑같아요.
0: 격월로.
1: 월도 그죠?
0: Every. Yes. 여러분 교재 필기를 꼭 해주세요.
1: 네, 한번 써보세요.
0: 뭐들
1: 월이니까.
0: 뭐예요?
1: Months. 잘하셨어요.
0: 매월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
1: Every month.
0: Every month, right? 응용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other, other, other.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이게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1단계예요. 여기에서 끝나고 잘 알았습니다. 땡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뭘 만들어야 돼요? 문장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So, 뭐 예를 들어 she gives me $2 every other month. 아, 그건 너무 조금 받나? 그렇죠? 격월로 2달러
1: 안 받는 게 아니,
0: 안 받는 게 낫나요? 그 정도는, 예.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응용 충분히 해 주세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Yeah,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1: Yeah,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0: Beautiful. Alright, 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Yeah,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Yeah.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0: Okay, you guys.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2: Yeah, she gives me $1 every day. Yeah. She gives me $1 every day.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0: Yeah,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Yeah,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Okay, frame patterns. 뼈대 패턴들로 소리 내서 입영작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소리를 반드시 내주세요. 갑니다. Every, 우리 get allowance로 일단 갈게요. 이게 뭐였다고요? Allowance?
1: 용돈.
0: 용돈. 이만큼 받아라. 허락해 주는 거. 그쵸? So get allowance from someone. 갑니다. 그녀는, 아,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너 엄마한테서 용돈 받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너 용돈 받아? 너의 엄마로부터?
1: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0: 그렇죠.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그러면 이거 너 아빠한테서 용돈 받아 가능하겠어요?
1: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dad?
0: 완벽합니다. 응용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요거 해볼게요. 난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용돈 받아?
1: I get allowance from my grandpa. Grandpa.
0: grandpa.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우리 할머니한테서 용돈 받을까요?
1: I get allowance from my grandma.
0: Grandma? 그것만 바꿔주시면 또 되겠고요. 오케이. 자, 걔는 자기 삼촌한테서 용돈을 받아. 그녀는 그녀의 삼촌으로부터 용돈을 받는다.
1: She gets allowance from her uncle.
0: 상우 씨 이제 뭐 응용이 거의 천재입니다. 네, 아주 좋아요. 요거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1: Yeah.
0: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other day.
1: Yeah.
0: 격일로 이틀마다. 자, 목소리 키워서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 격일로 2달러씩 주셔. 그녀는 나에게 줘. 2달러를. 근데 격일로 줘.
1: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0: 그녀는 나한테 격일로 2달러씩 주셔.
1: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0: Yes, every other day. 자, 두 번째. 난 격일로 5달러를 받아.
1: I get $5 every other day.
0: 저는요, 격일로 5달러 받아요.
1: I get $5 every other day.
0: 그렇죠.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Let's try one more. 나는 격일로 우리 엄마를 방문해. 나는 우리 엄마 방문해. 근데 격일로 방문해.
1: I visit my mom every other day.
0: 나는 격일로 우리 엄마를 방문해.
1: I visit my mom every other day.
0: 그렇죠. 만약에 멀리 살아요. 그래서 격주로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I visit my mom every other week.
0: 오케이? 그렇습니다. 방문은 가끔 하시더라도 전화를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교훈까지?
0: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Alright, 자, 이병자 패턴 한 거 사원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엄마한테서 용돈 받아?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난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용돈을 받아. I get allowance from my grandpa. 그녀는 자기 삼촌한테서 용돈을 받아. She gets allowance from her uncle. 그녀는 격일로 2달러씩 주셔.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난 격일로 5달러를 받아. I get $5 every other day. 난 격일로 우리 엄마를 방문해. I visit my mom every other day.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Peter,
2: mm-hmm.
1: Do you get allowance from your mom?
2: Yeah, she gives me $1 every day.
1: Ooh.
2: Does your mom give you allowance too?
1: Oh yeah, she gives me $2 every other day.
2: Oh, that's the same.
1: Same.
2: Okay.
1: Oh, you're better.
2: Why?
1: $1 every day.
2: No, but $2.
1: No, every other day.
0: Oh. Yes. Amazing job.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 양말들은 얼마죠? 이 양말들은 얼마죠? 입니다. 복수니까 how much is가 아니라
1: are가 되죠.
0: 그럼요. How much are these socks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every day가 아니라 every other day
1: yeah.
0: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Perry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Perry.
1: 네.
0: Perry는 격일로 $20를 받아.
1: 와, 돈을 많이 받네요.
0: Yeah. 페리는 격일로 $20를 받는다.
1: 요거 웬만한 싶습니다. 분들 중에 용돈 많은 편 아닌가요? 성인 중에서도.
0: 이거 진짜 많은 편인데.
1: 아직 많죠?
0: 약간 좀 질투가 나면서. 자, 요거 영작 하셔야 되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E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Yeah. 또 우리 화요일에는 또 네. 일상적인 또 랜덤한 영어들을 또 배웁니다.
0: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자, 오늘 제목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이런 내용인데 내용 자체가 상황이 친구가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요즘에는 뭐 네. 진짜 거의 전 국민이 네. 뭐 개인 계정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소셜 미디어가 아주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으면 거기에 뭐 사진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영상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 있는 어휘를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1: 네.
0: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너 뭐 올리는 중이야? 아, 우리가 글 올리거나 뭐 올린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사진 있는 모든, right? 이거 실제로 오늘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네, 여러분. 업 하는 거 아닙니다. 올리는 거.
0: 자, 미션 두 번째는요. 너 걔랑 헤어지지 않았어?
1: 아, 설마, 잠깐만. 헤어진 거 올린 거예요? 헤어졌는데 뭐. 아.

0: 근데 뭐 다시 뭐 이렇게 재결합했거나
1: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리얼한 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런 내용에서 알게 되면은 뭔가 미드를 보는 듯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홍상 씨 보내볼까요?
0: 가야죠. 네.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어, 너 뭐 올리는 중이야?
0: 응? 어, 뭘 올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do you uploading? Do you uploading?
3: Am I uploading?
0: Yeah, yeah. 그 what do you uploading?
3: Oh,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0: Angie? Angie and you?
3: Yeah, I'm posting some pictures.
0: 너 걔랑 헤어지지 않았어? 응? 너 그녀랑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냐고. Don't you break up with her?
3: Oh, didn't I?
0: Yeah.
3: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0: Still good friend? Wow, it's Hollywood style.
3: What? Hollywood?
0: Hollywood style. Cool, cool.
3: Yeah, we're cool. We're cool. Yeah, I'm posting up friends.
0: 이게 되나?
1: 오케이. 자, 단어 초이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네,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또 생각하느라고 그런 기본적 구조, 시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미스가 됐어요.
0: 어? 비동사 ing 하지 않았나요?
1: 어? 그거랑 좀 다르게 하기도 했고 뭐 과거, 현재를 좀 헷갈립니다.
0: 아, 그거는 오케이,
1: 이런
0: 오케이.
1: 것들. 네.
0: I got it, I got it.
1: 야야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통할 때는 통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해가 벌어질 수 있다. 약간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휘 능력하고요. 그리고 문장 구성하는 능력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 are you posting?
5: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4: Didn't you break up with her?
5: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1: Okay,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뭔가를 막 전화기로 올리고 있나 봐요. 뭐 이게 사진인지 뭐 그림인지 뭐가 됐든 간에.
0: 요즘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SNS 네네네. 많이 그런 걸 하죠. 업로드를 하잖아요.
1: 그렇죠. 예야. 네.
0: 아, 이게 이거 말할 때 다들 조금 그러시죠. 업로딩 하지 않아요? 우리 업로딩.
1: 업로딩이라 하더라도 업로딩 하시는군요.
0: 아, 이거 L이에요? L이에요?
1: L입니다.
0: 오, 나 여태까지 R인 줄 알았어.
1: 업로드 좀 이상한데. 자, 아무튼 이걸로 결정하시겠습니까?
0: 아니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많이 모자라요. 튀어나갔잖아.
1: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y, what are you uploading? 정답은?
0: 아! 포스팅!
1: 야,
0: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1: 포스팅 이런 거 비슷하게 좀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업로드를 써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엄밀히 보면은 업로드한다는 게 또 그 좀 포괄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보통 그거는 어떤 files 같은 거 있죠. 파일.
0: 아.
1: 파일을 올린다라고 할 때 많이 쓰고.
0: 우리도 그 SNS에 사진 파일, 영상 파일 올리는 거잖아요.
1: 아, 그건 그렇죠.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한국어로도 상훈 씨 방금 사진 올렸어요. 이러지. 사진 업로드 했어요라고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리거나 뭐 영상을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게시하고 올린다라고 할 때는 POST, POST라는 동사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진행형을 붙인 것 뿐입니다. Okay, so what are you posting, right? 자, 그리고 비슷하게 얘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네, 올린다라고 할 때 네. 조금 더 캐주얼한데 아마 알 수도 있는데 콘서트장에 갔어요. 두 손 머리 위로 할 때 뭐라고 그러죠?
0: Put your hands up.
1: 그렇죠. 그게 올리라는 얘기죠.
0: 네.
1: 그 말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Like this.
0: Put up.
1: Yes. So you post a picture or you put up a picture. 둘 다 가능해요. You know? Okay. 둘 다 올린다. 그러니까 얘는 게시하다, 얘는 올리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0: 그럼 만약에 What are you putting up? 하면 돼요?
1: That's fine. Alright. So posting or putting up. 저는 post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짧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포스트를 떠올린다 하더라도 막상 이거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게시물을 올렸다가
0: 네.
1: 사진 마음에 안 들어요.
0: 아, 삭제하는 거?
1: 내리는 거. 내린다는 뭐라고 할까요?
0: Delete.
1: 아, delete도 좋아요.
0: 삭제하다.
1: 삭제하다 괜찮은데요. 요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0: Pull.
1: 아, take요. 가져간다고 써요.
0: Take down.
1: 오, 맞아요. That's 어, right.
0: 보통 프로레슬링이나 이렇게 아니면은 그런 네. 그런 경기 MMA 그런 경기에서 예, 예. 남을 쓰러뜨릴 때 take down.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남을 쓰러뜨린다, 뭐 격추시킨다 이런 것도 쓰지만 어떤 게시물을 I don't like that picture. Please take it down.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post put up 하나 그리고 take down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된 표현들도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비동사 ing는 진행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0: 네.
1: 뭐뭐 하고 있다. 뭐 질문형으로 하면 뭐뭐 하고 있니 정도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are you posting? 너 올리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썼는데 오늘 요거만 더 추가를 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what are you ing 이렇게 하면 뭐를 도대체 너는 하고 있니?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너는 post 하고 있니? 게시하고 있니? 올리고 있니? 그렇죠.
0: 네.
1: Right? 그러면 ing만 바꿔서 이명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집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그랬을 때 궁금하잖아요. 너 뭐 보고 있어?
0: 어떻게 할까요? Hey, Mayu, what are you watching?
1: Oh, I'm watching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영화 뭐 이름을 예, 된다든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상우 씨가 책을 읽고 있을 때.
0: 아, 그럴 리가요.
1: 그런 일 없나요? 너 뭐 읽고 있니? 뭐 읽고 있어?
0: Hey, what are you reading?
1: 그렇죠, what are you reading? 이렇게 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0: 네.
1: 얘도 결국에는 의문사 what이라는 것을 그냥 질문 어순에다가 넣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Right.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watching?
0: What are you watching?
1: What are you reading?
0: What are you reading?
1: Alright. 자, 약간 바꿔봐도 돼요?
0: 네.
1: Okay. 그녀는 뭘 먹고 있지? 그녀가 뭘 먹고 있어?
0: Oh, what is she eating?
1: 그쵸. Eating, right? So what is she? 주어 비동사만 바꾼 것 뿐입니다. What is she eating? Just like that. So 주어동사 바꾸면서 연습 계속해서 우리가 요거를 완전히 입에 들어갈 수 있게 탁 완전히.
0: 예.
1: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posting?
0: What are you posting?
1: 너 뭐 포스트하는 중이야? 뭐 올리는 중이야? 그랬더니 아, 어, NG 있잖아. 나랑 NG 사진을 이제 몇 개 올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0: I'm posting. 너 나는 올리는 중이야.
1: Yep.
0: But what? Some 사진 몇 개의 사진을
1: 누구의
0: 누구와 나와 NG와 나와 NG의 몇 사진 몇 장을 올리는 중이다. 항상 해석을 거의 이렇게 거꾸로.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여기 이제 picture나 photo 쓰면 되죠. Picture and photo.
1: 오 액션까지 이렇게.
0: 아 이거 pictures, photos.
1: 왜요? 얘네들 셀 수 있는다는 거야?
0: 예.
1: 오케이.
0: 포토스.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옵션까지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버리니까 제가 또 뭐 딴 걸로 잡을 게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 posting. But posting what? Oh, some pictures. But of who? 누구의? Of me and Angie. Perfect. Okay, so pictures. 여기 만약에 그, 만약 하나였으면 앞에 어가 나겠죠?
0: So I'm posting a picture
1: of me and Angie, correct? Okay, so picture, well, obviously, means 사진이라는 뜻이 당연히 되겠고요. 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어요. 뭐뭐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다 뭐야?
0: Of.
1: That's right. 자, of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이게 만약에 뭐 대명사 같은 거면 목적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나의 그러면 of
0: me,
1: me 그녀의
0: of her.
1: he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녀의 사진들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0: Her pictures.
1: Her pictures is fine.
0: Yeah.
1: Her pictures or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요?
0: 아,
1: 사진들.
0: Pictures of her.
1: 그렇죠. Pictures of her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혹시 수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수도?
0: Capital.
1: Capital, right? Very nice. 한국의 수도 그러면 the
0: capital of Korea.
1: There you go.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야, 그녀의 사진들을 좀 올려봐. 나도 궁금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의 사진들을 올려. 어떨까요?
0: 올려 약간의 사진들을 post some pictures
1: 그녀의
0: of her
1: 그죠? post some pictures of her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끊어 가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서울은 한국의 수도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the capital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0: 네네.
1: 이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바로 그 수도인 거예요. 자 일단은 서울은 그 수도야 어떻게 해요?
0: Seoul is the capital.
1: 자 한국의
0: of Korea.
1: Exactly.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Alright. So of의 활용이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 some pictures of her.
0: Post some pictures of her.
1: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0: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1: 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나 올리고 있어. 약간의 pictures of who? Of me and Angie.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Go ahead.
0: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at are you posting? What are you posting?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1: 네, 바로 다음 문장 나오죠. 어, 근데 너 걔랑 헤어지지 않았어? 뭐 왜 사진을 올리고 막 그래? 네, 요게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헤어졌다가 뭐 다시 뭐 사귀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0: 올린다고요 사진을?
1: 여전히 친구로 지내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
0: Oh, it's Hollywood style.
1: 약간 그렇다고 볼 수도 있네요.
0: 오, 진짜네요.
1: 네 맞아요.
0: 자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Didn't you? Uh-huh. 너는 뭐뭐 하지 않았니? Uh-huh. 과거로 uh-huh. 헤어지지 않았니?
1: 누구랑?
0: With her.
1: 그녀와. 제가 아까 들었을 때 헤어진다는 표현은 굉장히 잘해줬어요.
0: 기가 막히죠.
1: 약간 시제가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0: 어 브레이크업 right. 아니에요?
1: 어, 아, 시제. 앞부분.
0: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브레이크업 써주고.
1: 네.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자, 헤어지다라는 표현, 상훈 씨는 요게 이제 꽤나 흡수된 것 같아요. 자, didn't you break up with her? 너 그녀랑 헤어지지 않았니? 볼게요. You got it. Break up. 정말 부서진 거죠. Relationship 자체가 팍 하고 부서졌습니다. So break up. 어, 동사 뒤에다 up을 쓰면 뭐 항상은 아니지만 동사를 강조해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So break up 헤어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덩어리 표현도 오. 과거형 PP형 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Right.
0: 헤어지다.
1: Mm-hmm.
0: broke up.
1: Yep.
0: 헤어졌다. broken up.
1: PP형 태.
0: 네, 헤어진
1: so
0: 상태다.
1: 헤어진다. 헤어졌다. 그리고 여기 헤어진 상태 혹은 PP 형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멘션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는 split up이라는
0: 네,
1: 게 있어요.
0: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1: 네, 이 split up이 쪼개진다, 갈라진다라는 또 뜻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써요.
0: 네.
1: 이게 왜 이러냐면 split up은 꽤나 진지한 관계에 써질 때. 많이 살고
0: 각자 다른 길을 가는 느낌.
1: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결혼까지 생각했어. 뭐, 약간 이런 느낌.
0: 파혼 이런
1: 파혼이라든가
0: 느낌.
1: 뭐 이혼이든 조금 진지한 느낌으로 많이 써서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은 좀 굉장히 그렇죠. 이거를 잘 안 써요. 좀 어색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개 중에 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안전한 초이스가 되겠습니다. So break up. 자 그리고요 이거 볼게요. 우리가 너 원래 뭐뭐 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볼 때는 Don't you? 그쵸? Don't you love me? Right?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Don't you work here? 너 원래 뭐뭐 하지 않니?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don't가 아니라
0: didn't. 네.
1: So, 과거형의 말투가 돼야 되겠죠. So, 너 과거에 뭐 하지 않았어? 뭐 하지 않았니? 이 말투가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쵸? So, 너 breakup 하지 않았어? 확인하는 느낌. Alright. So, 이 말투로 이 명작으로 오늘 해볼 거예요. So, didn't you do something? 이런 느낌. So, didn't you break up?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너 네 옷 팔지 않았어? 너의 옷 팔지 않았니?
0: Didn't you sell your clothes?
1: 그렇죠. Didn't you sell your clothes?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How about this? 너 한국 음식 먹지 않았어? 난 너 한국 음식 먹은 줄 알았는데.
0: Oh, didn't 네. you eat Korean food?
1: 그렇죠. Didn't you eat Korean food? 오케이. 친구 갑자기, 어, 나 뭐 미국 음식 먹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어, but didn't you eat Korean foo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과거에 대해서.
0: It smells 김치찌개.
1: 오케이, 김치찌개.

0: 찌개 같은 냄새 나는데 약간 뭐 smells like 김치찌개, right?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그러지 않았니? 확인하는 듯한 표정 살려서 여러분 낭독 두 문장 해보실게요. Yeah? Okay? 가볼게요. Didn't you sell your clothes?
1: Didn't you sell your clothes?
0: Hey, didn't you eat Korean food?
1: Didn't you eat Korean food?
0: Alright? 자, 주어 바꾸면 해볼 수 있겠습니까?
1: 무조건 할 수 있죠.
0: Alright. 자, 해볼게요. 그들이 너를 고용하지 않았니? 고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용하다가 뭐예요?
1: 고용하다?

0: 시제라든가 어떤 이런 이렇게 문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흡수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정, 억양, 느낌 다 살려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기하셔야 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didn't you break up with her?
1: Didn't you break up with her?
0: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으로 물어봤더니 그렇긴 한데 우리 여전히 좋은 친구야.
1: 진짜네요.
0: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와. 제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1: 와, 이게 네. 진짜 너무 Yes, but 그렇긴 한데 We are still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다. We are good friend.
0: 오케이.
1: 그래, 프렌즈겠죠.
0: 오, 왜요, 왜요?
1: 혼자 하는 친구를 못 하잖아요. 아. 그녀와 Angie and me.
0: 어허. 그죠, 우리니까. 네. 우리니까, 결국에는. 그죠? So, friend에다 S 붙여서 friends, right? So,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정답?
1: 오.
0: Perfect. 오케이, 친구의 복수형을 쓴 것 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그죠? We are good friends도 좋지만, still 쓰면 어떤 느낌?
1: 여전히.
0: 여전히 그렇다. 오케이, 여전히 그렇다. Still. Friend, stil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 근데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성훈 씨?
1: 오.
0: 확인 좀 해볼게요.
1: 저 한번 비춰주세요. Still. Still.
0: Still. 얘는요, 입모양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힘을 빼세요. 빼시고, 오히려, still에 가까울 정도로, still. Still. 입모양 벌리지 마세요. 해보세요.
1: Still.
0: Oh.
1: Still.
0: Still. Alright. 자, 이명작 still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를 익히더라도 이명작으로 하셔야 돼요. 자, 여전히 일러. 여전히 이른 시간이야 라고 할 때 그냥 여전히 일러라고 하거든요.
1: It's still early.
0: 그렇죠. It's still early. Alright. How about this? 우리는 여전히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남친, 여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남친, 여친?
0: 그냥.
1: 그 boyfriend and girlfriend.
0: That's it. 관사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 여전히 남친, 여친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야.
1: We are still girlfriend and boyfriend.
0: Boyfriend and girlfriend.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정해져서 쓰는 게 있잖아요.
1: Yeah, 그래서 yeah.
0: 이 순서대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It's still early.
1: It's still early.
0: We're still boyfriend and girlfriend.
1: We are still boyfriend and girlfriend.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1: Yeah, but we are still good friends.
0: Alright, very nice.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Didn't you break up with her? Didn't you break up with her?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are you posting? What are you posting?
2: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3: Didn't you break up with her? Didn't you break up with her?
2: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0: 오케이, 자, 우리 뼈대 패턴이라고 하죠. Frame patterns 활용해서 그 위에 어휘만 바꿔가면서 이병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뼈대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목소리 키워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1: 네.
0: 자, What are you ing? 요거를 활용을 해볼 건데 우리가 네. 사실 이게 그거예요. What are you doing?
1: 예, 그거죠.
0: 예, 너 뭐 하고 있어. 근데 그 하고가 아니라 다른 행동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해볼게요. 너 뭐 올리는 중이야? 너 뭐 게시 중이니?
1: What are you posting?
0: 당신 뭐 올리고 계신 거예요?
1: What are you posting?
0: 그죠, what are you posting?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Alright. 너 뭐 보고 있어? 친구랑 집에 있는데 친구가 뭐 이렇게 TV를 보고 있어.
1: What are you watching?

0: 그죠? 너뭐 보고 있어?
1: What are you
0: 그죠?
1: watching?
0: What are you watching? 무비랑 할까 이번에
1: Is this a good movie?
0: 이런.
1: 이것까지 제가 쓰려고 했다가.
0: 오, nice,
1: Yeah.
0: nice. Okay, let's try one more. 너뭐 읽고 있니? 웬일이야? 너 책을 읽고 있어? 너뭐 읽고 있어?
1: Oh, holy moly! What are you reading?
0: 당신 뭐 읽고 있는 거예요?
1: Hey, what are you
0: 그죠?
1: reading?
0: What are you reading? 나쁘지 않죠?
1: Yeah.
0: Yeah.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동사 계속 바꿔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are you 대신에 is she, are they 이렇게 응용해 보는 거.
1: Yeah.
0: 아시겠죠? 자, 두 번째. Didn't you do something? 너뭐 하지 않았니? 과거에 대해서 confirm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너 걔랑 헤어지지 않았어? 너 그녀랑 헤어지지 않았니?
1: Oh, didn't you break up with her?
0: 너 상훈이랑 헤어지지 않았어?
1: Oh, didn't you break up with 상훈?
0: 그렇죠. 요런 느낌. Alright? 자, 두 번째. 너 너의 옷을 팔지 않았니?
1: Didn't you sell your clothes?
0: 당신 옷 팔지 않았어요?
1: Didn't you sell your clothes?
0: 그쵸? Didn't you sell your clothes?
1: Clothes?
0: 나쁘지 않죠, 그죠?
1: Yeah.
0: Let's try one more. 이상하다. 그러면서 너 한국 음식 먹지 않았어?
1: Oh, didn't you eat Korean food?
0: 그쵸? Didn't you eat Korean food, right? 너 그거 먹, 이건 어떻게 해요? 너 이탈리안 푸드 먹지 않았니?
1: Didn't you eat Italian food?
0: 오호호. Very, very nice. 이거 말고도 너무 응용할 게 많아요. 그렇죠? 너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1: Didn't you call me?
0: Exactly. 너무너무 쓸수 있는 그게 많아지죠. 그렇죠?
1: 아.
0: Right?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병작 패턴 한거 상우 씨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너뭐 올리는 중이야? What are you posting? 너뭐 보고 있어? What are you watching? 너뭐 읽고 있니? What are you reading? 너 걔랑 헤어지지 않았어? 너 그녀랑 헤어지지 않았어? Didn't you break up with her? 너내옷 팔지 않았어? Didn't you sell your clothes? 너 한국 음식 먹지 않았어? Didn't you eat Korean food?
0: 오케이. 자, 오늘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사훈 씨가 평소보다 더 이병작 할때 연기를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소리를 진하게 내고.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1: Didn't I act, really? Real?
0: Act really가 아니라, 그쵸. Didn't I act가 아니라, didn't I try really hard today?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아, 이거 어휘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구조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1: 근데 구조는 괜찮았지.
0: 아주 좋았어요. Very nice. 오케이. 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0: 해결!
1: Oh, what are you posting?
2: I'm posting some pictures of me and Angie.
1: You and Angie? Oh, didn't you break up with her?
2: Yeah, but we're still good friends.
1: Still good friend?
2: Yeah.
1: Wow.
2: You're not friends with your ex?
1: Yeah.
2: No.
1: Oh. Never call. Yeah, never. 연락 안
2: Strange.
1: 오? Okay, 여러분.
0: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Well done, you guys. 자, 그럼 어제 들은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페리라는 친구.
1: 네.
0: 페리는 격일로 20달러를 받아. 자, 일단은 Perry gets $20. 얘는
1: yes.
0: 기본이에요. 근데
1: yeah.
0: 매일이 아니라 격일로. 그럼 뭐였죠?
1: 매일은 every day, 격일은 every other day.
0: Ye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at are you 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넌뭘 마시고 있니?
1: 아우.
0: 너뭘 마시고 있어?
1: 너무 쉬워요.
0: 괜찮죠?
1: 네. 동사 원형
0: 네.
1: 많이 바꿔서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은 좀그 응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아, 동사 원형이 맞나요?
0: 아, ING입니다.
1: 아니죠.
0: ING.
1: 네, 요거는.
0: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서 이제 ING로 뒤틀어야죠.
1: 맞아요.
0: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E왕초보 영어 페이지 올려주세요.
0: 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0: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수요일도 직업 영어 배우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직업군으로 또 들어갑니까?
0: 자, 오늘은 주차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우리 발레 파킹을 맡겼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맡긴 차에 문제가 생긴 시츄에이션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진짜 경험담을 이제 좀 다룬 얘기인데, 우리가 자동차 관련돼서 은근히 단어들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그쵸?
0: 솔직히 말하면 뭐가 흠집이 난다던가 기타 등등. 오늘 완전히 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lright? 자, 일단은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또 있습니다. 저기요, 범퍼에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1: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0: 막 그날의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 있죠. 여기 오기 전에는 거기에 스크래치가 없었어요.
1: 요즘 말로 빼박이다. 네, 빼도 박도 못한다.
0: 이건 책임져줘야 된다. 요런 내용인 건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1: 네.
0: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외국에서도 괜히 내 잘못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1: 외국에서는 또
0: 자리에서.
1: 다그 렌탈 했을
0: Of
1: 거
0: course,
1: 아닙니까?
0: 당연합니다. 오늘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업합시다!
0: 영업합시다!
1: 도전!
0: 도전합시다!
1: 저기요.
2: Yes, sir. Is there a problem?
1: 아니, 범퍼에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2: Sorry, sir.
1: Hey, guys. Hey, man. There is scratchy with the bumper.
2: A scratch
1: With
2: with.
1: 이 범퍼와 함께 있잖아.
2: On the bumper, there's a
1: Yeah,
2: scratch.
1: scratchy. 아.
2: I don't think we did that. I don't think we did
1: What?
2: that.
1: Did that?
2: I don't think we did that. We didn't do that,
1: 그러니까.
2: I think. Not us.
1: No, no. Just a minute, wait a minute. 여기 오기 전에는 거기에 스크래치가 없었어요.
2: Do you think we did it?
1: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this is 이 범퍼 스크래치 before not 스크래치. 오케이? 그러니까 I come here before it is not a scratch.
2: Oh, no scratch before.
1: Yeah,
2: You
1: yeah,
2: think?
1: yeah. Yeah. Clean, clean.
2: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1: 아니요, 다 필요 없고 CCTV를 가져오세요.
2: I'm just gonna go and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1: 카메라. 그냥 오케이, 카메라
2: Let me
1: 오케이.
2: check,
1: 예,
2: okay?
1: 체크.
2: Just one sec.
0: 네. 오늘은 또 자동차 관련이라서 제가 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1: Yeah.
0: 자세히 좀 들어봤어요. 공상시 어떻게 하나?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1: 오호.
0: 네. 근데, 그쵸? 여러분 아시죠? 관사하고 전치사 이런 것들은, 한국인으로서 가장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랑 또이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틀려도 충분히 듣는 거는 뭐 이해를 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제가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미세한 조절 같은 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포커스 해주세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Excuse me,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I don't think we did that.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0: Alright.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기요, 범퍼에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1: 네.
0: 해보겠습니다.
1: Excuse me, 저기요네요, 그죠? There is, 있습니다.
0: 네.
1: 뭐가요? 스크래치가 하나인가 봐요.
0: 그러니까요.
1: 스크래치
0: 여러 개
1: 하나.
0: 있었을 수도 있죠.
1: 네.
0: 원하면. 네.
1: 스크래치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bumper에.
0: 아까 전치사를,
1: With.
0: 맞아요. with를 썼던 것
1: 예.
0: 같아요.
1: 그러네요.
0: 근데 그게 함께 있다라는 느낌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죠.
1: 네.
0: 일단 스크래치 한번 가볼까요?
1: Scratch.
0: 근데 스크래치는 우리가 외래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1: 엄청 많이 쓰는데요.
0: 스크래치.
1: 스펠링 혹시 다들 아실지
0: That's
1: 모르겠네요.
0: right, that's right. So, excuse me 하면서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보겠습니다. 스펠링 S-C-R-A-T-C-H. 완벽합니다. Yes. 자, 스크래치 긁힌 자국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scratch. CH는 입모양을 모으고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나중에는 너무 모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처음에는 오버하셔야 돼요. scratch, scratch.
1: Scratch,
0: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자동차에 상처가 나면 가슴 아프잖아요, right? 근데 요거 말고 또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1: Scar.
0: 아니 근데
1: 아, 그 상처 말고요?
0: 그거는
1: 아, 이쪽에.
0: 자동차 쪽에서 찌그러짐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요 한국에 이제 뭐라 그럴까 외형 복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1: 네네네.
0: 걸 통해서 꽤나

0: 알려지게 됐어요. 이 단어 자체가.
1: 뭐 약간 damping 이런 느낌.
0: Something like that.
1: Yeah, damp.
0: Dent.
1: 아, dent.
0: 들어봤죠?
1: 알아요, 들어봤어요.
0: D-E. That's dent. Right. D-E-N-T, dent. 이게 바로 찌그러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있어요. 콕! 문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 실제로 문콕이라고 하죠.
0: 그렇죠. 그거를
1: door pick.
0: Door
1: pick. Pick door?
0: 아, 이렇게 찌른다? 아, pick. 아, good idea. Good idea. 오케이. 자, door ding 이라고 부릅니다.
1: 와, 비슷하지 않았어요?
0: Door 띄고
1: door
0: D-I-N-G
1: door ding.
0: Door ding. 실제로 이 ding 이라고 하는 거가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동차, 저는 이제 그쪽을 좋아해서 또 많이 아는 거기도 한데, 뭐, 문 쪽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의 후드라든가, 무슨 뭐 트렁크라든가, 지붕이라든가, 그런 데도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떨어지거나, right? 그런 거 아주 작게 났을 때, 그런 거 일반적으로 ding 이라고 하고, 특히나 이 문 쪽에 났다라고 할 때, door ding 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왕이면 자동차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1: 좋죠.
0: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요런 단어들 있고요. 자, 여기 지금, there's a scratch가 있다라고 했는데,
1: 네.
0: scratch가 범퍼 안쪽에 들어가서 나나요?
1: 아니죠.
0: 어디에 나요?
1: 바깥쪽이요.
0: 표면에 나잖아요.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On.
0: Mm-hmm. There you go. So, on 명사라고 하면 명사인데 실제로는 정확히 하면 표면에 어디 위에 이런 면 위에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So, bumper 표면에 scratch가 나는 거기 때문에. Alright? So, for example, right? 그럼 내 얼굴에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내 얼굴 표면에.
1: On my face.
0: On my face. 그 문 표면에.
1: On the door.
0: On the door. 이런 거예요. 원래 그 표면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단어 뭐였죠? 뭔가 뭐예요? 그런 흉터.
1: Scar.
0: Scar, right? 자, 이거 볼게요. 아, 나 흉터가 있어, 내 얼굴에. 어떡할까요?
1: I have a scar.
0: 내 얼굴에.
1: On my face.
0: On my face. 그죠? In my face가 아니라 on my face. 자, how about this? 아까 전에 찌그러진 거 뭐라고요?
1: Dent.
0: 그러면 dent가 있어. Dent가 있어 그 문에, 문 표면에 있는 거죠.
1: There's a dent. On the door.
0: 그렇죠. There's a dent on the doo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맞죠?
1: 네.
0: Right? 전치사도 다시 말하지만 요 전치사 on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계속. 네. 틀려도 되니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I have a scar on my face.
1: I have a scar on my face.
0: There's a dent on the door.
1: There is a dent on the door.
0: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Excuse me,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1: Excuse me,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0: Alright,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요런 대답.
1: 어허, 이제 서로 책임전 이제 서로 안 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I don't think, 나는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 같지 않아요.
0: 어허.
1: 우리가 do that.
0: Oh, we do that.
1: Yeah.
0: So, I don't think we do that.
1: 네,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Okay.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했다고 저희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맞는지 볼게요.
1: 아!
0: 뭐라고 돼 있죠? 했다고니까?
1: 과거로.
0: 그렇죠. I don't think we did that. 저희가 그거 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는 지금인 거고, 생각 안 하는 것도 지금, right? And we did that. 이건 과거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하다, obviously, do. 기본에서 온 겁니다. 너무나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짚어보질 않았더니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형, PP형 아마 애 처음으로 쓰는 걸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do, did
0: PP 형태 볼까요?
1: did
0: 해보기 다행이다. 해보기 다행. 에? 잠깐만요. 3층 단수 막 나오려고 그러고.
1: 알죠.
0: 그러죠. 안 돼.
1: 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습니까?
0: 오케이.
1: 오랜만에 쓰니까 약간 긴장돼서 그래요. 아니, 이거를 사실 우리가 과거 해부 PP로 이렇게 안 해봐서.
0: 그러니까,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을 때, 어? 뭐지? 나 왜 생각 안 나지? 이럴 수 있거든요.
1: Do, did, done.
0: Right? Do, did, done.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나 뭐뭐라고 생각 안 해 라고 할 때는 I think가 아니라 뭐예요?
1: I don't think.
0: I don't think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don't think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좀 의역을 해서 뭐뭐가 아닌 것 같아. 의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거 했다고 생각 안 해요. 혹은 우리가 그거 안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주는 거.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 있잖아. 그녀가 중국인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녀가 중국인이라고. 뭐, 어떻게 할까요?
1: I don't think she is Chinese.
0: 그렇죠. I don't think she is Chinese. Right? I think she is Korean. 뭐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옳은 게 뭐죠? 옳은 거. 틀린 거 말고.
1: Right.
0: Right. 그러면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이거 옳은 것 같지가 않아.
1: 아, I don't think this is right.
0: Mm-hmm. I don't think it's right. Or this is righ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아닌 것 같다. 이런 말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런 느낌.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낭독 한번 할 때도 연기하듯 해주세요. I don't think she is Chinese.
1: I don't think she is Chinese.
0: I don't think this is right.
1: Oh, I don't think this is right.
0: 자, 이번에는 약간 당황하면서 I don't think we did that.
1: Oh, I don't think we did that.
0: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Excuse me.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Excuse me.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I don't think we did that. I don't think we did that.
0: 한번 볼게요. 미션 문장이죠. 어, 여기 오기 전에는 거기에 스크래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It wasn't there before. 그것은 거기에 없었다.
0: It wasn't there.
1: Yeah, it wasn't there. 거기에 uh-huh. 없었다. 뭐뭐 전에는
0: uh-huh.
1: I came here. 내가 여기
0: 오기 전에.
1: 아, 이렇게 끝났네.
0: 좋아요.
1: 야, 얘 또 이렇게 되네요.
0: 처음에 약간 아쉬웠는데
1: yeah.
0: 지금 문장이 완성 일단 된 거거든요.
1: 네.
0: It wasn't there. 그거 거기 없었어요. Right? It wasn't there. 언제? Before I came here.
1: Uh-huh.
0: 여기 제가 오기 전에는 이거 없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픈해서 보면 자, 강조했지만 here는 여기라는 명사도 되지만 대부분 부사로 많이 쓰죠.
1: 네.
0: 그래서 여기에, 여기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I came to here가 아니라 그냥
1: I came here.
0: Here. 오케이. 여기로, 여기에 다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확장 프레임, 확장 뼈대를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이거 있죠?
1: Yeah.
0: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before 쓰면 before 몇 시, before 무엇 해서 그냥 뒤에 명사나 시간만 쓰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장 자체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하기 전에.
1: 아하.
0: 이게 맞나요?
1: 네네네.
0: 여기서 I came here가 명사예요? 뭐 형용사예요? 아니면 그냥 문장이에요?
1: 형소문이죠.
0: 그렇죠. Exactly.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so before 평소문 하면 평소문이기 전에
1: 아.
0: I came here 하기 전에 그거 거기 없었다.
1: 아.
0: Do you understand?
1: Yeah.
0: 이 제가 확장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확장 뼈대는 문장을 적어도 두 배 정도는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풍부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달까? 예, 그래서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거 해볼까요? 잠자리에 들다가 여러분 뭐죠? 잠자리 들다?
1: Go to bed, go,
0: go to
1: sleep.
0: Go to sleep, right? 그러면 네가 잠자리 들기 전에 거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하죠?
1: Before you go to sleep.
0: Okay? Before you go to bed, before you go to sleep, right?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샤워해. 네가 잠자리 들기 전에.
1: Uh-huh.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0: Uh-huh.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지금 상훈 씨는 굉장히 꽤나 긴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Take a shower에서 예전 같았으면 멈췄어야 되는데 두 배 거의 가까이 길게 말을 했죠. 자, 이번에는 요거 어떻게 할까요? 혹시 들르는 거 뭔지 기억나세요? 무슨 by인데? 무슨 by?
1: 배웠었는데요, 예전에?
0: Uh-huh. 멈추는 거예요. 어디 근처에 멈추는 거예요.
1: Stop by.
0: Yes. Okay. 자, 나는 그의 사무실에 들렀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Okay? 나는 그의 사무실에 stop by 했어. 어때요?
1: 내가
0: uh-huh.
1: 그의 사무실에 stop by 했다.
0: 들렸다.
1: I stopped by his office.
0: Okay. 내가 여기 오기 전에?
1: Before I came here.
0: Exactly. I stopped by. 어?
1: 아직은 좀 어려워요.
0: 어렵죠. 예. 왜? 문장이 엄청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병작 트레이닝을 할 때 이렇게 확장 프레임을 활용해서 길게

0: 길게 만드는 걸할 때는 나눠서 하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이건 트레이닝이기 때문이에요.
1: 네.
0: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어디서 자를까요?
1: Take a shower.
0: Yep. I stopped by his office.
1: Yeah.
0: 근데 뭐 전에? Before I came here.
2: 아, 이 시제도 잘 맞춰줬어요.
1: Yeah.
0: Thank you so much. 오케이. 이 두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릴 정도로 엄청 길어졌어요.
1: 네.
0: 자,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1: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0: Alright, 요거 다시 한 번만 연기하듯이 해볼까요? 약간 엄마 아빠가 약간 잔소리하듯이.
1: 지금 너무 연기했는데.
0: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조금 더.
1: 캐치 못하셨구나.
0: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1: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0: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1: 3, 2, 1.
0: I stopped by his office before I came here.
1: Oh, I stopped by his office before I came here.
0: Yes, 이런 식으로. Again, 문장 길지만 일단은 이병작으로 한 번에 안 되면 소형작으로 먼저 출발을 하세요. 자, 본문도 갈게요.
1: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Oh,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0: So, 여기서 말하는 it은 the scratch on the bumper가 되겠죠. 오케이, 자,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Check this out.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볼게요. 뭔가 딱딱하네요, 느낌.
1: 정이 없어요.
0: 정이 없네요.
1: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냐면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책임 관련이니까.
1: 네. Let me check. 제가 체크해 볼게요. 뭐를? The 감시 카메라를.
0: 그렇죠.
1: 카메라는 여기 카메라고요.
0: 카메라. 그렇죠.
1: 그리고 그렇죠. 하나인가? 카메라가 원래 여러 대 아닌가?
0: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 대면 여러 대로 쓸 수 있는 거고 하나 얘기해요. 하나로 쓰는 거고요.
1: 이게 감시를 써야 되는데요.
0: 네.
1: 갑자기 저는 서칭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서칭은 아닌 것 같고
0: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절대 떠올리지 못할 거예요.
1: Security?
0: Well, camera? Security camera. Oh, that's fine. 보안 카메라?
1: 네.
0: 그렇죠. 여러 가지 사실 옵션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감시 카메라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1: Observer?
0: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카메라는 맞았네요. Surveillance camera.
1: 예, 아예 모른다.
0: 아예
1: Surveillance camera.
0: It's okay. 자, 이건 감시 카메라라는 단어인데 물론 스펠링도 장난이 아닙니다.
1: 네.
0: 하지만 워낙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단어에 꽤나 뭐 뉴스를 통해서든 뭐에 통해서든 익숙하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에요. Surveillance camera. 사용빈도 높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는데 저는 여전히 추천드릴게요. 알아두는 거. 그리고 아까 security camera도 좋아요. 그거는 보안 카메라.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지만 큰 차이는 없죠. 아, 그리고 한국에서 뭐뭐 TV 이러지 않아요?
1: 오, CCTV.
0: CCTV.
1: Yeah.
0: 요거 쓰죠, 그렇죠?
1: Yeah.
0: 이거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기는 해요.
1: 네.
0: 이게 제가 알기로는 closed circuit TV 이렇게 해서 약간 전문 용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라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고요. 보통 surveillance camera or you know 아까 얘기했었던
1: security camera
0: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쓰게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게 나온 김에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 바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형용사로 뭔가가 잡혔다. CCTV에 잡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1: 네, 네, 네.
0: Caught on camera, caught on tape. 요 표현을 쓰십니다.
1: Caught on camera, caught on tape.
0: 예를 들어서 그 사고가 뭐예요? The
1: accident.
0: The accident was caught on camera.
1: Oh.
0: The accident was caught on tape. The UFO was caught on camera. 이런 식으로 형용사 덩어리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참 요즘에는 테이프를 안 쓰지만 이게 그죠? 옛날부터
0: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1: 맞아요.
0: 오케이, very very nice. 자, 그리고요 오랜만에 나오는 거 이걸로 이병작 한번 마무리 질 텐데 let me do something이라고 했어요. Let me do something.
1: Yeah.
0: 이게 어떤 말투죠? Let me do something.
1: 뭐 하자.
0: 하자. 그 let's죠.
1: 아, 할게요.
0: 그죠? 제가 뭐 할게요. 라는
1: 미니까.
0: 느낌. Yes. So I will do something이라고 해도 되지만 걔는 의지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살짝 무례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할 거야, 내가 할래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let me는 제가 뭐 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의역이 된 거기 때문에 똑같이 뭐뭐 할게라고 해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다라는 거. So let me. 뭐 뒤에다가 널 도와줘 이런 동사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할아버지가 영어로 뭐였죠? 무슨 파였죠?
1: Grandpa.
0: 그러면 제가 당신 할아버지를 도와

0: 드릴게요. 부드럽게.
1: Let me help your grandpa.
0: 그렇죠. Let me help your grandpa. 물론 여기서 will 써도 나쁘진 않아요.
1: 네.
0: I'll help your grandpa. 그러면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자, how about this? 두 번 체크하는 거, 이중 체크하는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체크?
1: Cross check?
0: 아,
1: double check?
0: Double check. Double check. 오케이? 제가 재확인할게요. 어떡할까요?
1: Let me cross check. 아, let me double check.
0: 크로스 체크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1: 피디님이 크로스 체크 좋아하셔가지고.
0: 아마 그렇구나. 네. 맞아요. 이 단어 하루에 거의 저희 한 20번씩 듣거든요.
1: 예.
0: So,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again, I will 보다는 의지가 살짝 의지가 떨어진다기보다 부드러워진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help your grandpa.
1: Let me help your grandpa.
0: Let me double check.
1: Oh, let me double check.
0: 자, 본문 surveillance 요거 주의해서. Hey,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1: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0: Camera. 오케이, 방금 상훈 씨가 camera 발음도 아주 좋았어요. CH 쪽에 강세 주면서 camera. Yes. 이것도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Excuse me,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Excuse me,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2: I don't think we did that. I don't think we did that.
3: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2: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0: 자,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범퍼에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스크래치가 있어요. 범퍼 표면에.
1: Oh,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0: 그렇죠,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on the door, on the hood, on the trunk, right? 나 얼굴에 흉터가 있어.
1: Oh, I have a scar on my face.
0: 그쵸? I have a scar, in이 아니라 on my face. Okay? So how about this? 문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 찌그러진 곳이 있어.
1: There is a dent on the door.
0: 그쵸? There's a dent on the door. Very nice. 표면 느낌. 자, 두 번째 볼게요. Before 평소문 얘는 확장입니다. 어려우셔도 도전해보세요. 오케이, 틀려도 됩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거기에 스크래치가 없었어요. 자, 이거 직역으로 드릴게요.
1: 네.
0: 그건 거기에 없었어요.
1: It wasn't there.
0: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 Before I came here.
0: 아, 너무 좋아요.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오케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해. 샤워해. 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1: Hey, take your shower. Take a shower.
0: Mm-hmm.
1: Before you go to bed.
0: 그쵸, before you go to bed. Okay, let's try one more. 나 여기 오기 전에 그의 사무실에 들렀어. 나는 그의 사무실에 들렀다.
1: I stopped by his office.
0: 내가 여기 오기 전에.
1: Before I came here.
0: 아, 상훈 씨 오늘 너무 잘해줬습니다.
1: Yeah.
0: 긴 문장.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입영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범퍼에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나 얼굴에 흉터가 있어. I have a scar on my face. 문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 There is a dent on the door. 여기 오기 전에는 거기에 스크래치가 없었어요.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해.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나 여기 오기 전에 그의 사무실에 들렀어. I stopped by his office before I came here.
0: 오케이, 다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4: 해결!

0: Excuse me.
1: Yes, sir.
0: There's a scratch on the bumper. Look at that.
1: I don't think we did that.
0: Oh, it wasn't there before I came here.
1: Really?
0: Yeah.
1: Let me check the surveillance camera.
0: Okay.
1: Just one second.
0: Yeah, yeah, yeah. Oh, yes, 여러분.
2: You guys did an amazing job.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넌 뭘 마시고 있니?
0: Oh.
2: 넌 뭘 마시고 있어?
0: Oh, what are you ing 해서 그죠?
2: Oh.
0: What are you drinking?
2: Exactly. 그래도 심플했죠? 그렇죠?
0: 여러분 yeah.
2: 응용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Before 뒤에 평소문 넣기. 자,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난 여기 오기 전에 점심을 먹었어.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점심을 먹었다.
0: 아.
2: 이거 어순 재배열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0: 네. 나는 점심을 먹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2: Beautiful. Beautiful.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 초보영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네, 용기 내서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목요일 또 감기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우연이라는 제목이에요.
1: 오.
0: 네. 자,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다가
1: 네.
0: 어? 거기 출신이에요? 어디서 일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꺼내다가 우연인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다이얼로그로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정말 가져갈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무조건 제대로 훈련해 주셔야 돼요. 느낌 맞나요?
1: 예.
0: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전 EBS에서 일해요. 세일즈맨으로 일하죠. 와, 저는 벌써 여기 어떤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갈지 눈에 딱
1: 제일
0: 보입니다.
1: 중요한 EBS가 제일 중요해요. 예.
0: 사랑합니다, EBS. 자, 여기 있는 문장 두 개로 오늘 확실하게 나눠서 할 건데, 요거 뭐라고 할지 상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죠? 아, 진짜요? 이런 우연히.
1: 자, 진짜요는 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아실 것 같고, 이런 우연이 있는 진짜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0: 네. 혹시 덩어리로 표현으로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는 한도 내에서 아니면 비워 두셔도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식 보내볼까요?
1: 가야죠. 시작. 영어합시다.
0: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1: 전 EBS에서 일해요. 세일즈맨으로 일하죠.
0: EBS?
1: 오, 알아들어줬지. 그러니까 I work on EBS. I working on EBS.
0: On EBS.
1: 뭐 아무튼 I work to salesman.
0: You work two salesmen. You mean when you say on EBS, you're on TV? Or salesman?
1: Yeah, salesman.
0: Oh, you work for EBS. Okay. Oh, I used to work there too. Me. I used to work there. In the past,
1: EBS?
0: I used
1: 과거에?
0: to. Yeah, before. Not now.
1: 진짜요?
0: Yeah.
1: 이런 우연이, really? 우연히, 이런 우연이, oh, 이거 어떻게, it's destiny. Yes,
0: Oh, meeting
1: you work
0: you?
1: EBS, I work EBS.

0: TBS, yeah, same.
1: I guess kind of destiny.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0: Marketing department?
1: Yeah.
0: Oh, salesman.
1: Salesman, yeah.
0: Oh, different.
1: Different department.
0: Oh.
1: Yeah. But EBS.
0: EBS, EBS.
1: Yeah, I love EBS.
0: I love EBS too.
1: Yeah.
2: 네. 자, 오늘 다이얼로그는요, 사실 전치사의 퍼레이드.
0: 아.
2: 네, 그리고 뭔가 덩어리 관용적인 표현의 퍼레이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다면 이 전체 문장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0: 네. 네.
2: 그래서 제가 오늘 어휘를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전치사의 쓰임도 그렇고 따라오실 자신 있으신가요?
0: 일단 열심히 따라가 볼게요.
2: 알겠습니다. 아이, 자, 그럼 여러분 집중해서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work for EBS. I work there as a salesman. Oh, I used to work there too. Really? What are the odds?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2: Okay,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즈니스 영어라고 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네.
2: 물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영어라는 건 따로 없어요. 네, 그 우리가 일반 영어를 잘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특히나 비즈니스에 특화된 표현들을 조금 더 많이 알면 이득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EBS에서 일해요. 세일즈맨으로 일하죠.
0: 아.
2: 뭐 EBS가 어떤 뭔가를 물건을 파는 회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0: 아, 네, 네. I am working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되긴
2: 되죠. 가능해요. 그럼요.
0: 확정된 미래 사실.
2: 한참 그러고 있다라는 느낌.
0: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2: 예. 잠깐만요. 이거
0: 현재 진행이.
2: 아, 네, 맞아요.
0: 그 얘기를 하고 자꾸 말이 헛나.
2: Right.
0: 자, I work for EBS.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EBS를 위해서 나는 일해요. 그러니까 EBS에서 일해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2: Yes. 직역하면 느낌 오죠.
0: I work there.
2: 이게 뭐예요?
0: 나는 거기서 일해요. 뭘로? 아, 이런 거는 왕초보들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일단은 뭘로? 한 명의 세일즈맨으로.
2: Yes.
0: 세일즈맨.
2: Alright. Okay. I work for EBS. I work there as a salesman. 정답?
0: Yes.
2: 네. Two words가 아니라 one word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흔히 뭐 salesman, 판매원이라고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Right? 자, 요 단어 나온 김에, salesman 나온 김에, 이거는 실제로 원래는 남자를 뜻하거든요. 그렇죠? M-A-N. 혹은, 근데 이거를 사실 성별을 요즘에는 많이 안 나누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굳이 나눈다면, 판매원 여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0: Saleswoman.
2: 아니.
0: 이 뒤에 거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2: 알겠습니다. Okay, so saleswoman. 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0: 고개를 다들 절레절레 하시네요.
2: 자, 그러면은 판매원인데 남녀 구분 없이 쓰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 Sales people?
2: 어? 그건 복수죠.
0: Sales person?
2: Go ahead. Yes. 자, 요즘에는 그쵸? Gender neutral 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뭐 남자다 여자다 굳이 구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단어를 쓰는 게 조금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salesperson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사실은 상훈 씨 말대로 여러 명이면 저기 men으로 바꾸고
0: 네.
2: 여기도 women 그리고 salespeopl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요 정도 단어를 좀 알아봤고요. 전치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뒤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rk there. 거기서 일하는데 salesman으로서 일한다. as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런 뜻이 있어요. 뭐뭐로, 뭐뭐로서. 오케이? 뭔가 자격, 신분을 나타낼 때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이거 네 친구로서 얘기하는 무슨 뭐 예를 들어 여기처럼 판매원으로서 일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캐주얼하게는 내가 이거 네 친구로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as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모델로서 이러면 어떡할까요?
0: As a model.
2: As a model. 오케이? 너의 아버지로서.
0: As your father.
2: 그렇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문장 완벽하게 해볼게요. 저는 일하고 있어요. 진행형으로. 저 일하고 있어요. 모델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모델로 활동 중이에요.
0: 아,
2: 이거잖아요. 그죠?
0: I am working as a model.
2: 그죠? I'm working as a model. 느낌 오나요?
0: Yeah.
2: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난 너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너의 아버지로서. Tell 활용해서 난 너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어. 너의 아버지로서.
0: I am telling you.

0: 이것.
1: I am telling you this
0: 너의 아버지로서
1: as your father.
0: 오, 그렇죠. 그렇죠. I'm telling you this as your father, as your friend, as your brother. 막 바꿔도 되겠죠.
1: Yes.
0: Very nice. So, 요 전치사 as 하고 저기 나와 있는 as, right? Okay, you guys. 실감나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모델 활동 중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I'm working as a model.
1: I'm working as a model.
0: 두 번째. I'm telling you this as your father.
1: I'm telling you this as your father.
0: 아주 좋습니다. So, 여기서는 I work there, right? As a salesman으로서 일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전치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나왔죠.
1: Yeah.
0: 여기서 일한다라고 할 때
1: for를 씁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for이라는 거 잠깐 봐주세요. Work for이라고 쓰게 되면요. 직역을 하면 뭔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자, 이렇게 되면은요. 뒤에 회사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1: 그러네요.
0: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융통성이 있는 그런 표현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EBS를 위해서 일한다. 네. 그러면 거기에 직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만약에 삼촌이 나왔어요. 그럼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삼촌 밑에서 일하는 거.
1: 그렇죠, 그렇죠.
0: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1: 위에서는 일을 못하나요?
0: 아, 위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밑에서 일하는
1: 거죠. 예, 그렇죠? 예.
0: Right? 자, 그리고 사실은 어디서 일한다라고 할 때 work at을 써도 됩니다.
1: 아.
0: 네. at은 더 장소를 강조하는 느낌은 있어요.
1: 아.
0: 그렇지만 문제는 at은 뒤에 사람을 쓸 수가 없죠. 사람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So I work at EBS는 괜찮은데 I work at my uncle? That's
1: 안 되네요.
0: Weird. 이상하죠.
1: 네.
0: 오케이. Okay? So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그러면은 우리 요거 읽어 보도록 할게요. I work for EBS. I work there as a salesman.
1: I work for EBS. I work there as a salesman.
0: Okay.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어? 저도 거기서 일하곤 했는데. 예전에 일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1: 어? 그러면서 I used to
0: 들어봤어요? 시제?
1: 잘은 모르겠지만 뭐뭐 하곤 했어요겠죠. 예. 딱 짚으면.
0: 야. Yeah.
1: 뭐를 거기서 일을 했다. 나도.
0: 나도.
1: Work를 써줍니다. I used to work there.
0: Uh-huh. 원형으로 쓴 겁니까?
1: 예?
0: 원형, 동사 원형으로 쓴 거예요? Work?
1: 그죠.
0: Okay. Let's see. Oh, I used to work there too. 어, 저도 거기서 일하곤 했는데, 한때 거기서 일했는데. 맞습니다. W-O-R-K. Work. 자, 너무너무 중요한 또 시제가 하나 등장을 했죠. 뭐뭐 하곤 했다. 라는 거. 한때 뭐뭐 했다.
1: 아.
0: 이런 거. used to 동사 원형. 얘는요. 과거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fix예요. fixed 있는 거예요. So I used to, she used to, they used to.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했다라고 할 때 뒤에 동사 원형 쓰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더 이상 안 한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풍겨 줘요. You understand?
1: Yeah.
0: So 여기서 지금 일하여 지금도
1: 지금 일 안 하는 거예요.
0: 안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I used to work there. But not anymore.
1: 아.
0: 이게 스며 있다랄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남에 살곤 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살곤 해서 하남에.
1: I used to live in 하남.
0: 그렇죠. I used to live in 하남. How about this? 그녀는 조용하곤 했어.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그런가 봐요. 말도 많이 하고 막.
1: She used to be quiet.
0: Oh my goodness. 비동사 원형 be 쓴 건가요?
1: 무조건 하나는 넣으실 줄 알았어.
0: Ooh, nice. Okay. So she used to be quiet. Alright. 일반 동사만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비동사 원형인 바로 be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죠? So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used to live in Hanam.
1: I used to live in Hanam.
0: Mm-hmm. She used to be quiet.
1: She used to be quiet.
0: 그렇죠. So 일반 동사 쓰는 거 그리고 비동사 쓰는 거 하나씩 연습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 I used to work hard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or we used to be good friends 비동사 원형도 써보고요. 자, 요거 같이 읽어보실게요. Oh, I used to work there too.
1: Oh, I used to work there too.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ork for EBS. I work there as a salesman. I work for EBS. I work there as a salesman. Oh, I used to work there too. Oh, I used to work there too.
0: Okay. 자,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만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잖아요.
1: 아...
0: 그래서 너무 놀라면서 아, 진짜요? 헉, 이런 우연이.
1: 와.
0: 대박이다. 이러면서.
1: 일단은 이런 우연이가 뭔가 이런 덩어리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0: 제가 아까 관용적인 덩어리 표현.
1: 네. 네. 우리는 이제 진짜요? 말하면 really? Really?
0: Really? 그렇죠?
1: Yeah.
0: 왜냐하면 이 뒤에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로따로 제가 비워놓는다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Really? What are the odds? 그렇죠? 정말로? 진짜로? 자, 오랜만에 심플하지만 요거 발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Really가 아닙니다. 얼로다가 돌아오지 마세요. 그냥 really? Really? Really?
1: Really? Really?
0: 아주 좋아요. Really? 자, 여기 지금 마지막에 ODDS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1: 모릅니다. OTT는 아는데 ODD는 몰라요.
0: 오케이. 자, odds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가능성. 이게 원래 그
1: odds.
0: 뭐 ODD까지만 그냥 단수로 네. odd라고 쓰면은 odd numbers 같은 그런 거는 뭐 홀수 이런 뜻도 있고 오.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s로 쓰게 되면 가능성. 오. 오케이? odds라고 odds.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odds. 여기 지금 보면 what are the odds라고 돼 있죠?
1: 네.
0: Right? 이게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1: Yeah.
0: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사실 아. 직역을 하면 물론 굉장히 낮지 이거거든요.
1: 확률이 너무 적은데?
0: 오,
1: 뭐 이런 느낌인가요?
0: 어, 그렇죠. 확률, 가능성이 이게 어머머. 어떻게 되겠어? 와, 신기하네. 이거예요, 사실. 그게 의역이 되면서 헉, 이런 우연이 엄청 아. 우연인 일,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해서 감탄사라고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대신에 the odds가 아니라
1: the odds.
0: The odds. Okay? O 라고 하는 발음 있죠. 모음 사운드이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the. 요거만 느껴주시면 되는데, 얘는 통째로 입에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Alright? So,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돼.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No.
1: Oh, no way.
0: No way. Right. 그거랑 연기 한번 해주세요. 말도 안 돼. 이런 우연이.
1: No way. What are the odds?
0: 그쵸. No way. What are the odds?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이거죠. 자, how about this? 너 진심이야? 우리 직역하면 진지해 이렇게 쓰잖아요.
1: 그죠, 그죠, 그죠. 너
0: 진심이야? 와, 이런 우연이.
1: 와우. Are you serious? What a deal.
0: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잘 몰랐던 서로 잘 몰랐다가 이제 친해졌는데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게 가능하겠죠.
1: 제가 이거 한번 써먹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제 그 너튜브 우리 편집자 우리 친구가.
0: 어허.
1: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저랑 같은 부대를 나왔더라고.
0: 아 진짜요?
1: 네.
0: 근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1: 예, 저보다 뭐 한 몇 년 더 후임이긴 한데
0: 네네.
1: 그 작은 부대에 같이 근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군이 와. 얼마나 넓은데.
0: 그러면은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1: 예, 일하다가 사실을? 어디 부대 나왔어? 나 어디 갑자기? 부대 나왔는데 나 거기 부대였는데 What a deal! 이거 하나 써와야 돼.
0: 어 대박인데요? 오늘 한번 연락해서
1: 전화해서 갑자기
0: 갑자기
1: What a deal!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I know.
1: Oh my god.
0: 이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알아듣고. 오케이 연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No way. What are the odds?
1: No way. What are the odds?
0: Are you serious? What are the odds?
1: Are you serious? What are the odds?
0: 네, 이거는 말도 안 돼 정도의 느낌이고요. 자, 비슷하게 저는 얘도 같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What are the chances? Chances도 가능성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이거 둘 다 골고루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를 더 많이 써요.
1: 오, 밑에 거를요?
0: 저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거는 개인적인 좀 성향일 뿐이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격식으로 느껴져서 저는 좀 oh, What are the chances?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Really? What are the odds?
1: Really? What are the odds?
0: 오케이. 자, 이러면서 당신은 salesman이었군요. 그러면서 자기네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대요.
1: 나는 I worked in. 그래서 나는 일했다. 어디 안에서? The marketing 디파트먼트 부서에서

0: 살려주세요. R 발음 살린단 말은 혀를 많이 뒤로 당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입모양 좀 모아주시고요. Marketing. Marketing.
1: Marketing.
0: Yes.
1: Marketing.
0: 자, 그리고 부서는 영어로 뭐라고요?
1: Department.
0: 이 정도 느낌. 자, 그런데 얘는 있잖아요. Department. 어디 강세가 가요?
1: A에 들어가네요.
0: 얘 강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 나머지 depart 근데 T가 껴들어 이렇게 할 그런 공간이 없어요.
1: 네.
0: 그래서 많이 사라져요. Department 이게 아닌 거예요.
1: 예.
0: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주세요. Department.
0: 어허?
1: Department.
0: 그렇죠. T가 어디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right? Department. 이래서 강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1: 그래도 우리가 발음을 하긴 했어요. 으스로 약간.
0: 아, 굉장히 약했죠.
1: 으로 T가 들어가긴
0: 근데
1: 했습니다.
0: 그거 아세요? 창우 씨가 예전에는 억지로 T를 안 했다면,
1: 예.
0: 이제는 강세를 제대로 주니까 여전히 얘가 살아남긴 한다.
1: Department. 아니, 왜 웃으세요? 나
0: 아니, 근데
1: 진지하게 했는데.
0: 너무 진지해서 너무 웃겼어.
1: Department.
0: 오케이. 오, 제대로. So, marketing department.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work for, right? 그리고 work as 얘기 나왔어요.
1: Yeah.
0: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1: Work in까지 있군요.
0: Exactly. 자, work in the 무슨 무슨 department. 어떤 부서에서 일한다라고 할 때는 그 부서
1: 안에서
0: 안에서 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 일하니까. 아.
0: 이 3종 세트를 알아뒀다? 이제 영어 정말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in the 무슨 departmen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편하죠, 그렇죠? 아예 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right? 오케이. 자, 성우 씨 이거 만들어 볼까요? 혹시 회계 부서 있죠? 회계 부서.
1: 회계 돈 관리하는 데잖아요.
0: Yeah. 그거 무슨 department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1: In the money department.
0: 오, 근데 장난을 약간 위트 있게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ccounting이라는
1: 오,
0: 단어가 있어요.
1: 알아요. Account, 계좌.
0: The accounting department. 이렇게 해서 한번
1: Yeah.
0: 해볼게요. 아, 저는 회계 부서에서 일해요. 어떻게 할까요?
1: I work in the account of department.
0: 어, accounting
1: Accounting
0: department.
1: department.
0: 그죠? I work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판매 부서에서 일해요. 판매가 뭐예요?
1: Sales.
0: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She works in the sales department.
0: 아, 너무 잘해줘. Yes. 여기서 끊기고요.
1: Yeah.
0: 안에서 일하는 거니까, 부서 안에서 일하니까 인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제가 100번 잔소리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act for in so confusing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문장을 안 써봐서 그렇다.
1: 네.
0: That's the only reason you guys. Okay, so keep writing. Alright?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rk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1: I worked in marketing department.
0: 아니, accounting이요.
1: 아,
0: 요거,
1: 죄송합니다.
0: 아, 요거 읽고 있었어요. 오케이.
1: 다시
0: 자,
1: 해볼게요.
0: 다시 해볼게요. I work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1: I work in the accounting department.
0: She works in the sales department.
1: She works in the sales department.
0: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1: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0: Alright,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까요?
2: Really? What are the odds? Really? What are the odds?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0: 오케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0: I work for EBS. I work there as a salesman. I work for EBS. I work there as a salesman.
2: Oh, I used to work there too. Oh, I used to work there too.
0: Really? What are the odds? Really? What are the odds?
2: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0: Alright. 자,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으로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명사 하면 명사로, 명사로서, 뭐 자격, 뭐 신분, 요런 느낌을 좀 줬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전 거기서 세일즈맨으로 일하죠. 저는 거기서 일해요. 세일즈맨으로.
1: Oh, I worked there as a salesman.
0: 전 거기서 세일즈워먼으로 일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1: I worked there as a saleswoman.
0: 그렇죠. As a saleswoman. 이런
1: As.
0: 식으로 연습하시면
1: Yeah.
0: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난 모델로 일하고 있어.
1: I am working as a model.
0: 저는 모델로 일하고 있죠.
1: I am working as a model.
0: 그죠? I'm working as a model.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이거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의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떡할까요?
1: I am telling you this
0: As what?
1: as your father.
0: 그죠? I'm telling you this as your father. 뭔가 영화 대사 같기도 하고요.
1: Yeah.
0: Right?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는 fix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우연이.
1: 어.
0: 정말 우연이네요.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이것이 의역됐다고 했죠.
1: Yeah.
0: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연기에만 집중해 주세요. 조금 틀리도 괜찮으니까. 오케이. 자, 갑니다. 진짜요? 와, 이런 우연이.
1: Really? What are the odds?
0: 그렇죠? What are the odds? 너무 놀라줘야 되죠. 자, 두 번째. 말도 안 돼. 정말 우연이네요.
1: 와우, no way. What are the
0: 좋아요. 이렇게 또두번 말해봤고. 하나 더요. 진짜요? 진지해요? 와, 이런 우연이.
1: Are you serious? What are the
0: 오케이. 지금 오늘만 해도 상훈 씨, What are the odds를 적어도 한 10번은 해본 것 같습니다.
1: 요렇게 되면은 한두번더 하면 머릿속에 들어올 것
0: Are you sure?
1: 같아요.
0: 오케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병자 패턴 한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전 거기서 세일즈맨으로 일하죠. I work there as a salesman. 난 모델로 일하고 있어. I am working as a model. 난내 아버지로서 이런 말 하는 거야. I am telling you this as your father. 진짜요? 이런 우연이. Really? What are the odds? 말도 안 돼. 정말 우연이네요. No way. What are the odds? 진짜요? 진심이에요? 이런 우연이. Are you serious? What are the odds?
0: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Oh, I work for EBS. Oh, I work there as a salesman.
2: Oh, I used to work there too.
1: Really? What are the odds?
2: I worked in the marketing department.
1: Marketing department?
2: Salesman?
1: Yeah.
2: 와우, wow, high
1: High
2: five.
1: five.
2: 아, I love EBS.
1: 거기 내 친구 있는데. Do you know 우현?
2: No.
1: My friend.
2: 우현?
1: Marketing department.
0: Well
1: Yes.
0: done, you guys. Amazing.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나 여기 오기 전에 점심 먹었어. 난 여기 오기 전에 점심을 먹었다. 나는 점심을 먹었다니까.
1: Had lunch.
0: I had lunch. 근데 전에가 뭐예요?
1: Before
0: Before, 내가 여기 오기 전에니까. Before I
1: I came
0: came
1: here.
0: here. Yes.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As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손모델로 일하고 있어. 난 손모델로 일하고 있다.
1: 예,
0: 이렇게 맞나요?
1: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요거 전치사만 좀 주의해 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산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계절 여름. 산 좋고 물 좋은 청송으로 떠나왔습니다.
1: 저는 여행을 너무 사랑하는 코미디언 류근일이라고 합니다.
2: 평소에 여행 스타일이 어떠세요?
1: 저는 일단은 맛집을 일단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여행지를 좀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0: 여행의 즐거움은 맛있는 한 끼에서 시작된다는 류근일 씨가 찾은 청송의 맛.
2: 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뜨겁게 뜨겁다. 와, 너무 좋습니다. 와.
0: 더위를 단숨에 씻어내는 여름 주황산 폭포 기행까지.
1: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하는데 무더위야 계속 꺼라.
0: 같이 여행 가실래요? 태백산맥의 푸른 줄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깊은 산이 포근히 감싸는 고장. 청송엔 오래전부터 전국 방방곡곡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 특별한 물이 있습니다.
3: 아이고 좋다다. 받아라.
4: 나온다. 짠.
3: 맛있다. 나 한 잔 더.
4: 건강해지는 맛.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뭐 이렇게 분배도 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뭐 드시는 거예요?
3: 여기 약수물이라는 게요.
5: 약수요.
3: 맛 안 봤어요?
0: 긴 말 필요 없이 맛을 보면 안답니다.
3: 아이고. 잡숴봐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시기지요? 색깔이 한번 틀리지네.
1: 와, 탄산 예, 예. 맛이 나고 약간 새 맛이 나는데? 한 잔 더 드세요.
4: 네.
1: 저도 한 잔 더 마시려고요.
4: 다섯 잔째세요?
0: 조선시대부터 이름을 알렸다는 약수. 천연 탄산과 철분 덕에 톡 쏘는 청량감과 은은한 술맛이 특징이죠.
3: 어제 저희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오늘 속풀이 하러 왔는데 이 물 마시니까 속이 편안해지네.
1: 아 그래요? 술을 안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3: 그 얘기는 하나만 하지요. 그래도 뭐 밥 네. 색깔도 약간 파랗게 하고
1: 아, 그래요?
3: 이 물로 딱 백숙을 해야 제대로 된 맛이 나요.
6: 저는 약수! 미안해요!
1: 이 물맛이 이렇게 좋으니까 닭백숙 맛도 정말 기대됩니다.
0: 여름 보양식 백숙과 약수가 만나 탄생한 청송의 별미. 약수 백숙을 언 60년 동안 만들어왔다는 이곳.
7: 약수로 활용하고 일반적으로 하고 음식이 많이 틀려요?
8: 완전히 다릅니다. 육수 맛이 풀리고 닭 육질이라든지 육수도 그렇고 잡내도 많이 잡아주고.
0: 특유의 술맛을 줄이기 위해서 약수를 일주일간 숙성해 사용하는 게 맛의 비법. 여기에 닭백숙의 짝꿍, 고소한 녹두죽이 등장을 하는데요.
8: 녹두는 조금 찬 음식이고 닭은 좀 따뜻한 음식이니까 같이 해놓으면 그만 큼잘 맞아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0: 오직 부드러운 닭다리만 사용해 끓여낸 백숙. 닭가슴살은 잘게 다져 불고기로 만드는 게 이 집의 방식. 퍽퍽한 닭가슴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대접할까 고민한 결과라죠.
9: 안녕하세요.
1: 야, 이게 백숙.
9: 네, 여기 닭가슴살로 만든 불고기예요.
1: 아, 이게 불고기. 아.
0: 이게 바로 약수로 만든 보양식 한상. 메인 요리 백숙부터 맛을 보는데요.
1: 아, 또 제가 유행어가 있거든요. 예. 이거 외치고 먹어야 더 맛있어가지고. 야르.
5: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까 약식에서 약간 쇳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그런 맛 안 나고 그냥 너무 맛있고 담백한 그런 백숙의 맛입니다. 어우, 녹두맛도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아까 물 먹어가지고 건강해졌는데 이거 먹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0: 이름도 낯선 닭불고기 맛은 어떨까요?
5: 오, 분량이 굉장히 장난 아니고 제육볶음 먹을 때 그런 불고기 맛도 나고.
0: 청송의 보양식을 제대로 만끽하는 시간. 뜨끈한 약수 백숙으로 기운 북돋았으니 시원한 계곡물 찾아 주황산으로 향합니다. 월출산, 설악산과 더불어 3대 암산으로 불리는 주황산. 유네스코 수익의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신비로운 지형과 희귀 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거대한 보고입니다.
5: 와, 벌써 멋있다, 벌써. 우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초록 색깔이거든요.
10: 왜 초록이세요?
5: 제 이름이 류근일이거든요. 예, 근일, 그린. 아, 약간 예,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 예, 각 계절마다 색깔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여름의 색깔은 초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황산이 전부 다 초록이네요. 자연이 만들어낸 절경입니다.
0: 주황산을 대표하는 거대한 기암 시루봉.

0: 떡을 찌는 시루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었다죠.
1: 와, 진짜 멋있다. 오, 이게, 와, 보이세요? 이건 진짜 웅장하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절로 나오는데.
0: 하늘을 가릴 듯 양옆으로 거대한 암벽이 우뚝 솟아 있는 곳, 바로 용추 협곡입니다.
1: 뭔가 이 협곡을 지나가면 새로운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오!
0: 협곡을 넘어서면 시원한 물소리가 여행자를 반겨줍니다. 폭포의 물줄기가 승천하는 용을 닮았다는 용추폭포.
1: 오, 진짜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가 용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용이 이렇게 올라갔나? 용이?
0: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 물길은 또 다른 절경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미터 절벽을 타고 쏟아지는 폭포. 주황산 폭포 중 유일한 2단 폭포이자 가장 크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용연 폭포입니다. 마주하는 순간 절로 발길이 멈춘다죠?
1: 주황산 자주 오세요?
2: 아니, 처음 왔어요.
1: 아, 처음 오셨어요?
2: 네. 저 서시 살다가 오늘 가만히 왔는데 계곡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 가슴이 뿌리 뜨는 것 같습니다.
3: 아, 너무 행복해요.
4: 말라.
3: 아니, 제가 맨날 회사 다니고 집에서 맨날 있고 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도 온 건데 밑에 뭐 돌이라든지 걸리는 게 없고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5: 에어컨이 필요 없죠.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산에 그 이 협곡 같은 이런 좁은 곳에 저기 앉아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갖고 에어컨 바람은 그냥 저리 가라죠.
0: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선 느끼지 못했던 여유. 거대하고 변함없는 자연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건 왜일까요? 산길 따라 걷다 보면 오랜 세월 등산객들의 허기를 달래준 작은 식당들이 눈에 띕니다.
1: 할머니, 안녕하세요.
6: 예.
1: 아, 예. 네.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6: 손칼국수, 칼국수.
1: 이걸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6: 예, 그래가지고 삶아가 파잖아.
1: 아, 직접? 와.
6: 내가 요월지게 32살에 왔어. 32살에 왔는데 지금 내가 97살이야.
0: 주황산 터줏대감이라는 이영수 할머니. 구수한 콩가루를 섞은 국수는 새색시 시절 시어머니에게 배운 방식이랍니다.
6: 또 나가 밀만 억질로 밀레터로 그래 해야 맛있지. 물렁물렁하면 맛이 없어한데.
1: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할머니가 진짜 직접 이렇게 반죽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손이 말랐는데 네, 이거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6: 힘들고 하면 뭐 하지? 아, 힘이 안 되나?
1: 아, 힘이 안 드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6: 나이 100살 다 돼가는데 뭐 힘 쉬지만.
0: 32에 홀로 돼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 매일 밀가루를 한 포대씩 밀어야 했다죠.
6: 오케이.
1: 네? 다 된 거예요?
6: 끝.
1: 와,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이거.
0: 97 할머니의 일생이 담긴 칼국수 한 그릇.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6: 그래도.
1: 네, 안녕하세요.
6: 아, 예, 얼른 와서.
1: 예. 네. 아니, 저기. 할머니가 손 칼국수 직접 미시는 거 보고 예, 예, 그러고 예. 왔습니다.
6: 나이 100살 다 돼서도 일을 너무 잘한다.
1: 그러니까요.
6: 아, 일 내보다 더 잘해.
1: 아,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6: 시어머니 한 약 50 몇 년 살도 52년 같이 살.
1: 아, 그럼 며느리이시구나. 와.
0: 자리에 앉기 무섭게 솔솔 풍겨오는 기름 냄새.
4: 간이 딱대요.
7: 맛있어.
0: 노릇하게 부친 전이 눈길을 끕니다.
7: 맛있다, 맛있다.
1: 아,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8: 저희 삼나물 모둠 전인데요. 네.
4: 아, 지금 산에서 따와서 그런지. 아, 신선하네요. 여기... 50년지기 친구예요.
1: 50년이요?
4: 예. 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고 살아왔으니까 등산 모임으로 해서 여기 자주 왔었어요.
1: 아, 그래요?
4: 근데 친구들이 한번 가자 해가지고서 오늘 새벽에 출발했죠.
1: 아, 그러면 주황산 예, 동반하시고.
0: 직접 심고 가꾼 제철 산나물만 사용한다는 산나물 전.
6: 여 뭐 뽕나무하고 찬나물하고 저 산미나리하고 뭐 티나물하고 뭐 곤드리하고 다 들어갔어 여기.
0: 도시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산나물들. 직접 키운 산나물과 손수 반죽해 밀어낸 손칼국수. 고부의 음식엔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6: 물에 좀 넣어야 맛이 있다. 칼국수.
0: 멸치, 새우, 표고 등 다진 재료로 감칠맛 나게 우린 육수와 어우러지는 구수한 콩가루 면. 65년 세월을 품은 손칼국수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6: 맛있는 거
1: 드세요. 아, 칼국수. 정성이 아주 가득 들어가 있는 예, 음식입니다. 오, 칼국수가.

0: 진짜 이게 엄청 담백하고 국물이 진짜 뭐랄까 이게 깊은 맛인데 엄청 고소합니다. 일단 면이 손으로 이게 반죽을 직접 하셔가지고 그런지 엄청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1: 화려하지는 않아도 지월의 내공이 깊게 배어있죠.
0: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열치열, 열로써 열을 다스린다. 아, 확실히 저는 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뜨겁긴 뜨겁다. 와, 너무 좋습니다. 와.
1: 향긋한 산나물 전도 한번 맛보시죠.
0: 와, 일단 식감이 너무 좋고 나물의 그 향기하고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거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1: 바삭한 반죽 속 부드러운 제철 나물의 식감, 여름이 선사한 자연의 맛입니다. 산은 사람을 품고 사람은 계절을 품습니다. 넉넉한 주황산에 기댄 고구의 여름은 오래도록 깊어지겠지요.
2: 굴속하고 10도 이상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삼복절이에.
3: 여름에 이렇게 저 물고기를 잡고 일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 아저씨가. 뭐, 7시만 자르는 이거 한경발 이게 꺼집니다, 꺼집니다. 아,
2: 올 여름 이거 한 그릇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죠.
0: 아우, 맛있다.
4: 진짜 맛있어.

0: 비오는 날에 라오스를 아시나요?
1: 우기의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0: 우기에만 만날 수 있는 신기한 풍경.
2: 아, 정말 멋있어.
0: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3: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전선 위에서.
2: 진짜 할 말이 없네요.
4: 박중이라는 곳으로 가려고요.
0: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이야기.
5: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기시고 또 비가 안 오면 이거 편하게 싸바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0: 라오스 남쪽에는 베일의 사인 소수민족의 땅이 있습니다.
6: 스페셜너 목표 아니 크아니 라오스 후보 아니
7: 송파원이 학교인 크아니 크인버그 크아니
0: 사진 한 장 들고 떠난 깊은 산속 마을. 우기에는 접근조차 어려운 고립된 땅. 이곳에서 미지의 소수민족, 딸리앙족을 만났습니다.
8: 빨리. 오, 이쁘다.
0: 날것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민족. 속세와 동떨어져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가는 딸리앙족.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떠나봅니다.

0: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우기의 라오스를 만나기 위해 6시간을 날아갑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내륙국가 라오스. 그 첫 여정은 남동부의 세콩주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라오스는 우기가 한창입니다. 1년에 넉 달 넘게 매일 비가 오는 나라 라오스. 이 시기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과연 우기 속 라오스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콩주는 외부의 발길이 닿기 힘든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소수민족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는데요. 저마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지닌 소수민족의 땅.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세콩을 소수민족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만 해도 14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니 이런 별칭이 붙을 만도 합니다. 우리가 라오스 소수민족 그러면 대부분 북쪽에 사는 고산족을 생각하거든요. 사실 원래 라오스의 땅주인은 이분들입니다. 라오스 구릉지대 사시던 분들. 이 소수민족들을 보려면 세콩만한 곳이 없죠. 대부분 구릉지와 가파른 산지로 이루어져 우기엔 쉽게 갈 수 없는 곳. 그래도 제가 꼭 한번 세콩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1: 이 사진 보이세요? 이게 버섯 모양의 집인데 굉장히 독특한 주거 형태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종족들이 있고 이 종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도 있다. 그래서 어디냐 물었더니 그게 세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세콩에서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사실 여기예요. 닭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0: 일명 버섯집을 찾으러 떠나는 여정.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세콩의 산골 마을 닭청입니다. 해발 고도 1200m. 고지대에 위치한 닭청은 번기에도 선선합니다. 게다가 우기에는 비바람까지 더해져 날이 더 쌀쌀해집니다.
1: 바람이 쌀쌀하고, 오, 추워요, 추워. 근데 지금 사람들 복장 보니까 뭐 털모자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0: 한여름 동남아 시장 풍경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춥네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닭청 시장입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도 라오스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들에겐 일상이기 때문이죠. 시장엔 세콩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 산골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답니다. 인삼 사러 온다네요. 인삼.
1: 인삼이 보이네요. 이 한국에서 인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개성 인삼, 뭐 저희 그 금산 인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라오어로 이 인삼을 소움 닭증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닭증 인삼. 예, 이게 바로 닭증 인삼이에요. 많다.
0: 라오스에서 이렇게 많은 인삼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닭청의 특산품인 인삼은 우기와 건기 구분 없이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1: 오, 굉장히 크네. 길고. 아무래도 국경 지역이니까.
2: 베트남,
1: 나? 진짜오.
2: 남록.
1: 남록. 하산 위에? 아, 라오카오. 베트남 분이 또 여기 와서 인삼을. 아무래도 국경 지역.

0: Africa. Vietnam, đó. Ồ, mềm bỏ. Con biết lấy qua con lâu. Mềm bỏ. Ồ. Ồ.
1: 귀한 인삼 사려고 베트남 국경을 넘어 닥천까지 온 건데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0: 요거 작은 게 5만 킵. 그 다음에 저 큰 거. 저 큰 거가 17만 킵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예. 아니면 그만 작드한 그 작비 아니. 안 나면 썸피 빠이 와. 여기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죠? 그 2년 된 게 6년 된 두께 같아요. 제가 저희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 금산 인삼이라 제가 인삼 많이 보는데요.
1: 믿기지 않도록 저렴한 가격에 인삼 맛이 궁금해졌는데요.
0: 아니, 극간 까까우리, 손까우리. 한국과 똑같은데 뭐. 똑같아요. 뎁뎁. 미와.
1: 이번엔 좀 더 큰 인삼을 먹어보겠습니다.
0: 겁잘. 파이킷 아니 라두 폰독 맨 몸엔 홈 그 행행 너.
2: 아
0: 미 때와 자 헷 네오다이 아니 낀낀 아한 헷 네오다이. 낀딥 거다이. 헷 돈 뭐. 똥값 사이 까이 똥까이 뭐? 오? 그건 똑같네요 한국하고. 어 멤버 닭백숙 끓일 때 이걸 집어넣는데 그럼 삼계탕이잖아요 한국말 똑같이.
1: 집에 돌아가면 삼계탕에 넣으려고 저도 샀습니다.
0: 거의 마 유니 약붕 송파오 크안 아니 스페셜 너 뭐 그 아니 크안이 짜오 후보 아니 크안 아니
2: 가뚜가
0: 짜오짜 모호노. 아 오케이.
3: 미유 태어통 유 반땅브롱.
0: 땅롱.
3: 반땅브롱 빠이 탕 김성. 빠이 크남 이문. 센서니.
0: 송파원이 박윤이 흐안 너. 크이흔 뭐 흐안으니.
3: 칸와 미콘 판 콘다브롱 까미
0: 유니라. 아 멤버 유니 너. 고마이디. 다음에 콘 마테닥 돈 뭐. 멤버. 어, 연이 빨리 닥돔 라이버.
4: 빨리 뭐라이 본쪽 다음은냐.
0: 어.
4: 다음은 라이.
0: 어, 지금 길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비 많이 와서 못 갈 거라고 그러는데 때와 거의 약 빨리 태태면 빨리 내어 봐 있는. 응.
4: 연이 거의 미무 나이반 만나
0: 또. 오 멤버. 하이 라이버.
1: 닭돔 마을 이장님 번호라니. 드디어 버섯집에 가는 길이 열린 걸까요?
0: 아 감사합니다. 마침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지금 갈 수 있는 여부 좀 여쭤보고. 네. 근데 본인은 안 못 간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 갑자기 라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곧바로 연락을 드려봅니다. 현장 섭외 결과는요? 버섯집을 만날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바로 출발해봅니다. 마을에서 경운기로 마중을 나와준다고 하니 약속 지점까지 찾아가면 되는데요. 대체 경운기는 어디 있는 걸까요?
0: 보니까 아 저 경운기 저거 아닌가? 경운기 이 길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설마 당연히 빠이다이.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저거 길이. 오 저 여기 지금 저 아 보셨어요 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와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다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저 언덕을 경운기가 아 지금 감독님도 표정이 안 좋으신데
1: 우기라 도로 사정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대책이 필요한데요.
5: 엄마야 날밤

0: 있네요. 내일 타리양족의 전통 결혼식이 열린 결혼식에 쓸 제단을 만드는 청년들. 특히 이 기둥의 높이가 똑같이 맞아야 하는데요.
1: 아,
0: 제단은 타리양족 말로 뜨롬이라고 부릅니다. 뜨롬은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가장 공들여 만든답니다.
2: 이것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화합을 위해서 같은 나이대 청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사마키, 여기 말로는 화합.
0: 제단에 세울 깃대를 만들 차례입니다. 대나무와 명주실 등 각가지 재료를 이용해 수작업을 만드는데요.
1: 한
2: 3일 정도. 결혼식을 한다는 걸 이제 높은 데 이렇게 해갖고 알리기 위한 것 같아요. 목적은, 그죠? 예.
0: 가만히 지켜만 볼 순 없죠. 저도 일손을 보태봅니다.
3: 아니 마이냥 아니 바사 바사 달리앙 이미 마우바우 너
1: 뚝뚤
3: 응?
1: 뚝뚤
3: 뚝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만드는 느낌이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너
0: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한땀한땀 정성들여 장식하는 청년들. 특히 타리양족 주민 모두의 축제이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하며 준비한답니다. 이제 넝 장식도 끝났으니 뜨롬에 결합하면 되는데요. 쓰러지지 않게 땅 속에 잘 고정해야 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결혼식 제단. 세우고 보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결혼식 내내 이정표가 되어 마을 주민들을 안내해 줄 겁니다. 이때 마을 청년들이 물소를 데려옵니다. 제단 밑부분인 뜨롬을 만드는 이유가 이 물소에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식 날 받쳐질 제물이었습니다. 물소는 머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제단 아래쪽에 묶어둡니다. 물소의 내장을 비우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던 이 청년이 내일 결혼식을 올릴 신랑이었습니다. 이방인도 흔쾌히 초대해주는 마음씨 고운 예비 신랑 덕에 난생 처음 탈리양족의 결혼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유지 중인 탈리양족의 결혼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2: 와이 암남 갑사이스아 냠냠 너. 오케이. 오, 저 뭐야?
0: 축제 음식이 빠질 수 없죠.
2: 아, 똑같다. 우리나라 떡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여기. 아, 찹쌀 이렇게 뭉쳐서요. 또 저기서, 이렇게, 방아. 아, 우리나라 똑같다, 이거 옛날이랑. 아, 잔치에는 역시 떡을 먹는 건가. 맨날 밑에 푸닝이니.
1: 아, 푸닝. 아.
0: 각자에 맞춰 절구에 떡을 찢는 주민들의 모습에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본 풍경이 절로 그려집니다.

0: 아, 박자를 못 맞추겠네. 코닝 딸리양 미행 라이너. 오, 가자.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겠어. 오. 어떠어떠? 갑자기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아, 갑자기 깐.
1: 제가 빠지니까 순식간에 절구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떡을 예쁘게 빚을 차례. 이건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실패를 만회해야겠습니다.
0: 아니, 오케이, 거의 했는 될긴 나이 뭐.
1: 라오스의 찹쌀떡은 지역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얇고 넓게 만드는 곳이 있지만 타리앙족은 두툼하게 만드는 편이죠. 이 찹쌀떡을 탈리앙족은 꼭이라고 부릅니다. 유쾌한 이곳 주민들을 닮아 재미있는 이름이죠.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특별 간식 꼭. 찹쌀떡 꼭이 내일 진행할 결혼식의 잔치 음식이랍니다. 참 소박합니다. 찬물 한 그릇 올려놓고 결혼식을 올렸던 가진 게 없었던 옛 시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오늘 밤은 저를 마을에 불러준 이장님 댁에서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은 건 방 한편 가득 쌓인 쌀가마니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0: 비능천은 뭐?
1: 탈리앙족은 맵쌀과 찹쌀을 골고루 먹는답니다.
0: 봄에?
2: 네.
0: 봄에. 아, 오케이. 저기 신혼방.
1: 부부만의 단란한 공간. 신혼방도 엿봅니다.
0: 50방, 여기 보니까. 라일라이, 너. 홍윤이, 너. 여기 동생들 자는 방.
1: 현대식 집을 새로 지은 뒤 가족의 잠자리도 더 아늑해졌답니다.
2: 난 유럽.
0: 네. 워크아웃 있는 니 다이버.
2: 너의 니 팀장
0: 너네. 네네. 갑자기 갑자기. 어, 니디. 어우, 이거 옛날 링크이블이네, 이거. 우리, 야, 이런 게 이렇게 두꺼운 거를. 어, 근데 산이라 그런지 춥네요. 어, 쌀쌀하고. 어.
1: 그렇게 특별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타리앙족의 하루는 어느 때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대망의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지만 라오스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단 앞에서 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소리. 저도 그 소리에 이끌려 부랴부랴 결혼식 현장으로 향합니다. 불자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라오스 사람에게는 불교는 종교를 넘어 하나의 생활이자 문화입니다. 하지만 탈리앙족은 불교를 믿지 않고 자연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지의 소수민족, 탈리앙족의 전통 결혼식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 의식을 주관하는 건 프라라고 불리는 마을의 제사장입니다. 거창하진 않

0: 많지만 술과 떡으로 차린 제사상을 제단에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을 시작합니다. 병마를 몰아내기 위한 치료 의식을 가장 먼저 치르는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고립된 산골에 살면서 마을 밖을 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탈리양족 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면 탈리양족은 진심을 다해 치료 의식에 임합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할아버지에겐 치료 의식이 마지막 동아줄 같았을 겁니다. 소중한 이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 아픈 몸이 낫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탈리양족의 순수한 진심이 느껴져 저까지 경건해집니다.
1: 여기는 이제 애니미즘을 믿는 자연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결혼식에는 스님들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는 스님이 안 오시고 샤먼이 오네요.
0: 탈리양족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저도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침 허리도 쑤시고요. 또 무탈하게 이번 여행을 마치길 바라는 마음에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얼굴에 닿는 축축한 느낌, 싸합니다. 알고 보니 이건 침이 아니라 탈리양족에겐 귀신을 쫓는다고 알려진 과일이었습니다. 의식을 통해 악귀와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고 하니 여행 내내 안심해도 되겠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하며 생쌀 먹는 걸 끝으로 의식도 끝이 납니다. 기분 탓일까요? 아팠던 허리가 싹 나은 느낌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좀 황당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황당하긴 한데 진지하시니까 진지하게 뭐 어찌 됐건 저를 위해서 멤버.
3: 케이.
2: 겁자이. 아 제가 좀 어제 뭐 산행이라면 산행 같이 했잖아요. 지금 허리가 조금 뻐근했는데 느낌상 왜냐면 저를 좋아지라고 해주신 거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건 좋네요.
0: 그런데 이때 장작을 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마을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집 앞에 멈춰서더니 집 아래 공간에 장작을 차곡차곡 쌌는데요. 사실 이 집은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집이랍니다. 이미 장작이 한아름인데도 주민들은 그 위로 쌓고 쌓고 또 쌓습니다.

0: 조상 대대로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해온 탈리앙족. 특히 이 장작 선물은 부부의 방이 매일 훈훈하게 데워지기 바랬던 마을 어른들의 배려겠죠. 잠시 후 탈리앙족 주민들이 품에 뭔가를 안고 옵니다. 이게 웬 항아리예요? 탈리앙족 결혼식의 다음 순서는 이 항아리 안에 답이 있는데요. 항아리의 정체는 카사바 막걸리입니다. 안에는 발효된 누룩이 들어있어서 물을 부으면 술이 되는데요. 여기에 긴 대롱을 꽂아 다 함께 나눠 먹는 게 특징입니다. 달콤한 맛의 과일 향이나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처럼 즐거운 날, 술을 빼놓을 수 없는 탈리앙족 사람들에게는 아주 제격이겠죠? 그 맛이 궁금해져서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이렇게 긴 대롱을 꽂아 먹는 방식은 라오스 전통술인 라오하이와 비슷합니다. 민족마다 다 다른 재료를 써서 맛도 제각각이라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죠.
1: 달콤해요. 아, 이제 막걸리예요. 막걸리인데 약간 그 뭐야 코코넛 향 같은 게 난다고 할까요? 달콤해요. 맛있습니다. 막걸리예요. 이게 보세요. 길이 이게 좁아요. 이게 원래 좀 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힘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먹어야 될 때는 저는 키를 생각해서 일부러 긴 걸 잡았거든요. 이거 빨아 올리려면 너무 힘들어. 짧은 거 잡으세요. 짧은 거.
0: 빨아 마시는 재미가 있는 카사바 막걸리. 그 매력에 빠져 저도 모르게 아침부터 취할 뻔했습니다. 어느덧 탈리앙족의 결혼식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단에 묶어둔 물소를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치르는 건데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창으로 물소를 찌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탈리앙족의 결혼식은 하늘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 후 탈리앙족 주민들이 돌아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모든 주민이 물소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탈리앙족에겐 애군을 막아줄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은 물소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전해질 거라고 믿는데요. 쌀이나 가진 것을 제단에 뿌리며 주민들에게 올 나쁜 기운을 모두 가져가 주기를 바랍니다. 명주실이나 신성한 풀을 제단에 던지기도 합니다. 새 출발을 시작한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고 부족의 번영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에 물소를 제물로 바치고 축복을 기원하는 사람들. 제가 본 가장 독특한 결혼의식입니다. 물소의 영혼이 부디 평안히 쉼을 맞이했길 바라봅니다.
2: 이렇게 큰 짐승을 잡는 거는 잘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후로 이렇게 와서 보는데 좀 마음이 이번에 좀 달랐던 거는 웬만한 그 가축들을 이렇게 잡을 때는 그 소리가 마을 전체 다 나거든요. 그 잡는 소리가. 근데 이 물소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조용하게 죽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게 좀 뭔가 경건한 마음이 막 드네요. 네, 꼭 라오스 사람들이 정말 소리 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조용하고. 마치 그 라오스 문화하고 정말 잘 맞는 그런 동물 같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죽음까지도 너무 조용하니까 덩거대지네.
0: 조용한 나라라는 별칭을 가진 라오스. 물수의 죽음도 그런 라오스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도 끝인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찾아 나서 봅니다. 부엌에선 고기 손질이 한창입니다. 결혼식을 함께한 주민들에게 담례로 물소 고기를 선물할 생각이라는데요.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신랑 신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미소가 똑 닮은 부부는 다시 봐도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결혼식에 초대해 준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1: 다음번에 볼 때는 세 명, 네 명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웃으시네. 예.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우리가 뭐? 네.
0: 칼리앙족 마을에서의 귀중했던 시간. 오늘의 인연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1: 야, 저 집 가옥, 저 가옥 형태 사진 하나 가지고 진짜 물어 어렵게 들어온 마을에서 또 우연찮게 이렇게 결혼식도 보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을 사람들이 막 화합해서 아침 새벽부터 일하면서 돕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그 결혼식한 부부한테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하길 바라는데요. 그분 둘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왔을 때는 소수민족 아주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 좀 번성하고 큰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0: 베일에 쌓여있던 라오스의 소수민족, 칼리앙족. 그들의 전통과 순박한 미소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1: 미끄러워.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물리학의 여러 측정량 중에 온도와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에 개봉된 토탈 리콜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토탈 리콜의 마지막 장면이 제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놀드 슈왈츠네거죠. 그분이 그 배우가 화성의 표면에 내팽겨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성은 사실 기압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눈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고 그런 좀 끔찍한 장면이 묘사된 장면이 기억납니다. 근데 정말로 화성에서 사람이 헬멧 없이 이 화성 표면에 있게 되면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비슷한 장면이 영화 미션 투 마스라는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이제는 화성 표면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나간 사람이 헬멧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체온이 내려가면서 얼어버리는 모습이 이 영화에 그려집니다. 우주 공간에 나간 사람이 정말로 이처럼 빨리 동사하고 몸이 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강의 후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물이 컵에 담겨 있으면 우리 모두는 손가락만 대도 어떤 게 뜨겁고 어떤 물이 차갑고 하는지를 금방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이 도대체 차가운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뜨겁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뜨거운 물체는 그 내부에 어떤 원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 원소의 이름이 칼로릭이라고 불리는 원소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딱 붙여놓으면 뜨거운 물체는 칼로릭이라는 원소가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뜨거운 물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칼로릭이 차가운 물체 쪽

우리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양쪽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칼로릭의 양이 똑같아지면 더 이상 칼로릭이 이동하지 않고 두 물체가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과학의 역사에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칼로릭이라는 원소가 과연 있을까요? 칼로릭이라는 원소는 없다라는 것을 보인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럼포드 백작이라는 분이 진행한 실험인데요. 커다란 대포에 포신을 깎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분이 칼로릭이라는 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커다란 대포의 포신을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포탄이 터질 때 높은 압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이 포신을 깎으려면 쇳덩이에 절삭 도구를 붙인 다음에 절삭 도구가 계속 움직이면서 포를 깎아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물속에서 한 거예요.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럼포드 백작이 깨달은 게 계속 절삭 도구를 이용을 해서 포신을 깎아내는 그 계속 이 과정을 계속 이어가면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 포신이 담겨있는 물이 막 끓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럼포드 백작의 발견은 칼로릭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로릭 이론이 맞다면 대포 포신 그 쇳덩어리가 가지고 있던 칼로릭이 모두 외부로 방출된 다음에는 아무리 외부에서 절삭 도구를 이용해서 깎아내도 더 이상 열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럼포드 백작은 끊임없이 포신에서 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열이라는 것이 칼로릭 원소의 많고 적음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현재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온도가 높고 낮은 것의 차이는 바로 럼포드 백작의 실험의 결과로부터 유도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물리학자들은 온도가 높은 물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있을 텐데 그 분자들이 더 큰 운동 에너지로 마구마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온도가 높다는 것의 의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몇 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있고요. 액체인 물 상태입니다. 이 액체인 물 안에 물 분자들이 많이 들어있죠. 액체인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다른 분자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집니다. 즉, 액체의 온도를 올리면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걸 이용한 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체온계입니다. 체온계 안에는 붉은색 색소가 들어있는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높으면 그 높은 온도에 의해서 체온계 안에 담겨 있는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붉은색 그 액체 기둥이 높이가 더 올라가게 돼서 여러분이 눈금을 읽으면 여러분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그 액체가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온도를 약속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체온계 같은 온도계를 어떤 특정 상태의 물질에 가져다 놔요. 그러면 그때 눈금이 가리키는 부분을 이렇게 펜으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엔 다른 상태에 또 똑같은 온도계를 옮겨놓고 그 두 번째 상태에서도 똑같이 다른 눈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눈금 두 개를 이용하면 그 두 눈금 사이에 촘촘한 간격으로 여러분이 금을 그으면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온도계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온도계를 제작하려면 여러분이 두 개의 기준이 되는 온도를 약속해야 됩니다. 과학의 역사에서 이런 온도의 기준점으로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져요. 어떤 누군가는 그 버터가 온도가 올라가면 녹잖아요. 버터가 녹을 때 온도계의 기준 눈금을 긋자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프랑스 파리의 어떤 관측소 실험실의 온도를 이용을 해서 온도의 기준을 정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턴 같은 과학자

는 사람 혈액의 온도를 온도의 기준으로 삼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여러 제안들이 경쟁하다가 과학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온도의 기준의 약속이 몇 가지가 이제 결정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파렌하이트라는 과학자가 제안한 겁니다. 유럽의 겨울에 가장 온도가 낮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 유럽의 최저 기온을 약 0도 정도로 하자. 한편 사람의 체온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사람의 체온은 약 100도라고 하자. 0과 100을 이렇게 약속한 온도계의 묶음을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화씨라는 온도 눈금의 제안입니다. 이후에 셀시우스라는 과학자는 물을 이용하자라는 더 멋진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냐면 물은 우리 기준으로는 0도에는 얼고 그리고 100도에는 끓잖아요. 그래서 물에 어는 점과 물에 끓는 점을 온도계의 두 기준 온도로 해서 이 두 온도를 이용을 해서 온도계의 눈금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사실 셀시우스가 한 이 제안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매일같이 쓰고 있는 바로 그 섭씨 온도계의 제안입니다. 기체를 이용해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기체를 가지고 한 실험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을 과학자들이 얻게 됩니다. 기체의 부피를 고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기체가 보여주는 압력이 변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을 여러 기체들, 뭐 산소든 질소든 여러 기체 종류를 바꿔가면서 이 실험을 했더니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기체의 압력이 직선을 따라서 줄어드는 모습을 사람들이 관찰하게 됩니다. 압력이 줄어드는 이 직선을 계속 확장해 봤더니 특정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이 0이 되는데 기체의 압력이 0이 되는 그 온도가 수소로 실험하든 뭐 산소로 실험하든 어떤 기체로 실험하더라도 똑같은 온도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현대 물리학자들은 절대 0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제한된 온도 눈금이 켈빈의 절대 온도 눈금입니다. 우리가 이걸 켈빈의 절대 온도를 적을 때는 K로 적는데요. 켈빈이 제안한 절대 온도와 우리가 요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섭씨 온도를 서로 환산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켈빈의 절대 온도로 0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온도 눈금으로는 마이너스 273.15도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 눈금에다가 273.15를 더하기만 하면 그러면 바로 절대 온도로 우리가 온도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화씨 온도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섭씨 온도는 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켈빈의 절대 온도는 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한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물은 압력이 높으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고요. 압력이 낮으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물이 100도에 끓는다라고 보통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살아가는 대기의 압력인 1기압에서 물이 100도에 끓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이 언제 몇 도에 끓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물을 끓이는 그 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대기의 압력이 얼마인지도 사실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온도의 단위는 현재 절대 온도의 단위인 K, 켈빈을 이용을 해서 표시합니다. 앞에서 물이 100도에 끓는다라고 얘기하려면 압력도 함께 이야기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물을 생각하면 압력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물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온도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이 특정한 압력에 놓이게 되면 얼음, 물, 수증기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포인트가 물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물의 삼중점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삼중점의 압력은
611.66파스칼에 해당하고요. 물의 삼중점에 해당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 눈금으로 273.16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점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물의 삼중점의 온도, 그러면 그냥 273.16이 되죠. 그래서 물의 삼중점이 이 값을 갖는다, 온도가, 라는 걸 이용을 해서 1K라는 값을 정하자라는 것이 1967년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후에 절대 온도 눈금인 1K를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약속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 변한 시점이 2019년입니다. 2019년엔 물리학자들이 어떤 약속을 새로 하게 된 거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열역학에서의 중요한 상수가 있는데요. 볼츠만 상수의 값을 딱 1.3806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으로 정해버리자라는 것이 2019년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 볼츠만 상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1K라는 온도 눈금이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볼츠만 상수를 고정해서 온도 눈금 1K를 정의한 것이 빛의 속도를 정의해서 약속해서 1m의 길이를 약속한 거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요즘 2019년 이후에 물리학자들이 이용하는 온도의 눈금은 물리학이 성립한다면 우주 어디에서나 같을 수밖에 없는 볼츠만의 상수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1m 1초뿐 아니라 이제는 1K라는 온도의 약속도 우주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앞부분에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편의 영화에 등장한 장면이 과학적으로는 둘 다 오류입니다. 사실 사람의 피부는 안과 밖에 상당히 큰 압력차도 잘 버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성 표면에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이 부풀어 오르거나 하는 일은 사실 거의 발생하진 않습니다. 또 미션 투 마스에선 진공 중으로 헬멧 없이 나간 우주인이 갑자기 얼어서 동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장면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그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은 정말로 온도가 아주 낮아요. 근데 우주 공간은 우리 몸의 온도를, 열을 뺏어갈 주변에 아무런 우리 몸에 충돌하는 분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주 공간에 헬멧 없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몸이 어는 일은 사실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물리학의 역사에서 등장했던 온도와 압력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고 약속되어 왔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리산. 산이 숨을 쉰다. 깊은 땅 굽이굽이 골짜기마다 턱하고 포근히 안아주는 흙이 많은 산이죠. 온갖 생명이 으차차 하고 기지개를 쭉 켜는 계절. 봄입니다. 산도 산에 사는 사람도 겨운의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1: 지리산 물 중에 여기에 제일 맑을 거예요. 이 국골하고 칠성계곡 저쪽에 하고 같이 이제 여기서 마주쳐가고 내려오는 물인데.
0: 꼭꼭 숨은 계곡에선 신선이 된 기분에 흠뻑 젖습니다. 지리산 품 안에서 대를 이어 살아갑니다.
2: 아버지 하는 말은 땅 속에는 금이고 땅 위에는 옷이 금이라고 했죠.
0: 끊임없이 생명이 피어납니다.
3: 지금 이제 나물이 한참 이제 올라오는 중에 지금 시작. 나물 시작.
4: 모든 식물들이 봄에 이렇게 올라오면 모든 게 다 새로운 출발 같은 기분.
0: 우리네 지난한 역사 구비구비마다 누구나 감싸주고 배를 채워준 넉넉한 지리산. 오늘은 함양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지리산, 마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함양군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천면은 지리산이 품고 있습니다. 지리산 정상, 천왕봉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내려오는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선녀가 일곱이라는 칠선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손꼽히는 칠선계곡은 원시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특별보호구역인 만큼 한정판 산악코스라는데요.
5: 유성마을 해가지고 선녀단 됐습니다. 통제구역 군단이 지금 대륙포포까지 지금 이제 순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0: 1년에 딱 4달 동안 한 번에 60명만 허락합니다.
5: 오늘 가는 목적은 이제 저희들이 어제 이제 많은 비도 오고 해가지고 그 탐방로 점검 및 이제 시선물도 점검을

0: 해야 되고 중간중간 낙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 탐방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1: 탐방로 개방을 앞두고 현장관리 직원이 마을 주민과 함께 안전점검길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은 아이 벌써부터 낙석이 길을 막았습니다. 딱 보니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죠.
2: 겨울철 땅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어제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약한 지반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좀 낙석이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면은 탐방객들이 왔다 갔다 해서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때그때 안전사고 대비해가지고 바로바로 치워줘야 됩니다.
1: 오솔길 따라 30분 정도 들어가니 분지에 둘러싸인 한 마을에 닿았습니다. 가야국 시절 군량미를 담은 뒤주를 닮았다 해서 두지란 이름이 붙었다죠. 차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깊은 산속 오지입니다. 지붕이 높고 흙벽으로 된 이 오래된 건물은 무엇에 쓰던 곳일까요?
3: 옛날에 분조장인데요. 여기가 담배를 갖다 넣어가시면 담배를 갖다 여기다 걸어 이렇게 찜 가서 긁고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불을 떼면 그 불을 떼면 여기가 열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여기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담배를 이제 쭉 이렇게 거는 거라. 저 위에서부터 이거 한 5단, 6단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 정도 되는데
4: 이런 건조기가 많았었어요. 집집마다 한 개씩.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거 가지고 생업으로 했던 시대도 있었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1: 수입은 좋았지만 힘들었던 담배 농사. 50여 년 전 고달픈 농사꾼은 여길 벗어나는 게 꿈이었다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 꿈과 낭만이 넘치는 계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으로 말하자면 지리산 토박이의 척척 박사인데요. 이런 깨알 같은 전설은 다 어디서 들은 거죠?
3: 군대째 그 사는데 우리 아버지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거야. 구전으로 들은 거야.
1: 본격적인 산길로 들어가니 물소리가 더 커지는데요. 안전 산행을 막는 방해꾼들을 정리하며 7개 폭포를 비롯해 33개의 소와담을 하나씩 만납니다. 물살이 조각한 바위를 보고 상상의 나를 펼친 폭포 이름이 참 재밌네요.
5: 신선이 그 비녀를 갖다가 그 놓고 갔다 해서 여기 그대로 비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름이 비녀폭포, 비녀폭, 출생계고 비녀폭.
1: 손녀가 훨훨 날아갔다는 비선담. 그 위로 본격적인 통제구역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살벌한 등산이 정상까지 이어지는데요. 천왕봉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젖줄 삼아 온갖 생명이 쑥쑥 자라고 있죠. 야생의 동식물이 주인인 이 구역에선 불친절한 오르막길 뿐입니다.
3: 이거 지휘꾼들 지게지고 다녔던 길이에요. 여기가 칠선폭포.
1: 계곡의 중심인 칠선폭포가 그 빼어난 자태를 드러냅니다. 10m 높이에 어디서 이토록 많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3: 물속이가 높이는 따라다도 힘차게 내리고 그만큼 칠선 계곡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폭포입니다. 여기가.
1: 자, 지금까지 가슴 뻥 뚫리게 시원한 칠선 폭포였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코스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6: 아, 나 드디어 대륙 폭포에 다 와가네. 보인다.
1: 폭포가 눈앞에 있어도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난이도 최상급의 등산길입니다.
5: 대륙폭포예요. 칠성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대륙폭포.
1: 등산한 지 3시간 만에 만난 가장 큰 폭포이기도 한 대륙폭포. 천왕봉과 중봉, 하봉의 물이 합쳐져 30m 가까운 낙차로 떨어지니 이거 장관입니다. 오늘따라 대륙폭포가 좀 더 잘생겨 보이는 건 어제 내린 적당한 비 덕분이라는데요.
6: 지금 그 대륙폭포로 보시면은 그 폭포가 쌍가리로 내려오는데 강수량이 거의 100mm 이상 아니면은 오늘처럼 저렇게 내려오는 것이 보기가 드뭅니다.
1: 60여 년 전 이 폭포를 세상에 알린 부산의 산악회 이름을 따서 대륙폭포가 됐죠. 물이 맑아도 너무 맑아서 물고기조차 살지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풍덩 빠져보고 싶은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5: 좋습니다. 아따.
1: 나무꾼이 신선이 된, 아님 선녀를 만난 듯 황홀합니다. 오늘의 칠선계곡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추석마을 깊은 산 자락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허상욱 씨의 농장에 따라가 봤는데요. 평소보다 늦게 온 염소 아빠는 얼른 식구들을 부릅니다. 염소종이 땡땡땡, 얘들아 아빠 왔다. 어이, 한참 배고플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은 왜 안 올까요?
7: 산에 올라가는 모양인데 내가 늦게 와가지고 오늘 물이 안 된다고 이놈들 올라갔는가 봐. 한번 두드려볼까 또 소리를.
1: 더 큰 소리로 불러보는데요.
8: 얘들아 그만 놀고 이제 밥 먹어야지.
1: 어? 이상하다.
9: 염소가 안 와요?
7: 네, 염소가 산에 이거 별로 갔는가 안 내려오네요.
9: 염소가 삐진 건 아니겠죠?
7: 아, 삐지는가 봐요. 아, 오네. 야, 오네.
1: 여고 여고 여 녀석들. 아빠 속을 까맣게 태우더니 이렇게 해맑게 뛰어오네요. 상욱 씨 내외는 서울 간 아들 대신 토종 염소와 삽니다.
8: 야, 배고파지? 아유, 천천히 먹어.
1: 하루 두 번 때 맞춰 밥만 주면 나머진 지리산이 다 키워줍니다.
7: 내가 하루에 이렇게 한두 번씩 와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하면 사람하고 친해진다고. 사람이 이제 그걸 안 하면은 이 친해지지 않냐면은 이제 내 거 안 되는 거죠. 뭐. 산에 올라가 버리면 영원히 뭐 산 거 되는 거죠.
1: 염소야, 건강하게 잘 자라렴. 추석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110가구 정도 되는 마을 주민들 중 유난히 자주 모인다는 아낙네들이 있습니다. 딱 요맘때 나오는 여린 쑥 향기에 손도 마음도 바빠집니다.
10: 나무 키는 아가씨들,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매들.
11: 할망구다.
10: 아, 진짜 그건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 할망구 소리 듣기는 맛있겠다.
12: 아침에 털털이 옆집에서 가깝다.
10: 쑥도 캐고 나물도 캐고 그래갖고 또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1: 마을에서 제법 청년인 50대 또래들과 주기척척 맞는 영남씨. 남편과 함께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귀하고 좋은 건 아주 대놓고 챙깁니다.
12: 아빠 신랑 많이 챙기라 그래.
10: 신랑 마누라가 신랑 생기 예사지.
13: 신랑 없는 사람 서로 살.
10: 방송에 나가면 대한민국 여자들은 너무
13: 여기 저기 신랑 없는 사람 있어?
10: 아니 금나가 좀 어? 금나가 몰래. 어. 금나가 나무를 그거를 해. 이게 금나가 밥풀 꽃이라 그러는데 지리산에 많이 나요. 이게 금나가야.
9: 아 금나가를 먹어요?
10: 응, 이걸 먹어요. 되게 귀한 나물이다 이게. 나 금나 나오고.
1: 그냥 먹으면 독이니 꼭 데쳐 드시랍니다.
10: 내가 나갈게요.
1: 진한 숙향기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딱 좋을 때입니다.
13: 요즘에 딱 뭐 일체를 먹는 별미. 맛있어요? 네, 요 때만 먹죠. 쑥의 쓴맛이 올라오기 전에. 부드러울 때.
1: 잠깐만, 언니, 맛 좀 봐줘.
13: 맛있어, 향이 완전.
10: 완전 기분
13: 좋아.
1: 이야, 이거 점점 기대가 높아지는데요. 지리산이 내어준 봄나물이 셰프의 손맛을 만나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진한 향기가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새콤달콤 맛만 더하는 사이 영남 씨 남편 호근 씨가 왔습니다. 봄나물 파티에 두릅이 빠질 수 없다고 길을 나서는데요. 어라? 두릅이 바로 코앞에 있네요. 역시 이게 바로 지리산 추석마을의 클라스입니다.
14: 지금 요즘에 피크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9: 아, 처음 따시는 거예요?
14: 네. 올해 처음.
9: 네, 집 앞에 바로 두릅이 있네요.
14: 네, 이것도 그 산에서 바로 난 거예요. 이 돌틈에서 어떻게 이렇게 났는지 몰라.
9: 아, 심으신 게 아니고?
14: 네, 이 돌틈, 이 돌을 어떻게 심어요? 돌틈에는 심을 수가 없잖아요.
15: 이쪽에서 삼자.
10: 오, 두릅이 그래, 뭐야, 엄마야. 혼자 이래 있었노?
16: 야, 우리 집에 살아도 몰랐다.
14: 살아도 몰랐어?
10: 뭐야, 제법 많이 폈다, 야. 엄마야, 첫 두릅이네, 처음이네. 완전 처음이에요.
1: 어떤 꽃다발보다 반가운 두릅다발. 봄엔 이렇게 처음이 많아 더 설레나 봅니다.
13: 두릅이 왔습니다.
1: 봄나물의 제왕이 자리를 빛내주니 완벽합니다. 대부분 남편 고향 따라 지리산에 스며든 전국구 출신의 성도 제각각이라 일명 각성계 모임. 삼천포 바닷가에서 온 영남씨. 산사나이와 사랑에 빠졌죠.
10: 그러니까 그렇지. 야, 이래가 밥이 먹으면 진짜 찌이거든.
1: 칠선계곡 물 먹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 지리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하네요.
17: 맛있다. 맛있다.
1: 곁을 준 또래 친구들 덕이 큽니다.
13: 지금은 뭐 친구분들 언니 막 이렇게 많이 어울리니까 괜찮은데 네. 우리 신랑은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사람도 친구고 있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18: 40대 중반 요때쯤 들어왔어요.
19: 여기 뭐가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까.
18: 아니 여기서 태어나 안, 여기서 안 태어나도 아마 여기 왔을 거예요. 산세 자체가 좀 품어주는 느낌.
1: 그렇게 지리산을 닮아갑니다. 자 이번엔 지리산이 품은 또 다른 이웃 마을로 가볼까요? 마천면 의중 마을입니다. 여기 부지런한 한 부부가 산을 오릅니다. 아이고, 아까 칠성계곡에서 찾았던 그 나무꾼이 여기 있었네요. 3대째 전통 방식으로 우직하게 옷진액을 내는 장철한 씨입니다.
20: 엉덩이. 여기 뵐까? 엄마 여기 뵐까? 여기 잡아볼게.
1: 경북 구미에서 대기업을 다니던 새

0: 반했다죠.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제 이 부부가 채우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오, 단단하지 못한다.
2: 몇 킬로 정도 돼요, 이게?
1: 어, 이거 60킬로 가까이 되겠는데. 한 다발에 20킬로.
0: 영차! 요즘은 뭘 해도 장비빨이라는데 온나무 심어둔 곳이 대부분 구불구불 산비탈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길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묵묵히 이고지고 이 산길을 다니셨죠. 대대로 이어오는 이 작업장에서 부부는 옷진액을 채취하는데요. 먼저 온나무에 칼집을 빙 두르는 중요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온나무도 아버지 손때 묻은 도구들도 그대로인데 아버지만 안 계십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 나무, 그 많은 면적에 나무 캐어놨는 걸 버릴 수는 없잖아.
0: 부모님은 할아버지에게 배운 이 기술로 다섯 남매 먹여 살리셨죠. 옆에서 불을 떼던 어머니 역할을 이제는 아내 유진 씨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해 힘든 일을 자처한 건 아닙니다.
1: 이 진액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약으로 진짜 효과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찾는다. 그래, 지금 나이 많은 80 먹은 할매들, 이거 옛날에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속이 안 좋고 하면은 연락이 와요.
0: 아내가 숯불에 적당히 달궈주면 끓어오르는 진액을 대나무 통에 긁어 담습니다. 아이고, 개미 눈물만큼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더 단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릴 수 없습니다. 큰형 철호 씨는 동생의 손끝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3: 아, 고기 몇 개 키웠지?
1: 수도 발목 꼬기 딱 깨가지고 멋지네. 옛날에 아버지는 깡 철로 하더만.
4: 가스통. 잘라가지고.
5: 검지에 낀 거 아니야?
4: 이거는 헬보. PVC 파이프.
1: 달아가지고, 이 뜨거워.
6: 어, 저기
1: 하나 바빠.
6: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느려, 느려.
4: 이 정도.
1: 아, 맞췄다.
4: 절반. 한 통에 15만 원 가까이 되겠네. 아, 네. 반나절 일당 벌었지 뭐.
0: 오, 조심조심. 이게 황금보다 귀한 옷진액입니다. 구미시에서 일하는 딸 소연 씨도 주말이라 놀러 왔는데요. 본격적인 삼겹살 파티를 하려는데 철한 씨가 다시 온나무를 찾네요. 딱 요맘때 보드라운 옷순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최고의 별미랍니다. 이 고기도 뭔가 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7: 흑돼지. 지리산 흑돼지입니다.
1: 까마틀 보이지 마. 네.

0: 맛이 달라요?
1: 와, 맛이, 아니, 좀 이따 잡잖아요. 정말 맛있다.
2: 와, 딱, 흑돼지 옷 삼겹살이다.
1: 아, 오케이.
2: 흑돼지 옷 삼겹살.
3: 잘 달궈진 마천석 돌판 위에 지리산이 키운 쫄깃쫄깃한 흑돼지와 부드럽고 달콤한 오순이 지글지글 익어가면 주변이 그냥 흐뭇해지는 거죠. 이제 지리산 맑은 공기도 반찬 삼아 맛있게 먹을 차례. 한때는 지리산 사리가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그만큼 거친 환경에서 더 강인해진 사람들. 옷이나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간직하고 사는 거겠죠.
4: 살다가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그래도 힘들어

0: 왔어도 고향에 와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은 고향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1: 지리산을 먹고 마시며 고향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함양군 마천면은 지리산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마천 사람들도 마음 한가운데 지리산을 품고 살지요. 물과 흙이 빚어낸 생명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샘솟는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고향이 있습니다.

0: 마음 전체에 고향이라는 것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1: 남계성호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거든요.
2: 물 마시고 뒤로 좋은 소리 듣고 산지와 맡아도 돈도 뽑아가는 거죠.
3: 나무 캐는 아가씨들, 아가씨가 아니고 아줌매들.
4: 쟤를 이어서 하실 생각 없으세요?
5: 저요? 해야 되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와! 아니, 와! 와!
1: 아니, 와, 이게 이게 다 뭐예요?
0: 가만있어봐. 와, 빛은 뭐야?
1: 어?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아우.

0: 오호. 우와, 엄청 멋진 분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하나, 둘, 세 명이나.
1: 아니, 그런데 누구세요?
2: 친구들,
3: 안녕.
4: 우리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입니다.
0: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요?
2: 네, 종이비행기 세계대회 참가는 한국 대표 선수들이에요.
1: 우와, 가만 있어봐. 그럼 한국 대표면 우리나라에서 종이비행기를 제일 잘 날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저부터 소개할게요. 저는 종이비행기를 가장 멀리 날리죠. 하나, 둘, 셋!
5: 한번 날리면 66m까지 날아간다!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
4: 저는 종이비행기를 가장 오래 날리죠.
1: 오.
4: 하나, 둘, 셋!
1: 어디까지 간 거야?
5: 한 번 날리면 23초 동안 땅에 떨어지지 않죠. 오래 날리기 국가대표 이정욱.
2: 네, 저는 종이비행기를 가장 멋있게 날리죠.
5: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세계 1등.

0: 아니, 어떻게 비행기를 내가 원하는 곳에 막 날릴 수 있는 거지? 이건 설마 마술?
1: 이렇게 휴! 신기하죠? 이렇게 마술 같은 퍼포먼스로 저희가 세계 1등을 해서 금메달도 받고 막 트로피도 받고 이렇게 상장도 있어요.
2: 우와! 와, 이건가 봐. 선생님, 이거 만져봐도 될까요?
1: 아, 네, 물론이죠.
0: 아, 네네. 이거 진짜
2: 와, 댕구가 좋아.

0: 메달.
1: 와, 이거 진짜 금메달 맞는 거예요?
2: 오, 깨물어봐도 돼요.
1: 와, 상자도 있어요.
0: 와, 세상에. 이 상자는 뭔가요?
2: 아, 이게 저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요. 바로 종이 비행기를 보관하는 경납고입니다.
1: 아니, 이게 다 뭐예요?
2: 아, 종이 비행기 무슨 경납고인가 싶죠. 네. 이 사실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종이 비행기들이 있고요.
1: 네.
2: 자, 그리고 종이 비행기를 접을 때 쓰는 다양한 이 도구들도 자, 이렇게 막 펜도 있고 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아, 이게 되게 특이한데 바로 이것이 이제 제습제입니다.
1: 아~ 물기에 약하군요.
2: 네, 물에 약한 종이를 보관하니까 제습제도 필요해요.
0: 네.
2: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1: 네?
2: 이게 사실은 2층 구조거든요.
0: 아~
2: 그래서 쫙 뜯어보면은 사실 한 층이 더 있어요.
1: 이거 비행기 엄청 많아요.
2: 그리고 저희가 또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훈련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멀리 날리기 비행기들은 이렇게 아주 단단한 곳에 고정을 해서 이 안에 비행기가 숨어져 있어요.
0: 어머.
2: 이게 네, 하나씩 뜯어보면은
1: 네? 이게 다 비행기예요?
2: 이게
0: 안에 지금 비행기가 있어요. 있나 봐요.
1: 진짜 철저하게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지고 계시네요.
2: 저희는 종이의 진심입니다.
1: 와.
2: 종이 비행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담아서 비행기가 막 날렵하고 멀리 날아가는 이제 멀리 날리기용 기체도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0: 네,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세계대회 1등을 했던 바로 그 비행기도 있는 건가요?
2: 네, 그 비행기가 바로 이 멋있는 부메랑 비행기입니다.
1: 오! 와, 이게 1등 비행기라니. 댕구도 갖고 싶다.
2: 댕구 가져도 돼요.
1: 진짜요?
2: 네. 저는 또 접으면 되니까.
0: 댕구야. 자,
1: 미안합니다. 1등 비행기를.
0: 자, 댕구야. 소중히, 소중히.
1: 소중히, 소중히.
2: 소중하게.
1: 소중히.
2: 이거 핥지 말고.
1: 댕구야.
2: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자, 이렇게 종이도 있으니까 우리 종이로 같이 한번 접어볼까요?
0: 우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1: 와, 신나 신나.
0: 친구들 어서 모이세요. 지금이요 지금.
1: 친구들 빨리 빨리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종이 비행기 난리 쇼쇼쇼.
0: 자, 친구들도 같이 해봐요. 김영준 선수가 알려주는 세계 1등 비행기 접기.
3: 자, 그러면 우리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자, 앞에 종이 혹시 있나요?
0: 네.
1: 네, 있어요.
3: 자, 그러면은 종이를 길게 내 앞에 내려놓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3: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1: 네.
3: 반으로 길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을 접었는데 여기서 이제 꿀팁 한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옆에 있는 카드를 한번 볼까요?
1: 카드!
3: 이게 특별한 비법이에요.
1: 뭐죠?
0: 카드?
3: 이 카드로 종이 비행기를 접을 거예요.
1: 카드? 아니, 왜요? 왜 손으로 하면 안 되죠?
3: 이 손으로 계속 종이를 만지다 보면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땀이 종이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종이 비행기가 잘 날 수 있게 카드로 한 번만 싹?
3: 맞아요. 이거 잘 기억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0: 네네네.
3: 자, 우리 그러면은 반으로 접었던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0: 네.
1: 됐어요.
3: 자, 펼쳐준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1: 네. 뒤집어주세요.
3: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오게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살짝 띄워서 세모,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닿을 듯 말 듯 살짝 띄워주세요. 또 옆에도 똑같이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카드로 한 번만 쏴.
0: 아, 맞아. 카드.
3: 카드로 한 번 쏴.
1: 카드로 한 번.
0: 우와. 우와, 되게 잘 됐다.
1: 오, 되게 잘
0: 됐다. 완전 잘 돼요.
3: 되게 잘 되죠?
0: 네.
3: 우와. 잘 접고 있어요. 이번에는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 접을 건데 이렇게 자를 대어주시고요.
1: 네.
3: 3.3

0: 위치까지 뾰족한 부분이 닿게 접어주세요.
1: 아.
0: 자, 그러면은 네. 이제 가운데 다시 한번 접기선에 맞춰서 네. 이번에도 약간 띄워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접고 나면은 작은 삼각형이 생겼어요.
2: 어, 네, 맞아요.
0: 작은 삼각형. 자, 이 부분이 아까 이 종이 비행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2: 배꼽.
1: 배꼽뚜기.
0: 배꼽.
2: 네.
0: 맞습니다. 배꼽이 어디에 있죠?
2: 여기.
0: 여기. 몸의 중심에 있죠? 가운데 있어요. 여기.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종이 비행기의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어요.
2: 오호.
0: 그래서 배꼽 비행기라고도 불린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잘 안으로 접어주세요. 종이 비행기가 날려면 한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어떤 날개. 게 필요할까요?
3: 날개.
0: 오, 날개. 맞아요, 날개. 이 날개가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대각선이 여기 아래에 있는 직선에 딱 만나게, 우리 두 친구가 만나게 접어주세요.
3: 우와.
0: 자, 한쪽을 접었으면은 우리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모양이 되게
1: 삭삭!
0: 삭삭!
2: 삭삭!
1: 이렇게 밀어주고.
0: 자, 이렇게 배꼽 비행기.
1: 와!
3: 와, 이렇게 예뻐.
4: 여기. 저희한테 네, 날려주세요. 저희가 잡아볼게요.
1: 와! 신난다, 신나! 등고가 던져볼게요. 잘 받아주세요, 황단장님. 간다. 하나, 둘, 셋. 호!
3: 저도 해볼게요.
2: 그래.
3: 여기.
2: 딩동쌤. 자, 잘 받으세요. 갑니다. 호!
4: 뭐예요? 좀 잘 좀 날려봐요.
5: 이번엔 제가 날려볼게요. 자, 날아라.
4: 우와!
1: 우와!
4: 우와!
1: 어디? 와. 어쩜 저렇게 잘 날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5: 우와. 비행기를 아주 잘 날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모양.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1: 와. 날개를 위로.
6: 위로.
5: 다음은 자세.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는요, 공을 던지듯이 휘둘러서 날리면 안 돼요.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팔을 쭉 밀어주면 비행기가 잘 날아가죠. 이렇게요.
1: 우와, 진짜 잘 날아간다.
2: 자, 여러분,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신나게 종이 비행기를 날려볼게요. 자, 날개는 위로.
6: 위로.
2: 팔은 앞으로 쭉.
6: 쭉. 쭉. 쭉.

0: 아유, 참. 종이 비행기가 너무 멀리 가서 주워오기 힘들다. 아유.
1: 딩구야, 여기 봐. 나는 주우러 갈 필요가 없지롱.
0: 우와, 이럴 수가. 종이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1: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이 뒷부분을 아래쪽으로 살살 말아주는 거예요.
2: 오, 말아요?
1: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말린 모양이 나올 때까지. 다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비행기는 앞으로 날리면 안 되고요. 하늘을 보고 위로 날려놓으면 비행기가 돌아올 거예요.
0: 해볼까요?
2: 우와, 우와, 우와. 왔어, 왔어, 돌아왔어, 진짜.
0: 진짜 돌아오네?
2: 돌아와.
0: 계속 돌아와.
1: 이번에는 둘이 함께 날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볼까요?
2: 네.
1: 자, 하나, 둘, 셋.

0: 그럼 규민이가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자, 앞에서 등을 대고 하나, 둘, 셋 해줄게요. 아. 자, 하나, 둘, 셋.
2: 우와.
0: 이번에는 딩동쌤이랑 딩고도 한번 해볼까요?
3: 오, 좋아요. 오, 저...
0: 자, 하나, 둘, 셋.
2: 슈우.

0: 쇼는 여기까지.
1: 벌써요? 아이, 너무 아쉬워요.
2: 우리도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겠죠?
3: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2: 그럼 모두 안녕!
1: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어? 볼트 선생님!
1: 자.
2: 어?
3: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두기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흔들흔들 싱싱.
5: 야호, 그럼 여기서도 싱싱.
6: 둥글둥글 날라라. 시속을 알라라.
5: 재밌다.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할 때는 차례로
5: 글자도 돌려볼까.
6: 에이도 놀자.
5: 안녕.
6: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양파, 양.
1: 이 물 마실 거야?
2: 아니.
1: 그럼 내가 마셔도 돼?
2: 안 돼. 여기에 키울 거야. 어?
1: 뭘 키울 건데?
2: 양파. 응?
1: 양파를 키운다고?
2: 응. 내가 EBS에서 봤거든. 여기에 키우면 양파가 쑥쑥 자랄 거야. 물이 담긴 컵에 양파를 이렇게 올려주면 끝!
1: 이 양파가 자란다고?
2: 그래. 좀 기다리면 하룻밤, 이틀밤, 뽀로롱, 뽀로롱, 뽀로롱. 그럼 싹이 날 거야.
1: 우와, 정말?
2: 양파야, 우리가 잘 보살펴줄게.
1: 우리 맘 믿어.

0: 아주 좋았죠.
1: 우와, 이만큼 자랐어.
2: 우와, 우리가 정성껏 키웠지.
0: 응.
1: 노래도 불러주고 햇빛도 잘 들게 하고
2: 바람도 쐬어주었지.
1: 우리 보물이야.
2: 그래, 우리의 소중한 양파야.
3: 바꿔라 한글.

0: 우리의 소중한 양파를 찾아야 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리야.
2: 어? 이
3: 야.
2: 후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양파가 양으로 바뀌었어.
1: 양파, 양파가 필요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양파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저기 한글 양파가 있어.
3: 내가 가져올게.
4: 돌아와 한글.
2: 천지?
0: 한글 양파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이 구슬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을 테니까.

0: 우리가 구슬하니 갇혔어.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안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밥?
3: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아니, 나의 안 공격을 밖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아니!
5: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6: 소설아, 한글!

0: 양파.
1: 저장 완료. 양파.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양파 한글 카드다. 양파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안녕. 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양파, 양파, 파, 양, 양, 매, 양, 매, 양, 파, 양파, 양파. 할아버지는 양파를 좋아해. 내 양파 까는 건 눈물 나. 매워.
1: 양파에 파 먹어야지. 냠.
0: 오잉. 양만.

0: 남았네. 파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양파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파! 양파! 양파! 순서대로 써봐요.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받침 이응을 만나 양. 피읍이 아를 만나 파. 양, 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양, 파. 친구들 따라해봐요. 양, 파. 끝.
1: 양말에서 말을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양, 앙.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양, 앙. 히힛.
0: 양파, 양.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소중한 양파야, 쑥쑥 자라라.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양파를 양으로 바꿔라, 한글! 양파가 양이 되었어요. 어? 양파가 어디로 갔지? 천지가 안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밖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양파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양파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양파를 키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비누. 비.
2: 미끌미끌한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자.
3: 비누 거품 좀 봐. 하얀 비누 거품이 많이 나.
2: 비누를 만지면 재밌어. 비누. 이제 비누로 빨래를 해야지.
3: 그래. 손수건을 빨자.
2: 미끌미끌한 비누로 보글보글 싹싹싹.
3: 우와, 거품 많이 나.
2: 이제 헹구자.
3: 와, 깨끗하네.
2: 비누 최고. 이제 또 뭘 빨아볼까?
3: 양말. 재밌겠다.
4: 바꿔라, 한글!
3: 어? 어? 어? 이게 뭐야? 아, 어. 비누가 아니라 비잖아! 아, 차가워! 비다, 피하자! 아, 비누가 비로 바뀌다니.
2: 우리는 비누로

0: 비누가 필요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1: 한글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3: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4: 야!
2: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비누가 비로 바뀌었어! 비누! 비누가 필요해!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비누를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2: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풍차 날개 뒤에 한글 비누가 있어!
3: 높은 곳에 달려있어!
4: 높은 곳이라면 내가 가볼게!
3: 여차!
4: 한글 비누가 눈앞에 있어! 아니, 천지?
0: 한글 비누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갈 순 없을 거야. 풍차의 날개가 막아줄 테니. 빠르다!
5: 풍차의 날개가 너무 빨라.
2: 한글 비누를 되찾기 어렵겠어.
5: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빠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느리다!
4: 지금이야!
6: 나와라!
0: 아니, 나의 빠르다 공격을 느리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2: 이런, 한글이 파괴됐어.
5: 비누에 비가 파괴됐어. 비음만 남았어.
4: 걱정 마. 내가 비누에 비를 쓸게.
6: 나와라, 한글!
3: 지하차!
7: 완료! 비누! 국민 자금의 손으로!
8: 비누 한글 카드다! 빨리빨리! 응. 가자! 자, 비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비누를 찾았다!

0: 슝.
1: 오잉. 비누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비누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비누.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0: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니은이 우를 만나 누, 비, 누.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비, 누.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 누. 끝.
2: 비밀에서 미를 빼고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보. 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보. 비. 히힛.
0: 비누. 비. 훈민정음이 비누로 놀아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비누를 비로 바꾸라 한글. 비누가 사라지고 비가 내려요.
0: 비누가 어디로 갔지?
3: 천지가 빠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느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비누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비가 멈추고 비누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훈민정음이 비누로 빨래를 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안녕. 곰이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 타러 감고 돌아오겠음? 대체 뭘 타러 간 거야?

뭐야, 안 돼!

생각도

이름이 뭐니? 아, 이름이 뭔데? 그만 진정해. 나야 나와 마자.

0: 어디에 있었어? 얘 좀 봐. 얘가 바로 우리가 찾은 괴물이라고. 얼굴이 지저분한 괴물.
1: 알립니다. 북극곰이 사라졌어요.
0: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 찾은 거예요?
1: 북극곰을 집으로 보내주세요. 북극으로요.
0: 근데 거기가 어디야? 아, 식은 죽 먹기네. 그치, 곰마?

Thank you.

계속 찾아.

너희 게 아니구나? 방해하지 않을게. 계속 찾아보지 뭐.

이 노란 우산 정말 쓸모가 많은데 누가 이렇게 멋진 걸 잃어버렸을까? 수영하면서 찾아봐야지.

네가 혹시 니우사 아니야?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돼. 쓸모가 많은 물건이라고.

작은 새들 너무 귀엽다. 다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얘들아, 여기 더 있어.

저기 저 구름은 어디 보자. 커다란 딸기 같아. 또 저건 오렌지처럼 생겼다.

0: 그거 봤어? 저기 저 구름은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케이크 같이 생겼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같아. 엄마, 저기 날아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1: 진짜 좋은 친구가

저기 곰아,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가져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있다고. 곰아, 너 왜 들어가는데?

가져오지?

너희 구름 맛은 본 거야? 알겠다. 딸기 맛이야. 대박. 이건 오렌지 맛이야.

0: 뭔지 모르겠어. 익숙한 맛이긴 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아, 알았다. 맛있는 캐러멜 크림이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난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데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16: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17: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역시 티미는 정리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호미, 이게 다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호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어, 맞나? 그걸 깜빡했네.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했는데.
3: 티미, 괜찮아?
1: 아,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포미.
3: 어?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입은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온도계!
0: 마음 온도계?
3: 잘 봐.
1: 포미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3: 이렇게 누르면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지.
0: 우와! 신기하다! 어?
1: 무슨 소리야?
0: 괜찮아, 티미.
2: 티미 좀 봐.
0: 보미. 보미,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2: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오, 이게 좋겠네.
0: 먼저 닦는 게 어때?
2: 에이, 티미가 청소한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기 봐.
0: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포미.
2: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포미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3: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0: 어쩔 수 없지. 내가 치워줄게, 봄이.
1: 어? 아, 봉순아, 이것 좀 봐.
0: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2: 말을 따라하라고?
0: 응.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2: 당장 멈춰.
0: 아니, 팔을 이렇게 하고 당장 멈춰.
2: 당장 멈춰.
1: 나 정말 힘들다고.
2: 나 정말 힘들다고.
0: 스스로 치워야 해.
2: 스스로 치워야 해.
1: 잘했어, 팀이.
0: 이제 참지 말고 포미에게 마음을 말해봐.
3: 응. 팀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0: 포미,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4: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2: 봄이,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0: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3: 미안, 미안, 티미. 빨리 씻고 티미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0: 내 선물?
4: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도구.
0: 청소도구가 선물이라고?
1: 청소하다 싫어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0: 티미 진짜 진짜 화나겠는데?
1: 왜?
0: 최고로 행복?
2: 봄이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4: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0: 팀이랑 봄이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1: 그러게.
2: 봉순아, 뭐 그리는 거야?
0: 맞아, 가족끼리 놀러 갔었거든. 어?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 색칠해야 하는데.
5: 우와, 그래. 잠깐만.
0: 우와.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5: 혹시 모르잖아. 이것도 필요하면서.
6: 와.
5: 야.
6: 와.
5: 이것도.
4: 어?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5: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1: 가방은?
0: 안 가져갈 거예요.
1: 뭐? 그럼 도시락은?
0: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1: 봉순아.
0: 얘들아.
2: 봉순이 안녕.
0: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1: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3: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이 없어?
0: 나? 왜냐면
5: 안녕 얘들아.
0: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5: 조금만 쉬었다 가자.
2: 마르지? 이거 마셔.
0: 괜찮아.
2: 어?
0: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0: 잠깐만.
1: 역시 뭉치야.
0: 네.
1: 시원해.
2: 아하, 이거였어. 가방 안 들고 온 이유가.
1: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들고 와.
0: 눈부시니까 이것도.
1: 와, 뭉치 최고.
3: 심심해. 다들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1: 티미, 나랑 공놀이 하자.
4: 공놀이? 어쩌지, 공은 안 가져왔는데.
1: 에이, 뭐가 걱정이야. 뭉치가 있잖아. 뭉치, 뭉치, 이리로 와봐. 공이 필요해. 그만 자.
4: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3: 아이, 참. 뭉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지?
1: 뭉치야, 일어났어?
0: 배가 고파서.
1: 먹을 거 챙겨왔지?
0: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도, 저기도, 다 도토리잖아. 다른 건
0: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내꺼 같이 먹자.
1: 키미, 얘들아,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2: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1: 키미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
2: 진짜 정말요.
3: 초콜릿을 발명하다가 재료를 잘못 넣는 바람에 키 말고 수염이 자라버렸어.
1: 수염 진짜 재밌게 생겼다.
3: 다들 여기로 오고 있잖아.
1: 키미, 포미.
2: 얘들아.
0: 안녕.
3: 다른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주라.
1: 알겠어. 비밀로 해줄게.
3: 고마워. 정말 고마워.
2: 뭐야 뭐야. 둘이서 무슨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어?
1: 아무것도 아니야.
0: 그런데 코디는 왜 마스크 쓰고 있어? 어디 아파?
3: 아, 이거 꽃가루 때문에 기침이 나서 그런 거야. 우리 뭐하고 놀까?
2: 술래잡기 하자. 어제부터 술래잡기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고.
1: 좋아.
2: 그럼 내가 먼저 술래야. 하나, 둘, 셋, 넷. 거지 잡으래.
3: 어?
2: 그 여자의 마음이지.

0: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품한 거야.
1: 지니, 조금만 살살 밀어주면 안 될까? 곰순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곰순이, 네가 비밀로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자꾸 웃으면 어떡해.
0: 그치만 나도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웃음 참기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1: 비밀을 담아두는 비밀 깡통이야. 웃음 참는 게 힘들면 앞으로 여기에 대고 비밀을 시원하게 얘기하면 돼.
0: 포디 얼굴에 엄청 웃긴 수염이 생겼대요. 우와! 신기하다! 고마워, 코디.
1: 대신 진짜 비밀 꼭 지켜줘야 돼.
0: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비밀 깡통이 있었지? 코디 얼굴에 엄청 웃긴 수염이 생겼대요.
2: 여기서 뭐해?
0: 비밀 깡통! 비밀이 안 들켜서 다행이야.
3: 왜 그래, 코디?
1: 그게
0: 코디, 수염이 사라졌는데?
3: 수염이라고?
1: 마침 약기운이 떨어졌군. 드디어 수염이 사라졌다! 야!

0: 저 나는 또 올게요.
1: 오늘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자.
0: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2: 아빠가 멋진 생일 파티 준비해 놓을게.
0: 와, 신나다. 빨리 다녀올게요. 지미, 호미, 나왔어. 나왔다니까. 지미, 호미. 고대, 뭉치.
3: 어? 홍순아, 친구들은?
0: 몰라요.
3: 어?
0: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나 봐. 깜빡 잠들었네. 어? 다들 돌아왔겠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다 말할게.

0: 누구냐니까.
1: 어? 누구지?
2: 처음 보는 얼굴인데.
3: 설마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나야 나, 공순이라고. 봐봐, 희미는 부끄러우면 방귀 뀐에서 작아지잖아, 그치?
0: 에이, 그건 아까 봤잖아.
3: 호미는 뭐든지 변신할 수 있고 뭉치는 입안에 물건들이 가득 차. 코디는 발명왕이고 크리는 궁금증이 진짜 많잖아.
2: 설마
3: 그래?
2: 내 팬이야? 그래서 나랑 내 친구들 쫓아다닌 거구나?
3: 아니라니까. 나야 나, 옆집 사는 궁순이. 나랑 같이 놀래? 놀다 보면 기억이 떠올릴 거야.
0: 좋아.
2: 우리도 좋아.
3: 셋, 둘, 하나, 찾는다. 다들 어디 숨을지 알지요? 바로 찾으면 깜짝 놀라겠지? 거기 찾았다. 뭉친 크리도 찾았고.
1: 벌써?
3: 코디, 빨리 나와.
2: 말도 안 돼. 너 희미의 비밀왕을 어떻게 한 거야?
3: 그건 내가 너의 친구니까.
0: 미안한데 희미가 낯을 많이 가려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 줄래.
3: 뭐? 말도 안 돼. 친구들이 날 다 잊어버렸어.
4: 공순아, 일어나. 공순이 생일인데 파티해야지.
3: 설마 꿈이었어? 다행이다. 보고 싶었어, 티미.

0: 사랑스러운 콩순아, 우리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같이 신나게 놀자.
1: 콩순아, 생일 축하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가족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대한민국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 안녕. 수학 공부 착착.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순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